0: 0.33%와 비교해 약 한 달 만에 금리 상단이 0.3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5대 시중은행 고정금리가 7.3%를 넘은 건 2022년 10월 말 7.33% 이후 3년 8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해 4월까지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1년 전보다 약 45% 급증했습니다. 노동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4,582건으로 전년 동기에 10,080건보다 4,502건, 44.7%가 증가했습니다. 노동계가 역대급 여름철 집중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올해 노동위 전체 접수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 건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연속 경기 최다 안타 기록을 14경기로 늘렸습니다. 이정우는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7회 우전 안타를 터뜨린 뒤 2루를 훔쳐 시즌 첫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9회에도 시속 157km짜리 직구를 밀어치는 좌전 안타로 시즌 20번째 멀티히트 경기를 펼쳤습니다.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이정우의 시즌 타율은 3할 2푼 4리로 메이저리그 전체 3위입니다. 러시아의 미라 안드레예바가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충청권과 남부 내륙, 전라 동부, 밤엔 이외 중부지방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 26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30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주입니다.

0: 당당이님들은 오늘도 바쁘시군요. 일하시고 지역축제에 놀러도 가시고 오늘 마라톤 대회도 여러 군데서 열리네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신다는 소식도 주셨고요. 결혼식, 돌잔치, 가족 모임, 등산, 장 보러 가시겠다는 댁도 있고 도서관 나들이도 좋습니다.
1: 어, 좋죠.
0: 그리고 오늘이 기념일인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여성시대와 우리 양희은 씨에게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축하해 오신 분도 있는데 여성시대 진행 27주년 축하합니다.
1: 네. 어우, 야, 만 27주년. 어머나.
0: 그

0: 27년 어머나. 전 그날 생각나세요?
1: 아 그럼요 나죠. 오. 제가 시댁으로 반찬을 갖고 가고 있는데 담당 PD가 전화를 해오셨어요.
0: 예.
1: 그러면서 아줌마 그러면서 오. 나한테 아줌마.
0: 친분이 있으신 PD였나 보죠?
1: 예, 아니 뭐 한두 번 봤죠. 그렇게 친하진 네. 않았어요.
0: 네.
1: 그러면서 저기 내일 좀 나와서 방송할 수 있냐고. 그렇게 시작이 돼갖고 어떤 캐릭터를 그분이 잡아주셨냐 하면 쌀집 아줌마.
0: 아하.
1: 동네 입구에서 이제 여자들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주고 또 좀 딱한 사람한테는 봉지 쌀도 이렇게 좀 더 담아주고 그러는 쌀집 아줌마로 캐릭터를 잡아주셨어요.
0: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하신 그렇게 거군요.
1: 했어요. 그때 그 자리가 아주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 당시에 높은 분들이 도저히 이거 감당 못한다. 로비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인터넷으로 투표를 하든지 담당 PD가 알아서 하라. 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투표로 돌려서 어쨌든
0: 그 당시에도?
1: 네. 제가 예. 뽑혔어요. 99년에.
0: 우와.
1: 1999년. 네. 다들 알죠. 노작가들은 다 아세요. 지금까지도 있는 나보다 세월이 더 오랜 노작가들이 두 분 계시니까. 그랬어요. 참. 야. 새삼스럽네. 아이고.
0: 대국민 투표를 통해.
1: 네.
0: 선발 대신.
1: 네, 네.
0: 99년도. 그때 당시 여성시대 DJ로서 지금 27년째 만 27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당당이님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 대해서 편지를 주시면서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다고들 하세요.
1: 그래요, 진짜. 지나고 나면 뭐 그냥 휙 지나간 것 같아요.
0: 왜냐면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채우는 데 집중을 하시니까 시간의 흐름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죠.
1: 아니, 모든 건 여성시대 당당이 분들 덕분입니다. 여성시대를 이렇게 오래 듣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일을 10년, 20년 넘게 꾸준히 해오신 분들, 또 한 사람을 10년, 20년 꾸준히 옆에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도, 그러니까 이제 각각 가정의 얘기죠.
0: 네.
1: 그분들께도 두루두루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0: 특히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이든 동료든 같은 사람을 꾸준히 사랑하기. 그러자면 미움과 서운함도 그 사랑 안에 그 꾸역꾸역 접어넣어야겠죠. 네. 자, 그런 사랑법 오늘 소개하는 편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 일요일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27년 전 우리 희은

0: 님이 네. 시작했던 네, 그날.
1: 그날.
0: 아, 6월 7일도 딱 그 기억을 하시는
1: 네,
0: 거예요?
1: 네, 왜냐하면 6월 6일이 현충일이니까
0: 바로 그 다음 날부터
1: 네,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했어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는구나.
1: 그래서 기억하는 거죠. 근데 몇 년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휙 지나갔어요. 노래도 56년 차인데 그냥 휙 지나갔어요. 뭐 암시롱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뭔가 네. 아, 돌아보면 이게 세월이 27년이 됐구나 하지만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었고 저도 여러분한테 기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기대고.
0: 아, 근데 암시롱도 안 해라는 말씀하시지만 이 27년간을 매일매일 어쨌든 예, 이 라디오 마이크 앞에 출근해서 서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 당당이님들 앞에 다가가신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예. 늘 같은 시간에.
1: 같은 시간에. 예. 아침 시간에. 그렇죠. 가수가 아침 시간에. 그 전날 공연하고도 아침 시간에. 그게 조금 내가 견디기 쉽지 않았어요.
0: 아, 네. 그러셨겠네. 뭐 지방 콘서트나
1: 늦게까지. 예, 그렇죠.
0: 공연을 하고 또 올라와서 또
1: 지방 그 공연을 다 그냥 거절하기로 많이 거절했어요. 다 떨궜어요.
0: 와.
1: 왜냐하면 그 졸음이 가득 차고 뭐 컨디션이 안 좋은 채로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기가 싫어서. 네.
0: 그런 또 나름의
1: 나름의 예, 내 나름의 내 나름의 의리.
0: 여성 시대를 네. 위해 의리를 앞세우신. 네. 아, 저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0: 제가 소개해드리죠. 울산 중구 화암로의 이순봉님이십니다. 얼마 전 손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 저랑 놀아요 하고 달려드는데 그 한마디에 피곤함이 싹 가시더라고요.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그림도 그리다가 손녀가 제 무릎에 턱 올라앉더니 말했습니다.
2: 할아버지 나랑 끝말잇기 하자.
0: 아이고 끝말잇기 하면 또 제가 자신 있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좋지. 할아버지가 끝말잇기 왕인데. 그러자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군요.
2: 토끼.
0: 저도 질세라 바로 받아쳤죠. 끼리. 그러자 손녀가 잠깐 끼리.
2: 끼리.
0: 잠깐 머뭇거리더니
1: 단어라고는 할 수 없는데
0: 제 얼굴을 빤히 보면서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로
2: 할아버지 힌트 좀 주세요.
0: 아니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싶었지만 그 애교에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래 리본. 제가 살짝 도와주니 손녀는 기다렸다는 듯
2: 본드
0: 하고 본드 하고 외치며 깔깔 웃더군요. 게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손녀가 조금만 불리해지면 꼭 딴청을 피우는 겁니다.
2: 저기 새 날아간다 와. 할아버지 저 예뻐요?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0: 아니 그러면서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속으로는 아유 이거 반칙가 아니야 싶으면서도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사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할 차례였는데 손녀가 저를 향해 찡긋 윙크를 하더니
2: 할아버지
0: 하고 웃는 겁니다. 순간 저는 딱 알았죠. 아 이건 끝말잇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저도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 그러자 손녀가 씩 웃더니
1: 야 보통 아니다. 야, 이게 너무 귀엽다.
0: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주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2: 해오름.
0: 순간 저도 모르게 빵 터져 웃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거였더라고요.
1: 름.
0: 그러니까 끝말잇기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승자는 제 손녀였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결국 제가 제일 크게 이긴 것 같습니다. 애교 한 번에 마음이 녹고 하트 한 번에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고 웃음 한 번에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 그날 제 하루는 손녀의 사랑해 작전 덕분에 해오름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게임의 승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 해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평생 손녀에게 져주고 싶습니다. 이게 봐봐. 사로 시작하는 사슴 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1: 어, 네, 맞아. 네. 사슴.
0: 근데 손녀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냥 찡긋. 야, 이거.

0: 아주 보통 아니야. 아유 이뻐.
1: 야 사랑해로 유도했어요.
0: 예.
1: 근데 그냥 사랑해를 외치자마자 그냥 헤어름으로 끝내버려. 아유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예, 이거 뭐 이겨서 뭐 합니까 진짜 이런 이쁜 선녀를.
0: 하기사.
1: 네.
0: 네. 요 순간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1: 아유,
0: 그 진짜. 사랑스러움이 이런, 내 앞에 있는데
1: 이런 손녀를 두신 우리 이순복님이 승자십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아 진짜 행복하시겠다.
0: 너무 좋았겠다. 만약에 그걸 눈치채고 사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 손녀 우는 거지. 아
0: 그거 아니야. 사슴. 자, 두 번째 사연 갑니다. 경상남도의 당당이님. 우리는 지금 반 지하에 살고 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 그 시절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믿었다. 함께라면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 쉬지 않고 일했고 아끼고 또 아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기대와 달랐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통장은 쉽게 불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늘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버티며 살아야 했다. 두 아이가 태어났다. 힘들었지만 오히려 힘이 생겼다. 이제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단둘이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잘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인생은 참 이상하게도 버틸 힘이 생길 때 또 다른 시련을 가져다 준다. 코로나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그때가 그런 시기였던 걸까? 남편은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 후로 수없이 면접을 봤다. 희망을 가졌다 떨어지고 기대를 했다가 또 무너지고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마음도 점점 지쳐갔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살기 위해 귀농을 알아본 거다. 그렇게 시작한 농사가 어느덧 6년 차가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막막했지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이제는 농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중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임대하우스 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린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시 짐을 싸야 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번화한 쪽으로 나오게 되었고 다행히 좋은 집주인을 만나 시세보다 괜찮은 월세로 집을 구할 수 있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집이 반지하였다는 거다. 집을 보기 전부터 마음이 복잡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데 혹시 반지하에 산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진 않을까? 스스로 부끄러워하진 않을까? 아이들에게 미안해질까 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다. 평수도 나쁘지 않았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버텨왔고 또 해낼 수 있을 거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다. 집도 구하고 하우스도 마련해야 했기에 살림살이를 새로 드릴 여유가 없었다. 쓰던 건 그대로 쓰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나씩 채워 넣었다. 중고로 서랍장 하나, 화장대 하나를 드렸고 운 좋게 체험단으로 선정되어 받은 매트리스 하나로 생활을 이어갔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어느 날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돌리다가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데 보이는 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이었다.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다. 그냥 울컥했다. 반지하면 뭐 어때? 스스로를 계속 설득해왔다. 조금 습하면 더 부지런히

0: 빨리하면 되고 옆 기계실이 시끄러우면 익숙해지면 되고 가끔 냄새나면 더 자주 환기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름 잘 버티고 있다 믿었는데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나도 모르던 자격지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다. 우리 건물은 대부분 형편 좋은 분들이 사는 곳이다. 넓은 평수와 높은 가격대의 집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 그 아래 작고 저렴한 반지하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다. 지금까지 더 힘든 환경에서도 지내봤고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아직도 내 집 하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자꾸 건드렸다. 그게 서러웠던 걸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걸까? 나이를 먹고도 이런 생각에 흔들리는 내가 스스로 참 어리석게 느껴졌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건물 입구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1: 야, 이것 봐. 지하에도 집이 있어.
0: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까 봐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조심스레 물어봤다. 그러자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나를 위로하듯 말했다.
2: 엄마,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우리 집 따뜻하잖아. 가족이 같이 모여서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잖아. 마음껏 뛰어도 아래층에서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엄마가 집 엄청 깨끗하게 해주잖아.
0: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 언젠가 아이가 더 크고 사춘기가 오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집이 반지하면 어떤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고 따뜻한 밥을 나누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가 바라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도 아이를 보며 웃고 있는 나를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미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 아이가 덧붙인다.
2: 엄마, 근데 선풍기 하나 사면 안 될까? 에어컨은 못 사니까 선풍기는 있어야 할 것 같아.
0: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는데 나는 혼자 감성에 젖어 괜한 생각들에 빠져 있었던 거다. 오늘도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단단하게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1: 야, 우리 아이가 너무나 단단하고 의젓하게.
0: 세상에, 그러게 말이에요.
1: 올바른 방향으로 잘 크고 있네요. 그래,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 이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한데.
0: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마음껏 뛰어놀아도 아래층에서 뭘 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 제일 좋죠.
1: 그게요.
0: 애들한테 아, 좀 살살 걸어. 뭐 이렇게 맨날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고.
1: 네.
0: 엄마가 집을 또 엄청 깨끗하게 해주잖아.
1: 야, 이 삶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아이. 야,
0: 그러니까 아이한테 배운다니까. 아이한테.
1: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0: 아이가 스승이에요.
1: 정말 이미 꽤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맞습니다. 사연 네. 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까요?
0: 네. 이순봉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당당이님께는 홈스터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존박의 노래 꿈처럼 들으시고요. 저희는 여성 살롱으로 돌아올게요.

0: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오늘 우산을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남부지역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점차 확대돼서 저녁에는 중부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남부지역과 광원권에는 5에서 20mm, 제주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을 보면 서울이 27도, 대구 26도, 전주가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데요. 남부지역 빗길 조심하셔야겠고요. 호남고속도로의 사고입니다. 천안 방향 승주 2차로 추돌사고 처리하고 있고, 경부선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하루 중에 우리가 건물 밖에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늑한 우리 집, 시끌벅적한 학교, 또 사무실, 그뿐입니까? 뭐 카페, 식당, 도서관, 병원까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건축물 안에서 먹고 자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1: 우리 삶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건축. 6월 여성살롱에서는 우리의 정신과 삶을 담고 있는 한국의 전통 건축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식과 교양을 쌓는 여성살롱, 저기 선생님 오시네요.
0: 우리에게 건축 이야기를 들려주실 선생님, 건축사학자이자 한옥건축가 김봉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성살롱 시간에 당당이님들이 우리 이제 선생님을 쌤 이렇게 친근하게도 부르고.
2: 아, 좋습니다.
1: 그래서 봉열쌤 교수님이시지만 네. 괜찮으시죠?
2: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우리 봉열쌤을 건축가이자 건축사학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인데 건축사학자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예, 집이라고 하는 게 이동이 불가능하고 이제 땅에 뿌리를 박고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역사,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요. 특히 현대적인 설계에서도 옛날에 보물창고 같은 역할이에요. 과거의 여러 가지 그 좋은 사례들이. 그래서 건축사학자는 그 이론을 밝히는 그 역할이고.

0: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옥에 가면 참 신기한 게요.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없는데도 생각보다 시원하고요. 그렇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1: 예, 네. 그게 한옥이 아마 그 현대적인 전기 설비가 발명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집, 또 제일 따뜻한 집,
0: 네.
1: 제일 밝은 집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2: 네.
1: 예,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지붕이 두터워가지고 흙도 많이 들어가고 초가 같은 게 단열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2: 네.
1: 좀 그런 게 있고 시원한 그늘을 이제 우선 만들죠. 그다음에 네. 보통 이제 한옥에 가면 대청마루가 있잖아요.
2: 네, 네.
1: 대청마루가 이렇게 지면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열기를 좀 차단시키는 효과도 있고
2: 지열도 막아주고
1: 그렇죠.
0: 네.
1: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마당의 역할이에요. 마당과 앞마당에 이렇게 예. 좀 이 실내보다 뜨거워지죠.
0: 그렇죠.
1: 공기가 위로 순환 상승을 하면 그 틈을 이제 실내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미세의 기후라 그럴까 집 안에서 바람골이 만들어져서
0: 네.
1: 뭐 자연 에어컨이라 그럴까 이런 근데 뭐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요 효과가 좀 덜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제일 자연적으로는 가장 시원한 집입니다.
2: 하긴 그러 보니까 한옥 문을 위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두기도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이런 것도 이제 바람이 통하게 길을 다 만들어.
1: 바람도 통하고 이제 시야도 이렇게 실내하고 실외가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0: 네.
1: 그런 효과도 있고요. 요새 말하면 통유리 같은 거죠.
0: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길다 보니까 기후도 꽤 다른데 이 지역 따라 한옥의 구조도 달라지겠죠?
1: 예, 우리가 작은 땅이긴 한데요. 특히 이제 그 국토의 이 남북으로 이 백두대간이 지나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백두대간의 동쪽과 이제 이 북쪽 이쪽은 산악 지역이고
2: 네.
1: 백두대간의 이제 남서쪽은 좀 비교적 평야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악 지역은 좀 춥고 평야는 약간 좀 그래도 온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산악 지역 쪽은 겹집이라 그래서 이 방과 방이 붙어 있습니다. 앞뒤로 막 붙어 있고 그러니까 보온에 좀 유리하죠.
0: 네네. 네.
1: 두툼하니까. 근데 평야 지역은 호집이라 그래 가지고 좀 얇아요. 방이 앞뒤로 다 마당이 있고 이런 네. 형식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 공기 순환이 많이 돼서 좀 여름에 좀 더 시원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 좁은 땅이지만 건물의 그저 한옥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죠.
0: 네.
2: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의 구조나 이런 것도 달라졌군요. 하긴 우리 저 예전에 학창 시절에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붕의 그 재료들로도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산악 지역은 뭐 볕집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네. 너와라 그래서 너와. 나무 네. 기와를 쓰기도 하고.
0: 네.
1: 또 이 강가에는 그 갈대 같은 게 많이 네, 나타나잖아요.
0: 네, 네.
1: 그걸 이제 볕집 대신 베어가지고 새집이라고 아주 두툼한 그 또 지붕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 저희가 또 이제 그 여름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봤으니까 겨울 추위는 또 어떻게 이겨냈을지 궁금합니다. 한옥이 겨울에도 좀 특성이 있나요?
1: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난방 시설이 발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2: 네.
1: 뭐 보일러 이런 거 발명되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다 이렇게
0: 네.
1: 얘기할 수 있어요.
0: 그래요?
1: 거기에는 온돌이라고 하는 게 아주
0: 그렇죠.
1: 결정적인 역할을 네. 했죠.
2: 온돌 그렇군요.
0: 그렇죠. 구들 놓는 것도 특별한 기술을 가진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놓고 그러셨는데
1: 예,
0: 어렸을
1: 이게
0: 때. 네.
1: 온돌이 이제 고구려 때 발명이 돼가지고요.
0: 네.
1: 그때부터 고구려 이전에도 이제 그 북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의 땅이지만
0: 네. 네.
1: 옛날 만주라고 불렀던 이런 지역들에는 이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 아주 기초적인 온돌은 있었어요.
0: 아, 네.
1: 근데 그 온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굴뚝을 이렇게 세워놓지 않고 눕혀놓은 거예요.
0: 아, 네.
1: 굴뚝을 눕혀놓으면은 그 이렇게 연기가 이게 아궁에서 뗀 불이 연기가 지나가면서 따뜻해지겠죠.
0: 그렇죠.
1: 그 연돌을 이제 온돌로 이용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한 줄밖에 안 돼요. 고래라고 이제 보통 그
0: 네.
1: 그걸 얘기할 때.
0: 고래. 네.
1: 그러니까 그거는 방 전체를 못 데우고 방의 한 켠에 이렇게 침대 같이
2: 네.
1: 놓여져서 잘 때만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됐는데
0: 네.
1: 그게 이제 방 전체로 다 깔리기 시작하려면은 그 고래 그러니까 연도가 한 18에서 10개 정도 필요해요.
0: 네.
1: 이건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궁이 하나에서 나온 열기가 10군데로 골고루 이렇게 펼쳐져서
0: 네.
1: 가야 되니까
0: 네.
1: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거의 한 1500년이 걸렸어요.
2: 아.
1: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와서 일반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2: 예. 예.
1: 그러니까
2: 1500년에
1: 이게 그 특히 고도의 그 유체역학이 거기 작용을 하기 때문에
2: 유체 역학이요? 예.

0: 그렇죠. 그게 이제 아니 떼는 데는 한 군데인데
1: 예.
0: 이렇게 퍼지는 게열 군데로 분배를 시켜줘야 되고
2: 그렇죠.
0: 그러려면 그 설계를 잘해야 돼요. 바닥을 바닥의 경사도 잘 설계를 해야 되고
1: 하긴 길만 내놨다고 뭐 걔네들이 아, 그러니까 찾아가는 건 아니
0: 그럼 그냥 제일 빠른 길로 가서 딴 데는 냉골이고 한쪽만 그냥 더워지죠.
2: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이제 보통 기술은 아니어서
1: 네.
0: 그걸 만드는데 아마 시행착오 무지하게 했을 텐데 고려 때는 이제 한 네 줄 정도로 확대가 되고
2: 네.
0: 조선시대 와서 8줄 이런 식으로
1: 이야.
0: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뭐 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두고 발전해온 거죠.
1: 그리고 저 아궁이에서 어쨌든 불을 떼면 연기가 이렇게 나가면서 따뜻해지는
0: 그렇죠.
1: 거니까
0: 예.
1: 기울기도 좀 설정을 해놔야
0: 아, 그렇죠. 그 대신 또 하나는 뗀 열기가 예. 아궁이로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1: 예.
2: 그렇죠.
0: 그래서
2: 거꾸로.
0: 그걸 또 언덕을 만들어야 되고
1: 나오지 못하게 예. 빠져나오지 못하게
0: 이제 분엄이라고 하는 그 약은 작은 언덕도 만들고 거기에 강같이 이렇게 물길도 만들어서 불길을 만들어서
2: 네.
0: 하는 기술은 대단히 그 그건데 그걸 전부 수공 수 작업으로
1: 예.
0: 했던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온돌 뭐 잠깐 있었는데 잘못 놓으면 이제 막 깨진다든가 이게 한쪽은 냉골이고
2: 맞아요.
0: 한쪽은 뜨뜻하고 막 이런
2: 네.
0: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할 수 있는 그 대단히 장인들이 있었던
2: 그렇죠.
0: 거죠.
2: 그렇죠. 보면은 아랫목은 시꺼멓게 타고요.
1: 맞아요. 맞아요.
2: 온목은 뭐 이거 뭐 완전히
0: 얼음이 얼고 막
2: 자리기물도 얼고 걸레 빨아서
0: 냉골,
2: 이렇게
0: 냉골.
2: 넣은 것도 예. 땡땡 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1: 예.
2: 그런데 하여튼 이 1500년 세월 대단한 세월인데 그 오랜 시간 축적된 우리 한옥의 과학적 원리를 배우려고 오늘 교수님을 모셨 습니다.
1: 네.
2: 온돌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 말고도 있다고 들었는데.
0: 그러니까 이제 추운 지역, 시베리아나 뭐
2: 네.
0: 이런 지역에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줄짜리 온돌.
2: 네.
0: 그러니까 이제 전면 온돌이라고 할 수는 없고
2: 네.
0: 그냥 잘 때만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가서 자는 거고 서양 같은 경우는 그걸 또 눕히질 않고 세웠어요. 그 패치카라고 하는 게 그 원리거든요.
2: 아, 예. 네.
0: 근데 거기는 이제 이 복사열이죠. 난로 같이
2: 그렇죠.
0: 이렇게 방안을
2: 그렇죠.
0: 뜯는 게 아무래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이 열이라는 게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온돌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바닥에다가
1: 그러니까.
0: 따뜻하게 하면 이제 위로 올라.
1: 네.
0: 냉방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2: 네.
0: 이 두 가지 원리가 이제 다 있는 거고요. 로마의 이제 옛날 로마 시대 목욕탕 같은데 온돌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걸 때우려고 지하 한 층을 전체를 이 불을 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온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너무 그 비효율이 너무 크죠. 효율성이
2: 그렇죠.
0: 너무
2: 그렇죠.
0: 커서.
1: 예.
0: 그건 이제 일반화되지 못한 거죠. 로마
1: 냄비죠,
0: 때.
1: 냄비 그냥 예.
0: 그렇죠.
1: 어떻게
0: 로마 때 그냥 귀족들이나 좀 즐겼지. 그다음에 중세 때는 완전히 그 전통이 없어졌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온돌이 이제 알려지면서 차츰 지금 북유럽이나 이런 데에도 온돌이란 게 뭐 장작을 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아파트나 이게 전부 온돌 시스템을 하잖아요.
1: 네. 이제 그 보일러로 해서.
0: 그러니까 바닥 난방을. 그게 지금 북유럽 쪽에도 보급이 되고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예전에 저기 예전이라고 해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보일러 시스템.
0: 네, 예, 예. 바닥 난방.
1: 예, 이거를 예. 이제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0: 예, 그게 이제 그 시조는 온돌이었으니까.
1: 네.
0: 지금 설비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굉장히 뭐 우리 뭐 전 국민이 좀 온돌방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1: 바닥이 뜨끈해야지 그냥 공기만
2: 아,
1: 따뜻하면 아 이거 영. 예. 느낌이 안 와요.
0: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뿜어내면 목도 타고 그 굉장히 그 건조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1: 네.
2: 그래서 하여튼 교포들이 살면 제일 힘든 게 발이 시렵다는 거예요. 발이
1: 그쵸.
2: 너무 시렵다.
1: 타국에서 살면.
2: 그래서 그렇게 쫄쫄이 버선 같은 걸 시장에 와서 사간대요. 쑥 하고 끼는 버선이 있거든요.
1: 네.
2: 자, 근데 우리 민족의 그 건축을 보면 정말 세계에 다시는 없을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의 어떤 건축 DNA가 있는 걸까요? 우수한 걸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흉내 못 낼.
1: 그 옛날부터 그렇게
2: 그렇죠.
1: 온돌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0: 그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한국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하죠. 있는 것도 요새
1: 예.
0: 뭐 농담 삼아서 시베리아보다 춥고
1: 맞아.
0: 예? 나 저 적도보다 덥다는 이제 농담이 있을 정도로
1: 예.
0: 굉장히 연교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이게 굉장히 건축적으로는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열대나 이제 이 저 북극 같은 데는 그냥 덥게만 하고 시원하게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돌과 마루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온돌은 겨울용, 마루는 여름용인데 이 두 개를 한 집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 때는 이게 안 돼가지고 여름용 집이 따로 있고 겨울용 집이 따로 있었어요.
2: 아, 그래요?
0: 따로따로 세상에. 살았어요.
1: 여름엔 여기서 살고
0: 여름에는 겨울엔... 마루만 있고 겨울에는 온돌은 없지만 이렇게 난로를 피우는 이런 네. 쪽을 했는데 이걸 두 개를 이제 합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방 옆에 바로 마루가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마루는 왜 그러냐면 불을 되게 싫어하고요.
1: 네.
0: 그죠? 타니까. 온돌은 저이 불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마루는 높을수록 시원하고 온돌은 낮을수록 따뜻해요.
1: 예.
0: 이 두 개를 같이 매치시키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어서 그게 이제 역시 그 한옥의 아주 우수한 장점이 됐죠.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을 같이 보듬는 이런 집이라는 게. 그다음에 온돌이 이 장작을 떼긴 하는데 장작을 떼는 것 중에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림 자원을 최소로 이 낭비할 수 있는 거죠.
2: 네, 네.
0: 이런 그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요.
1: 근데 예전에는 역시나 이렇게 건축학자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2: 어떻게 시작이 돼서 보급이 네. 됐을까요? 처음은
0: 글쎄요, 뭐 불이 이제 불은 따뜻한 거니까.
2: 네.
0: 불을 이제 근데 불은 이렇게 피워놓으면은 꺼지면 춥잖아요. 그럼 그 열을 어떻게 보존시킬까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돌을 덮이기 시작을 했을 거고
2: 네.
0: 그 돌은 이제 좀 오래 가잖아요. 꺼져도.
2: 그렇죠. 네.
0: 그거를 좀 자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길게 만들면 더 오래 가더라. 뭐 이런 생각을 네. 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때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2: 그런 기록은 없겠죠?
0: 아,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벌써 이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온돌의 모습이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2: 네, 네.
0: 그때부터 아마 겨울을 나는 그 지혜로 이걸 한 것 같아요.
1: 다시 한번 우리 선조들께 감사드리고요.
2: 그렇죠, 정말. 예. 네.
1: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우풍입니다. 예, 이 한겨울에는 바닥은 뜨끈한데 코끝을 스치는 이 찬바람이 또 추울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보면 딱 이게 저 벽면이나 이런 게 창이 다 창호지로
0: 그렇죠.
1: 돼 있잖아요. 그 얇은 종이로 그게 좀 추위가 막아졌을까요?
0: 근데 이제 일반 서민들은 좀 어렵지만 좀 그래도 이제 중산층 이상은 덧문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1: 덧문.
2: 아,
1: 네,
0: 그러니까 창을 이 두 겹 내지는 세 겹으로 설치를 하고 또 이 좀 그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집안은 거기다가 이제 이 커튼 같은 걸 칩니다. 장막을 쳐서. 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좀 현대 아파트 같이 그렇게 막 그 보온이 잘 되곤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막았었고
1: 예.
0: 근데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은 아니고요 유럽의 그 이 중세나 그 집들 생 봐도
1: 예.
0: 거기도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잘 때는 항상 두꺼운 그냥 그 포대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자잖아요 그 네. 영화들 보면
1: 아.
0: 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집의 구조가 있었던 거죠. 또 일본 집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하고요. 지금 요새도 일본 집 저 그 겨울에 여행 가시면 추워가지고 늘 그냥 네. 아주 덜덜 떠는 이런 네. 거잖아요.
1: 하긴 뭐 지금의 이런 창호 시스템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0: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최대까지는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옷을 벗고 잤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좀 나은 거죠.
2: 그렇죠.
0: 뭐 서양 네. 유럽이나 뭐 이런 데는 다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 거의 외투를 입고 잤을 잘 정도였으니까.
2: 네.
1: 아유.
2: 대장간에 시칼이 뭐 논다는 얘기처럼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집도 설계하고 지어주시고 하는데 어디 사세요? 실례지만 한옥에 사시나요?
0: 아이고, 한옥을 못 살고요.
2: 네.
1: 아파트 사시죠?
0: 그 조금 이제 3층짜리 빌라를 얻어서 그
2: 네.
0: 일부는 이제 위층은 한옥식으로 좀 개조를 했고
2: 아 그러시군요.
0: 네. 인테리어는 한옥식으로 하고 놓고 사는데
2: 네.
1: 어머,
0: 한옥을 지을 만큼 그 제가 서울에 땅을 못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 네.
1: 야, 그래도 이렇게 빌라를 이렇게 한옥 스타일로 꾸미셨군요. 맨
0: 예,
1: 위층은.
0: 예, 예.
1: 오, 야, 그것도 굉장히 멋지신 일인데. 요즘 한옥 스타일의 개조가 굉장히 인기라고 해서.
2: 인기래요.
1: 네.
2: 시골에서도.
0: 그렇죠. 이제 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제 그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일찍이 뭐 젠 스타일 이래가지고 그 인테리어가 발전했는데. 우리도 한옥을 이제 통째로 소유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땅도 없고
1: 그렇지.
0: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제일 문제는 이제 한옥은 그 고층을 못 만들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막 많이 해야 2층이나 3층까지밖에 못 하니까 그 공사비 같은 게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방 하나 정도를 한실로 만드는 거. 아, 가구라도 한식 가구를 한번 써보는 네. 거. 아, 네. 뭐

0: 이런 좀 이 부분적 소유라 그럴까? 뭐 이런 걸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그런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한옥하면 그 안에 뭐 모습도 그렇지만 실은 정원, 텃밭, 그러니까 이 앞마당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그리는데 진짜 이 서울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만.
0: 그 마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1: 예.
0: 이게 정원이라고 우리는 마당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정원은 늘 우리는 그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 뒤에. 그래서 그걸 후원이라고 불렀죠.
1: 예.
0: 그러니까 뭐 창덕궁 후원이 대표적인 거죠. 궁궐이 앞에 있고 왕들의 정원도 뒤에 이렇게 깊숙한 곳에 있고 그럼 앞에 앞마당은 뭐냐면 앞마당은 비워두는 거거든요.
1: 마당은 비워둔다.
0: 예, 비워두는 이유가 이제 뭐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농작업을 거기서 한다든가 뭐 농사를 안 하는 양반 집들도 보면은 이제 그 앞마당에서 뭐 혼례를 한다든가 제례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행사에도 쓰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워두는다 그런 뭐 뭐랄까 좀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어 있어야지 뭐든지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워두는 것 자체를 이렇게 여백의 미라 그럴까 이런 걸 이제 즐기고
1: 네.
0: 좀 풍부한 막 꽃이 있고 화초가 있고 막 자연은 뒤쪽에 이렇게 있는 그 일반적인 그 개념이 그랬죠. 그래서 앞마당에다가 이제 정원을 만드는 그 풍습은 일제 때 사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1: 원래 우리 스타일은 앞마당은 비워두는 건가요? 꾸미려면 뒤에 정원 후원해서.
2: 예.
1: 이건 이제 서양의 정원과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죠. 서양 정원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고요.
1: 수묵화도 그렇습니다만 이 비움의 매력, 의미
2: 그렇죠. 맞아.
1: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2: 또 마당에서 정말 동네 잔치도 할 수 있는
0: 그렇죠.
2: 거고.
0: 그렇죠. 마당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마당 그 하면은 밖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마당이 바깥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현대 건축으로 따지면 로비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방 밖에 있는 방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는데 마당을 하나의 방으로 이렇게 거의 인식을 했던 거죠.
2: 그러니까 그렇죠.
0: 물론 이제 천장이 없는 방 이런 걸로. 그래서 특히 한옥의 장점이 이제 내부와 외부가 거의 일체화된 공간을 이루거든요. 그게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서 추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자연을 이렇게 벗하는 거죠. 현대 그 서울에도 한옥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한옥이 자연과 벗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서울에서 무슨 자연을 만나겠어요? 그 자연이 뭐냐면 햇빛, 바람, 비 이런 것들이 자연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집의 내부하고 항상 소통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이 시원화되든가 뭐 이런 것들도 부수적인 효과고 무엇보다는 하여튼 건강한 집입니다. 그렇게 그 자연과 소통을 하면서.
1: 근데 그런 마당, 그러니까 방 밖에 방이라 불리는 마당은 또 어떻게 좀 그냥 뭐 잔디 우리 뭐 서양처럼 잔디 깔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마당이었잖아요. 보면
2: 흙마당이죠. 흙마당.
0: 흙 중에서 특이한 마사토라고 하는 흙인데요.
2: 마사토네.
0: 그러니까
2: 왕모래하고
0: 석회를 좀 섞어서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배수의 문제가 제일 커요. 배수가 잘 되게 물이 싹 빠지게 비가 와도 그래서 항상들 뽀송뽀송하게 해서. 그 잔디를 심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잔디가 좀 그 우리 한옥의 목조 건물이잖아요. 목조 건물을 좀 해치는 이런 것도 있고
1: 오히려
0: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 대류 현상. 마당이 뜨거워져야지 공기가 올라가고 방 안에 이렇게 하는데 잔디를 깔아놓으면 마당도 시원해. 그러면
2: 그렇죠.
0: 대류가 안 되잖아요.
2: 흐름이 없겠네요.
0: 온도 차이가 안 생기니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좀 예전에 전기불이 없으니까 좀 그 방안이 좀 침침해요. 근데 그 마당에 그 왕자갈 같은 게 왕모래 같은 게 있으면 반사가 돼서 이 간접광이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1: 그런 것까지 다 따졌구나.
2: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수록 그 놀라울 것 같아요. 그러네.
1: 이게 알수록 참 한옥의 우수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옥에 살고 싶다.
2: 방 한 칸이라도 한식으로 가구라도,
1: 가구라도
2: 우리 고가구로
0: 한식 공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무를 주로 쓰잖아요. 나무하고 자연 재료에 전부 종이, 흙 이런 걸 쓰니까 제가 이제 여러 한옥도 지어봤는데 한 20년 된 그 집들 이제 다시 가봐도 여전히 냄새가 나요. 그 나무 향기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몸을 건강하게 우선 하고 또 하나는 정신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가구로 꽉 차 있고 너무 현란한 것들이 있으면 정신이 좀 없는데 좀 어느 정도

0: 절제가 돼 있고 그러면은 정신도 안정이 되고 뭔가 더 풍요로워지는. 그러니까 참 묘한 특징이 있어요. 비울수록 이렇게 커지고 또 없을수록 뭐 더 풍요로워지고 이런 좀 모순적인 그 미학이라 그럴까, 이런 게 이제 한옥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1: 예.
2: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의 매력.
1: 예.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봉렬 쌤과 함께 한국 전통 건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축사학자 김봉렬 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11: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2: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4: 혹시 TVX 멤버십?
1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명곡극장으로 돌아올게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4: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서울의 전체 학생 수 8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78만 2,104명으로 지난해 81만 408명보다 28,304명, 3.5%가 줄어 처음으로 7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모두 학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등산객이 설악산에서 하산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6시쯤 강원 속초시 설악산 귀한면 인근에서 60대 등산객 A씨가 5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동호회원들과 함께 하산하던 A씨는 잡고 있던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없는 상습적인 티눈과 굳은살 수술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보험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수백만 원의 돌잔치 축의금을 훔친 혐의로 30대 연회장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0분쯤 충북 음성군의 한 연회장에서 축의금 500여만 원이 든 쇼핑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연회장 정리 과정에서 돌잔치를 한 고객들이 식탁 위에 두고 간 쇼핑백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축의금을 챙기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고객의 신고를 받고 건물 내부 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이 멕시코 입성 후 첫 훈련에 나섰습니다. 대표팀 훈련은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국제축구연맹 주관의 커뮤니티 트레이닝으로 열려 800여 명의 현지 축구팬이 관중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선수들은 가벼운 몸풀기에 이어 패스와 슈팅 훈련, 미니게임을 소화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달 사이 0.3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4.39에서 7.33%로 집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충청권 남부 내륙과 전라 동부, 밤엔 이외 중부지방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말. 듣기에는 좋은데 돈도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독특한 실험을 하고 있죠. 정부가 기금을 조성한 다음 생태계를 지킨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밀렵 행위를 감시하거나 숲에 나무를 심으면 $3가량의 소액을 지급하는데요. 덕분에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을 지키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선의에 기대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 생태계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4: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5: 김일중입니다. 막상 주말이 되면 더 바빠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밀린 청소도 해야 되고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남들 다 가는 핫플이나 카페도 한번 가줘야 하는데 지인 경조사까지 있다? 아, 그럼 이제 주말이 주말이 아닌 거예요. 쉬는 게 아니죠.
4: 듣기만 해도 바쁘네요. 숙제하듯 쫓기는 스케줄은 잠시 잊으시고 지금부터는 추억 속 음악과 함께 마음의 여유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시대 명곡 극장.
5: 혼자 들어도 좋지만 함께 들으면 더 좋은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4: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여기는
5: 여성시대입니다.
6: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7: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8: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9: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4: 어? 김현아 씨?

0: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4: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3: 여성시대
4: 명곡 극장.

0: 자, 명곡 극장 오늘의 첫 곡은 1250님의 사연입니다.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데 콜이 너무 안 들어와서 여성시대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안재욱의 포에버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1: 그래요.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죠. 많으셔요. 네. 근데 인지 콜이 없다 그러면 몸은 편해도 스트레스가 좀.
0: 그렇죠. 네. 그래도 콜 받고 뛰는 만큼 또 나의 수입도 늘어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좀 생기지 않으셨을까요? 시간대가 네, 아직은 조금 이제 주말이니까 아하. 이제 점심 가까워지면 또 이렇게 참 배달 주문이 또 들어오지 네. 않을까요?
1: 너무 일러요 주말에 이 시간은 그죠?
0: 예예. 예. 네. 조금 여유 가지시면서 신청해 주신 이 명곡 들으시면서 잠깐 충전하시죠. 좀 있으면 또 바쁘게 또 달리셔야 될 수 있어요.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안재욱의 포에버 들려드릴게요.

0: 네,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게 주제곡이었죠? 그 별은 내 가슴에.
0: 아, 맞습니다. 예, 한쪽 머리 이렇게 촥 내려가지고.
1: 예, 그래, 그게
0: 그때 모든 유행이었어? 남자들이 한쪽 머리를 다. 예, 그래서 다 외눈으로 살았어요. 길가다 막 어디 부딪히고 막. 한쪽 눈을 일부러 가리고 다니. 안재욱 씨, 아, 정말 그때 한류 스타였죠.
1: 그렇죠. 오, 맞아요. 예.
0: 맞습니다.
1: 네, 첨단에 계셨죠. 파이오니어였어. 선두주자였어.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자, 이번에는 미니루 김영미님이 주셨네요. 며칠 전 동생이랑 다퉜는데 34살에 30춘기가 왔는지 어니 말도 안 듣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동생이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이 음악 좀 틀어주세요. 자격지심. 박경의 노래인데.
0: 네.
1: 네.
0: 아, 여자친구의 멤버 뭐
1: 은하를 피처링했군요.
0: 네. 피처링을 해줬군요. 그래, 이게 뭐 서른 살이건 마흔 살이건 오십 살이건 나이 들어도 뭐 형제 자매끼리 좀 말다툼도 하고 그러죠.
1: 아, 말다툼이 있는 사이가 차라리 좋은 사이죠. 네. 네. 말 없이 그냥 뜨악하게 남처럼 멀어지는 형제 자매도 있어요.
0: 그런 것보단 낫죠.
1: 그럼요.
0: 그리고 서른네 살인데 뭐 이건 뭐 가출이라고 할 수도 없고.
1: 어, 삼십춘기라고 이름을 붙이셨네.
0: 예.
1: 네.
0: 뭐죠, 집 밖에서 어디서 뭐 잘 놀고 있겠죠. 하지만 예, 저 언니분이 찾고 있습니다. 조속히 귀가하시길 바라면서.
1: 청소년 여러분,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때. 아,
0: 그래요?
1: 10시에 오, 라디오에서.
0: 심지어 라디오에서 네, 방송으로 이렇게
1: 네,
0: 하는 거예요?
1: 네, 10시에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0: 어머, 30춘기 동생분,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자,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죠. 박경이 부른 노래 피처링 은하의 자격지심.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였습니다. 네. 5661님의 신청곡이었고요.
1: 네.
0: 우리 누님이 좋아하는 꽃 아닌가요? 프리지아?
1: 어머, 별걸 다 알고 있어.
0: 어머.
1: 네, 프리지아 좋아해요.
0: 근데
1: 이 노래를 신청하신 566 하나님은 우리 집 막내가 얼마 전

0: 14살 생일이었는데 희한하게 그날 이후로 말하는 것도 좀 어른스러워지고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본격적으로 10대가 된 �걸까요? 그러셨는데
1: 네, 10살
0: 그러면서 이제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 듣고 싶다 그러셨는데 어때요?
1: 네.
0: 아이들이 이렇게 딱 10살, 10대로 넘어가면서 좀 달라지던가요? 옆에서
1: 아유,
0: 보면?
1: 달라지죠.
0: 네. 아, 달라져요?
1: 네.
0: 일단 사춘기가 오니까?
1: 뭐 그 외형적인 모습도 달라지는 거지만 생각도 뭐 말투도
0: 9살과 10살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1: 10살은 아직 좀 어리죠.
0: 그렇다.
1: 예, 네. 중학생 되면서부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진짜 그렇죠?
1: 예. 네. 맞습니다.
0: 다음 명곡은 미니루 남일수님이 청해 오신 저는 교사인데 마음이 조금 아파서 병가 중입니다. 얼른 회복해서 학생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 에피톤 프로젝트 이화동 듣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1: 마음이 아프시군요.
0: 네.
1: 빨리 회복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위로가 조금이라도 되시길요.
0: 네, 되시길 바랄게요.
1: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희는 4부로 다시 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0: 4K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현재 제주와 영남 지역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밤에는 중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을 하신다면 우산은 챙겨 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남부 지역과 강원권에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상행선으로는 조금씩 차량이 많아지는 모습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구간,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초 구간에서는 차선 도색 작업하면서 여파로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찍에서 금천까지 3km 구간 차량 모아졌습니다. 최수연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추억과 함께 남아있는 내 머릿속 명곡들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 활동을 하거나 또는 해봤던 마음이 뜨거운 분들부터 또 혼자 조용히 이어폰 꽂고 듣는 음악이 취향인 분들, 또 스피커 빵빵하게 노래 틀어놓고 운전하고 청소하고 목욕하시는 분들까지 노래를 대하는 사람들 그 마음도요. 저마다 다 온도가 다릅니다.
0: 그렇죠.
1: 일중 씨는 어디서 어떻게 노래를 듣게 돼요?
0: 주로 저는 그 차 안에 이동 중에 예, 혼자서 좀 많이 듣는 편이죠.
1: 맞아요.
0: 예예. 예. 신나는 노래 많이 듣고 예, 요새는 그 랩도 한번 들어보려고.
1: 오, 그래요?
0: 예. 그 장기용이라는 배우가 예, 시차라는 노래를 어디서 그 신청곡으로 틀어놓고 그걸 립싱크로 따라 부르는데 와
1: 멋있어 보였어요.
0: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호흡 없이 이걸 쫙 랩이 장난 너무 힘들어.
1: 그래요?
0: 예. 우리 누님도 어떻습니까? 직업으로서 말고 좋아하는 노래를 따로 들으실 때가 있으세요? 오로지 취미로 감상하기 위해서?
1: 저도 역시 운전 중에 내가 청하거나 네. 뭐 어쩌진 않았는데 바로 그 노래가 나올 때 정말 기쁘죠. 여러분들도 주로, 아마 네. 저는 주로 올드팝이죠.
0: 아, 올드팝.
1: 네. 50년대, 60년대 올드팝과 또 최초에 시작됐던 그 폭송들. 60년대 월남전과 더불어 시작됐던 노래들. 그렇죠. 월남 그렇죠. 반전 운동.
0: 아, 네, 네.
1: 아, 월남전 몰라요?
0: 아니, 알죠. 알죠. 예.

0: 음악과 친구가 되는 시간 명곡극장. 이번에는 문자번호 3333.
1: 오, 삼삼하다.
0: 예. 1998년 겨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누워서 엉엉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흘러나왔던 노래 박진영님의 썸머 징글벨.

0: 씨를 얘기하는 건가?
1: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때 여자친구의
0: 예
1: 약칭
0: 그런 거겠죠.
1: 네네. 아 그렇구나.
0: 아 근데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1: 응?
0: 헤어지고 집에 누웠는데, 야 그 박진영의 썸머 징글벨이 흐르고. 하필이면 여친 당시 여친의 이름도 JY가 들어가고 박진영 씨도 JY. 98년 3333님이 엎드려 울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1: 그래요.
0: 박진영의 썸머 징글벨 들려드릴게요.

0: 아 신나네. 요즘 딱이네. 썸머 징글벨이니까.
1: 썸머 징글벨.
0: 자 JYP가 작사 작곡 노래 댄스까지 다 도맡아서 한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재주가 네. 진짜 많은 분이에요. JYP.
1: 재주는 많은데 이 노래는 다른 사람이 불러도 좋았을 것 같아.
0: 그래요?
1: 박진영 씨가 부른 게 조금 노래가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땡. 왜요?
0: 아, 공기반 소리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지금
1: 모르겠어. 하여튼 박진영 씨도 무르익기 전인가 봐.
0: 아 예.
1: 아 사기사 99년 뭐 이게 몇 년도야? 그랬잖아요.
0: 그죠? 거의 98년 뭐 이때.
1: 98년 그러니까.
0: 예 예. 한참 비닐바지 입고 다니실 때.
1: 아 그렇지.
0: 아 그때입니다.
1: 하여튼 뭐 이 인기 스타로서의 로망도 있.

0: 있었고 뭐 노래도 많이 만들었지만 어떤 노래는 자기가 만들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게 더 나을 경우도 있어요. 싱어송라이터의 경우.
1: 오, 그렇군요.
0: 자기가 만들었을 때 이제 욕심이 나거든.
1: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불러.
0: 이건 내가 불러야지.
1: 그 말고.
0: 네.
1: 예.
0: 들었냐, 박진영?
1: JYP 예, 들으셨죠? 아주 혹독한 무대입니다 이곳이. 명곡극장 말이죠.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5462님이 청하신 곡도 들려드릴게요. 좋아했던 그 사람의 컬러링이 듣고 싶네요.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0: 오.
1: 아, 컬러링. 그렇죠. 이거 무슨 노래로 할까 굉장히 신경 쓰던 때가 있었는데.
0: 그러니까 컬러링이란 휴대폰의 울림을 자기가 네. 좋아하는 노래로 할 때 얘기죠.
1: 다른 사람이 저한테 전화할 때 들리는
0: 그 노래.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울리게 또 노래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1: 그 지금 벨소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벨소리 아니에요. 이거 컬러링하고.
1: 네, 컬러링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걸 때 왜 수신음 있잖아요.
0: 아, 내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 때 그 음악.
1: 제가 설정해놓은 음악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화 걸 때 듣는 거죠.
0: 아, 아 예. 난 못 알아들었어 아직.
1: 어, 그래요?
0: 내가 설정해놓은 음악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걸 때 그 음악이 나간다.
1: 그런 거죠.
0: 아, 알겠어요. 아, 예, 알겠어, 예. 알겠어.
1: 그게 이제 통화용 컬러링으로.
0: 저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조라벨, 띠리링.
1: 예,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하겠어. 신경 많이 썼죠.
0: 예, 어때요 일중 씨는?
1: 저도 그때는 막 뭐 최신 인기곡으로 갈까 아니면 발라드로 갈까 막 이런 거 왜냐면 그런 컬러링이 뭔가 지금 나의 상태 뭐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해주는 뭐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 선곡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죠. 아, 추억 돋네요.
0: 그래요. 노래 예. 듣겠습니다.
1: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0: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에 이어서 들으신 곡 권진원의 살다 보면 권권 시스터즈로 들어봤습니다.
1: 네. 이 살다 보면 이 노래 신청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오늘은 배정식님의 신청으로 듣고 왔는데 사연은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제가 계획서 하나 오타냈다고 부장님이 어찌나 화를 내면서 꾸중을 하시던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 혼자 많이 꼽고 더러워서 사표 쓴다. 큰 소리로 외쳐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속으로 화를 삼켰는데 잠시 후 입사 동기가 와서 잠깐 보자더니 휴게실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0: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잖아. 오늘 잘 참았어.
1: 그러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주는데 학창시절 친구들과 기타 치며 자주 불렀던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가사를 되뇌이며 다시금 힘을 내봅니다. 그리고 동기야 고맙다. 아니 뭐 근본적인 게 흔들려야 이렇게 화를 내지 오타 하나 났다고 그
0: 그러니까
1: 오타쯤이야 뭐
0: 좀. 이런 거 그냥 막 화풀이 한다는 생각이 들 때
1: 그러게
0: 참 마음이 상처를 입죠.
1: 아니 뭐 계획서 자체가 이상하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 아니냐 이러면 화를 내겠지.
0: 네. 아 그래도 참 힘이 되는 동기를 두셨네요.
1: 그러게.
0: 그런 동기가 있기에 또 힘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고맙지 정말. 그렇죠. 네.
0: 자, 이어서 0873님의 추억 속 명곡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조용한 길을 걸으며 혼자 듣던 노래가 떠오릅니다. 로보의 스토니.
1: 올드팝입니다. 70년대 라디오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노래. 감미로운 곡이죠.
0: 이 곡은 저희가 광고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잘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3: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끝곡은요. 로보의 무뚝뚝한 사나이 스토니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4: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외로운 뉴요커 도그가 어느 날 반려로봇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영화 로봇 드림 얘기인데요.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그려내는 건 이 둘이 이별하고 난 뒤의 시간입니다.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행여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만나온 모든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어떤 만남이든 결국 이별로 끝이 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기억될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0: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은 7일 학교 알림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일반고 1,703개 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18,6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8,498명보다 0.9%, 163명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고1 학업 중단자가 한 해 만 명을 넘었는데 이 학원이 2019년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제도 개선 효과가 나자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2,322명으로 월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주택연금 개선 방안에 따라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수령액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지난달 27일 녹화사업 동원 피해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피해자 중엔 18세 미성년자가 군복무 중 특수학적 변동자로 분류돼 지속적인 동향감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군부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체포구속된 대학생들을 강제 입영시켰습니다. 또 녹화사업을 통해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일부는 학원, 종교 등 현장에 투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프락치 활동도 시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기사건과 종결사건 총 8만 8천여 건을 점검해 139건에 대해 수사감찰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지난 3월과 4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201곳을 대상으로 종결사건 8만 3천여 건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기사건 5천여 건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종결사건 8건과 장기사건 131건에 대한 수사감찰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선 구체적인 지도와 자문을 병행했다며 이런 점검은 연중 상시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면서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전망입니다. 내 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하는데 대학 언론 출신의 대학생 2명도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계획입니다. 앞선 기자회견 같이 각본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해 4월까지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1년 전보다 약 45% 급증했습니다. 노동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4,582건으로 전년 동기에 10,080건보다 4,502건, 44.7% 증가했습니다. 노동계가 역대급 여름철 집중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올해 노동위 전체 접수 건수는 사상 처음 3만 건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걸프 지역 국가

0: 국가들의 피해 복구와 재건에 이란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충청권 남부 내륙과 전라 동부, 밤엔 이외 중부지방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3: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 인사해 주세요.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5: 안녕하세요, 광수영입니다.
6: 안녕하세요, 류재하입니다.
7: 안녕하세요, 유규성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증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7: 네, 정치인싸. 어제는 이번 지선 결과를 우리가 좀 꼼꼼하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거도 끝났고 앞으로 펼쳐질 권력 구도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집권 2년 차라서 아직은 뭐 논의하기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번 지선에서 여야 차기 대권주자급 인사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후보가 생환한 반면에 김경수, 김부겸, 조국 후보 등 범여권의 잠룡들이라고 꼽을 수 있는 인물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는데요. 선거 결과가 뼈아프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대목이에요.
8: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패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입니다. 저는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스포츠 경기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권투 경기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네. 민주당이라는 선수가 이제 출전해가지고 판정승을 이겼어요. 그런데 코피는 내 얼굴에 나 있고 챔피언 벨트 받았는데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상대 선수는 분명 나한테 졌는데 막 환호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기고도 이긴 것이냐라는 원망이 많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결국에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대부분의 후보들이 수세적으로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원인은 2030 젊은이들의 표가 떠났다. 그러니까 특히 2대녀 3대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강한 어떤 팬층을 확보했던 것이 우리 2대녀 3대녀였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정원호 후보만 보더라도 4년 전에 송영길 후보보다 이대녀 같은 경우는 송영길이 58%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원호 한 43% 확 줄어들었어요. 한 12% 이상. 그리고 3대녀도 저번에 송영길 후보는 57% 얻었는데 뭐 정원호 후보 한 48%. 뭐 겨우 가까스로 오세훈 후보에게는 3대녀는 이겼지만 저는 2대녀 3대녀들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었고 이 탄핵 연대의 주축이었고 촛불광장의 핵심이었는데 이분들이 왜 떠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7: 그러니까 이번 여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번 선거 결과의 이제 뼈아픈 부분을 좀 총평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대권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이제 야권에서는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거론됐던 인물들이 다 살아서 들어온 거고 여권에서는 그렇게 거론됐던 인물들이 패배를 하다 보니 극명하게 엇갈려요.
9: 그렇죠. 저 입장에서는 씨감자 남겨둔 겁니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 뭐 한동훈 의원 이 두 분이 아깝게 안 됐다. 그럼 정말 뭐 전멸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하면 당의 일각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실 분도 계실 텐데.
7: 인물들 많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9: 그 인물을 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절묘하게 선거 결과가 나왔다. 저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막판에 역전해서 이기셔서 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혼자만으로는 보수 재건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기가 어려워요. 혼자잖아요. 혼자. 근데 오세훈 시장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큰 선출직 공직자가 합리적인 보수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분이 계속 건재하고 있다 하면 굉장한 힘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이 대선을 바라본 2030년 대선을 바라볼 때에 예, 지금 이 지방선거의 의미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게 다가오죠.
10: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 잠룡으로 평가받은 분 중에 이제 지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분들 세 분이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크게 대권주자로서 의미 있는 분들 같지는 않습니다.
7: 김경수 후보, 조국 네. 후보, 김부겸 후보.
10: 네. 예. 김부겸 뭐 후보도 뭐 전혀 대권에 관심 있어서 대구시장 출마하신 것도 아니고요. 시장 당선되더라도 2년 뒤에 내려놓을 거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대구 경부 조국 후보 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예. 대권 주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저를 비롯해서 네, 솔직히 말씀
7: 그 말씀 제가 덧붙일까 했어요. 네, 네. 네.
9: 저는 인정하고 싶은데.
10: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뭐 강원시 비서실장이나 김민석 뭐 총리나 등등 여전히 거론되는 분이 많고 그리고 아주 오래 남았기 때문에 사실 대권 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네이밍이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보다는 오히려 다음 총선을 걱정해야 되는 판이 됐죠. 민주당은 다음 총선이 의석수가 지금보다는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대로 가다가 그걸 걱정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전 패배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7: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 이제 당권 경쟁 예정인데 이게 단순한 지도부 선출을 넘어서 차기 대선 후보 경선의 전초전으로 읽힌다.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목 도가

0: 써요.
1: 그렇지. 그렇게 이제 뭐 생각하고 해석 많이들 하시는데 예. 실제로 이분들 중에서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민주당의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가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당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야 이제 운동권 좀 그만하고 뭐 강훈식 뭐 박용진 뭐 김만규 이소영 뭐 한준호 이렇게 좀 젊은 얼굴로 좀 가자 예, 예.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다만 이분들이 전면에 나서면 좋은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분들의 역량이 대통령까지 인정이 되겠느냐라는 숙제가 있는 거고 제가 아까도 총평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의 또 하나의 문제는 예. 갑자기 스타가 만들어져도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뭐 정원호 후보도 그렇고 뭐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부산의 북갑에 출마했던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어떤 좀 떠오르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 검증을 좀 미리미리 해서 본선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스펙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인물 경쟁력도 중요하다. 이번에 구도는 너무 좋았지만 패배의 원인은 아, 실패의 원인은 인물 경쟁력이 있었다.
2: 실패가 아니라 패배 맞다.
0: 실패. 그러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 네. 민주당 내에 검증 시스템이 구멍이 크다. 이제 이 부분들을 확인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3: 차기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차기 이제 대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김경수 후보라든가 김부겸 후보의 낙선은 이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강수영 변호사와는 달리 조국 후보는 그래도 상당히 대권 주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 물론 그걸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0: 그런데 이번, 결과를
3: 결과를 보면 이제 조국 전 대표죠 이제 조국 전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 이제 치명상을 입은 수준이고 과연 정치적으로 재개를 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수준의 타격을 입은 거 아닌가 싶고요.
0: 네.
3: 지금 잘 거론은 되지 않는데 또 다시 또 타격을 크게 입은 대권 주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0: 누굽니까?
3: 그게 바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번에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너무 부진했어요. 기초의원 한 명 예, 당선시켰거든요. 예. 게다가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5등을 했어요. 개혁신당 후보가. 여성의당 후보보다도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결국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한계를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으로 계속 존속할지 아니면 국민과의 어떤 모종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혹은 통합을 통해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지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 개인의 정치력은 한번 타격을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것도 한번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그러면 지금 류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형세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다?
3: 그렇죠. 이제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의원이 됐죠.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사실 이번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돌파해내서 결국 차기 대권주자로 좀 자리매김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4: 와, 그대로 제가 돌려드릴게요.
0: 예, 예.
4: 장동혁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를 대선주자로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분들 꽤 많다. 조국을 장동혁으로 제가 받아쳐드립니다.
3: 인정하기 싫은데.
0: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장동혁 키워드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여야 지도부 이제 모두 책임론에 직면했는데 자 먼저 제1야당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이제 총선, 대선, 지방선거 3연패를 기록하게 된 거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현실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사퇴하고 대표는 정면 돌파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5: 아 원내대표는 어차피 임기가 열흘 남겨 있는 상태였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조기 사퇴 얘기도 하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원내대표가 안 물러날 방법이 없어요. 임기가 1년이라.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키는 거는 맞기가 좀 어려운 얘기고 장동혁 대표가 그럼 이제 임기가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0: 네.
5: 이분은 절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죠. 정청래 대표하고 비슷하죠. 연임도 할 생각이 있고. 그럼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분은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당대표 간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장도 이겼고 대구도 뭐 이겼고 2018년 때보다 훨씬 상황이 좋은데 재보궐도 많이 이겼는데 왜 내려가라고 그러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당내 구성원들은 이 인지 부조화

0: 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이걸 참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 안에 계신 분들이 네. 그동안 장도혁 대표와 뭐 길을 같이 했던 묵인을 해줬던 뭐 그런 분들께서 이제는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실 때가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있다. 예, 그 정도입니다. 네.
1: 그러니까 원래 선거 결과가 딱 나오자마자 물론 아까 원내대표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도 우리 원래 문법대로라면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상식적인 건데 어쨌든 그때 입장 발표가 없었고 그리고 그 뒤에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아 그냥 본인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2: 네. 그러니까 제가 장동혁 대표가 이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한번 숫자로 한번 지방선거 평가를 해봤어요. 장동혁의 입장에서.
1: 아, 예.
2: 일단 서울 부산 지면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1: 네.
2: 근데 일단 서울을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은 다 놔두고. 그러면 일단 50점은 한 거 아닙니까?
1: 반쪽 승리. 네,
2: 반쪽 승리. 그리고 이 기초단체장을 보니까 민주당이 119석 국힘이 95석이에요.
1: 네.
2: 24석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는 82석 차이가 났었고 2018년도에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도 98석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압승했을 때도 82석 차이예요. 그런데 이번엔 24석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을 압승했다고 기초단체장은 볼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자기 고향이라고 많이 갔던 충청권에서는 15개의 기초단체장이 있는데
1: 네.
2: 국민의힘이 무려 10개를 가져갔어요.
1: 어허.
2: 그리고 광역단체장 보면은 이번에 12대4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압승했을 때 12대 5였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14대 3이었어요. 2018년도에. 그러면 이게 별 차이가 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걱정을 해서 대구시장을 추경호가 되면 장동혁 돌아온다라고 했던 거예요.
1: 아하.
2: 이 상황 판세를 보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숫자상은 이기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나중에 보수 결집이 되니까. 하지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는 대구에서 패배해버리면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도리가 없거든요.
1: 그랬는데 추경호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
2: 했습니다.
1: 이제 더 이상 뭐 네. 이렇게 명분을 가져갈 거리들은 충분히 있다.
2: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뭐 장동혁이 간 데는 다 떨어졌고 장동혁이 안 간 데는 뭐 당선됐고 이건 우리는 안다고요.
1: 그런데 같은 네. 이제 결과 지표를 놓고 정말 어느 쪽을 보냐 그 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냐 이렇게 좀 의문이 드는데
3: 계속 대표 자리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2: 아 이젠 아닙니다.
3: 예 네, 아닙니다.
1: 아, 그러니까
3: 아닙니다.
1: 선거 기간 네. 중에 장 대표의 동선을 짚어보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다녀갔던 곳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지방선거 저승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잖아요.
0: 예, 그런 말씀들 이제 하고 뭐 장동혁 묻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숫자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지방선거 전국 동안 뭐 한 두어 달 정도를 볼 때 장동혁 대표가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이름만 걸쳐놓은 사람이 그 성과에 대해서 나도 이름 있는데 내가 있었으니까 된 거다 이런 뭔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우리가 수용하게 돼요. 이런 말에 자꾸 빠져들면 그래서 그냥 장도혁 대표가 지방선거 동안은 뭘 했느냐 그냥 기억나는 게 그 바쁜 시기에 갑자기 미국을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게 한 열흘 넘게 갔다가 와서 이상한 해명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 와중에 저희 공천은 어땠습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중간에 사퇴하긴 했지만 할 거 다 하고 사퇴하셨어요. 그분이 공천 과정에서 끼친 해악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찌되었건 장도혁 대표의 몫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안 하잖아요.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모든 저희 당 구성원들은 다 안다. 장도혁 대표가 적어도 지방선거에 있어서 도움이 된 건 없고 장도혁 대표가 잘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장조차 훨씬 더 성과가 좋았거나 또는 이겼더라도 이렇게 힘들게 이기진 않았을 거다. 이 평가 다 동의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3: 그러니까, 숫자로 봐도 서울 부산 지면은 물러난다고 했는데 네. 부산은 적고 네. 서울은 장동혁을 끊어냈기 때문에 장동혁 없는 선거를 네. 치렀기 때문에 겨우 이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충청권도 본인 정치적 지지 기반이 지역 기반이 충청권에 있다고 하지만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광역자치단체장은 다 잃었어요. 그리고 정책 상징의 측면에서 한번 보면 가장 중요한 부산 북갑선거죠. 결국 장동혁 당권파는 본인들이 이제 박미식 후보를 내보내.

0: 후보로서 그리고 아주 대거 지원을 했죠. 그런데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체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전 찍은 거라고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상징의 의미 그리고 숫자로 봐도 장동혁 대표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이 종전의 뭐 친한계라든가 이제 당내 개혁 세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점차 그게 퍼져서 뭐 당내 주류 언더찐윤이라고 불린 당내 주류들도 이제는 장도혁 대표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계속 기능하기가 힘들다. 이런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선거를 앞두고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론에 대해서는 뭐 보수 언론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게 현실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어쨌든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2: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참 묘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주류적 목소리가 일단 선거까지는 치르고 선거 전에 자꾸 이런 식으로 분란이 일으키면 선거에 안 좋다. 선거 끝나고 얘기하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끝났어요. 그러면 보통 민주당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봇물 터지듯이 막 정말 강력하게 연대해가지고 당대표 당장 물러나라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해요. 상대적으로. 네. 뭐 기껏 나오는 게 의원들 그 텔레그램 방에서 엉뚱한 게 막 나. 뭐 소요가 어쩌고 저쩌고. 저는 네. 이런 거 보면서 야, 정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정말 나이브하다. 그리고 혹시 이 나이브함의 배경이 근데 나이브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잖아요. 이제는 네.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인들 밥그릇이 지금 정면으로 걸리는데 그런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이거 여전히 약간 관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봤더니 장동혁 대표가 물론 문제는 있지만 경기도하고 경기 남부라든지 이런 거 쭉 흐름을 보니까.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줄을 좀 잘 서려면 어디에 줄을 서려 뭐 극단적인 목소리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당원들한테 외면 받으면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눈치 와야 되는 거야. 너무 장동혁 물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요런 태도들이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장동혁 지도부 꽤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3: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생각보다 기초자치단체장 성적이 좋으니까 이 상태로서 내가 다음에 공천만 받으면은 큰 어려움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괜히 튀어서 모난돌 정맞듯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총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반 이상 한 2년 정도 후에 있는데 그 사이에 정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선관위 관련해서 오해받을 행위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김유수 최고위원 보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있어요. 뭘 갖고 싸우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모습이 총선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냐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 끝나자마자부터 벌써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하실 거예요.
1: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이 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3파전으로 치러질 텐데 당장 9일이에요. 굉장히 임박하게 치러지게 될 텐데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잣대를 댈까요?
3: 글쎄요. 이 원내대표 선거는 결과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양당 네네. 다. 뭐 친소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 원내대표 선출 그 기준이 제도가 결선 투표도 해요. 과반이 안 되면. 예. 그러니까 이 세 분 나왔는데 결국 결선이 있을 가능성은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글쎄요. 이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가장 당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당의 노선 정리. 그다음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당연히 해야만 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1: 입장?
3: 제명 철회 뭐 이런 것들 입장이 다 달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선거 기한이 너무 밭아가지고 이분들 주장을 제대로 들을 시간이 없네요.
1: 그 얘기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1: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2: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정체가 늘고 사고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사고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팔탄 분기점 3차로와 갓길 이용해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 여파로 바람부터 3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이후로도 일찍에서 금천 사이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 구간, 서울로 진입하는 데 밀리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정안나들목에서 밀립니다. 서울 양양선도 서울 방향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양양 분기점에 정체인데요. 빗길 주의하셔야겠고요. 인제 구간에서도 밀립니다. 또 비가 내리고 있는 동해선 속초 방향, 속초 영업소 광장부에서 사고입니다. 최지연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0: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11: 네. 안 그래도 성일종 의원이 9일 선출 공고를 11일이나 12일로 좀 연기를 해달라.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특정 후보는 정점식 의원이에요.
12: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저도 이번 순서는 정점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면 뭐 거의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민주당에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선거에서 어쨌든 간에 이긴 게 아니잖아요.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혁신적인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서 그 원내대표가 지도부를 사퇴를 권유를 하고 그래가지고 혁신 비대위를 꾸리고 또 혁신적인 새 얼굴을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서 당의 혁신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정석이에요, 정석. 뭐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점식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언더 찐윤이고 TK이고 그러면은 기존의 당권파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면 정말로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가져간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진짜 이 보수 제거는커녕 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가?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전까지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이 좀 아니었어요. 근데 다가오는 총선은 정말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다. 그러면 정말로 장동혁 대표에게 줄 잘 서가지고 공천 받으려고 한 것인가? 정말로 뭐 다른 지역은 다 됐고 그냥 나는 TK니까 여기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13: 아, 장동혁 지도부가 총선 때까지 가진 않죠. 내년 8월까지니까. 네네. 그 다음 지도부에서 이제 총선을 맡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장동혁 지도부가 뭔가 붕괴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총선 국면에서는 적어도 그 노선의 지도부는 없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연임을 하든 뭘 하든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건데 새로 들어올 원내 지도부의 생각.

0: 그럼 어떠냐 이걸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1: 그래서요.
0: 예, 그래서 예. 어떤 지도부가 올라오더라도 네? 완벽하게 장도혁 대표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1: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정전식 의원이 원내대표 가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0: 내세우는 대표 얼굴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언더티님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너무 급박하게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게 돼서 예. 판세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현재는 어쨌든 정점식 의원과 김도읍 의원의 양강이고 이강 정성일종 의원이 좀 더 뒤에 처지는 일약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1: 중으로 해주세요.
0: 중. 네, 일중. 일중. 이렇게 분석을 하시
1: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네. 부산 북갑에서. 네.
0: 그렇네요. 일중으로 해야 되고. 예, 예. 근데 이제 결선 투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내대표 선거가 너무 급박하게 치러지는 바람에 당내 위기의식이 의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퍼지기 전에 빨리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나름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런 의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뭐 김도읍 의원이라든가 성일종 의원은 왜 이렇게 서두르냐. 좀 네, 천천히 네. 치르자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치러질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어떤 위기의식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퍼지느냐가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정점식 의원으로 딱 될 거라고 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성일종 의원이 일중을 형성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까지 중립성향 의원으로 범친윤으로 분류됐던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 지지세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2: 왜 아까 약이라고 하셨어요?
0: 예, 그러니까 뭐
1: 말한 사이 바뀌었어요.
0: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3: 이특 일강으로 해요.
1: 예, 평택 선거 정도 돼요.
0: 의도 의원 정도 되는
4: 거예요. 말씀을 예, 듣다 예, 보니까 이게 참 그래도 이런 형국에서 원내대표 선거면은 누군가 하나는 좀 되게 강력하게 현 지도부를 물러나라. 이 원내대표 후보분들 중에요.
2: 그럴 법한데.
4: 선명하게 누가 좀 해줘야죠. 예. 이게 뭐 전혀 지금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너무나 답답하네요. 제가 뭐 다른 당이지만 예. 이런 모습들이 좀 답답하네요.
1: 그런 일 좀 됐어요.
2: 아니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거론이 아니죠. 이제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이 새 의원의 한동훈 의원이죠 이제 네.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입장도 좀 달라요. 그래서 김도읍 의원은 복당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성일종 의원도 우리 보수의 큰 자산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점식 의원은 이제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안 된다 뭐 이렇게 읽히거든요.
1: 그렇죠. 뭐 의견 수렴은 뭐 다 돼 있죠 사실은
0: 이미 네.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려면 당내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당내에서 먼저 어떤 의견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 맞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게 제 생각엔 주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지금 김도읍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도 너무 거기에 뭐 매몰되면 그걸 너무 적극적으로 내세워 하면은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라 굉장히 또 그러니까 의원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약간 당의 방향과 관련된 정치 쟁점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세우기는 힘들 것 같지만 실제로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기준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 입장, 뭐 제명 철회라든가 이런 어떤 당의 스탠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의원들의 표심이 저는 갈릴 거라고 봅니다.
3: 네, 저는 지금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당장은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고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언젠간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도 공감되는 데 있고 저는 오히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임기 10일 남았는데 조기 사퇴라는 말을 쓴 거 네. 그러면서 원내대표 선거를 빨리 하는 거 예? 저는 여기에 의도가 있다고 봐요.
2: 그 의도를 풀이해 주세요.
3: 그러니까 당권파들은 지금 혁신 비대위나 이런 거 가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장동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더찐윤이 생각해도 이제 장동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장동혁이 아니면 누구를 세워야지 우리가 총선에서 최소한의 의석도 가져오고 우리의 공천권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마음대로도 당권을 또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인물을 찾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을 조금 유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장동혁은 임기를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총선권을 가지는 당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뭐 김도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친 한동훈 쪽의 의원이 돼버리면 갑자기 이게 혁신위로 가가지고 본인들의 의도와 막 다르게 갈까봐 저는 그게 두려워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이해가 가지 않는 조기 사태 그래서 빨리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1: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에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언더찐윤이라는 분들의 생각은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는 복당 불어. 그러니까 전당대회

0: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권을 못 잡게. 그래서 다음 총선에 공천권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 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중간에 이제 지도부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분들의 생각도. 근데 이제 그럼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찾으러 다니고 있다. 누가 어떨까, 누가 어떨까 하는 중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동혁 지도부가 뭐 지금 안 물러나고 뭐 언제까지 가고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잠실 가 계시잖아요.
1: 그러면 이건 만약에 가정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고 그리고 원내대표가 정점식 의원이 돼서 현 지도부 지금 당권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로 가서 일단 다음 전당대회까지는 이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그때 가서 재신임을 받겠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에는 당원들의 구성이 그대로라면 그걸 믿고 있는 것 아닌가.
2: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니까 바로 승부를 보기는 어렵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미루자는 거죠.
1: 예, 예.
2: 그러면 자기는 뭐 나중에 어떤 변수가 있든 승부 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당내에서 유의미한 그 또 하나의 기류는 저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를 들어 지금 박민식 후보가 졌잖아요. 어쨌든 네. 국민의힘 후보가 졌어요. 그런데 무소속인 후보가 당선이 됐고 무소속 후보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너희들의 해당 행위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 선거를 리뷰하면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던 자는 전부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경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지금. 쥐줄 구우듯이 조용하잖아요. 이런 얘기 했다가 본인이 오히려 역으로 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세가 많이 기울었다.
1: 권력의 흐름을.
2: 그렇죠. 이미 만약에 장동혁에게 장동혁 현 대표에게 배팅할 사람도 있었다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막 목소리 냈을 거예요. 징계하라고. 선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쑥 들어가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돼버리니까.
0: 당 상황이 그런 거예요. 네. 그 언론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께 보도 있었잖아요. 어느 국민의 의원이 뭐 문자 메시지 보고 있는 거. 네.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디 있고 뭐 참석자는 뭐고 이런 걸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한동훈 의원의 또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만큼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뭔가 두려워했던 뭐 어쨌든 간에 예상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 이제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바둑을 둘 때도 개가를 하잖아요. 누가 몇 집 이긴 건. 지금 그 단계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입장은 대충 어느 쪽으로 가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로 세게 이걸 돌려야 되냐. 이게 맞나?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빨리 하니까 몇 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 봐요.
3: 또 중요한 한 분이 있어요. 네. 그게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1: 예.
3: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제 선명한 두 명의 대권 보수 계열에서 있잖아요. 뭐 한동훈과 뭐 오세훈이라고 하면 둘 다 공교롭게 훈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한동훈 후보 의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크게 생각한다고 하면 자기가 당권파들하고 좀 밀약을 해가지고 자기 위주의 어떤 당 대선 후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언더찐윤들에게 의석을 또 좀 보장해줄 수 있는 이런 밀약을 하면 안 된다. 크게 보고 정말 더 한동훈 의원도 나중에 더 들어오게 해가지고 경쟁을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서 인정받았을 때 대권으로 가서 본선 경쟁력이 있지 대충 여기서 입장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중에 대권 가도에 또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당내 분위기는 보다 보면 이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는 19절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개 시도지사 선거 가운데 12곳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줬기 때문에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많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청래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고 이 스코어가 당대표가 책임질 정도의 성적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3: 완벽하게 뭐 패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당대회 출마하셔가지고 저는 당원들에게 저는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후보들이 나왔을 때 당대표 후보들이 나왔을 때 뭐 조국 혁신당과의 무슨 뭐 합당 좀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신에 선거가 끝

0: 끝나 보니까 우리가 이긴 것도 뭐 1%에서 2% 내외, 진 것도 1%에서 2% 내외를 보면 아 이게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어느 당 할 것 없이 연대와 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도 지금 선거의 지형이 우리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대와 연합을 총선과 대선에서 누가 잘해내고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후보를 누가 뽑는가로 잣대로 가야지 느닷없이 계속해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내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걸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전천희 대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뭐 호남에서 공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앞으로 리뷰가 계속될 거예요.
2: 예.
1: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8월 전당대회가 코앞인데 그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사람은 총선 지휘자가 된다. 그렇잖아요. 다가오는 총선 지휘자가 될 건데 이대로 가다간 총선 의석수 준다. 그럼 저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경기 남부 다 뺏기고 서울에서도 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졌는지 원인을 분석했을 때 뭐 정청래 대표의 뭐 피상적인 뭐 오빠 논란인지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해. 국민의힘은 나쁜 사람들이야. 내란 세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찍어야지. 설마 내란 세력을 찍겠어? 이거 하나 선명성 경쟁 하나로 계속 밀어붙였던 올드함. 이게 이번에 심판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선을 똑같은 정신으로 간다? 뭐 이거는 그냥 자멸로 가는 길이다. 청년들 흡수 못하는 식으로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원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예, 예. 그럼 당원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원들이 선택을 할 때 결국에는 또 하나 큰 변수가 뉴미디어예요. 이 당원들을 꽉 쥐고 있는 다수의 당원들을 쥐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든 뭐 매부쇼든 그런 큰 뉴미디어들이
2: 네.
1: 또 어떻게 이슈를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청래로 가야 됩니다. 라는 이유를 방금 강선배 부대변인이 말씀하시는 뭐 합당이라든지 혹은 진보가 분열했기 때문에 진 거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진보가 다 합쳐져야 되는데 정청래 외 다른 후보들은 다 분열 세력이다. 또 이런 식으로 마사지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때 혹은 지난 합당 논의 때 있었던 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거 당원들이요 전략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봐요. 이제는 선명함으로 가가지고 안 된다라는 판단을 당원들이 할 거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정천혜 대표는 매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2: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금 강수영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을 당원들이 고스란히 안고 갈 것인가 반영이 될 것인가 이제 그게 관건인 건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3: 민주당은 여당 DNA가 없어 보여요. 뭐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당이고 그것도 거대 여당이잖아요. 대통령 임기 이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도 보면 투쟁형 정치인이 대표를 하고 있고 그 투쟁 속에서 의미를 찾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분들이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끝났는데 패배는 아니고 실패다라는 말에 저는 솔직히 기가 차요. 그런 식으로 뭐 의미를 살짝 바꾼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실패라고 말하기가 싫은 것을 패배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심리가 있는 듯해요. 내부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만큼 이 조직이 당이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다. 유연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각 구성원 중에 한 분이 뭐 돈의 흐름에 따라서 뭐 표를 행사하냐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번 시장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중도에서는 안 좋아하죠. 전체 선거를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복구할 수 없는 큰 어떤 패착을 했기 때문에 선거를 이길 수 없었지만 선거를 한 번 한 이후에 또 기간을 주고 평가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가 이번이라고 보고
2: 예.
3: 그다음 총선을 볼 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간다면 정말로 민주당은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의석수는 좀 줄어야죠. 지금보다 많으면 어떡합니까?
4: 저는 아까 강수영 변호사님은 약간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좀 강조하신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부진한 결과가 나오면

0: 선거를 총지휘한 당대표 책임이 맞죠. 그런데 일단 가장 치명타는 피했잖아요. 왜냐하면 전북지사 선거에서 이원택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상은 피했고 또 세세히 보면 명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우 후보가 낙선하고 청와대 AI 수석을 했던 하정우 후보가 낙선하고 그리고 뭐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소 취소 특검 문제라든가 그리고 스타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좀 주도한 듯한 모습을 보여서 문제가 더 커진 스타벅스 논란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하는 듯한 그런 강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풍을 일으켜서 보수 결집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나름 국민의힘이 생각보다는 덜 패배하는 생각보다는 선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도 있어서 그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청래 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넣는 것은 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민주당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백서 쓴다고 하는데 백서 쓰면 큰일 납니다. 저희 국민의힘 경험이 있거든요. 총선 백서 때.
1: 백서 쓰면서 와장창 하나.
0: 와장창 합니다. 백서 쓰면서 만약에 이건 대통령 책임이다, 대표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 나와버리면 그게 또 분열의 소지가 된다.
1: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지난 4일에 그 회견을 하면서 합당 논의 좀 이어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국 대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됐는데 이번에 3위로 낙선을 했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경향신문에 보면 8월 전당대회 때 출마를 한다, 연임에 도전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혁신당에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출마 계획 없다 또 이렇게 반론을 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2: 조국 대표가 다시 출마한다고요?
1: 그게 경향신문 보도로 나왔더니 혁신당에서 그럴 계획이 없다. 뭐 이렇게 또 반론을 펴는 상황인데.
2: 저희 민주당이나 저나 계속 장동혁 대표가 뭐 다시 뭐 제시임명을 받는다. 뭐 다시 전당대회 나간다. 그러면 저희 막 비판하잖아요.
1: 예, 예. 뭐
2: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국민의힘과 이 조국 혁신당은 상황적으로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마할 거면 뭐하러 사퇴하십니까? 어차피 될 거잖아요. 조국 혁신당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의 뭐 전당대회는 별 관심은 없지만
1: 네.
2: 어쨌든 민주당과의 당분간은 합당 논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1: 앞으로 이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될까요?
0: 그러니까. 전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예. 조국 대표를 버릴 것 같아요.
2: 네?
1: 그건 무슨 얘기예요?
0: 조국 혁신당 의원들 다 비례대표잖아요.
1: 예.
0: 이분들이 재선을 하려면 지역구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구를 얻으려면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리더십 가지고는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의원들로서는 민주당에 들어간 뭐 흡수합당이든 어떤 개별입당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개별입당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탈당하면 비례대표 배지가 날아가니까.
1: 예, 예.
0: 합당을 통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게 1차적 과제가 될 거고 조국 대표는 이번에 그 평택 의선거에서의 3등 패배 그것도 굉장히 네거티브로 얼룩진 패배를 함으로써 사실상 적적 생명이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의원들로서는 조국혁신당 간판에서 조국을 빼버리고 싶을 거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재선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클 겁니다.
3: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하지만 예. 조국혁신당에 있는 그 비례대표를 받은 의원들은 본인들이 잘해가지고 비례대표 받은 게 아니라 당에서 쭉쭉쭉 나눠준 거란 말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1: 예.
3: 그 당직자들이 더 세요. 비례대표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뭐 지금 와가지고 조국 대표를 버리고 소위 버리고 우리가 자강하자 그런 목소리를 내는 순간 조국 혁신당 기존 지지층에서도 완전히 버려지고 민주당이 입당해가지고 지역구 받을 가능성도 저는 없어요.
1: 그럼 조국 독자 때문이 생존의 아니라. 길을 가지 않고 조국 혁신당과 합당 이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과의.
3: 그러니까 합당 자체는 네. 워낙 민주당에서 거부 반응도 많고 이걸 합당하는 순간 청년들을 버린다라는 시그널이 또 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년의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1: 예?
3: 그래서 합당 논의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합당은요 거래입니다. 조건이 붙어요.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합치는 대신 뭘 줘야 돼요 조국에게.
1: 그 민주당 입장으로 보면 되나요?
2: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합당은 안 되고 하지만 총선 때도 그리고 대선 때도 조국 혁신당은 계속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우호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호남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선거연대?
2: 뭐 그렇게 해서 선거연대와 연합 진보당 사회민주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의 다당제의 어떤 그 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좀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1: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4: 철새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지금까지

0: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1: 네, 육개상계 통쾌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류재화, 강수영, 강성필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

0: 제주도의 심장 해남.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오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로 3일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를 막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4: 서울 송파 지역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극기나 재선거라고 적힌 피켓이 보입니다. 재선거와 선관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사흘째 개표소 출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5: 재선거! 재선거!
4: 어젯밤 한때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명이 넘었던 규모는 밤새 많이 줄어 오전 현재 3천 명 정도입니다. 경찰은 경기장 주 출입구 중심으로 배치돼 350명 정도 투입됐습니다. 경찰과 선관위는 안전상의 이유로 개표소 내부에 선관위 직원이 몇 명이 머물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당국자는 투표함은 안전한 곳에 잘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미신고 집회로 제재하기보다는 현장 안전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선관위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내일 불러 조사하는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긴급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오늘 당장이라도 어떤 형식이라도 좋으니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두고 이대로 순방길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SNS를 통해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자신들의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이 오늘 100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지적인 충돌로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재국의 움직임도 다시 바빠지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던 주말이 됐지만 서로 군사 공격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탄약 폭발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이 유조선에 자폭 드론을 발사하자 미군이 이란 해안기지를 타격하고 다시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미군 기지에 미사일 7발을 쏘며 보복을 시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틀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휴전안을 거부한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 등 목표물 15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 고위급과 만나 중재에 나섰던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테헤란에 도착해 주말 동안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납니다. 종전 변수를 떠오른 레바논의 군 총사령관도 주말 사이 파키스탄 방문에 나서 주목됩니다. 한 소식통은 종전 협상에서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레바논은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3: 내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0.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내년엔 1.52%로 올해보다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OECD가 수치를 발표한 이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를 하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OECD의 수치는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은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까지 해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0: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달 사이 0.3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4.39에서 7.3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8일 연 4.4에서 7%와 비교해 약 한 달 만에 금리 상단이 0.3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5대 시중은행 고정금리가 7.3%를 넘은 건 2022년 10월 말 7.33%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해 4월까지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1년 전보다 약 45% 급증했습니다. 노동위 통계연황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4,582건으로 전년 동기 10,080건보다 4,502건, 44.7%가 증가했습니다. 노동계가 역대급 여름철 집중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올해 노동위 전체 접수 건수는 사상 처음 3만 건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은 7일 학교 알림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일반고 1,703개 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18,6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8,498명보다 0.9%, 163명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고1 학업 중단자가 한 해 만 명을 넘었는데 이 학원이 2019년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서울의 전체 학생 수 8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78만 2,104명으로 지난해 81만 408명보다 2만 8,304명, 3.5%가 줄어 처음으로 7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모두 학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의 행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250건의 경내 행사와 178건의 지방 행사, 14국의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내 이동 거리는 약 2만 3천 킬로미터, 지구 반바퀴 이상을 다녔고 정상 외교에서도 14개국을 순방하며 총 15만 킬로미터, 지구 약 4바퀴를 이동했습니다. 특히 지역 타운홀 미팅을 12차례 진행해 전국 14개 시도 3,500여 명의 주민을 만났고 평균 2주에 한 번꼴로 24차례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탄도와 순항미사일 생산 능력을 앞으로 5년 이내에 기존보다 2.5배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중요 군수기업소를 찾아 미사일 총국의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보고받고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미사일 생산량을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생산 능력 확대 안건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2차 전원회의 안건으로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험 약관에 없는 상습적인 티눈과 굳은 살 수술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경상권과 강원 동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고 충청 남부와 전라동부는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0: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차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거나 커피를 내리거나 티백이 우러나는 짧은 시간, 그동안 뭐 하세요? 단 몇 분도 이것저것 움직일 수 있지만 소설가 김현수는 일부러 가만히 부엌에 서서 창밖을 본답니다. 커피가 퍼지고 차가 물드는 몇 분 동안 햇빛도 보고 비도 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보고 휴일은 그래서 좋죠.

0: 나 혼자만의 부엌에서 어느 커다란 카페에서 길 위에 차 안에서 느긋하게 들으면 좋을 노래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으로 일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려고 끓이고 내리고 뭐 우려내는 그 몇 분 왠지 그 시간도 그냥 있는 게 지루해서 뭔가를 하면서 움직이는데 오히려 일부러 가만히 서서 창밖을 본다. 하긴 지금 또 창밖을 보기 딱 좋은 때인데요. 차와 커피를 마시기 몇 분 전 한번 시도해볼까요?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5: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영화 친구 보셨나요? 아주 진하고 거친 부산 청춘들이 이런 얘기를 나누죠. 니 내랑 손틀어서 흡수할래? 니가 해라 신청곡 많이 듣고 싶다 아이가. 죄송합니다. 사투리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틀어 일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많이 듣고 싶은 노래 장르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시면 들려드릴게요. 노래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아, 다시 생각해도 너무 못했다. 와, 이거 어떻게 뭐 편집이 불가능할까요? 아, 이게, 아, 이대로, 아, 안 됐는데. 우리 4313님께서 6월 초인데 너무 더워요. 몸에 대상포진으로 수영장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힘듭니다. 박명수 냉면 신청합니다. 아우, 조금 그래도 이제 회복까지는 아마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조금만 참으시고. 아, 우리 2919님은 덥다 덥다 하면 더 더워요. 저는 집 뒤 산에서 걷기 운동하고 있어요. 땀 흠뻑 빼고 수박 먹고 냉수 샤워하면 끝내줍니다. 신청곡 채연의 사랑 느낌. 뭔가 사연들이 전체적으로 그 더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보내주셨는데 조금 노래 들으면서 시원한 바람 한번 느껴볼까요? 냉면 명카 드라이브죠. 박명수와 제시카가 부르고요. 채연의 사랑 느낌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노래 채연의 사랑 느낌 그리고 그 전은 박명수 제시카가 부르는 냉면이었습니다. 계속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달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0719님께서 5살 우리 손주와 주말 내내 놀아줬지요. 아침에 아파트 관리원분이 할머니 집이 좋아? 너네 집이 좋아? 라고 물으니 손주 녀석 대답이 현답입니다. 할머니가 좋아 라고. 아 이런 것이 행복이죠. 우리 손주 좋아하는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신청합니다. 차 안에서 계속 들려달라며 깨르르 웃어요. 5살 취향인가요? 오빠야가 하셨어요. 와 우문현답이네요. 진짜 완전 할머니 집이 좋아? 너네 집이 좋아? 할머니가 좋아? 아주 크게 될 손주입니다.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띄워드릴게요.
1: 오빠야. 네.

0: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0: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영남 지역과 강릉, 강원도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동할 때 빗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비가 내리고 있는 양양 분기점 정체고요. 설악과 서종, 화도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촌에서는 2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 사고입니다. 팔탄 분기점 화물차 관련 사고 여파로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5km 구간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또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서해대교에서 횡담휴게소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양재에서 반포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 첫 곡으로 0806님의 신청곡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일요일에는 장르 상관없이 좋은 노래 쭉쭉 듣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515님께서 IOI의 갑자기 듣고 싶어요. 요즘 SNS 보기만 하면 나오는 이 음악에 갑며 들었어요. 맞아요. 너는 내 올랐는데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5154님께서 동네 꽃집에서 산 장미인데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서 안타까워요. 근데 최근에 꽃봉오리를 피운 장미 한 송이 길거리에 화려하게 핀 장미들처럼 예쁘게 활짝 피기를 바라며 신청곡 IOI 갑자기 부탁합니다. 아, 이렇게 또 이 노래 요새 핫한 만큼 많이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와, 저 한 송이의 꽃, 한 송이의 장미꽃 너무 귀하겠지만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0657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신병 휴가 나왔던 아들이 오늘 복귀합니다. 5박 6일 동안 친구들 만난다고 얼굴도 거의 못 보고 가족 식사 딱 한 번 했어요. 아쉽고 보고 싶을 것 같아 슬프지만 복귀해서 건강하게만 지내길 바랍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CNBLUE의 외톨이야 신청합니다. 5박 6일 동안 가족 식사 한 번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아마 정말 알차게 시간을 잘 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마 이 노래 군대 내에 있는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지 않을까 하는데 두 곡 띄워드릴게요. IOI의 갑자기 그리고 CNBLUE의 외톨이야.

CNBLUE의 웨토리아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은 노래는 IOI의 갑자기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정말 장르 상관없이 아, 나 요새 이 노래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그냥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저희가 잘 선별해서 또 다음 주에 많이 최대한 많이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0828님께서 비가 많이 오면 장화가 떠올라요. 지금은 34이 된 딸이 유치원 다닐 때 놀다가 장화에 구멍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화 벗자 물 들어가 하니까 우리 딸 하는 말 괜찮아 나가는 구멍 뚫으면 돼. 지금 장화는 안 신고 부츠 신네요. 빨간 운동화 신청합니다. 왜 이렇게 아들 딸들이 이렇게 똑똑할까? 똑똑하고 밝고 총명하고 해맑고 아 이런 긍정 마인드 이 어렸을 때 이 순수한 마인드 조금 더 오래오래 유지해야 되긴 한데 우리가 근데 이런 그 발상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이들 말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빨간 운동화 신청해 주셨는데 바로 띄워드려야 되겠죠. 박혜경의 노래입니다.

0: 동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요일은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곡들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벌써 2부를 마칠 시간이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우리 794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취생인데요. 어머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이랑 밑반찬들을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냉장고에 넣기만 했는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디의 엄마 신청합니다. 아우 그냥 부모님께서 이렇게 딱 반찬 채워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마치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마냥 뭔가 든든하죠. 아 저도 예전에 그 뭐지 그 간장게장 같은 거는 집에다가 두면 한 번씩 너무 오래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나를 잡고 그냥 다 먹어요. 그러면 밥을 몇 공기를 먹게 되는지 짭짤해져가지고. 아 근데 간장게장 안 먹은 지 오래됐네. 그거 제가 그 밥도둑인 걸 밥도둑인 메뉴를 요새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요. 네, 자제해야죠. 우리 신청해 주신 라디의 엄마 듣고요. 저는 1시 5분에 팝스트롯 양지훈 작가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한시 뉴스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퇴, 불퇴의 한계선이자 엄연한 현실이라며 주권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부장은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 국무부 공식 입장에 대해 상투적인 거짓 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화를 공개한 건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면서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전망입니다. 내 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하는데 대학 언론 출신의 대학생 2명도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계획입니다. 앞선 기자회견 같이 각본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연속 경기 최다 안타 기록을 14경기로 늘렸습니다. 이정우는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7회 우전 안타를 터뜨린 뒤 2루를 훔쳐 시즌 첫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9회에도 시속 157km짜리 직구를 밀어치는 좌전 안타로 시즌 20번째 멀티히트 경기를 펼쳤습니다.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이정우의 시즌 타율은 3할 2푼 4리로 메이저리그 전체 3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이 멕시코 입성 후 첫 훈련에 나섰습니다. 대표팀 훈련은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이에베르데에서 국제축구연맹 주관의 커뮤니티 트레이닝으로 열려 800여 명의 현지 축구팬이 관중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선수들은 가벼운 몸풀기에 이어 패스와 슈팅 훈련, 미니게임을 소화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달리던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택시기사와 40대 남성 승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신주가 파손되면서 사고 현장 인근 326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은평구는 복구에 10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콘센트를 뽑고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지난달 27일 녹화사업 동원 피해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피해자 중엔 18세 미성년자가 군복무 중 특수학적 변동자로 분류돼 지속적인 동향감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군부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체포구속된 대학생들을 강제 입영시켰습니다. 또 녹화사업을 통해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일부는 학원, 종교 등 현장에 투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프락치 활동도 시켰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현지시간 6일 호르무즈 해협 국제해상교통을 위협하던 이란의 자폭형 공격 드론 2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자폭형 공격 드론 4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요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이란 드론 4기를 격추하자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하며 대응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경상권과 강원 동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고 충청 남부와 전라동부는 오후부터 중부지방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죠.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로운 걸 만나고 몰랐던 걸 배우고도 싶지만 주말, 휴일은 좀 힘 안 들이고 익숙하게 잘 아는 걸 편하게 즐기고 싶죠. 일요일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의 3, 4부에는 익숙해서 편안하고 재미있는 올드팝으로 힐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올드팝은 청취자들의 참여로 신청곡으로 시작되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청곡이 채택되시면 와 이렇게 많이 줘? 소리가 절로 나는 잡곡 세트 보내드릴게요. 내가 아끼는 나의 최애 올드팝 명곡 바로 신청하세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트로트 좋아하세요?
3: 올드팝 좋아하세요?
2: 그럼 같이 들어요. 우린 제법

0: 잘 어울려요. 일요일엔 팝스트롯. When the night has come
1: and the land is dark. 나 혼자 보고 들으면 되는데 굳이 여럿이 함께 같이 보고 같이 듣는 이유는 그래야 더 재밌고 신나기 때문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같이 척하면 척 마음과 느낌이 통하는 시간. 반가운 올드팝과 정겨운 우리 가요가 어우러지는 팝스트롯. 가수 겸 올드팝 전문가 노래 뒷얘기 캐는 인간 굴착기 양지훈 씨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양지훈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또 6월에 들어섰습니다.
2: 네, 6월. 올해 6월은 또 특히 또 신나는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1: 아, 신나는 이벤트요?
2: 그 아까 여럿이 함께 같이 보고 같이 들으면 더 즐겁다 이랬는데
1: 월드컵.
2: 뭔가 또 같이 모여서 네. 뭐 승패도 승패지만 어쨌든 모인다는 것 자체가 흥분이 되는.
1: 맞아요, 맞아요. 이게 조금 그 월드컵이 참 아니 이런 큰 스포츠 이벤트가 있으면 이상하게 우리 그 이게 그냥 그 흐름인 것 같아요. 흐름인데 우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대체적으로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2: 아, 당연하죠.
1: 이기는 누구나 다 그래요.
2: 특히 한일전 네. 무조건 이겨야
1: 돼. 이런 거 이기는 걸 좋아요. 근데 이기면 보고 약간 질 것 같으면 약간 조금 안 보는 경
2: 화장실 가죠. 화장실.
1: 화장실에 가도 왜 그러면 그거 자체가 되게 사람들한테 이제 화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래서 저는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가 됐든 그냥 그럼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냥 지든 그냥 응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사실 지고 있을 땐 속상해서 막 그러잖아요. 에이 크크 공놀이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이기면 신나.
1: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느끼려면 일단 한번 이런 큰 날에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2: 그렇습니다.
1: 우리 많은 응원 좀 우리 태극전사를 위해서.
2: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오늘 네. 준비한 테마가 있는데요.
1: 어떤 거죠?
2: 일단 그 이벤트가 이 동서양 국가들이 모여서 이 공 하나를 놓고 또 하는 이벤트 아닙니까?
1: 네.
2: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동양을 표현할 때 오리엔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리엔탈 스페셜로 준비해봤습니다.
1: 오리엔탈 스페셜.
2: 특히 오리엔탈이라는 뜻을 이제 영어권에서 느끼는 게 약간 옛날에 네. 동양에 대한 정보가 좀 없을 때 동양은 왠지 신비스러운 나라, 네, 에, 미지의 에. 나라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는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가 파리와 이스탄불을 연결하는 럭셔리 열차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오리엔탈하면 뭔가 동양을 동경하는 그런
1: 그렇죠.
2: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올드팝 중에도 이런 동양에 대해서 약간 동경.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왜곡된 이미지도 있고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중에 또 신청곡이 좀 들어왔을까요?
2: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미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머레이 헤드의 One Night in Bangkok. 둠칫둠칫 추억 돋는 올드팝 듣고 싶어요. 양지우 작가님의 이야기와 함께 듣는 올드팝은 달아요. 이야, 이제 또 이런 곡들까지 나오네요.
2: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 올드팝도 달지만 정말 그렇죠. 이 노래 특히 이 머레이헤드의 원 나잇 인 뱅콕 정말 달달한 노래죠.
1: 네.
2: 이 도입부가 뭐 랩이 나오죠. 뱅콕. 오리엔탈 시티 이것도 짝짝 붙고
1: 네.
2: 또 제가 0.5초
1: 말씀해서
2: 근데 코러스 이거, 부분 One Night in Bangkok 이게 착착 들어오는데 네. 이게 뭔가 이게 그 태국의 밀크티 중에 뭐 연유 엄청 들어가고 막 알갱이 씹히고 막 그걸 막 씹어 마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댄스곡이죠.
1: 알겠습니다. 이게 One Night in Bangkok 그러면 뱅콕의 하룻밤이라는 그런 뜻인데 태국 밀크티 씹는 맛이 난다. 우선 한번 노래 비하인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이 노래 비하인드를 알면 더 달달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어릴 때 이 노래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뭔가 당시에 유행했던 뭐 모던 토킹 뭐 런던 보이즈류의 신스 유로팝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
1: 네.
2: 보다 저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노래가 이렇게 세련된 이유가 바로 이 노래를 작곡하고 프로듀싱한 분들이 슈가팝으로서 전 세계를 석권한 바 있는 그룹 아바의 두 남자 멤버 베니와 변이었기 때문입니다.
1: 야, 아바 노래를 다 만들었던 그 두 사람이 프로듀서다. 이거는 그러면 시기가 딱 아바 해체 후의
2: 그렇습니다.
1: 활동인가요?
2: 네, 1982년에 아바가 해체를 했거든요.
1: 네.
2: 이 노래는 1986년에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성 멤버들은 솔로 활동을 했는데 남자 멤버

0: 들은 뭔가 조금 제작 쪽을 많이 했어요.
1: 네네.
0: 그중에 1986년에 만든 체스, 이 장기, 서양 장기죠. 네네. 체스를 소재로 만든 뮤지컬에 삽입을 한 노래로서 이 노래를 발표를 했고요.
1: 네네.
0: 이 노래 가수로 돼 있는 머레이 헤드라는 분은 사실은 여기서 랩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래퍼였고요.
1: 네.
0: 뮤지컬 배우이자 래퍼였는데 여기서 One Night in Bangkok 노래를 하시는
1: 노래하는 분은
0: 앤더스 글렌마크라는 분인데 이 앨범은 그 아바 앨범에서 코러스를 많이 부르고 공연 때도 코러스를 했던 소위 말하는 아바 군단 중에 한 명이었죠.
1: 야.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아바의 제작진이 참여를 한 노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에 흘러들었던 당시 유럽 팝들은 미국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1: 네.
0: 미국에서는 전혀 히트 안 했는데 유독 이 노래만 빌보드 차트 3위까지 올라가면서 영국,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면서 우리나라까지 흘러들어왔죠.
1: 야, 근데 빌보드 3위까지 올랐다는 게 특히 이 뮤지컬의 넘버가 오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0: 그렇죠.
1: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내용 자체 가사 혹은 그 이게 불려진 상황이 분명히 뮤지컬에 뭐 직관적인 연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이 뮤지컬 속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있고요.
1: 네.
0: 이 뮤지컬 내용이 이제 80년대 하면 또 냉전 시대잖아요.
1: 네.
0: 소련 당시 소련과 미국의 전쟁을 상징하는 어떤 세계 체스 대회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이런 설정이 뮤지컬이고요. 그 방콕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뭔가 방콕이란 도시가 동양과 서양 문화 그리고 영적 세계와 세속적인 어떤 세계 그리고 절망과 절정이 혼재해 있는 그런 곳이고 아무리 제 아무리 터프하고 심지가 굳은 남자도 이 태국 방콕에 오면 어느새 홀라당 넘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스릴 가득한 곳으로 방콕을 동경하면서 묘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1: 이야, 저희가 이때까지 또 팝스트로트 할 때 다양한 곡들 또 워낙 유명한 곡들도 많지만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이 숨겨진 명곡 진짜 찐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명곡들을 한 번씩 보내주실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난 진짜 이 노래 모르겠어 해도 음악을 들으면 때로는 나 이거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는데? 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알고 보니 뮤지컬의 삽입곡이었다. 그리고 아바의 두 남자가 만든 히트곡이었다. 머레이 헤드의 One Night in Bangkok.

0: 신비롭고도 묘한 방콕의 하룻밤을 노래한 1986년 올드팝 댄스곡 One Night in Bangkok 듣고 왔습니다. 이야, 정말 그 음악 자체의 수준이 높게 느껴진다라고 했던 게 알고 보니 아바였다. 아, 그리고 그 사운드를 분명히 아바 음반이나 이런 데서 쓴 소스들 많이 썼겠죠, 또.
1: 그럼요. 예. 아바라고 생각하고 들으셨던 분들은 이 음악을 아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네네. 사운드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0: 단지 거기에 이제 또 랩이 들어가니까 또 느낌이 새롭긴 한데. 그렇죠. 아, 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음악, 당시 또 서양에서 동양에 대한 또 뭐 남다른 존경심, 동경심, 그리고 또 판타지가 많았나 봅니다.
1: 그렇죠. 이 판타지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마 뭐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뭔가 선교 혹은 뭐 전쟁을 하거나 하면 무역, 뭐 출장 이런 걸 통해서 동서양 간의 정보를 그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가 됐을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과장되고 아 내가 갔는데 말이야 거기 다 사람들은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약간 왜곡된 그런 정보들이 노래 가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노래 중에 이 One Night in Bangkok과 같은 해 발표되었던 이번에는 일본과 관련된 댄스곡이 마침 또 신청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0: 이야, 누가 신청해 주셨나요?
1: 네, 간단하게 신청을 주셨는데 0315님이 사라의 도쿄타운 신청합니다.
0: 아, 이번에는 태국에서 일본으로 갑니다. 도쿄타운. 아, 딱 느낌만 봐도 지금 다 어렸을 적에 다 뭐 나이트클럽에서 들으신 노래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아마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에서 조금 흔드셨던 분들이 갑자기 신청곡들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닌가. 원나잇은 뱅콕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0: 네네네네.
1: 네, 이렇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신청곡을 주실 정도로 80년대 중반에 이 노래도 이 도쿄타운도 댄스홀을 뜨겁게 달군 곡 중에 하나인데
0: 네.
1: 이 노래 사실 1986년 독일 프로듀서 팀이 작사 작곡을 했고 이 사라라는 분이 밴더바 윌슨이란 이제 성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션 보컬로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0: 네.
1: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그때 신나게 흔들고 춤추면서 들을 때는 그냥 재밌게 들었는데
0: 네.
1: 사실 가사 내용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외설적입니다. 도쿄에 가서 출장 갔는데 네. 뭔가 쾌락을 즐기자.
0: 아하.
1: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 당시 일본에서는 좀 이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궁금하네요.
1: 근데 그것도 좀 웃긴 얘기가 있는데
0: 네.
1: 이게 일본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노래가 어쨌든 아시아에 굉장히 히트를 한 거예요. 게다가 도쿄타운이 있으니까 뭔가 일본에서도 히트를 한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메구미 모리라는 일본 가수가 가수이자 배우인데 이분이 같은 제목으로 일본어 번안곡을 발표를 합니다.
0: 아하.
1: 근데 물론 가사는 다르죠.
0: 네.
1: 그런데 어쨌든 그 버전이 근데 사실 제작자들이 들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가사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가 크게 히트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시아에서 리메이크할 정도로 난리가 나서 일본을 통해서 한국 나이트클럽까지 들어오는데
0: 네.
1: 이 노래 가사 중에 또 재밌는 일화가 네. 이 노래 가사 중에 Don't tell it to mama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Don't tell it to mama. 이 마마가 이제 집에 있는 아내 뭐 이런 걸 상징하는데 마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0: 네.
1: 도쿄로 와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0: 네.
1: 그런데 제 어릴 적 기억에 서울에 왔을 때 제가 부산에서 처음 서울에 와서
0: 네.
1: 뭔가 나이트클럽 이름 중에 Don't tell mama가 있었어요.
0: 아, 이게
1: 못 들어보셨죠?
0: 그 가사에서 나왔나요?
1: 예, 아마 이 춤 좀 추신 분들은 네. 돈텔 마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아하. 호텔 나이트클럽이었는데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지? 굉장히 신기해서
0: 아, 네.
1: 다른 나이트클럽을 막 순회하면서
0: 네.
1: 이름들이 되게 재밌

0: 이런 거예요.
1: 네네네.
0: 오디세이, 아. 시에스타, 아. 뭐 월드팝, 올드팝 아니고
1: 올드팝,
0: 월드팝,
1: 월드팝이요.
0: 이런 것도 있었고.
1: 아 근데 이게 Don't Tell It To Mama 하면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왜 나이트클럽이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1: 아니 엄마가 이제 집에 빨리 오라고 얘기하니까.
0: 아 그렇죠. 아, 약, 네, 그러니까. 좀 건전한 버전은.
1: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 거기 알지 하고 있다면 옆에 꼭 배우자분이 안 계시길 바라는 그런
0: 거기서 만났을 수도 있죠.
1: 아,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80년대 나이트클럽을 주름 잡았던 노래 사라의 도쿄타운 보내드릴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강원권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 정체가 꽤 길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모두 35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진부 구간,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새마을에서 원주, 또 만종에서 문막 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양평으로 가는데 감곡 7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서울 양양선도 양양분기점 정체를 시작으로 이후로 인제와 설악, 서종, 화도분기점에 속도를 못 내고 있고 경부고속도로는 경주 구간에서는 빗길이고요. 이후로 충청권에서 밀립니다.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양재에서 반포로 서울 쪽으로 밀립니다. 천안노선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북공주와 정안나들목에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재밌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팝스트롯, 오늘은 오리엔탈 스페셜로 동양을 키워드로 한 올드팝을 캐내고 있습니다. 아, 마침 뜬금 퀴즈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2: 요즘은 아시아가 세계 중심으로 뜨고 있고
1: 네.
2: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엄청 오죠. 그중에 방금 들은 도쿄타운의 나라, 일본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가는 곳 아니면 뭐 많이 사는 물건, 음식 어떤 걸요? 어떤 걸 내실
2: 그
1: 겁니까?
2: 음식으로 가겠습니다.
1: 음식.
2: 네, 특히나 일본 관광객들한테 인기 네네. 최고라는 이것은 동대문 골목이 아주 유명한 명소로 네. 알려져 있고요. 이것 한 마리를 맑은 국물에 통째로 넣고 끓여서 대파와 떡볶이, 떡, 칼국수까지 푹 끓여 먹는 그런 음식.
1: 이야, 거의 다 왔습니다. 군침이 많이 도는데 한 마리를 통째로 넣는다가 우선 포인트고, 그러면 뭐 보기를 어떻게 좀 드릴까요? 네 개 정도 드릴까요?
2: 그러시죠.
1: 아, 알겠습니다.
2: 1번 돼지 한 마리, 2번 소 한 마리, 3번 닭 한 마리, 4번 오리 한 마리.
1: 이야, 다른 건 몰라도 소 한 마리 넣으려면 소시 얼마나 커야 될까요? 이게 이 정도면 몇십 명이서
2: 그렇죠.
1: 같이 네. 와서
2: 뭔가 외양간을 통째로 삶아야 될 것 같아요.
1: 제가 소 한 마리 들어가는 설렁탕 집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자, 일본 관광객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것, 동대문 골목이 유명하다.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삶아서 떡도 넣고 파랑 칼국수 쭉쭉.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닭 한 마리, 오리 한 마리. 이 중에 정답은?
2: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5분 추첨해서 잡곡 세트 보내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바로 정답 보내주시고 저희가 정답 발표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 스페셜 팝스트롯 3부에서 우리 태국 그리고 또 일본 여행 다녀온 것 같아요. 방콕과 도쿄. 아, 이제는 좀 어디로 가면 좋을지.
2: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읽어주시죠.
1: 네, 9220님께서 그때 그 시절 클럽에 가면 꼭 흘러나왔던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듣고 싶어요. 이 노래가 또 나오네요.
2: 이 쿵푸 파이팅 하면 사실 젊은 분들도 이렇게 아시죠?
1: 알죠.
2: 혹시 이 노래를 태진 씨는 어디서 처음 접하셨나요?
1: 아, 저요? 저도 그냥 약간 그 7080, 8090 그 음악이 흐를 때 듣기도 했고.
2: 싱가포르에서도 많이 나왔겠죠.
1: 네. 외국에서는 뭐 다양하게 많이 나왔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또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서
2: 그렇죠.
1: 나왔죠.
2: 쿵푸 팬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렇죠. 젊은 분들까지 다 아는 그런 노래가 됐는데
1: 네.
2: 사실 또 동양인 관련 편견 하면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한국

0: 중국인들은 다 태권도를 잘한다.
1: 아.
0: 이런 것처럼 중국인들은 전부 소림사 무술
1: 쿵후를
0: 할잔다. 근데 이 노래 자체가 크게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사가 아시겠지만 Everybody is kung fu fighting. 중국에 갔더니 다

0: 행운으로 작용했던 노래입니다.
1: 이야, 아니 근데 이게 뭐 노래가 잘 돼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엄청난 행운. 이게 외국 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되게 뭐라 그럴까 홍보를 해준 거라고 해야 될까요?
0: 완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뭐 당시에 중국도 가본 적도 없는데 네. 뭔가 이 당시에 일단은 그 이소룡 영화가 197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를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영화들이 알려지고요. 그런데 이 칼 더글러스가 당시 무명 세션 가수였는데 뭔가 이렇게 오락실 같은 데 갔더니 이 청소년 아이들이 막 이소룡 흉내를 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1: 아, 와, 야, 아비오,
0: 막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걸 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이제 노래 스튜디오 와가지고 아 오늘 내가 오락실에 갔는데 Everybody's Kung Fu Fighting. 애들이 다 쿵푸 싸움을 하고 있더라. 근데 야 잠깐만 이거 노래로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는데 네. 그러면서 당시에 인도인 프로듀서가 있었어요.
1: 네네. 그러니까
0: 인도인 프로듀서다 보니까 뭔가 인도적인 감각 따라다라당땅땅땅땅
1: 네,
0: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노래를 이 노래를 만든 거죠.
1: 네.
0: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이 이소룡의 열풍에 힘입어서 뭔가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 죄다 1위를 하고요. 빌보드 차트까지 1위를 하게 됩니다.
1: 아 지금 보니까 또 칼 더글러스가 자메이카 출신이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 덕에 이제 자메이카 출생으로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가수가 됐고요.
1: 이야.
0: 그리고 프로듀서도 동양인 최초로 인도인으로서 빌보드 차트 1위를 시킨 최초의 동양인 프로듀서가 됐고 그 이 칼 더글러스 본인도 지금 나이가 84세인데
1: 네.
0: 아직까지 쿵푸 이 탁 그 트레이드마크인 머리띠를 메고
1: 머리띠 빨간 머리띠
0: 네, 행사장에 불려나가서 오호호호 할 때마다 이야 동작을 취하시면서 네. 아직까지 이걸로 먹고 살고 계시죠.
1: 이야 이 정도면 뭐 평생 우리가 평생 가수한테 노래 한 곡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중국 투어도 했을 거예요.
0: 당연히 뭐 이렇게 좀 철의 장막이 거치고 나면 하지 않았을까.
1: 네, 분명히 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중국인 아니면 중국 무술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쿵후 열풍을 전 세계에 퍼뜨린 공을 올린 노래고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로 요즘 어린이들까지 다 아는 노래 들어보시지요.

0: 더글러스의 콩푸 파이팅. 아, 아마 저희가 다 같이 떼창으로 하! 호! 막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진짜 그 오락실에서 마주쳤던 그 어린 아이들한테 평생 고마워할 것 같아요.
1: 아, 뭐 예. 수소문에서 노래 듣고 막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0: 예. 그리고 그 아이들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야, 나 어렸을 때 내가 이 소리가 엄청 좋았는데 이 노래 나가지고 대박이었잖아. 근데 자기 때문이었어.
1: 그러네. 와. 평생 모르고 살고 있네.
0: 네, 평생 모를 수도 있죠.
1: 그렇지.
0: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노래에 이어서 또 우리 가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1: 예, 일부에서 가요를 못 들었는데 또 섭섭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0: 네.
1: 우리 가요 중에도 이 당시 1960년대 70년대 중국 그 중에 특히 이제 상하이란 도시를 선망했던 그런 문화가 완전 빵쳐주셨네. 예. 아, 상하이를 선망했던 그런 문화가 살짝 엿보이는 노래가 있습니다.
0: 예.
1: 설운도 씨의 사랑의 트위스트.
0: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목을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 트위스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런데 그렇죠.
0: 사랑의 트위스트가 맞고요.
1: 네, 노래방 가가지고 상하이 트위스트. 네, 아, 왜 없지?
0: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 이게 말이 돼? 막 이랬던.
0: 그러니까요.
1: 사실 상하이 하면은 이게 20세기 초반부터 일찌감치 이제 국제 상업지구로 개발이 됐죠.
0: 네.
1: 그래서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이 신문물의 대명사가 상하이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트위스트란 춤이 또 미국에서 발달했던 시점이 1960년대 초 처비 체이커라는 가수의 Let's Twist Again 이런 노래가 네네.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열풍이 불었는데 이때 상하이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0: 아.
1: 얼마 전에 소개한 바 있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네. 뭔가 이 춤을 추는 오빠들은 온 동네를 주름 잡는 신문물 전도사였다.
0: 아, 노래는 근데 90년대에 나왔지만
1: 그렇죠.
0: 그 가사를 보면 막 학창 시절에 하는 그 시대는 60~70년대까지 가네요.
1: 그렇죠. 그 학창 시절이 이제 60~70년대였다 볼 수 있는 거죠.
0: 예, 네. 그 신문물 자랑하는 오빠들의 춤 사위 노래 우리 함께 흔들어 볼까요? 설운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갑니다.

0: 오리엔탈 스페셜로 달려보는 팝스트롯, 방콕, 도쿄 거쳐서 상하이까지 찍으면서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마지막 또 행선지가 있다고요?
1: 아, 아까 우주의 기운 얘기를 살짝 네. 했는데 현 시점에서 이게 우주의 기운이 막 몰리고 있는 게 바로 오리엔탈 국가의 정점이 되고 있는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정말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네. 그 전조가 과거에 20년 정도의 간격으로 한 번씩 빵빵 터졌었거든요. 네. 20년 전에는 이제 2002 월드컵이 그랬고 그보다 더 2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1980년대 후반 이 당시에 나온 올드팝, 한국을 노래하는 올드팝이 있었습니다. 아. 자그마치 제목 자체가 코리아.

0: 코리아다.
1: 이 코리아란 노래가 자그마치 80년대 후반에 나왔던 노래란 말이죠.
0: 네네.
1: 이 노래가 사실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이 노래를 부른 그 남녀 듀오가 불렀는데 남자 가수가 레슬리 만도키라는 분입니다.
0: 네.
1: 이 레슬리 만도키는 징기스칸이라는 독일 그룹의 리드 보컬이었죠. 징기스칸 따라라 막 이런
0: 네.
1: 노래로
0: 네,
1: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 노래를 부른 보컬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 보컬은 에바선. 이분은 뉴튼 패밀리 여러 번 언급한 가족
0: 네,
1: 아닌
0: 가족 아닌
1: 네, 가족 아닙니다. 이 뉴튼 패밀리의 리드 보컬이었고요. 이 두 분이 둘 다 헝가리 사람이었어요.
0: 네네.
1: 그런데 이제 특히 징기스칸이란 밴드가 70년대 말부터 이 징기스칸을 포함해서 국가 시리즈로 세계를 막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모스크바라는 노래가 히트를 했는데 이
0: 네.
1: 모스크바라는 노래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노래였어요.
0: 아.
1: 그러면서 80년 올림픽 때 모스크바로 한번 해 드신 거죠.
0: 네.
1: 그래 그래서 그 뒤로 뭐 마추피추 마추피추 네. 뭐 사하라 사무라이 마다가스카라 이렇게 나라에 대한 노래를 만들다가 19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나온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0: 네.
1: 요거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1986년에 그 올림픽 발표가 난 시점에 서울 국제가요제 그 당시에 국제가요제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참가를 합니다.
0: 아.
1: 그러면서 이 에바슨 같은 헝가리 사람인 뉴튼 패밀리의 에바슨을 만나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야 우리 뭔가 하나 만들어보자.
0: 네.
1: 한국에 대해서 올림픽을 기념해서. 그래서 이 쓴 노래가 이 코리아라는 노래였고요. 이 노래를 발표할 때 그 기사가 신문기사가 이 두 명이 마치 한국에서 만나서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서 부부로서 노래를 발표했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0: 네.
1: 이거 완전 낚시용 오보 기사였습니다.
0: 뭐 약간 의도된 거였을까요? 아니면 뭐 우연찮게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는데 조금 자극적이게 나왔던 거
1: 아마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의사소통도 헝가리 사람들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노래는 그 덕택에 많이 알려졌고요.
0: 네.
1: 대신에 뭐 사랑의 결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노래를 쓴 이유가 뭔가 네. 올림픽 주제가를 겨냥하고 쓴 노래였거든요.
0: 네.
1: 그런데 올림픽 주제가는 뭐 다들 아시는 손에 손
0: 그렇죠.
1: 잡고 이거로 낙점이 됐죠.
0: 네.
1: 그래서 실망을 했지만 사실 이 노래 자체가 막 또 크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특히 아시아 쪽에서
0: 네.
1: 뭐 필리핀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88 올림픽 시기에 막 부르게 된 그런 노래이죠.
0: 아니 근데 이분의 약간 지금 그 활동을 살펴보면 추진력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
1: 거의 징기스칸 수준입니다.
0: 그러니까요. 자, 88 올림픽을 겨냥해서 만든 곡. 근데 40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이게 가사를 보면 거의 예언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 아, 그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죠.
0: 네.
1: 그래서 이 노래가 계속 소환이 되고 있는데 이 노래 그 코러스 후크 라인에 들어보면 한국의 해는 뜨고 미국의 해는 진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0: 네.
1: 이게 When the sun comes up in Korea, the sun goes down in America 이
0: 네.
1: 부분인데 이게 약간 요즘 좀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0: 어떤 것 때문이죠?
1: 한국으로 기운이 오고 미국의 해는 진다 이런 내용인데
0: 어허.
1: 아,
0: 그럴 수
1: 묘하죠.
0: 있네요.
1: 그런데 이거를 당시 쓸 때 의미는 네. 예언이라기보다 이 당시에 이제 1984년 올림픽이 LA 올림픽이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LA 올림픽 끝났고
0: 네.
1: 이제는 한국에 가서 서울 올림픽이 한다라는 의미로 썼거나
0: 예.
1: 혹은 이제 유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0: 네.
1: 유럽 사람이잖아요.
0: 네네.
1: 유럽은 동양이 해가 뜨는 나라예요.
0: 네.
1: 그리고 서쪽으로 미국 쪽으로 해가 지죠. 그래서 동쪽에서 한국에서 해가 뜨고 미국으로 해가 진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40년 후 지금 상황을 이 노래가 뭔가 절묘하게 예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침 그 해가 지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0: 네.
1: 오늘 금요일에 이 한국 코리아 팀이 첫 경기를 하는데
0: 야.
1: 해가 뜨면서 선전하길 기원하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 어떨까?
0: 정말 해가 뜨길 바라봅니다. 이래저래 오리엔탈 스페셜의 아주 절묘한 마무리인데요. 우주의 기운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우리 축구팀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한번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응원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띄워드릴게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1: 일요일은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3, 4부에는 팝스트롯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오리엔탈 특집으로 아시아 여행을 했는데요. 우리 뜬금 퀴즈 풀고 가야죠.
12: 한국에 오는 일본 관광객들이 특히 참 좋아한다는 바로 그 음식. 통째로 넣고 파, 떡볶이, 달, 칼국수, 사리와 함께 먹는.
11: 아 그렇습니다. 돼지, 소, 오리 아니고 3번 닭 한 마리였습니다. 야, 닭 한 마리를 엄청 좋아하는군요.
12: 아, 그러니까요. 네. 일본 사람들 또 이게 매운 걸 잘 못 먹잖아요.
11: 네, 맞아요.
12: 그래서 닭 한 마리하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죽.
11: 네. 네,
12: 죽을 그렇게 좋아한다고들 합니다.
11: 그렇습니다.
12: 저희 가게도 일본 분들 많이 오시는데 네, 네, 네. 맵지 않나요? 이렇게 한국말로 막 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네,
11: 그렇죠. 가장 또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사실 간장게장. 정말 좋아합니다.
12: 매운 거 말고요.
11: 네, 간장게장을 일본 관광객분들 그리고 또 중국 관광객분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맛집 간장게장 집에 가면 무조건 있어요. 관광객분이. 자, 우리 닭 한 마리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우리가 뽑아서 선물 당첨자는 손트라 홈페이지에 올려둘게요.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로 함께해 주신 양지훈 작가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

0: 내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4: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2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개표소에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 경찰 비공식 추산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개표소 8개 출입구에 각각 모여 투표한 반출 여부를 감시하고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나 출근 시간대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퍼지면서 시민들이 밤샘 대비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긴급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오늘 당장이라도 어떤 형식이라도 좋으니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두고 이대로 순방길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이 늘어나는 제도 개선 효과가 나자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2,322명으로 월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주택연금 개선 방안에 따라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수령액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공시가

0: 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결코 일어나선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 단체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가 이란 선수들의 비자가 발급됐다고 밝혔지만 필수 스태프들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트르키의 이란 대사관은 미국이 선수 비자 발급만 앞세우고 코칭 운영 스태프 10여 명의 비자 거부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며 의도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미라 안드레예바가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했습니다. 안드레예바는 현지 시간 6일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결승에서 폴란드의 마야 흐발린스카를 1시간 22분 만에 2-0으로 꺾고 처음 진출한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2007년생으로 19살인 안드레예바는 1992년 18세 프랑스 오픈 3연패를 달성한 모니카 셀레스 이후 대회 최연소 여자 단식 챔피언이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산지와 경북 북동산지, 북부 동해안, 울산과 경남 중 동부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 모든 지역이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 21도에서 27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김초롱입니다. MBC 2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준혁
1: 박경진의
0: 두시 만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진이진이 영진이 박영진입니다.
0: 한국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아름다움과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의 모습을 차분하게 보여주는 다큐래요.
1: 충북 청주에서 토종닭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부가 토종닭 백숙식당 하려고 이제 닭을 키우게 됩니다.
0: 아하.
1: 병아리 때부터 이제 키웠는데요. 드넓은 산자락에 효소를 먹여가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0: 닭을 키운 거야.
1: 네. 근데 이제 막상 백숙집을 하려니까 도저히 이게 이제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이제 뭐가 안 되냐? 병아리 때부터 자식 마냥 교감하면서 애를 키운 거야. 근데 이제 이 닭을 잡아서 백숙을 만든다? 아,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백숙을 포기하고 그 백숙집을 안 하기로 하고 달걀을 낳아서 판매하는 쪽으로 진로를 변경합니다.
1: 털은 반들반들 윤기가 나고 닭벼슬은 반듯하게 서 있고 농장은 또 어찌나 깨끗한지 닭의 엉덩이까지 뽀송뽀송. 그러니까 이제 닭팔자가 상팔자라는 소리가 나올만 했거든요.
0: 백숙집을 하려다 친환경 양계장을 차린 이 부부처럼 우리 인생이 뭐 어디 내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방향을 틀기도 하고
1: 또

0: 깨는 것도 꼭 참고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 계획을 세우되 그 아래 유연함도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런 의미로 오늘 저녁은 치킨.
2: 아이고 바로 가요 그렇게.
1: 치킨 치킨.
0: 6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이 노래 출발할게요.
1: 백지영
0: 선택.

0: 박수영 강진의 2시 만세 백지영 선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 만세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세요.
1: 네. 여기에요.
0: 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오프닝의 이제 주인공 사연의 주인공을 이제 기사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사진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정말 애지중지 가족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뭐 뽀뽀하는 사진도 있고요.
1: 근데 이렇게 탁하고 뽀뽀할 거면 네. 백숙집을 처음부터 차리면 안 되죠.
0: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키우면서 마음이 예, 동한 거죠.
1: 죄송한데 이제 동물 너무 사랑하면 이런 집 안 됩니다.
0: 그리고 예전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우리 저 박성광 씨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
1: 뭐요?
0: 좀 그게 있었어요. 닭을 이제 키우는데 그렇게 이제 키워서 마무리가 이제 뭐 닭을 이제 이렇게 요리를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키우면서 이제 이름도 붙여주고 이러니까 이게 몰입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1: 사실 또 우리가 닭하고 그렇게 만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병아리하고는 만날 일도 많았거든요.
0: 그럼요.
1: 굿바이 얄리
0: 아닙니까? 네. 다 이름 붙여주고 가족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그럽니다.
1: 육교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나 처음 만난 로란 병아리 얄리는 네. 1994년 어느 뜰 앞으로

0: 묻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슬픕니다.
1: 네, 뭐 예. 어쨌든 예.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예.
0: 조심하세요. 함께하세요.
2: 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스 드리는 선물입니다.
5: 와, 역시 국내 생산이야.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적 귀.
4: 자,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5: 저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실 기장 박영진입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4: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물걸레 신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5: Yeah, Roger that, Roger that. 탈모, 탈모 비상, 탈모 비상, 탈모 케어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 토닉.
4: 토마스, 널 항상 여기에 모아두렴. 토마스 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5: Yeah. 오늘의 목적지는 대전 선화동.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최고의 권고 텐디 컬렉션 미션에서 구두 상품권.
5: Yeah, right there. Yeah. 비행 실력이 아주 굿, 굿, 굿즈. 판촉물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4: 깨끗하게 빨게 깔끔하게 처리해라. 갈갈이 박주중의 싱크피어에서 음식물 본세 처리.
5: 자, 오늘 기내 선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부모님께 너무나 좋습니다. 굿즈 판촉물 고려 기프트에서 녹경 홍삼 선물 세트.
4: 내가 잡을 거야. 급발진 잡는 지네스에서 삼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조심한 새 결정적 순간.
1: 전국의 고수들이 펼치는 웃음 대잔치.
2: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 없다.
1: 다시 들어도 또 재미있는
2: 조심한 새
1: 결정적 순간. 사실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당수위에 몸을 던지기 전에
3: 아 여기서 내가 몸을 던지면 결정적 순간을 다시는 못 듣겠지
1: 이런 생각이 번쩍 들어서 배 위에서 사뿐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동양미 상백섭을 못 받고 뺑덕 어머님은 그의 곁을 쩔었다는 슬픈 이야기.
4: 불효녀였군요.
1: 예. 결정적 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5: 네, 오늘도 큰 웃음을 준 순간들. 심청이도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먼저 이번 주 월요일 퀴즈쇼 끝까지 간다에 도전했던 아내랑 냉전 중인 우리 양재중님. 그 왜 냉전 중이냐 했더니 마트에서 뭐 만두랑 과자랑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혼나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다.
1: 이번 주 수요일 직업 대 직업 시간에 만나본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CC 누님 지금 들어보시죠.
6: 다음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52세 양재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4: 네. 오, 파이팅 넘쳐요.
8: 예. 자, 왜 도전한 거예요?
4: 예,
8: 왜?
4: 예, 예.
7: 아, 제가 지금 와

0: 와이프랑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지금 아. 냉전 중인데.
1: 아 잘한다. 어. 잘한다.
0: 네, 그래서 이제 상품 타가지고 네. 와이프랑 화해를 하고 그래, 싶어가지고 이렇게 네, 신청했는데 이렇게 운 좋게 연락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2: 잘하셨습니다.
3: 재중님
1: 오늘 하여튼 네네. 잘해보세요. 그러면 재중님.
0: 네네.
1: 와이프하고는 왜 냉전 중인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왜?
0: 아 제가 이제 마트에서
1: 좋아요. 마트에서
0: 간식거리라든지 뭐 이런 네. 거 불필요한 것들을 네. 제가 만두 뭐 과자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아. 이게 아. 카드를 많이 긁었어요 이거를. 아.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네. 계속 담아가지고 와이프가 제 카드를 뺏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카드 뺏기면서 이제 삐져가지고 제가 지금 아.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3: 한 달이요?
1: 한 달 넘게 말을 안 하고 있고 카드는 한 달 동안 뺏긴 거예요 그러면?
0: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뺏겨서 지금
1: 아니, 그러면 저기 손해가 너무 막심하지 않습니까, 양재중님?
0: 예, 그래서 빨리 좀 화해 좀 하려고.
3: 근데 아내 입장은 크게 뭐 손해 볼 일 없는데 우리 재중님이 지금 뭐 먹고 싶은 걸 못 드시잖아요.
1: 아내 입장에서는 카드도 굳고
3: 말 안 할수록 좋지 네. 뭐 아내분은.
0: 아야.
3: 어떻게 그럼 간식은 뭘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까?
1: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0: 그래서 이제 뭐 좀 비싼 거 말고 이제 네. 과자나 뭐
3: 아 그럼에도 좀 낮춰서 때. 만두 같은 거 말고
1: 아니 그 마트에서 뭐 제주님이 고른 거 뭐 비싼 겁니까? 만두 먹었다며 만두
0: 네네네
1: 아니 그 만두도 못 먹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0: 아니 그 만두뿐만 아니라 이제 만두도 네. 담고 과자도 담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이렇게 담다 보니까
4: 뭔가 좀 계획적인 소비가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그치. 다 담으니까 좀 그치. 아내분이 아. 화가 나셨나요? 네.
3: 제주님 조금 체중도 조금 나가시죠?
0: 아, 예, 조금, 예, 조금 나가고
1: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약간 그, 성인병도 좀 조심해야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죠, 부인이?
3: 아내분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0: 아, 뭐, 맞기는 맞는데, 말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1: 저랑 좀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0: 영수증을 보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3: 아. 아. 채소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재정님?
1: 아, 안 좋아하죠, 우리.
0: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
1: 우리 만두 좋아하지
3: 망을 위해서 그런가 건강을 위해서
1: 만두를 네. 어떻게 드십니까? 쪄서 드십니까? 구워 드십니까? 물론 쪄서도 먹고 구워도 먹겠지만
0: 아, 그래 제일 좋아하는 건 군만두긴 한데 군만두지. 그래서 후라이팬에. 건강을 위해 가지고 쪄서 먹고 있습니다.
3: 건강을 위해서 쪄서 먹고 있어요.
0: 네, 제로 콜라랑 같이
3: 건강을 아니, 제로 콜라.
1: 우리에게 제로 콜라는 희망이야. 왠지 알아요? 제로 콜라 먹으면 죄의식이 사라져. 아, 제로 콜라는 네, 0칼로리니까 맞죠?
0: 맞습니다.
1: 아, 저도 어제 제로 콜라를 세 잔 먹었습니다. 세 개.
3: 세 개요?
4: 세 개요?
3: 알겠습니다. 아니 뭐 드시는 것까지 뭐라 하루에 먹었다.
4: 아니 양재중님은 만두 한 번에 막 이렇게 한 판씩 한 봉지 네. 다 쪄주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1: 한 봉지에 보통 한 11개 12개 들어있는 게 많아가지고
0: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1개 12개인데 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1인분이죠. 1인분.
3: 네. 1인분이라고요?
1: 네. 저 11개 12개씩 먹는 약간 모자라요 살짝.
3: 이제 봤을 땐 이런 분들이 만두 쪘는데 이제 붙어있잖아요. 안 네. 떼서 먹고 그 붙어있는 대로 두 개 다 드시죠.
1: 그대로 먹죠. 당연하죠.
0: 배고플 때는 그렇게 다 같이 먹고
1: 군만두를 군만두를 약간 기름 해서 네. 중불에 보통 여기서는 8분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한 10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렇게 노른노릇 구워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3: 알겠습니다.
1: 중불에 중약불에
3: 두 분이 공감되고 두 분이 너무
4: 비슷하시네요.
3: 비슷한 건 알겠지만
1: 뚜껑 덮어야 돼요. 뚜껑
3: 자기 뚜껑 덮고 안에부는 뚜껑이 열리고
1: 확실히 쪄서 먹으면 더 많이 먹어. 군만두는 그래도 딱 11개 12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0: 자, 네 맞습니다.
3: 자꾸 동의를 구하지 마세요.
1: 라면에 군만두 몇 개 만두 몇 개 넣어요?
0: 라면에요?
1: 네. 안 넣어요?
0: 라면에 넣을 게 없는데 다 쪄서 먹어서
3: 쪄는 걸 찌는 걸 참 좋아하시네. 찌는 걸 참 좋아하세요.
4: 아니 만두 세트 없어요 우리 선물 중에?
3: 앞에 나갔어. 앞에 왕만두를 다 드렸어요. 아, 예. 네. 재중님 아,
1: 혹시 네네. 재중님 이번에 떨어지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만두를 구해서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네.
1: 만두라도 마음껏 드시게.
3: 그러면 이제 기계 네. 이제 직업들 직업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첫 번째 직업은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3: 예, 이분이랑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1: 7374님 CCTV 관제센터 9년째 근무입니다.
3: 자 여보세요.
1: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5: 예
1: 네,
5: 안녕하세요.
1: 예 저기 어디 사시는 누구시라고 할까요? 뭐 익명을 쓰셔도 됩니다.
5: 충청도예요.
1: 아 그쪽으로 예. 알았어요. 그 정도면 뭐.
3: 예. 문자에 보면은 이 노상방뇨는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1: 그 노상방뇨가 그렇게 많습니까?
5: 지체만 봐도 알아요.
3: 아니 이분이 그냥 서 있는 건지.
5: 그럼요.
3: 아 이게 지금 뭔가를 지금 내놓고 있는 거지. 아 내 보내고 네. 내 보내고 있다.
1: 볼 시를
3: 아니,
1: 뭘 내놓고 있어?

0: 방뇨를 방뇨를 네. 하고 있다.
1: 네.
2: 아하. 왜 뒤통수가 좀 시원해 보이나요? 몸에 약간 경련이 있나요?
0: 약간 어깨 떨림 있게 어깨 떨림. 그죠?
1: 아니 남자분들의 그 추임새가 있어요.
0: 아, 그 특유의.
1: 네네.
2: CCTV로 근데 줌 안 되나요 그러면?
1: 네?
2: 줌인 안 돼요? 줌인.
1: 줌인 다 되죠.
2: 아, 그 카메라가 줌인이 돼요.
1: 네,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2: 차량 번호를 주치자가, 알아야 된다.
1: 네, 그런 것도 있고 주치자가 쓰러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분이 진짜 쓰러진 건지 이거 확인을 해야 되니까
2: 카메라가 주민으로
1: 줌을 하시면 줌을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 외에는 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법이 되게 좀 철저해서
0: 그런 걸 다 이제 보고 시스템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2: 네,
1: 상황이 이러면 바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뭘 봤다고 해서 뭐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어제 내가 누굴 봤어 막 이런 말 절대 그쵸. 안 합니다.
2: 혹시 뭐 이렇게 했다가 뭐 불륜을 좀 찾아달라 이런 건 없었습니까?
1: 뭐 많죠. 금목걸이도 찾아들었고
0: 흘린
1: 거.
0: 아, 그 동선을 이제 보고 네, 아, 제가 이 여기서 뭘 떨어뜨린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하면 이렇게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2: 아니 그럼
1: 형사님들이 오셔야 돼요.
0: 경찰에 도움을 받고 공조를 하는 거죠.
1: 네, 저희들이 그냥 막 보거나 이럴 순 없고 형사님들이 오셔서 몇 날 며칠 몇 시쯤에 어디를 갔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선을 알려주시면 이제 따라가면서 그래서 금목걸이를 찾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2: 대박. 우리가 몰랐던 어떤 세계입니다. 네. 이런 건 안 되나요? 저쪽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카메라로 딱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0: 목소리 나오는 거 있어요?
2: 목소리 나오는 건 없나요?
1: 가끔은 그러고 싶긴 한데 그건 없고요. 이게 재난 같은 거 강가에 이거 수영을 하던데 깊은 데 들어가신다. 그런 경우는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0: 경고 방송이 있네요. 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가 꽤 길어졌습니다. 특히 강원권에서 서울로 가는 길 영동고속도로 40km 구간이 넘게 정체입니다. 진부 평창에서 둔내터널, 새마을 만종에서 문막휴게소로 어려운데요. 문막휴게소 부근은 노면 보수작업 여파가 있고요. 이후로도 여주휴게소와 광교터널에서도 밀립니다.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으로 양양분기점, 인제, 동홍촌에서 동산 2터널, 강촌과 설악, 서종에서 화도 강일까지 모두 43km 구간에서 어렵게 이동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에서 독립기념관으로 14km 구간, 충청권에서 길게 밀립니다. 남해선 순천 방향 진주분기점 부근 3차로에 사고입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6: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호적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5: 도시만세 결정적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김현철 거짓말도 보여요 였고요.
7: 예.
5: 자, 그럼 계속해서 사랑을 했다 코너에서 저희가 하루 쉬어간 관계로 그동안 사연 중에 소개된 사연 중에 다시 듣기 요청이 정말 많았던 그 사연 중에 한번 또 골라왔습니다.
7: 4월 15일에 소개된 서울에서 박러브님이 보내주신 러브스토리인데 진실게임

0: 게임을 하다가 커플 싸움이 난 바로 그 사연 지금 들어보시죠. 저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짜가 있죠. 2013년 10월 12일 그날 토요일이에요. 근데 그날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느냐, 바로 그날이 히든싱어 임창정 씨 편을 한 날이에요.
1: 나 봤어. 오, 나 봤네.
0: 근데 아직도 검색을 하면 그 날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날이 2대2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먼저 제 남자친구와
2: 안녕하세요. 저는 경아의 남자친구 조태주이고요. 27살입니다. 고향은 부산. 군대 다녀와서 얼마 전에 주류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0: 그리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3: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경아. 태준이랑 동갑이고요. 대학 캠퍼스 커플. 근데 태준이 군대 다녀와서부터 사귀었고요. 태준이는 군대 가기 전에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2: 니는 그런 이야기를 만다 하노?
3: 맞잖아. 그때도 매주같이 생긴 애랑 사귀었잖아.
0: 그리고 그 남친의 동창인
4: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이 대학 동기 배칠수라고 하고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공익 다녀왔거든요. 근데요, 그냥 공익이 아니고요, 공익계의 해병대죠?
3: 해병대 갔어요?
4: 서울 지하철에서 근무했죠. 아시죠? 지하철에서 제일 빡센 게 이제 저기 장미 칼 같은 거 파시고 때타월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불법 복제 CD나 이런 거 파시는 분들 단속하는 파트요. 제가 그걸 했잖아요.
5: 우리 칠스 날 줄이자. 그래, 예. 누나 소개할 차례잖아. 가만히 있어. 그래.
4: 이쪽이 이제 제 여자친구지요. 피앙세라고 하지요?
5: 저는 칠수의 여자친구 박영희고요. 뭐 두 살 많아요. 두 살 많은 29. 뭐 연하는 처음 만나보는데 뭐 잘 맞더라고요. 칠수는 뭐랄까 주입식 교육에 특화된 스타일이라 제가 딱딱 알려주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또 계획 세우고 이런 게 좀 맞거든요. 저희들은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자전거 타거든요.
4: 예,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처음엔 연상인지를 몰랐어요.
5: 실수. 조용. 기다려.
0: 태준이와 실수는 과에서 제일 친한 사이였어요. 같은 학교였던 저와까지 당연히 친했고 먼저 취직을 했던 제가 취준생 둘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죠. 근데 실수가 연상녀 영희 언니를 만나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영희 언니가 저희 셋을 걷어줬죠. 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차까지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거든요.
5: 아, 뭐해? 야, 타!
3: 와, 언니 이게 자차라고 하잖아, 자차. 와, 와, 언니 덕분에 강릉까지 편하게 가겠어요.
2: 그러면 저희는 신세 좀 지겠습니다.
4: 그러게. 아니, 저기, 자기, 운전해서 안 피곤한 것이야? 야, 니들. 뒤에서 떠들지들 말하니? 운전하시는데 정신 사납잖아. 알았냐?
5: 왜 그래 왜? 떠들어도 되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편하게 얘기하고. 알았지? 자 그럼 출발한다.
4: 출발해요.
0: 그렇게 우리는 강릉으로 쐈습니다. 2대2 커플 여행은 또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제 남친은 그렇게 재밌는 스타일은 아닌데 영희 언니랑 칠수는 둘 다 엄청 웃기고 주기 잘 맞아서 같이 있으면 진짜 배가 찢어질 듯 너무 웃거든요. 아 물론 제 남친은 착하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그건 인정. 그렇게 저희는 뚜벅이었으면 절대 못 갔을 곳도 가보고 영희 언니가 어찌나 계획을 잘 짜는지.
5: 자자 짬뽕 순두부 먹었으니 이제 선교장으로 간다. 중간에 안목해변에 들러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

0: 고갈 소리를 하고 있어.
1: 아, 마셔야지. 먹어야지. 니 좀 전에 눈이 눈빛 못 봤지? 우와 진짜 살벌했다 나나.
2: 아니 마셔, 나는 마셔. 나 커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0: 뭐라 하는겨?
1: 내가 마실게.
0: 약간 아주 약간 강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성지부터 맛집까지 데리고 다녀주니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실컷 원 없이 먹고 구경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죠.
3: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호텔보다는 펜션이 더 나을 것 같은 거야. 뭐 방은 두 개로 잡았고 거실도 엄청 커. 특별히 TV 큰 데로 잡았다.
4: 아이고 역시 대박이요. 이게 연상녀의 장점이요. 이 연륜이라는 건 말이요. 돈 주고도 못 사는겨. 경험 아니요. 경험이?
2: 역시. 맞아요.
0: 그때 당시 토요일 밤에는 히든싱어를 보는 것이 국룰이었는데 지금도 회자가 될 만큼 임창정 씨 편이 레전드였어요. 다 같이 거실에 앉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2: 똑같아.
5: 1번이네.
1: 계속
2: 1번 가수 같지?
1: 계속 임창정 아니야?
3: 어 이제 2번이다 2번.
1: 오,
2: 어 뭐야?
1: 뭐야? 뭐야?
2: 어떻게 된 거야? 똑같잖아.
1: 그러니까 한 명 아니야?
3: 아 조금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2: 우와.
3: 조금만 더 들어보자.
2: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되게 다른 사람이냐고.
1: 3번 아니야?
2: 이야.
1: 아 완전 똑같잖아. 한 사람 아니야?
3: 창정이 오빠가 어디 있는 거야?
1: CD 틀은 거 같은데.
3: 어디 있지?
1: 어?
2: 와 겁시나 겁시나.
1: 이야 나 완전 소름 돋는다 지금. 와.
3: 야.
2: 이것도 다른 사람이라고?
3: 미쳤다 미쳤어 미쳤대리 정말 미쳤어.
2: 와, 모르겠어.
3: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0: 그야말로 1라운드부터 흥미진진이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똑같아서 연예인 판정단 마냥 소리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히든싱어가 라운드 사이사이 패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좀 솔직히 너무 길었어요. 거기에 탈락하는 출연자들의 인생 스토리까지 다 봐야 되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데 영희 언니가 대뜸
2: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3: 아니 또 같은 건 알겠는데 아 토크 조금 길지 않니? 아, 우리 그냥 우리끼리 진실 게임 할까?
2: 에?
3: 술도 좀 먹었겠다. 속 깊은 얘기 어때? 할까? 어때?
0: 이러는 거예요.
2: 진실 게임? 아니 뭔 대학 MT도 아니고 진실 게임을 하자는 거야. 아우 유치해. 아니 이런 데서 세대 차이가 나나 봐. 너무 올드하잖아. 아니 히든싱어 안 보냐고. 나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0: 하지만 그 언니가 물주인 관계로.
3: 그래서 어떨 거야?
2: 아 정말 재밌겠다. 그치, 진실 게임.
3: 그지 그지.
2: 대학교 OT 때 해보고 진짜 처음 해본다.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 솔직히,
2: 다들 알았지?
3: 그래. 아우 경아가 제일 좋아하네. 아우.
2: 야.
0: 그때도 통안에 임창정들이 노래를 하고 있었지요. 진짜 똑같았습니다. 진짜 한 사람이 부르는 듯 했어요. 사실 저랑 남자친구는 진짜 임창정을 찾느라 진심 게임은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진실 게임에서 먼저 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너무 자잘해서 제가 뭔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3: 아 진짜 야야 니들 지금 장난하니? 아니 그런 좀 짜잘한 거 말고 좀 진짜로 하자고. 진실 게임. 근데 니들 알지? 진실 게임에서 얘기한 건 그냥 듣고 넘기는 거야. 알았지?
2: 그럼요.
3: 뭐 공하게 그것 뭐 뒤끝이 그러면 안 돼.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묻어주는 거야. 알았지? 아, 자
2: 그럼요.
3: 실수 해. 큰 걸로 왕건이라고 해. 왕건이로 왕건.
4: 큰 건으로?
3: 큰 거 작은 거 하면 안 돼.
4: 한다?
3: 해. 뭔데 해.
4: 나
3: 어
4: 사실
3: 그래
4: 누님 만나면서
3: 뭐
4: 딴 여자를 잠깐 만났어.
3: 저
4: 바람을 폈다고 봐야 되겠지?
3: 뭐라?
4: 길진 않아. 석 달? 우리 회사 신입인데 착했지. 이뻤고.
3: 뭐라고?
0: 기억. 저랑 제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먹던 과자를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근데 칠수는 진짜 미쳤는지 주절주절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2: 칠수야.
3: 계속해봐.
0: 그 와중에 가짜 임창정들은 또 노래를 어찌나 똑같이 하는지.
2: 3번 같지 않아?
0: 진짜 저 통에 있는 4명은

0: 거기서 지니였어요.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의 칠수는
1: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먼저 들이댄 거는 절대 아니고 사실이니까 진실 게임이니까. 아니 내가 뻔히 여자친구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알면서도 괜찮다는겨. 어차피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요 이러는겨.
2: 뭐라고?
1: 물론 누님 생각이 안 났던 건 아니여.
2: 났어? 나긴 났어?
1: 그런데 어린 뭐라고? 이쁜 여자가 들이대니께
2: 만난 거야.
1: 아, 내 입장에서 괜찮아.
2: 나는 뭐니?
0: 아무리 지 여자친구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쳐도 이게 미친 엑스 아닙니까 이게?
1: 흔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0: 아니 뚫린 저희 별 닦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영희 언니 표정을 내가 봤는데 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1: 경중을 따지지 않고.
0: 그것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악령이 깃든 표정이었어요.
3: 뭐지 쪼건디? 뭐지?
0: 영희 언니가 TV를 껐습니다.
3: 아니 지금
2: 스탑 뭘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그러니 여기까지 하자. 우리 이제 그만 각자 방으로 가.
4: 아, 네.
2: 들어가 빨리 들어가.
5: 언니. 그래야겠지.
2: 들어가자 CC. 네.
4: 그게 좋겠어요.
5: 예 네, 맞아요.
4: 어머 가자. 시간이 정말 많이 늦었네. 태준아 그만 방에 가자.
5: 그래 그냥 가자.
0: 그렇게 칠수는 방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우리는 히든싱어의 최종 라운드를 보고 싶어 죽겠는 마음과 칠수 커플의 거취도 궁금해지는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었죠.
4: 야 말려진 거 아니야?
0: 칠순의 방에서는 우당탕탕 싸우는 소리가 났고 유도 대련하는 소리 같은 게 났어요.
6: 야! 차차! 야! 도겐! 도겐!
0: 한 30분쯤 흘렀어요. 차가 가버렸죠. 영희 언니가 대리를 불러서 숙소를 떠났어요.
3: 이 뭐야?
2: 아저씨 서울 가세요. 아저씨 서울 가세요.
1: 다 끝난겨.
4: 끝난겨?
5: 야, 뭐야?
4: 아니 그러면 우리 내일 버스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 여기 두메산골이잖아. 강릉 시내 한참 멀잖아.
5: 아 지금 어떻게? 아 일단 그건 그렇고 빨리 TV나 틀어봐라.
4: 야,
5: 빨리.
4: 야 최종 라운드 그래. 최종 라운드.
1: 지금 TV 니들은
4: 빨리 틀어봐.
5: 네. 니 다 들어가서 알아 니는.
0: 그렇게 TV를 틀었는데 최종 우승은 소주 한 잔으로 임창정 씨가 했더라고요. 임창정은 임창정이었어요.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3: 절세의 왕 절정.
1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5: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3: ISA는 삼성증권이다.
1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산업현장, 야외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6: 박수영 박일의 2시 만세. 결정적 순간. 사랑을 했다 사연에 이어서 들으셨던 노래는 임창정 기쁜 우리였고요.
7: 사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0862님께서 히든싱어 임창정 편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2대2 커플 여행을 갔다가

0: 친구 커플이 싸우는 바람에 꽤나 고생 좀 했겠어요. 근데 도파민도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히든 싱어도 흥미진진하고 커플 싸움도 흥미진진하고 하여튼 둘 다 흥미진진하니까.
1: 네, 놓칠 수 없죠. 놓칠 수 없어요. 그리고 3814님은요. 아무리 진실 게임이라고 해도 너무 또 솔직한 것이 문제네요. 바람핀 얘기는 스탑. 스탑. 아이고, 제발 눈치 챙겨.
0: 눈치 좀 챙겨.
1: 그 좀 기류 좀 읽어.
0: 기류 좀 읽어.
1: 하셨거든요. 절대 진실 게임에서 괜찮아, 괜찮아, 다 얘기, 다 뭐 난 그런 거 다 이해하는 사람이야.
0: 사실은
1: 절대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요.
0: 그 진실 게임 이건 뭐건 간에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다 현실에 맞춰서 현실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물어보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아내분과 만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일도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만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1: 바로 나와야죠.
0: 그거를 우리가 한 박자 쉬면 그냥 웃길 뿐이에요.
1: 그게 좀 애매해지는 거죠.
0: 웃기고 싶으면 사실은 그렇게 쉬어도 됩니다. 웃기고
1: 더
0: 싶거나
1: 더 쉬어요.
0: 와이프가 이걸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런데 와이프가 만약 들을 것 같다. 그냥 1초도 쉬면 안 되죠. 현실 게임을 합니다. 남들이 모두 진실 게임을 할 때 현실 게임을 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오늘 또 생활 팁 하나 드리고 가네요.
1: 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희 사랑을 했다 코너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러브스토리 기다리고 있고요. 수요일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차수경의 용서 못해 준비했고요. 내가 태어나던 날 코너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토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IT 기업 대표, 중기부 장관이란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용인시 포고읍의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20대가 몰던 차량이 누워있던 20대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피해 남성은 상반신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워있는 남성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내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으로

0: 전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3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0.19%포인트 하락한 1.66%로 추정됐습니다. 내년에는 0.15%포인트 더 떨어진 1.52%로 전망되는데 특히 내년 4분기 잠재 성장률은 1.46%에 그쳐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사상 처음 1.5%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 성장률을 1.71%, 내년은 1.57%로 예상했는데 올해 들어 추정치를 0.05%포인트 안팎으로 더 낮춘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6일 호르무즈 해협 국제해상 교통을 위협하던 이란의 자폭형 공격 드론 2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자폭형 공격 드론 4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요격한 겁니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이란 드론 4기를 격추하자 쿠웨이트, 바레인 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하면서 양측의 국지적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 울산과 경남 중 동부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 모든 지역이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 21에서 27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엄마 남인혜입니다. 제 아버지 나태주 시인의 다시 중학생에게 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아이의 사춘기 내내 들려주고 싶었던 건데 이건 우리 엄마들한테도 필요해요. 둘 다 잘못한 거 없이 벌써는 심정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시 마지막 구절을 우리 엄마들께 띄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네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럼 두 만을 들어요.

0: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생일을 축하해드리고요. 그 당시에 무슨 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절 사랑받았던 노래까지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생년월일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세요. 네. 생일과 관련된 추억,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전해드린 내 생일날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0: 제가 아까 할 때 좀 많이 컸죠.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 시작하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0012님께서요. 준영 씨의 그 기억력 테스트 참 재미나네요. 준영 씨 그 인생 최초의 기억은 뭔가요? 도대체 몇 살 때부터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인생 최초의 기억이요? 그 딱 제일 시작점이 어딥니까? 뭐가 제일 기억납니까? 네. 딱 태어난 순간?
1: 그때 제가 약간 그 내가 바빠서, 어른들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방치돼 있었거든요. 좀 기억이 나는 게.
0: 기억이 예, 일단 예. 첫 기억은 내가 방치되었었던 기억이에요.
1: 예, 아마 산부인과였던 것 같은데 방치돼 있었어요. 제가 어디 플라스틱 그릇 같은 데 들어가 있었고.
0: 플라스틱 그릇이라니요. 예, 예.
1: 그리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0: 보고 있었구나.
1: 예,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예. 오고 있어서 제가 예. 기저귀를 네. 살짝 내렸다 올렸죠.
0: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개그로 그렇게 또 푸시려고 그러세요.
1: 이거 김수용 씨가 짠 개그입니다. 이거 김수용 씨한테 항의하십시오. 예. 예.
0: 아무튼 이렇게 기억력이 좋습니다 우리 박준영 씨.
1: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언젠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몇 살 때까? 한 4살? 이때 제가 모래를 밥인 것처럼 잘못 먹 모래를 먹어봤다가 아주 큰일이 날 뻔했다.
0: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네. 살짝 먹을 수 있지만.
1: 아니 궁금해서 모래를 한번 먹어봤다가 큰일이 날 뻔했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네.
0: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나시지만 또 지금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두중이 분들의 사연을 보시면 또 떠오르는 기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허.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억들이 날지. 내가 태어나던 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이승준님께서 태어나신 것 같은데요. 저는요 1982년 9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띠 분이겠네요.
1: 82년생.
0: 제가 태어나던 그 주는 프로야구 원년 우승팀을 가리는 시즌 막바지라 야구 열기가 대단했다고 하더군요. 아하. 당시 야구에 미쳐있던 저희 아버지는 분만실 TV로 중계를 보다가 저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고는
2: 야, 이 녀석이 목청 좀 봐라. 야, 이거 완전히 9회 말 투아웃 말루 상황에서 담장 밖으로 날려버리는 말루 홈런 같은 녀석이네. 야, 장차 거물이 되겠어.
0: 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거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태어났지만 마흔을 훌쩍 넘은 지금의 저는 인생의 말루 홈런은 커녕 회사에서 혹시 실수할까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며 소심하게 번트만 대고 있는 갸냘픈 팀장입니다. 그리고 주말엔 집구석에 아들 녀석이 던지는 공을 온몸으로 맞아주는 인간 포수가 되었네요.
1: 인간 포수. 야 멋있다.
0: 그렇죠. 아이가 이제 공놀이 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예, 맞아줘야죠. 인간 포수도 됐다가 인간 말도 됐다가 인간 저기 뭐 대관람차도 됐다가 인간 비행기도 됐다가 다 해야죠.
1: 그 앞줄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네. 회사에서 혹시 실수할까 봐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며 소심하게 번트만 네. 대고 있는 갸냘픈 팀장.
0: 근데 뭐 야구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번트는 내가 희생 번트를 득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커리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1: 맞습니다.
0: 상황입니다.
1: 타율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않아요. 희생 번트는. 네. 네.
0: 남을 다른 사람을 진루를 시켰기 때문에.
1: 아하.
0: 예, 그리고 스퀴즈를 또 잘 되면 점수가 날 수 있고요.
1: 그렇습니다.
0: 번트를 대다가 만약에 공이 바운드가 돼서 딱 잡혔다. 여러분들 삼진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다웃이에요.
1: 오호.
0: 그래서 일루로 맞습니다. 뛰어가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호. 예. 그런 말씀.
1: 야구를 엄청 좋아하시네요. 예. 역시 푸른 피의 사나이. 그렇게 경기 직관만 가면 팀이 져가지고.
0: 직관만 몰래. 예? 몰래 그래서
1: 그 여태까지 간 경기가 다 졌죠.
0: 그래서
1: 지금?
0: 간관합니다. 아 간접 관람합니다.
1: 간접 관람. 네. 나중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냥 약간 인터넷으로 숫자만 보고 만다는 경기를 보는 순간치니까 예,
0: 며칠 지나서 예. 며칠 지나서 봅니다. 며칠 지나서.
1: 82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0: 진짜 우리 이승준님 말씀대로 82년은 야구 원년의 해고요.
1: 아,
0: 그리고 정말. 이때

0: 중고등학교 두발 자유화 조치가 시행이 됐네요.
1: 예, 이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누나가 두발 자유화라 그래서 엄청 뭐 하고 다니고 교복 자유화도 곧 이뤄집니다. 아. 네, 그래서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화. 근데 이게 거의 동시에 왔어요.
0: 자유화가 그 됐다가 다시 돌아오죠, 근데.
1: 아.
0: 아니면 다시 학교에 맡기나요, 그냥?
1: 근데 이게 두발 자유화라고 하더라도 네. 뭐 귀밑 몇 센치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0: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교복도 입었고 머리도 조금만 길러도 바리깡으로 그냥.
1: 아니,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두발 자유화에서 막 다녀봤는데 사복값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교복 입겠다 한
0: 그쵸.
1: 많았어. 그래서 제가 제 세대가 여러분 두발 자유화 세대의 마지막이에요. 그 교복 자유화 세대. 그래서 저희 교복 안 입었거든요.
0: 잠깐 스쳤군요.
1: 네,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옷은 교련복이 다였어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어떤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교복 입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 부럽더라고. 우리만 그냥 링슨링슨하고 다니고 걔네는 또 약간 양복처럼 입고 다니고
0: 그걸 또 입으면 또 명문처럼 또 보이고
1: 있어 보이고 아 우리는 막 그렇게 없어 보이고
0: 그런 시절이었네. 82년도
1: 그래서 오락실 같은 데 가가지고 딱 보면은 교복 안 입은 애들은 다 우리 학교 애들이고 교복 입은 애들은 저쪽 교복 입은 뭐 애 어디 학교인지 알잖아요.
0: 알죠. 딱 알죠. 교복이 이제 또 학교를
1: 들어 아, 그래서 좀 별로였어요.
0: 아니 별로라니요.
1: 교복을 입는 게 낫다.
0: 아 교복 입는 게 낫다.
1: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승준님께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고 82년도 사랑받 가요 한번 볼게요.
1: 뭐 있었나요?
0: 우리 윤신혜 씨의 DJ에게.
1: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요.
0: 틀지 마요. DJ. 이 노래가 사랑을 받았고요.
1: 예?
0: 팝송 한번 보겠습니다. 팝송.
1: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팝송은 저는 잘 모르지만 또 들어보면 아는 그렇죠. 그런 노래일 거예요.
1: 우리가 이게 글자로만 보면 뭔지 모르지만 들어보면 아는 노래. 제이 가이스 밴드의
0: 센터폴드. 센터폴드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7: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6: 탄탄방수
7: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2: 토시만 세네가 태어나던 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방금 전에 이제 광고 전에 들었던 팝송 역시나 들어보니까 다 아시죠? 예, 이 노래는 또 우리 송대관 선생님의 햇들라를 이렇게 차용을 하는 것 같아요.
13: 꿈을 찾아왔던

0: 왔다. 내가 왔단다. 예. 고기는 씹어야 맛이지. 예. 내 노래 따라하지 말랑께롱.
1: 또 그립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송대관 선생님. 자, 듣고 왔고요. 이제 내가 태어나던 날 또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박미연님께서도 태어나신 것 같아요.
0: 저는 77년 6월 15일에 태어났어요. 네. 당시 엄마가 저를 낳고 TV를 보는데 네. 오미연 배우님이 나오더래요.
1: 예.
0: 그 순간 엄마는 딸 이름을 미연이라고 지어야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제 이름은 미연이가 되었습니다.
1: 예.
0: 단지 그 이유였다니 조금은 허무하지만 그래도 제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배우 이미연 씨도 좋아하고 미연이란 이름만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정이 가고 좋습니다. 근데 만약 엄마가 TV를 틀었을 때 다른 연예인이 나왔다면 내 이름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해요. 준영 씨, 영진 씨도 같은 이름 사람 만나면 좋죠? 하셨는데.
1: 네.
0: 어허.
1: 그러네요. 또 그 순간 우리 배우 오미연님이 나오셔서 그래 미연으로 하자 이랬는데 만약에 이제 그
0: 당시 오미연 씨가 엄청난 미인이시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어머 저렇게 이쁘게 네. 키워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1: 근데 시기는 좀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TV를 보시다가 이제 개콘을 딱 틀었는데 갈갈이
0: 내 딸 이름을 갈갈이로 지어야겠다.
1: 박갈갈이 되시면 아니면 옥동자 네. 이렇게 또 보고
0: 내 딸 이름을 옥동자로 지어야겠다
1: 그러실 수도 있었겠네요. 예. 자, 이렇게
0: 미연 이쁜데 미연 이쁜데요.
1: 미연 예쁘죠.
0: 그때 미연이라는 이름 가진 친구 중에 우리 개그우먼도 김미연 씨 계시고.
1: 아유,
0: 아유 미인이잖아요.
1: 간미연 씨죠. 간미연 씨. 네.
0: 네. 간미연.
1: 간미연 씨.
0: 어유 엄청 미인이죠.
1: 제 친구 간미연.
0: 아, 그렇죠. 네. 맞네요. 그리고 우리 뭐 우리 청춘 스타 우리 이미연 씨야말로 네. 뭐 청순의 상징 아닙니까.
1: 그리고 박준영 씨 뭐 또 동명이인들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있고.
0: G.O.D의 박준영.
1: 아유, 뭐 성까지 똑같고.
0: 네.
1: 저도 뭐
0: 그 집은 우리 저기 딸 이름도 똑같아요. 그 집 딸은 박준이야.
1: 아 그래요? 예. 와 그래도 인연이네 완전.
0: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딸이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1: 아 훨씬.
0: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했다는 거지.
1: 훨씬 나이가 많다니요. 훨씬이라니요. 아직 한참 뒤 학생인데. 예. 예. 같은 이름 많아요. 저는 이제
0: 그러니까 아버지도 동명이인, 딸도 동명.
1: 그러니까 그건 어우, 진짜 인연이네요.
0: 그래.
1: 예. 예. 저도 뭐 드러머 완전 똑같은 박영진 씨가 이제 드러머가 계시고.
0: 아하.
1: 아니면 개그맨도 황영진 씨가 계시고 영진이 이름도 많죠.
0: 영진. 네.
1: 저는 근데 뭐 그런 사람 이름도 있지만 뭐 샤시나 어디 뭐 광광이나 이런 쪽에 또 이름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제 그런 보면은 참 뭔가 뿌듯합니다. 철강도 있어요. 물레도에 가면 철강도 있어. 그래서 다 뭔가 내 그룹에 있는 것 같은데.
0: 빛날령 나갈진 쓰지 않겠습니까?
1: 다 뭐 그렇게 쓰죠.
0: 길령 뭐 이렇게.
1: 예, 저는 길령인데. 예, 반갑죠. 내 이름 만나면. 자, 이렇게 우리 또 박미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0: 깜짝 퀴즈가 준비돼 있어요. 맞춰보세요.
1: 우리나라 최초의 스릴러 드라마이자. 남량특집 드라마의 원조로 꼽히는 이 프로그램은 1977년에 처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 검은 두루마기를 걸친 저승사자, 그리고 구미호 같은 전설 속 존재들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1: 이 유행어를 남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0: 나는 구미호다
1: 회자되고 있는 이 TV 프로그램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 K드라마죠.
0: 제가
1: 다섯 글자
0: 주제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 어, 주제가요?
0: 이 주제가가 없을 것 같죠?
1: 주제가가 있어요.
0: 주제가가 있습니다. 이 약간 타이틀에
1: 네.
0: 이 음악이 나옵니다.
1: 어떤 음악?
0: 딴 다다다다다다
1: 전혀 다다다다. 감이 안 잡혀.
0: 이거예요.
1: 그리고 항상 이제
0: 아 요런만큼 나와요.
1: 아 그래요. 어. 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나레이션으로
0: 약간 전설의 고향이 한 문으로 새로 나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야?
1: 예, 한문으로
0: 아니, 그게 한문으로
1: 그래. 세로로, 한문으로 나오죠.
0: 세로로 두 줄로 써 있고 약간 산수와 비슷한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도 있으면서
1: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다섯 분 뽑아서 친환경 칫솔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우리 미연님이 77년도에 태어나셨는데 또 77년도에 사랑받았던 노래 우리 최백호 선생님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아, 준비했습니다.
0: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이 에코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혼자 동굴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1: 우리 박대박에서 부르셨잖아요.
0: 대단했죠.
1: 예, 박준희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0: 들어보실게요.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오후 3시가 넘으면서 고속도로 규경 차량이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강원도 교통량이 유독 많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47km 꽉 막혀 있습니다. 강촌부터 화도 구간에서만 31km 극심한 정체고 이 구간 통과하는데 1시간 1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55km 정체인데 평창부터 둔내터널 그리고 만종분기점부터 문막 휴게소 구간 가장 어렵게 지나고요. 오늘 비교적 경부고속도로는 옥산부터 독립기념관 구간 제외하면 수월한 편입니다. 지금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진교터널 1차로 승용차 사고 여파로 갑자기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1: 이따 만나요.
0: 장난 아니래요. 진짜 재밌대요.
1: 아니 좀.
0: 아, 진짜 그렇게 잘한대요.

0: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 내가 태어나던 날! 자,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생일 축하해드리고요. 그때 있었던 일, 그리고 유행했던 가요, 팝송 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정답은 바로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1: 네.
0: 아, 이 드라마 보면 진짜 그날 밤 제대로 못 잡니다, 진짜. 아, 무서웠어요.
1: 근데 이제 여름에 만약 보면, 이게 남량 특집이라고 여름에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여름에 보면은 무서우니까 이불을 써야 되지. 근데 더워. 더우니까 또 이불을 쓰면 힘들지. 그러니까 이불을 쓰면은 안 무서운데 덥지. 이불을 덮으면은 더.
0: 또 무섭지.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1: 그럼 만약 선풍기라도 켜봐. 이불이 막 흔들려. 톡톡톡. 어우, 더 무서워.
0: 네.
1: 아우. 화장실 밖에 있으면 진짜 무섭지.
0: 혼자 못 가. 형이랑 꼭 같이 갔어요.
1: 진짜.
0: 자, 친환경 칫솔 세트 받으실 분들 두시만세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또 누가 태어나셨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664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주 언급하는 그 해. 2002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유명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있었네요. 저와 동갑내기 친구들은 자라면서 늘 월드컵 때 태어났어? 에헤이, 그 월드컵 못 봤겠네 하시며 각자의 추억에 빠지시더라고요. 저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2002년에 축구 때문에 난리가 났었구나 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껴보고 싶은데 앞으로 2002년 같은 해가 또 올까요? 기대해봅니다. 하셨는데 진짜. 뭐 기대할 수 있죠. 당장 지금 다음 주잖아요.
1: 그러네. 이제 월드컵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뭐
1: 여태까지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반백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 어떤 우리 사회에 있었던 최고의 축제는 언제였느냐.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1위는 월드컵이었어요.
0: 한일 월드컵.
1: 예.
0: 아, 2002년.
1: 2위가 88 올림픽.
0: 아, 88 올림픽. 예. 진짜 대단했죠.
1: 그리고 3위가.
0: 3위가.
1: 평창 올림픽일 것 같지만 제 생각엔 3위는 86 아시안 게임이에요.
0: 아, 서울 아시안 게임.
1: 그때. 아, 그때 진짜.
0: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기억이 납니다.
1: 그 느낌이 딱 그렇게 딱 느낌이 옵니다.
0: 아, 근데 저는 88 올림픽은 저 기억나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김천 저기 로타리 나가 가지고 태극기 막 흔들면서 이제 학생들
1: 누가
0: 다,
1: 지나갔나요?
0: 예.
1: 누가 지나갔으니까 거기 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다 동원돼서 다 자 일어나 다 가자 해서 막 저는 가서 보고 도로가에서 태극기 흔들던 기억이 있고
1: 저는 여기 앞에 월드컵 뛰고 넘어가며 거기 인공풀보지 흔들어가잖아요. 코 밑에서
0: 흔들었군요.
1: 흔들었어요.
0: 아, 흔들죠.
1: 왜냐면 거기가 공항 옆이거든. 공항에서 오는 차가 죄다 거기 지나가. 우리는 거기 있다가 무슨 외국 원수만 오면은 계속 흔드는 거야.
0: 외국.
1: 근데 속으로 되게 좋았어. 왜냐면 흔들고 그 차가 지나가면 끝이야. 자, 알아서 해산. 집에 가라 그러거든.
0: 해산. 거기서 해산.
1: 거기서 해산. 네. 거기서 해산이야. 그러면 딱 하고 있다가 딱 가면은 아이 차를 팔아요. 50원. 아이차가 뭐냐? 쭈쭈바. 지금은 없어요. 하얀색의 사과. 엄청 맛있습니다.
0: 돌려서.
1: 앞니를 잡고.
0: 앞니를 더 돌려서.
1: 돌리면 한 방에.
0: 돌려서 까서.
1: 돌리면
0: 먹죠.
1: 까서.
0: 꼭다리.
1: 꼭다리는 먹으면서 입에서 씹어야죠.
0: 씹어야지.
1: 씹고 다 먹고. 투베터. 그때는 또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않았어. 그냥 길에다 투베터.
0: 진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스크림.
1: 그리고 껍질을 까서 반 정도 올려서. 약간 돌아서 돌려서 딱 잡죠. 그래서 딱 먹고
0: 그 당시에 보면 아이스크림과 함께 참 그런 환경 호르몬을 같이 섭취를 했어요. 그 플라스틱을 왜 그렇게 씹어서 먹었는지 몰라.
1: 껌처럼 씹었죠. 그게 거의 다를 때까지 씹었어요.
0: 예,
1: 그리고
0: 예,
1: 이제 소화는 안 시키고 뱉죠.
0: 자, 이런 기억이 있네요.
1: 하얀색이 사과 맛입니다.
0: 예, 예.
1: 빨간색이 무슨 맛이죠? 딸기 맛.
0: 예.
1: 오렌지색은 뭐예요?
0: 오렌지 주황색.
1: 오렌지 맛. 예. 그렇죠. 주황색.
0: 자, 그래서 지금 우리 1664님은 2002년
1: 그때 소다 맛이 없어요.
0: 2002년 얘기라고 있으니까요.
1: 그 핸디바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소다 맛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0: 예. 또 우리 박준영 씨의 기억을 또 이렇게 상기시켜 줬고요.
1: 그렇습니다.
0: 2002년에는 말씀대로 한일 월드컵 그리고 부산 아시안 게임이 열렸고

0: 했고요.
1: 그렇죠.
0: 이때 또 대통령 선거가 또 치러졌네요. 아. 아무튼 이제 2002년에도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고 우리 1664님께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면서 2002년에 사랑받았던 노래들 또 보겠습니다. 우리 가수 B씨가 안녕이란 말

0: 몰라요 무슨 노래.
1: 들어봐야 돼. 네.
0: 하지만 네. 들어보면 아하 아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아, 역시 또 들어보시니까 아, 이 노래구나. 아시죠? 그 노래는 이 노래였습니다. 넬리의 딜레마였어요, 이 제목이.
1: 들어봤어요.
0: 예, 들어봤어요. 예, 역시 예. 들어봤어요.
1: 자, 내가 태어나던 날 계속 갑니다.
0: 우리 996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1980년 10월 3일 개천절 새벽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하늘이 열린 날 나온 아들을 아주 크게 될 놈 일 줄 알았더만 아유 그냥 대가리만 큰 놈이 나왔어. 좀 속상하게 하셨나 봐. 9966님이 좀 속상하게 하셨나 보네.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시네요. 엄마 나 머리 크기 그 엄마 닮았어. 1980년에 유행했던 노래 조용필의 미워 미워 미워를 신청합니다.
1: 대박이야. 80년에 네. 태어나서 80년 노래를 했는데 이 본인이 안 들어봤을 노래인데 미워 미워 미워. 약간 이게 트롯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0: 하긴 저도 81년에 태어났지만 81년도에 사랑받던 노래 잘 뭐 들어볼 기회는 잘 없는데.
1: 그렇습니다.
0: 우리 9966님은 80년에 태어나서 80년에 사랑받던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어요.
1: 80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0: 자, 80년 네 보겠습니다. 80년에 보니까 외국으로 쓱 가니까 이제 청바지가 엄청 유행했는데.

0: 예. 80년대 또 여신 우리 브룩쉴즈 누님이 시사 이 청바지 광고를 했네요.
1: 야, 브룩쉴즈 누나는 세계 최고의 미녀라는 찬사도 받았었고
0: 이게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세계 최고의 미녀 찬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오드리 헵번,
0: 오드리 헵번,
1: 뭐 그레이스 켈리
0: 뭐 이렇게 이어지죠 계보가.
1: 그 중에 이제 네. 그런 계보를 딱 받는.
0: 근데 이제
1: 브룩쉴즈
0: 80년대에는 브룩쉴즈 말고 또 있잖아요. 뭐 몇 분 계신던데요. 할리우드에.
1: 아, 그러니까 뭐 소피 네. 마르소,
0: 네.
1: 뭐 이렇게 피비 케이츠.
0: 아, 피비 케이츠 그래. 피비 케이츠.
1: 이런 분들은 네. 뭐 근데 이 누나가 더 어렸을 때부터 활동해가지고 이 누나가 좀 앞이고
0: 아하.
1: 그 누나들이 조금 뒤 약간 이런 느낌.
0: 예. 80년대 또 사랑받았던 분들.
1: 이 누나 어렸을 때 없는 진짜 바보요. 눈썹이 이렇게 짙어.
0: 아, 진해요.
1: 화장이 필요 없어. 와, 그래서 내가 사람은 저렇게 눈썹이 좀 짙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0: 항상 뭐 어떤 그 분을 보면 와 너무 뭐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부위별로 하나씩 뜯어서 이렇게 챙겨서 보시네요, 박시영 씨는.
1: 예.
0: 자, 브룩쉴즈 누님이 아주 사랑받았고요, 80년대.
1: 예.
0: 자, 그럼 80년대 우리 사랑받았던 노래, 우리 9966님께서 또 신청을 해주셨죠?
1: 조용필입니다. 미워. 듣고
0: 올게요.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장사 장사 황하 장사 개글머진 게 개멋인가. 앵도야 장판에 이장판에 바로 끼사머리 땡기.
3: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충남 금산에서 유유순 할머니가 부르는 황하 장사 노래입니다.
2: 금상금상금상하네.
3: 온갖 물건을 팔러 다니는 황하 장사는 옛 여인들에게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0: 된 거구만. 물리화학은 어렵지. 물리화학은 어렵지.
1: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공학 알고 싶다. 우주공학 알고 싶다.
0: 깨우쳤다 달았네 AI. AI.
1: 평일 낮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0: 몇 시인지 알려다오.
2: 11시 5분
3: 박준영 박경진의 2시 만세. 내가 태어나던 날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일 날짜 그리고 내 생일에 있었던 일 아니면 나 말고 뭐 가족, 친구, 구남친, 구여친 뭐 생일 사연 좋습니다. 다 보내주시고요.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도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4: 극으로 송대관의 해뜰날을 준비했습니다.
3: 아, J. Giles Band Centerfold.
4: 예. 예. 그 원래 원곡.
3: 원곡이에요.
4: 그 노래 따라왔으니까.
3: 이 노래가 원곡입니다.
4: 예. 이 노래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돌아주세요. 1등이.
3: 고맙습니다.
4: 두시만 세요. Forever.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내부 시스템 허점은 없었는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늘 당장이라도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며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전면 재선거 요구냐는 질문에는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을 빼고 논의할 문제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IT 기업 대표 중기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탱크대회는 결코 일어나서

0: 선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공식 사과한다는 내용의 스타벅스 미국 본사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가 요구한 본사 차원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 스타벅스 본사는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수요가 대폭 늘 것이라면서 탄도 순항미사일 생산 능력을 5년 이내에 기존 2.5배로 확대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중요 군수 기업소를 찾아 미사일 총국 생산 능력 확대 계획 보고를 듣고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미사일 생산량을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미사일 추정동체가 보관된 시설을 돌아보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경북 울산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MBC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네. 그 마이클 지고네티라고 오하이오주에 계셨던 판사님이시래요.
4: 아, 그 SNS에서 몇 번 뵌 것 같은데 그 판결을 독창적으로 내리시는 판사님이죠?
5: 네, 그렇대요. 이분 판결이 독특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숲에다가 고양이 새끼 35마리를 버린 거예요.
4: 네?
5: 그 죄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4: 완전 동물 학대죠.
5: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사람한테 판사가 제안했답니다. 아, 만일 감형을 받고 싶다면 한겨울 당신도 숲에서 밤을 보내라.
4: 우와. 아, 겪어보라 이거군요.
5: 그러니까. 그리고 왜 택시 요금 안 내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 한 48km 정도를 택시 타고 이동한 다음에 요즘 말로 먹튀를 한 거예요.
4: 아이고 멀리도 갔네. 48km 장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약간 용인 정도?
5: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한테 판사가 내린 벌은 48시간 안에 48km를 직접 걸어보세요. 어때요?
4: 그래요? 판교 스타일 지금 보니까 그 피해를 당신도 한번 직접 느껴봐 뭐 그런 의미인데요.
5: 그렇죠.
4: 맞아요.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것만큼 확실한 교훈은 없죠.
5: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경험이 생기면 그만큼 사람이 커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좀 겸손해지기도 하고. 네. 아 근데 확

0: 아, 약간 인간미가 있긴 한데.
1: 그러니까요.
0: 주변에서 또 뭐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 또.
1: 근데 판사님인데 뭐라 그러겠어요.
0: 난 좋아.
1: 해야지.
0: 아니 이게 다 같은 판사들.
1: 아.
0: 아 마이클 너무 오바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난 좋아. 난 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계셔줘서 네. 세상의 온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1: 특히 택시요금 먹튀 있잖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잖아요.
0: 아 먹튀 좀 제발.
1: 진짜 혼나야 돼요. 48km 걸어가야 됩니다 진짜.
0: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가슴에 대못 좀 박지 마요 제발.
1: 다리 뚱뚱 부러터봐야 반성을 합니다.
0: 자 일단 뭐 네. 그렇게 걸어본 사람은 걸으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지도 네. 궁금해지고 SG워너비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죄와 벌.

0: 네, 6월 7일 일요일 첫 곡으로 SG워너비의 죄와 벌 듣고 오셨고요.
1: 자, 오늘 네. 이분에게 가장 괴로워할 수 있는 벌은 내년에도 솔로?
0: 그렇죠. 연애 금지. 연애 금지.
1: 지금 금지령을 내린 건 아니죠, 누군가가.
0: 그런 건 아니죠. 본인 스스로 더 좋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
1: 아, 그러니까 옴싹옴싹 진행 중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0: 금지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
1: 자중하는 줄 알았더니.
0: 자중이요?
1: 예, 아 몰래 만나는.
0: 그 문천식 씨가 아는 친한 분 중에 자중이라는 단어를 실제 이렇게 쓰시는 네. 분들이 계실까?
1: 한번 만나서 물어보죠. 네. 예, 오늘 썬데이 상암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한 날입니다.
0: 썬데이 상암은 3부에 시작해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뽀디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6: 사전 예약 지라시 포킹 사연
5: 노쇼는
6: 노노노
5: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6: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5: 좋아요. 방송 중에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에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시면 돼요.
6: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박은성 님이 사연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시대요. 네. 어떤 분한테? 이쪽으로 일단 바로 모실게요.
7: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며칠 전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네. 데려왔어요, 글쎄.
6: 아...
7: 그냥 와도 되는데 선물을 막 잔뜩 가져왔더라고요.
6: 아,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그 누나분 선물...
7: 아우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6: 어 그럼요. 제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건데요. 아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 어머 좋아하고 말고. 아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싹싹한 친구가 어딨어 그래. 아 너무 고마워요.
6: 너무 싹싹하다 진짜.
7: 내가 그날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나도 긴장을 해가지고 편하게 못 대준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뒤늦게 사연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예쁘게 잘 만났으면 좋겠어.
6: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쑥스러워서 표현 못하고 수줍어서 표현 못하지 좀 보돌보돌한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품은 거를 선뜻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 보면은 네. 야 진짜 이렇게 안정된 그 교육을 잘 받으셨구나.
5: 그렇죠.
6: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는 건 사실 부모님이 제일 많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5: 훌륭하죠.
6: 네. 사실 쑥스러워서 저도 이렇게 표현을 좀 거칠게 하는 편이라 상냥한 건 이권이 개입돼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먼 사이일 때.
5: 가깝다는 핑계로 저한테 이렇게 하대하시는 거예요?
6: 아니 너무 가까워. 지금 지나쳐 우리는. 지금 억구 방송하는 것 같아요.
5: 아 그래요?
6: 네, 알겠습니다.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요.
5: 예 조심할게요.
6: 네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5: 다음은요.
6: 자 다음은 8104님이 보내주셨어요.
8: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 내 친구가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허전하고.

0: 훌쩍하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둘이 남자끼리 만나서 뭐해 한잔 해야죠. 예, 이제 그때가 제일 외로울 때야 내가 해봤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퇴직 선배로서 공감도 좀 해주고 옆에서 토닥토닥 얘기를 또 내가 잘 들어주거든. 네. 친구야 이제 저 우리 둘이 술 한잔 하면서 걱정 일랑은 다 털어버리자.
1: 인제 사시는 건 아니죠?
0: 예, 그런 건 아니지.
1: 인제가 사연을 먹을 뻔했습니다.
0: 어휴. 아유, 아버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나.
1: 그건 알아요. 예. 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포인트를 잡은 건데.
0: 안성주에 계신 제 어떤 선배님은 네. 인전이라고 해서 인전. 아. 네, 인전 내가 한번 인전 천식이를 봐야지 인전.
1: 한전이 아니고 인전.
0: 인전.
1: 전기 쪽에 계시나?
0: 그런 거 아니고.
1: 근데 어찌됐든 지기가 있다는 거는 좀 덜 쓸쓸해요.
0: 아, 그럼요.
1: 나랑 같이 어떤 똑같은 포인트에서 아파하고
0: 공감대가 있고
1: 창피해하고 기죽어하고 이런 게 좀 기복이 비슷하게 간다는 게 지기의 그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요. 일단 뭐 한 잔 기울여서 낭만도 좀 찾아보시고.
0: 네. 위로가 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멋있습니다.
1: 좋네요. 8104님이 신청하신 노래 영탁의 막걸리 한 잔 듣고 올게요. 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먼저 387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혼자 여행 다녀오신다고요?
2: 아, 네. 선현이 천식 오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이 사연이 방송 나온다면 처음으로 혼자 여행 다녀오는 길에 듣겠네요.
1: 혼자요?
2: 네. 제가 여행을 안 좋아해서

0: 가족이랑 가는 거 말고 친구랑도 가본 적이 없어요. 떨려. 이때가 아니면 평생 못 갈 것 같아 도전했습니다.
1: 네네네.
0: 여행지는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용기 내셨네. 네. 예, 훌륭합니다.
2: 되게 내향인이시구나. 네.
1: 우리 작가분 세 분 중에 막내 작가 다혜 작가라고 있는데요. 네네. 그분도 혼자 여행 다니세요?
2: 네, 혼자 다닙니다. 네. 누가 말 섞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말 길게 섞으면 네. 언제나요.
1: 음악 안 듣는데 이어폰 끼고 있어요. 누가 말 걸까
2: 봐. 말 시키지 말라고. 근데 마음은 아주 그냥 네. 마시멜로
1: 천사지 천사예요.
2: 그러니까 아마 이 내향적이신 이분도 혼자 하는 여행이 어쩌면 훨씬 더 누군가와 맞추는 것보다 기분 좋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1: 맞아요. 그리고 나를 돌아볼 시간이 되잖아요.
2: 그래. 그러니까 네. 누군가의 리듬에 안 맞춰도 되는 혼자만의 여행도 맞아요.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잘 다녀오시고
1: 아유, 부럽다 부러워.
2: 사진도 네. 많이 찍으시고 네. 자 이번에는 3572님 보내주셨어요.
3: 안녕하세요. 북킹산 쓰는데 여기 맞죠?
2: 네, 아, 맞아요, 맞아요.
3: 매일 퇴근할 때 잘 듣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일요일에 30년 지기 내 친구의 딸이 결혼을 하거든요.
2: 30년 지기요?
3: 네네네. 와. 갓난쟁일 때부터 커가는 모습을 지켜봐서 그런지 내가 다 눈물 날라 그래. 어쩜 좋아 그래. 결혼식 날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이 울겠네. 아무튼 두 분이 축하하시면 신부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2: 30년 지기 딸이면 내 딸이지 뭐.
1: 그럼요. 네. 같이 키운 거지 이 정도면.
2: 예전에 왜 고현정 씨 나온 드라마 중에 네. 그 왜 어머님 친구분들이 너무 가까워가 가지고 다 고현정 씨 딸처럼 부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1: 있었어요?
2: 네, 눈이 부시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쨌든 근데 거기서 보면서 아 Dear My Friends 진짜 네. 그 엄마 친구들이 한 세 분 정도가 지기가 있다는 건 네. 되게 든든한 자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다니까요.
1: 아니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이 함께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맞아. 진짜 따님 한 명 키우면서 엄마 친구들이 많이 도왔을 거예요.
2: 그러니까
1: 모르긴 몰라.
2: 엄마가 네 분인 거잖아요.
1: 그렇죠.
2: 든든하지 천군 만마지 뭐. 네. 그래요. 아기 때부터 봐왔다니까 진짜 뭉클한 포인트가 많을 텐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친구분보다는 덜 우셔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네 진짜.
2: 눈물의 총량이 있다면 결혼식에서 그 그렇죠. 조율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1: 자 다음은 5278님 사연 볼게요.
4: 안녕하세요. 아니 지인이 연기사 갔는데 달걀을 스팸이나 준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주말에 계란 파티 하려고요.
3: 언니 간장 계란 버터밥 어때? 뜨끈한 흰쌀밥 위에다가 갈색 빛이 돌 정도로 바싹 튀긴 반숙 계란 후라이 얹고 그 위에다가 참기름이랑 간장 넣고 비비다가 노랑 버터 한 조각.
4: 어때? 진짜? 어떻게 벌써 침나?
3: 아직 안 끝났어. 들어봐. 여기서 중요한 건 비빌 때 절대로 버터가 다 녹으면 안 돼. 안 녹을 정도로 살살 비벼서 한 숟갈 딱 떠서 먹고 그다음에 알지? 잘 익은 김치 한 조각.
4: 아우 진짜 너무 완벽하다 야. 아니 제 동생이 먹는데 선수거든요. 완전 쩝쩝 박사 그
1: 쩝쩝
4: 자체.
1: 쩝쩝 박사요?
4: 쩝쩝 박사.
1: 그런 게
4: 동생 말대로 간장 게장, 간장 계란 버터밥하고 달걀찜, 달걀 장조림, 스크램블 에그까지 야무지게 해먹을 거예요. 온 가족이 요리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할게요.
1: 네. 입에 뭐 물고 계신 거예요?
2: 네. 정다윤 씨 성대모사는 좀 물고야 돼요.
1: 아 그런 거예요?
2: 턱을, 하악을 완전히 벌리면 안 돼요.
1: 아 근데 귀엽긴 귀여워.
2: 맛이 안 나요.
1: 성대모사.
4: 네.
1: 간장 계란 버터밥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2: 거기다가 장조림 고기 쫙쫙 그 사태살 쫙쫙 찢어가지고
1: 최고지.
2: 얹어서 먹고
1: 최고죠.
2: 그리고 약간 그 신김치 같은 거 이렇게 싹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이런 걸 먹을 줄 알아? 못 먹죠.
1: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런
2: 참는 거예요.
1: 참는 거구나.
2: 못 먹는 게 아니라 네. 싹 다 집어 삼키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겁니다.
1: 그럼 정선우 씨도 여고생 때는 쩝쩝 박사였어요?
2: 네, 그럼요. 졸업사진이 예. 그 철봉위에 이렇게 특별 왜 활동을 하잖아요.
1: 네네.
2: 연극반이었는데 3명이 올라가는데 철봉이 혔어요.
1: 혔어. 궁금하신 분은 너튜브에서 비바 청춘 찾아보시죠.
4: 답성 문자 씨.
1: 여고생 정선이가 나옵니다.
4: 진짜 너 자, 초라하게 만들 거야.
1: 5278님 신청하신 악뮤의 노래 듣겠습니다.
4: 이런 후라이의 꿈.
1: 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지금 고속도로 경상권으로는 빗길이고요. 오후 들어 정체가 심해지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곡성 휴게소 부근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확인됐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쪽으로 문경 휴게소 중형 화물차가 고장나 현재 2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중입니다. 추가 추돌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현재 그 밖의 정체는 충청권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 구간 가장 길게 밀리고요. 강원도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부터 월문 3터널 구간 특히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북킹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사연의 주인공 윤인희님인데요. 바로 모실게요.
8: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천식 씨.
7: 아, 예. 손대지 마시고.
8: 너무 오랜만 진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 아 진짜 롱타임 노시. 예. 너무 반갑잖아. 예. 아 진짜 아 나 주말에 양평 두물머리 놀러가잖아. 예. 아우 두물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풍경 맛집 핫도그 맛집 있잖아. 진짜
7: 알죠,
8: 완전 기절이야. 눈물 콧물 쏙쏙 빠져. 예. 케첩이랑 머스타드 소스 듬뿍 짜먹고 사진도 많이 찍어야 돼. 진짜 예. 소스를 아끼면 안 돼. 그건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 예. 문천식 씨

0: 얼룩소가 치즈
1: 김치치치.
0: 옥텐 너무 옥텐이다. 예. 진짜 신청곡 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 박경림의 안녕 핫바. 그건 진짜 명곡이야. 명곡. 예. 핫도그랑 완전 딱이죠. 진짜 기절이야. 예. 나 가요.
1: 예, 들어가세요. 예.
0: 너무 예. 힘들어하는 서준만.
1: 네. 두물머리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인데 그래서 두 물이 만난다고. 두물머리. 거기 또 핫도그 맛집 영자 누나 소개해가지고 줄을 서거든요.
0: 이영자 씨가 진짜 그 어떤 요식업계의 여신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 왜 보면 달마도 그려놓잖아. 네. 이제는 그거 바뀌어야 돼.
1: 그러니까요.
0: 이영자 씨 사진으로 바꿔놔야 돼. 네. 요식업 하시는 분에게는 달마도 이상이야. 존재가.
1: 네, 진짜 그렇죠.
0: 이게 핫도그예요?
1: 네. 엄청 맛있어요.
0: 확대 사진이 아니고 그냥 실물 사이즈예요.
1: 네. 사람 많은 데가 먼저니까 글로 가셔야 되고요.
0: 3차선으로 그렸구나 소스를.
1: 그리고 그 두물머리 코스 산책 코스 참 좋아요. 저도 연애할 때 자주 갔었는데 네. 요즘은 자주 안 가게 됩니다.
0: 연애를 안 하니까?
1: 와이프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0: 그 보물처럼 지키지만 말고 조금 이렇게.
1: 보물은 손대는 거 아니에요 정선이 씨 아시겠어요?
0: 안 쫓겨나는 거 보면 기적이야 진짜.
1: 자, 지라시 부킹선 노시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지금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0: 윤인희 씨 신청하신 노래예요. 박경님의 안녕 핫바 들으시고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네.

0: 마음속에 등한 바로
1: 삼촌이지? 알아 알아. 땡큐 땡큐.
2: 참 애들 상대로 잘 놀아.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어른한테는 길을 못 피면서.
1: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 가장 반

0: 지란 씨 첫 출연이셨잖아요. 데뷔 50주년을 맞은 한영애 씨의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그런 기품 있는 라이브 시간. 라이브. 저희가 세 곡을 묶어서 전해드렸죠.
1: 그 밴드까지 같이 오셔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진짜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냥 예술이신 것 같아요. 진짜. 손짓 하나. 뭐.
1: 맞아. 안무를 그래. 딱히 하시는 게 아닌데.
0: 맞아요. 눈빛 어우, 하나 다.
1: 멋있더라고요.
0: 다시 들어도 좋은 한영애 씨의 라이브 감을게요. 네.

0: 나 숨을 못 쉬었다.
1: 아, 명물 허전입니다.
0: 신곡입니다. Snow Rain.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

0: 아유.
1: 야.
0: 방송 때 문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네, 8854님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한영희 씨 고맙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평생 노래해 주세요. 꼭이요. 콘서트 바로 예매했어요. 아마 다녀오셨겠네요.
1: 그렇죠. 네. 조영민님이 한영희님은 노래하는 음유 시인이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콧불소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하셨어요.
0: 저는 한영희 선배님 같은 분들이 가요계 더 촘촘하게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 듭니다.
1: 그 한영희란 이름 자체가 낙관 같지 않아요?
0: 맞아요. 네,
1: 그냥 정말 새기듯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창법이잖아요. 진짜. 근데 결국 돌아서서 딱 지금 다시 라이브를 들어봤는데 그분의 몸짓 하나하나가 각인이 된 거야, 몸이.
0: 맞아요.
1: 다 기억나.
0: 목격담을 해놨습니다. 3402님이 몇 년 전 관악산 연주함에 올랐을 때 한영희 씨를 보고서 사인 받고 싶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아서 사인을 못 받았어요. 크크크.
1: 계속 산에서 발견되시는구나 이분은.
0: 나무시라서 산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1: 숲이나 산에서. 그러니까. 산의 정령처럼.
0: 본인 계속. 스스로 선생님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호칭을 나무라고 불리시길 좋아하세요.
1: 맞아요. 네. 근데 진짜 그런 생각 우리 둘 다 똑같이 했었잖아요. 그날.
0: 맞아요.
1: 네, 그 나무가 주는 그냥 뭉클한 청량감이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0: 맞아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1: 자, 우리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로 네. 바로 가야죠.
0: 예. 지나시 코너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1: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시죠.
0: 방금 들려드린 한영희 씨의 라이브 중에서 부활의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한 신곡 제목 무엇일까요?
1: 1번 블루레인, 2번 스노우레인, 3번

0: 포크레인.
1: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저희 문자 기다리는 동안 광고 드릴게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14: 키움으로 타.
1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5: 역시 키움.
13: 키움 증권.
1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코너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김태원 씨가 만든 한영애 씨의 신곡 정답은요?
9: 2번 스노우 레인이었습니다.
8: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9: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만 소개해드릴까요?
8: 네.
9: 7057님. 아들 학교 근처 자취방에 남편이랑 놀러 왔어요. 늘 궁금했던 자취방 구경도 하고 맛집에서 이른 저녁도 함께했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내일부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오늘은 참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8: 그러시겠네요.
9: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당연한 관계에게도 이런 네. 따뜻함은 필요해.
8: 그럼요. 네.
9: 자, 이렇게 잠깐 머무는 시간 갖는 건 소중한 것 같아요.
8: 맞습니다.
9: 자,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8: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

0: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5시 뉴스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 등은 무안군에서 신안군까지 섬 지역을 잇는 54km 구간에 154kV 송전망이 지난달 30일 준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로는 섬과 섬 사이를 22차례 건너며 국내 최고 높이인 263m의 송전탑이 설치됐고 190MW 규모의 전남권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추가로 전력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송전망 포화로 인해 출력 제어 횟수가 2023년 2회에서 지난해 82회로 급증해온 만큼 이번 전력망 확충이 지역 개통 정체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자로 김기홍 부이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20명을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로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파견에는 김기홍 부이사관과 이석호 서기관 등 간부급뿐만 아니라 행정기술직 실무주무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광주 전남 간의 체계적인 통합 업무 수행과 대전환 과제 수립을 점담할 기획위원회 핵심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이 총경급 간부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남경찰청에서는 총경 14명이 새로 발령됐습니다. 목포경찰서장에는 장명본 전남청 경비과장이, 함평경찰서장에는 강기현 전남청 경무기획정보화 장비과장이 임명되는 등 일선경찰서장 6명이 교체됐습니다. 총경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주로 일선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 과장직을 맡습니다. 해남군 현산면 포레스트 수목원에서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여간 땅끝 해남 수국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400여 품종 8

0: 3,600으로의 다채로운 수국을 만날 수 있으며 수국 기찻길 등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포토존이 운영됩니다. 해남 최초의 민간 사립수목원인 이곳은 현재 조생종 수국을 시작으로 피어나고 있으며 축제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만개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내화 목포공장이 오는 2027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에 앞서 국가문화유산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조선내화 목포공장 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목포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엄마 남인혜입니다. 제 아버지 나태주 시인의 다시 중학생에게 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아이의 사춘기 내내 들려주고 싶었던 건데 이건 우리 엄마들한테도 필요해요. 둘 다 잘못한 거 없이 벌써는 심정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시 마지막 구절을 우리 엄마들께 띄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네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6: 지금은

0: go.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아,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함께하는 날입니다.
0: 네, 3981님께서 준상 아나운서님은 연애 프로나 부부 프로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선희천씨님은 쉴 때 주로 어떤 프로 많이 보세요?
1: 어떤 프로 많이 보세요?
2: 전 TV를 잘 안 봅니다. 어, 라디오만 뭐예요? 들어요. 네, TV 보고 있으면 샘이 나.
1: 아하. 나 안 나오는 거 재미없구나.
2: 예, 네, 맞아요. 어. 네.
1: 근데 그거 그래요. 원래 드라마 영화를 배우들이 잘 안 보게 되고.
2: 그쵸. 네,
1: 쉬는 때. 네. 자의로 쉴 때는 보는데 타의로 쉴 때는 안 봐요.
2: 그쵸. 영화관은 가는데 TV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1: 전 오히려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보는 거 좋아합니다.
2: 정선희 씨는 무서운 그 수사물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1: 네. 근데 요새 피칠갑 좀 끊고 있어요. 서정미로 갑니다.
2: 알겠습니다.
1: 로맨틱 코미디 이런 네. 거 봅니다. 좀 지루하지만.
2: 네. 네. 오늘 또 김준상 아나운서가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죠? 요즘 어떤 게 잘 나가는지.
1: 난 오늘 예측할 수 있어.
2: 어, 그래요?
1: 시즌이만큼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걸 거예요.
2: 아하, 스포츠인가요?
1: 모르겠지만 예. 대충 그렇게 짐작하며 네. 김준상 아나운서 광고 듣고 바로 모실게요.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0: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방송 프로그램이 한 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의 TV 편성표.
3: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2: 일요일 판 콘텐츠 킬러자리 썬데이 상아. 지라 씨를 예능 학교 다닌다는 마음으로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MBC의 준 예능인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0년째 예능 꿈나무 김준상입니다. 아, 예.
3: 자세 좋아요. 예. 여기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사실 예능 쪽에선 호그와트죠.
4: 아, 진짜요? 예.
3: 그럼요.
4: 혹시 뭐 배출하신 예능 뭐 스타들이 있나요?
3: 배출인지 배설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를 지나간 분들이 네. 저희를 좀 수치스러워서 그렇지 네. 네, 지나가신 분들은 꽤 있어요.
4: 아, 정말요? 네.
3: 근데 김준성 아나운서는 예. 지난주에 네, 예. 그 꿈나무로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셨어요.
2: 물개소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4: 정말요?
2: 223님께서 아나운서분이 물개소리를 내니까 옆에서 남편이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따라하는데 못 들어주겠네요. 아, 귀 아파. 그러니까 저 정도 해줘야죠. 네. 예.
3: 근데 이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뭘 해도 시를 실 때 아닌가요?
2: 아 그래요? 싸우신 건가?
3: 이럴 본가? 때는 남편이 가만히 있어도 실을 걸요.
4: 에이. 네,
3: 그러지 마시고 노력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예삐 봐주세요.
4: 그렇습니다. 귀여워해 주셔야 돼요. 남자는 귀여워해 주면
3: 다 똑같아요.
4: 사랑이 또 커집니다.
3: 맞아. 네. 서로가 저기 왜 문철식 씨?
2: 왜 아, 저는
3: 갑자기 네.
2: 아니요 아닙니다.
3: 왜요? 네.
2: 저는 김준상이 좋습니다.
3: 예.
2: 자, 과거 편성표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몇 년도로 갑니까?
4: 오늘은 네. 2022년 6월 7일 TV 편성표입니다.
2: 정확히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 아, 이 방송 와 이거 시작할 때 와 진짜 이런 소재를 방송에서 이렇게 다룬다고 했던 고딩엄빠가
2: 보여요. 아, 고딩엄빠.
4: 이날이 고딩엄빠 무려 시즌2가 방송된다는데요. 고딩엄빠 시리즈가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의 성장을 담은 리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주로 10대 출산 부부가 나왔었죠. 네.
2: 맞아요. 사실 10대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에 그 각자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3: 그렇죠.
2: 아,
3: 그렇죠. 네, 맞아요.
2: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주는.
3: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사고 쳤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2: 그렇죠. 예로부터.
3: 네, 네. 그렇게 짧게 축약된 표현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후회와 가끔은 엄청나게 깊은 사랑과 희생이 존재하는지도 예.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4: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이 방송의 좀 취지이기도 했거든요. 제작진도 좀 사회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서 고딩엄빠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지켜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2: 네.
4: 성장 스토리보다는 자극성만 너무 높였던 거 아니냐. 이런 비평도 없진 않았습니다.
3: 근데 사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자극적인 상황이 좀 들어가기도 할 것 같아요. 어쩔
4: 없죠.
3: 수 없이.
4: 그렇죠. 네. 실제로 나온 사연들을 보면요.
2: 네, 뭐가 있었나요?
4: 중2 때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서 사연자분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3: 네?
4: 방송 당시에는 24살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스튜디오에 교복을 입고 나오게 해서
3: 나도 이건 좀 그랬어.
4: 이게 문제가 좀 됐었고.
3: 교복은 좀 그랬어.
4: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몰입을 위해 준비한 그랬겠죠. 장치이긴 하지만 네.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과의 부부싸움하는 장면을 너무 여과 없이 보여줘서 지나치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2: 그렇군요.
3: 그리고 사실 방송이라는 게 네. 편집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빌런이 되기도 하잖아요.
4: 그러니까 맞아요.
3: 출연해주신 분이 용기를 냈는데 오히려 욕만 먹고 더 상처를 입진 않을까.
2: 맞아요.
3: 저는
2: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4: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방송 후에 악플 때문에 헤어진 부부가 있었다고.
3: 아 진짜?
2: 네. 안 되는데.
3: 아 어떡해.
4: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부부들의 아이들이 또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아이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죠.
2: 아 그렇군요. 아, 조금 더 뭐랄까 전문가 솔루션 뭐 이런 쪽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 맞아. 네.
1: 그래도 그 출연자 박미선 씨 조언 이게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2: 맞습니다. 이때 네. 박미선 씨, 임교진, 하하 씨가 진행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박미선 씨 별명이 랜선 엄마였습니다.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잔소리부터 공감 눈물까지 정말 화제가 됐었습니다.
0: 이제 그 정말 딸한테 하듯 진심을 다해서 걱정하고 좀 화도 나고 이러면 맞아. 그걸 다 인간미 있게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문천식 씨는 아마 이 프로그램 나가면 엄청 승질내고 엄청 잔소리, 가슴 아파하고
3: 잔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2: 잔소리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3: 저는 최대한 아니죠? 안 하는 편인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행동에 책임지면 돼. 놀아 놀아 괜찮아. 책임지게 될 거야. 이렇게.
2: 무섭다.
3: 저는 애들한테 대학 안 가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책임져 책임져.
2: 그렇죠. 저는 맨날 너 대학 안 가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3: 아 그랬어요?
0: 아, 진짜? 공부 되게 착실히 했을 것 같은데.
2: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3: 축구도 좋아하고
2: 제가 축구하고 게임에 미쳐 살아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3수까지 했잖아요.
0: 아, 그래서 그 덕후력이 있구나.
2: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3: 그리고 막내 아들인데 명문대 가길 바라시겠죠 부모님은.
2: 맞습니다. 네.
0: 그게 무슨 논리예요? 명문대의 노예야.
3: 아니, 귀한 아들이
0: 아니 명문대 안 나오면 뭐 사람도 네, 아니야?
3: 나는 안 갈 거고 가지도 아니, 않았어.
0: 지는 못 나왔으면 그렇게 명문대 명문대 노래를 불러요.
3: 하여튼 호랑이대학교 축하합니다.
0: 아우 진짜 진짜 값싼 마음.
3: 저급한 진행 너무 좋다.
2: 당시 인기 있었던 네. 노래 한 곡
0: 고마워요. 네. 네. 소독 좀 합시다.
2: 아, 너무 좋습니다. 네.
3: 좋대잖아. 좋대잖아.
2: 싸이의 떼떼 네. 듣고 오시죠. 20 22 싸이 coming back.

0: like that. TV 편성표를 보며 추억의 프로그램을 얘기 나눕니다. 썬데이 상암. 오늘은 2022년 6월 7일자 편성표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프로그램 얘기 나눌까요?
1: 이번엔 스포츠 예능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기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강 야구 이거 보셨습니까?
2: 저도
3: 좋아했어요.
2: 언뜻 봤어요.
1: 진짜?
2: 몰입해서 보지는 못하고.
1: 정선희 씨도?
2: 워낙 유명한 방송이고 인물들이 다 또 급부상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
1: 아,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날 최강야구 재방송이 있었던 날인데요. 최강야구 시리즈가 2020

0: 2022년 6월부터 이맘쯤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2026년 2월까지 방송이 된 138부작 리얼 스포츠 예능입니다. 레전드라고 불렸던 은퇴 선수들이 최강 몬스터즈라는 팀을 만들어서 전국의 야구 강팀과 대결을 펼치는
1: 그래요. 리얼 보면서 이분들이 은퇴한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맞아, 실력이 그렇죠. 대단하더라고요. 맞아, 네.
0: 그러니까 국가대표 출신들 뭐 이승엽 선수, 이대호 선수,
1: 맞아요.
0: 뭐 박영택 선수.
1: 여기서는 이승엽 씨가 감독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0: 최강 몬스터즈 이 초대 감독이 이승엽 감독이었고요. 박영택, 송승준, 이태근, 유희관, 심수창 등등 그야말로 최강의 선수들이 함께했습니다.
1: 예. 근데 아까 준선 씨가 뭐 인기도 많고 탈도 많았다 했는데 인기 많은 건 알 거든요.
0: 네.
1: 탈도 많았다고요?
0: 아, 법적 갈등이 있었는데요.
1: 법적?
0: 시즌 4 방송 제작을 앞두고
2: 네.
0: 원년부터 방송을 만들었던 외주 제작사하고
1: 네.
0: 이 방송국이 방송이 나갔던 제이본부하고 제작비 등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1: 아, 그랬구나.
0: 근데 이때 외주 제작사에서 아,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그래서 기존 최강야구 출연진을 그대로 모시고 와서
2: 네.
0: 불꽃야구라는 웹 예능을 론칭을 해요.
2: 그러니까 이제
0: 제2본부에서는 법정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죠.
1: 네.
0: 이 포맷도 똑같고 서사도 그대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팀 이름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더욱이 근데 이게 웹 예능이었는데도
2: 네.
0: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2: 아, 재밌었구나.
0: 불꽃야구 1화 동시 접속자 수가 13만 명이었다고 하니까요.
1: 대단하다.
0: 그러니까 이제 그 제2본부의 최강야구 입장에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법적 분쟁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 그래요? 예. 그럼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는 스포츠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야구도 좋아하세요?
0: 아, 야구도 제가 한때 진짜 미쳐가지고 4시간씩 막 보고 일했던 때가 있어서 뭐 박용택 선수 저는 또 이 엘리니 에지트윈스 네. 팬이었었고
2: 주로 다 미치네요 한번 빠지면 그렇죠
0: 스포츠
2: 기간이 길지 않았어
1: 약간
2: 그렇지.
1: 집중력이 좋으세요 그죠
0: 네. 그때 당시에 네. 예, 야구 좋아
1: 연애만 그렇게. 길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2: 시즌제
0: 잠시만요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준상 씨 약 올리는 맛에 거짓말을 지어냈네요 죄송합니다
2: 근데 예. 길게 한 연애는 없잖아요 사실.
0: 있어요 3년 가까이
1: 준상 씨가 되게 오랜 만난 분이 계시대요
2: 아 그래요
0: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편입니다
2: 알겠어요
1: 네 저는 궁금한 게 준상 씨 그 시구가 궁금하거든 시구
0: 야구
1: 스타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스타들
2: 요즘 셰프님들이 그렇게 시구를 하신대요
1: 아,
0: 셰프님들도 네. 하시고 뭐
1: 아이돌... 준상 씨가 기억에 남는 시구
0: 시구 최근에 저는 이준 씨가
1: 와
0: 시구도 하셨지만
1: 그 춤 잘 추는 이준 씨
0: 치어리딩 하셔가지고
2: 그분 발레 했던 분이
0: 발레 하셨던 분 아이돌 출신이에요 네,
1: 근데 이준 씨가 춤을 맞아요. 너무 열심히 추니까 그 베스트 네. 댓글이 이준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0: 맞아
1: 그죠
0: 예 네. 그래서
2: 무대 하나에 정말
0: 이준 씨가 이걸로 또 유키즈에도 최근에 출연하셔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2: 네. 네.
0: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1: 아, 몸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몰라봤어요 저는 네.
2: 벌크업을 좀 하신 것 같던데
0: 근데 재미난 게 이준 씨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단백질 보충을 맥주로 하신다고.
1: 에?
0: 그래서 벌크업이 되시고 그래요.
2: 아, 맥주를 한 번 마시면 그냥 호프 보충 아니에요?
0: 맥주 한 번 마시면 5,000cc 마신대요.
2: 그 정도면 아, 정말로
1: 잘 드시는 분이구나.
0: 아무튼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아요.
2: 네.
0: 최강 야구에는 화제의 인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강 몬스터즈의 제 2대 감독으로 합류해 선수들을 다독이는 아버지의 리더십으로 큰 사랑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1: 있죠, 있죠.
0: 야구의 신, 줄여서 야신이라고도 불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 보기 주세요.
0: 1번 선동열, 2번 김인식, 3번 김성근.
1: 힌트 뭐 필요가 있겠냐 말은 해주시죠.
2: 아, 어, 필요하지. 나는 전혀 모르겠네.
1: 아 그래요? 아, 저는 잘 몰라도 이분은 너무 좋아하고.
0: 이분은 힌트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2: 저한테 묻는 거예요?
0: 그 감성에서 한 글자 빼세요.
1: 그렇죠.
0: 점을 하나 빼고.
1: 그 우리나라 야구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자가 들어가야 돼요.
0: 감성이 있는 네. 뿌리.
1: 네. 네, 그렇습니다.
2: 골치 아파.
1: 답은 어디로 보낼까요?
0: 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네.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2: 김준상 아나운서도 초기에는 좀 네. 총명함이 살아있었는데.
0: 죄송해요.
2: 점점 이렇게
0: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힌트를.
2: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노래 소개해 주시죠.
0: 네. 2022년 6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2: 예.
0: 이무진의 신호등 그리고 빅나티 10cm가 피처링했죠. 정이라고 하자. 듣고 오시죠.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2: 2배.
1: 우와!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임태성의
3: 요한인의
1: 할인 매장.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오늘 고속도로 정체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닙니다.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정체가 좀 많이 풀리고 있어서 만약 저녁 6시쯤 출발하신다면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걸리겠고요. 부산에서는 4시간 30분, 목포에서도 3시간 40분이면 서울에 도착하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사고가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탄진 부근 현재 2차로 승용차 사고가 확인되고요.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도 청량 진출로 부근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창원, 울산 등 경상권으로는 비가 오락가락하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갑자기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이번엔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영화 좋죠. 네.
1: 많은 분들의 추억을 소환했던 영화 탑건 매버릭입니다.
0: 아~ 탑건.
1: 이 탑건 좋아하시죠?
0: 저 옛날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죠?
1: 아 그쵸.
2: 90년대 이게 초반 아닌가?
0: 아닙니다.
2: 아, 80년대인가?
1: 1986년에 개봉한 영화 탑건의 후속작으로 네. 이게 그러니까 1986년 1편 개봉 이후에 36년 만에 개봉을 한 거예요. 후속작이. 교관으로 컴백한 최고의 파일럿 매버릭, 톰 크루즈죠. 새로운 팀원들과 생사를 넘나드는 미션에 투입되는

0: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흥행을 했었죠.
1: 그러니까 이게 이 톰 크루즈 아저씨가 대단한 게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영화를 보고 네. 40대 후반에 2탄을 본 거예요.
2: 근데
1: 그 시간 동안 이 톰 크루즈는 계속 잘 나갔으니까
0: 늙진 않아. 그리고.
1: 대단한 거예요 진짜.
0: 진짜 엄청나다.
3: 이 영화 보고 울컥했다면서요.
1: 그럼요.
3: 왜요?
1: 남자들 로망, 비행기, 오토바이 다 나오잖아. 또 사랑하는 여자. 오. 예, 끝내줍니다.
0: 바다.
1: 야망을
3: 설명하는데 이렇게 단순할 수 있다.
1: 저기요, 정선현 씨.
3: 싸구려 설명회를 다시 듣는 느낌이다.
0: 근데 정말 세계적으로 거의 15억 달러의 수익을 또 올렸고.
3: 아, 저는 2는 못 봤거든요. 그냥 1만 예전에 호기심에 봤는데.
0: 2 재밌어요.
3: 그러니까 이런 류의 영화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1: 그쵸. 있죠.
0: 그럴 수 있죠.
3: 그런데 재밌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흥미 위주로는 정말 뭐 따라올 자가 없다고.
0: 그때 당시에 개봉 전부터 예매율 1위에 올랐으니까 진짜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1: 근데 준상 씨 흥행만큼 또 비화도 많다면서요.
0: 아, 이게 일단 영화 속 항공모함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실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USS 그 시어도어 루스벨트에서 촬영이 됐다고 하고요. 톰 크루즈가 실제로 전투기에 탑승해서 이착륙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전투기를 조종한 거예요.
1: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0: 이게 조종은 해군 조종사들이
3: 그렇죠.
0: 근데 같이 탔다는 것 자체가.
1: 그 당시에 그 미국 항공모함이 영화에 나온 게 거의 아마 최초일 거예요.
3: 무기인데 사실.
1: 사실 야. 비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에 안 나와야 되는데.
0: 그렇죠.
3: 뭐 디테일하게 감출 건 또 제대로 잘 감췄겠지만 어쨌든 스케일 자체가 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럼요.
3: 그리고 저는 뭐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패션 쪽이니까 그 조종사 안경은 톰 크루즈가 다 퍼뜨렸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1: 그럴 거예요.
3: 진짜.
1: 네, 맞아요.
3: 그것 때문에 레이땡
1: 그거구나. 난리 났죠.
3: 보잉 뭐 점퍼 뭐 이런 거.
0: 맞아요. 진짜. 그리고 그 바닷가 신도 상당히 화제였던 거 기억나세요? 바닷가에서 럭비공 이렇게 맞아요. 던지면서 그
1: 남자들이 상탈하고
0: 남자들이 상의탈이하고 이렇게 막 춤추는 장면이 있어요.
1: 정선 씨가 좋아할 세상에. 만한 멋진 남자들이
3: 어머 세상에.
1: 해변가에서 이렇게 상탈하고 럭비공을 던져요.
3: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다.
0: 춤을 춰요 그리고.
3: 네. 아니 그러니까 자유로움과 자유분방함이 분방함이
1: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겠네.
3: 그 분방한 에너지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탑건 3가 또
1: 나이스
0: 제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0: 아 진짜
1: 그렇죠.
0: 아, 잘 되니까 네. 요즘 잘 되는 건 계속해야 돼요.
1: 이게 공식 발표가 된 거죠?
0: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파라마운트 그러니까 제작사가 최근 탑건 3 제작을 공식 발표한 건데요. 톰 크루즈와 프로듀서 제리 브룩하이머가 다시 참여하고 탑건 매버릭의 각본가 에런 크루거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개봉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작의 이야기를 잇는 속편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아바타보다 이 탑건을 좋아하고
0: 그 정도로
1: 네.
3: 다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바타는 이제 볼 만큼 다 봤으니까 그만 팔했으면 좋겠다고 탑건으로 다 관심을 돌리더라고요.
1: 아바타는 너무 상상 속 이야기 같은데 탑건은 진짜니까.
3: 그리고 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문천식 씨 같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톰 크루즈에 자기를 대입하는 거야.
1: 맞아요.
3: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나 I'm still.
1: 진짜요?
3: 영. 아니, 약간 파워풀.
1: 우리 탐 형님이 환갑이 넘으셨는데 달리기가 엄청 빠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나보다 더 빨라.
0: 1962년생이에요.
1: 어떻게 하시는 거 도대체? 훈련을
3: 달리기 하시는... 그만큼 하는 거겠죠.
1: 맞네요.
0: 저는 개인적으로 탑건 3에는 이제 그 신입 조종사로 한국의 배우가 또 캐스팅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좀
3: 개인의 희망이군요.
0: 아 개인의 희망.
3: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1: 재밌지 않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0: 예, 세계적으로.
3: 지금 한국 배우들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0: 그러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
3: 하여튼 근데 좋아요. 그런 에너지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조금 이렇게 연륜이 있는 약간 나이 먹은 얼굴도 괜찮은데
1: 네.
3: 그 강박이라는 것과 이제 책임감이 같이 맞물려서 자꾸 거상 쪽으로 이렇게. 옮겨 배우들이 다 울끈불끈 얼굴도 막 땡겨가지고 너무 이제 과하게 주름을 펴시니까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1: 그 브래드 피트 형님이 누나 F1 찍으실 때 살짝 터치를 하고 오셨더라고.
3: 터치해야지.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는데
1: 젊어졌더라고.
3: 강박과 책임감이 같이 맞물린 것 같긴 해요.
1: 아,
3: 굳이 안 그러셔도 멋지다라는 말씀을 팬 입장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0: 3 때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죠.
1: 그죠.
0: 당시 유행했던 노래 듣고 올까요?
1: 좋습니다.
0: K씨의 늦은 밤 헤어지긴 너무 아쉬워.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0: 자, 이번에는요, 우리 잘생긴 김준성 아나운서 직접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뭐가 좋으셨나요?
1: 앞에서 야구 얘기했으니까요. 이번에 축구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축구 가야죠.
1: 2026 북중미 월드컵. 예, 월드컵. 너무 영혼이 없으신데요. 정말로
2: 너무 흥미롭습니다.
1: 아니 근데 월드컵은 보지 않으세요?
2: 대한민국
1: 짝짝짝짝짝.
0: 정선희 씨는 그 징크스가 있으셔갖고 본인이 보면 다 진다.
2: 네 맞아요. 아~
0: 잘 안 보시지만 이거는 다 봐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2: 아주 응원만 할게요. 네. 저는 선수들 승리를 위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이번 월드컵에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2: 뭐예요?
1: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2: 오,
1: 가지고 온
2: 거예요.
1: 네, 일단은 공동 개최국이 무려 3개국입니다. 음?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고 처음으로 48개국이 출전하는 에이. 월드컵 대규모
2: 기존에는.
1: 월드컵이 32개국.
0: 아, 많이. 아~ 그럼 최대 규모네요, 이게.
1: 정말 최대 규모예요.
0: 개최 국가도 세 나라고.
1: 네. 이야. 그래서 월드컵이 무려 한 달 넘게 치러지는데요. 개막전이 6월 11일 네. 멕시코 시티에서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처음 개막전을 치르고요. 결승전은 7월 19일. 한 달하고도 거의 열흘 동안 축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0: 그렇군요. 아. 우리나라 경기는 12일 다음 주에 체코전인가요? 체코. 체코전. 네. 아, 저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월드컵이 열릴 땐 시간대가
1: 아, 맞아.
2: 네, 응원하기 조금 애매한 시간대도 있잖아요.
0: 그래서 예선전은 이번에 오전 10시, 11시 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2: 근데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1: 좀 애매한 거죠.
2: 그러니까. 그래. 차라리 새벽이면 어떻게든 보는데.
0: 반차 반차.
2: 아 월드컵 보려고?
0: 몰래 몰래.
2: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그렇죠. 진짜 완전 덕후들 월드컵이나 축구 매니아들은 네. 그런 일정이 있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어, 뭐 아니면은
2: 가서 보는 분도 계시는데
1: 회사의 뭐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좀 축구 좋아하시면
0: 배려해 주시면
1: 다 같이 봅시다 할 수도 있는 회사도 있지 않을까?
2: 그렇죠.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0: 실제로 네. 그 큰 회사들에서는 그런 걸 같이 보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하더라고요.
1: 그러기도 네. 한다고.
2: 아니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네. 또 몰래 보시다가 쭉 쉬셔도 되고.
1: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예. 이런 경기 하잖아요. 그 지상파 방송보다 OTT로 더 많이 보십니다.
2: 아, 그건 OTT로 몰아보는 재미도 또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땡 그 포털에서 네. 또 OTT로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요.
2: 아, 이런 건 쿠땡이 또 엄청 발빠르게 하던데.
1: 이번에 쿠땡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같아요. 제가 예. 알기로는. 예.
2: 그리고 그것도 독점 뭐 이런 게 있나요?
0: 있어요.
1: 뭐 이거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2: 맞아, 맞아,
1: 아마 뉴스 보신 분들도 많으실 네. 텐데요. 제2본부가 이제 그쵸. 단독으로 월드컵 중계권을 사가면서 좀 중계권료도 많이 올랐고
2: 네네.
1: 그래서 이제 저희 MBC나 S본부 K 다 같이 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중계권료가 너무 올라서
0: 아,
1: MBC도 이번에 중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2: 아.
1: K본부와 J본부 두 군데에서
0: 아 준상 씨가 중계하러 막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미국 가고 그래야 되는데
2: 아니 그래도 어차피... 개인적으로 예. 그 게임을 복귀하면서 그렇게 평범한 해설 말고 준상 씨 특유의 남친 버전으로 오. 저처럼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1: 진짜?
2: 해설해주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너튜브로 한번 해봐요.
1: 그래서 제가 네. 관전 포인트로 몇 가지
0: 좀 알려드리려고
2: 합니다. 짚어주세요.
1: 이번 월드컵에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 바로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라스트 댄스입니다.
0: 아 진짜요?
2: 리오넬 메시 아시죠? 춤춰요?
0: 정선현 씨,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2: 왜? 왜? 나 몰라서 그래 진짜.
1: 정말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의 마지막 그
0: 월드컵.
1: 경기. 마지막 어떤 그 선수의 그 춤사위 이런 것들을 두고 아,
2: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구나.
1: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0: 아. 메시랑 호날두가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2: 네,
0: 이 둘이 거의 마지막 월드컵일 것 같아서.
2: 아, 진짜?
1: 네. 심지어 월드컵을 여섯 번째 출전하는 선수도 이 둘이 최초예요. 왜냐하면
2: 최다
1: 사실 아시겠지만 뭐 아까 달리기 40대 넘으면 힘들다고
0: 네,
1: 하셨잖아요.
0: 네.
1: 지금 이 두 선수는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여섯 번째 월드컵에 나오는데 과연 이 둘이
0: 대단하다.
1: 지난 월드컵의 우승자가 바로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였거든요. 근데 과연 그때가 사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량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리오넬 메시가 과연 이번에 어디까지

0: 까지 올라갈까 그런 기대가 또 모아지고 있으면서 하지만 신구 대결이 있죠.
1: 예.
0: 이런 기존의 황제가 있다면 그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황제 후보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죠.
2: 치고 올라오는
1: 그런 신성들 누가 있을까요?
0: 잉글랜드의 네. 벨링엄, 해리케인. 그리고 아 처음 들어보셨나요?
2: 허리케인은 알아요.
1: 아, 저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
0: 아 그러면 아,
2: 진짜 몰라가지고 네.
0: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들어보셨습니까?
2: 음바페라는 성이 있어요.
0: 이 선수는 뭐냐? 지난 2022년 월드컵 때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와 네.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연장전까지 가는 정말 역대 월드컵 중에서도 최고의 결승전이라고 네네. 뽑혔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음바페 선수가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신성 이 선수 10대예요. 10대인데 지금 세계적인 그런 네. 축구 뭐 시상식이 있으면 3위 안에 무조건 드는
1: 진짜?
2: 선수. 10대면은 폐가 지금 핑크색일 네. 때야. 네.
1: 그러니까요.
0: 그런 와, 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신구 축구 황제들의 대결도 네. 참 기대가 되지만
2: 그러네요.
0: 무엇보다도 저는 또 주목해야 될 마지막 포인트.
2: 뭔데 뭔데. 뭐요?
0: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
1: 아 그러네.
0: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이가 92년생이다 보니까 아니, 4년 아직... 뒤 월드컵에 또 나올 수 있을지
2: 아니 나와야죠. 아직도
0: 쉽지 않을
2: 진짜...
0: 수도 있어요.
2: 정말? 네,
0: 정말 4년 뒤에는 기량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물론 나왔으면 좋겠지만
1: 아, 팬들은 다 원하지만
0: 너무 원하지만
1: 본인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2: 그렇죠.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0: 본인이 은퇴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 포인트는 손흥민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황금 세대입니다. 김민재 있죠? 이강인 있죠?
1: 맞아요.
2: 아 이강인 선수는 알아요.
0: 아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이 세 사람이 함께 뛰는 진짜.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기
1: 때문에 이번에 뭐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0: 제발.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전력은 네. 역대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요. 아. 그리고 조편성도요 이렇게 최적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조편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적을 잘 내지 못한다면 정말 축구팬으로서 아주 화가 많이 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열심히 응원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2: 열정적이네요.
1: 재밌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2: 완벽했어요. 예,
0: 예. 아, 맞습니다. 예.
2: 저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도 어 진짜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책임감이 들 정도였으니까.
0: 그리고 이번에는 조 3위를 해도 32강에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2: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0: 알겠습니다.
2: 그렇게 법치를 잘 몰라요.
0: 아무튼 대한민국의 네. 첫 경기 체코와의 경기가 6월 11일에 펼쳐지거든요.
1: 우리나라 시간 12일 오전이죠.
0: 12일.
2: 아, 예. 아주 자기 아는 분야로 손석희 씨 나셨어. 아주 그냥 나를 멸시하는데 재미가 붙었어.
1: 아니, 멸시가 아니구나.
2: 아니 김준성 아나운서가 참 인성이 좋다라는 걸 느낀 게 제가 이렇게 헛소리 좀 삑삑했잖아요. 잘 몰라서. 근데 너무 자상하게 제 눈을 아이컨택하면서 누나 이건 이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문천식 씨는 얼굴에 한가득 조롱이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인성이 정말 좋다.
0: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2: 이 좀 반죽 잘 됐어.
0: 우리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을 위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2: 그럼 대한민국 맞아요. 한번 할까요? 우리 셋이. 네, 네, 시작.
3: 대한민국.
2: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0: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4: 장사 장사 황하장사, 개글머진 게 개멋인가. 앵도야 장판에 이장판에 바로 기사머리 땡기.
5: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충남 금산에서 유유순 할머니가 부르는 황하장사 노래입니다. 온갖 물건을 팔러 다니는 황하장사는 옛 여인들에게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6: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7: 네, 김준성 아나운서,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최강 몬스터 주구단의 제2대 감독이며 아버지의 리더십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감독님.
8: 3번 김성근 감독님이었습니다.
9: 네. 아, 이분에 대해서 몇몇 일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신
8: 분이기 때문에. 한국야구의 뿌리가 대단한 네. 분입니다. 정말.
9: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아, 저는 무엇보다 오늘 김준성 아나운서의 따뜻한 인간미가 너무 좋았어요.
8: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언제든 알려드릴게요.
7: 난리 났네. 자, 막 끝곡 소개해 주시죠.
9: 인성 가루 가루.
8: 축구 얘기 나온 김에 네. 자, 이 노래 끝곡으로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클론의 발로차.
9: 아, 이 노래 워낙 뭐 예. 필요한 노래죠 요즘. 예. 자, 저희는 이 노래 끝곡으로 인사드리고요. 준상 아나운서 또 보내드려야죠. 다음 주에 뵐게요.
8: 감사합니다.
9: 네, 안녕.
8: 안녕.
9: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오겠습니다.
8: 맞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내부 시스템 허점은 없었는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늘 당장이라도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며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전면 재선거 요구냐는 질문에는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을 빼고 논의할 문제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추진한 무기 거래 계약에 반발하면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의에 답변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가 추진한 무기 계약 등을 거론하며 적대 세력들의 무책임한 무기 거래와 군비 증강이 비효율적이며 무의미한 행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위적 억제력을 발전시켜 지역에서 힘의 불균형 조성 시도를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와 재건에 이란 자산 활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이 걸프 동맹국들에 입힌 피해 비용을 산정하도록 관련 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이란이 초래할 피해의 재건 복구 비용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 복구에도 해당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구상은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이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결한 240억 달러, 한화 37조 4천억 원 규모 이란 자산 해제가 종전 합의 핵심 조건이라고 밝힌 직후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기 사건과 종결 사건을 점검해 139건에 대해 수사 감찰을 통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0: 강원과 경북 울산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은 24.4도입니다. 김초롱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6월 7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인준을 받으면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김민석 총리는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예고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재선거 요구를 명확히 하진 않았는데 하루 만에 입장이 강경해진 겁니다. 이와 더불어 사전투표 폐지 주장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즉각 회담도 요구했는데요. 다만 거취 관련 얘기는 오늘도 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거취에 관해 말씀하시는 분들은 올림픽공원에 나가보시길 권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도 연결될 수 있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출마자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부와 2부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렇게 안 전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0: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 오늘은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장동혁 대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하루 만에 상당히 강경해졌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자회견 열고 전면 재선거를 요구했어요. 국민의힘 당선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건데, 하루 사이에 명확히 재선거를 요구한 장동혁 대표 왜 갑자기 이렇게 강경해진 건지, 당과는 논의를 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먼저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들어볼까요?
2: 순서를 갑자기 섞으셨네요.
0: 딱 바꿨습니다.
2: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생명 연장의 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 선거 결과를 보면 그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확하나 한데, 지금 그걸 이제 버티기, 소위 이제 눙치기로 들어가서 계속 자꾸 주장이 강해지는 거죠. 사실 이게 물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삼정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종의 자꾸 사람들을 또 분노하게 하고, 그 거기 지금 올림픽 공원 가 계신 분들도 상당히 피로한데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든 해결의 방향으로 모셔야 되는데 지금 자기 정치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거다. 네. 감정을 자극하면서 이런 말씀이시고, 신규 대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재선거를 하자고 요구했을까요?
3: 이게 워낙 심각한 사안인 건 네. 맞고요.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돌아가는 사태, 내지는 개표를 하고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서 투표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저는 과실로 보는 것이고, 저는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든 뭐 행정부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저는 다 강구해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재선거로 입장이 급선을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반에 그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까지 찾아가고 막 굉장히 몸싸움까지 하면서 그 기관에서 목소리를 높였다가,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니까 또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이 상황이 올림픽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 섞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서 또다시 태도를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 당과의 소통이 있었느냐도 좀 궁금해서 박상수 변호사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선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내 반응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더군다나 이제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선자들, 뭐 그다음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제 의원이니까 반응도, 재선거에 대한 요구에 대한 반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4: 글쎄요, 그냥 제가 이제 당에 소속되어 있고 여러 단톡방에 뭐 당협위원장도 하고 뭐 대변인도 하고 했다 보니까 여러 단톡방들에 있는데, 분위기는 응 하는 분위기예요, 그냥.
0: 응? 약간 네. 이렇게 뒤를 높여야 되는 거죠?
4: 네. 응? 네. 하고 예, 이게 뭐지? 응? 하는 이런 네, 약간, 느낌이고 네. 다들 지금 그러한 분위기고, 원내는 원내대로 우리 지금 원내대표 경선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그다음에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한동훈 의원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0: 해결책으로 1호 법안과 2호 법안 발의를 오늘 발표를 했죠.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감시받지 않는 하나의 권력기구.
1: 네.
0: 정말 대통령도 감시받는데 유일하게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기구가 선관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그다음에 두 번째, 선관위가 이 선거 관리를 할 때만 되면 유독 휴직자와 휴가가 많아요. 평소보다 막 두 배, 세 배 이렇게 많이 휴직을 하고 휴가를 내거든요. 그 통계로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사업상 굉장히 바쁘고 힘들 때가 되면 그 연월차 휴가를 지정을 사업자가 할 수가 있어요.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그 근로기준법 규정을 선관위법에 좀 접목시켜서 적어도 이 전국 선거가 있는데 만큼은 휴가나 휴직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을 2호 법안으로 지금 이제 발의하겠다라는 걸 오늘 발표를 했고요. 결국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와 같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내는 것이고
1: 네네.
0: 정치권은 해결책을 빨리빨리 찾아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느닷없이 재선거를 발표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그냥 뭐 당내 모두가
1: 그럼 당하고의 소통 이런 거는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0: 거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뭐 다들 좀 놀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심지어 그쪽에 친윤 쪽에 가까운 인사들도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자기들도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렇게 유지해 주는 거는 공정한 선거 때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눈여겨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겼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선거 관련해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니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재선거에는 아직 신중하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한병대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연히 문제 있고요. 국정조사 요구서 내일 제출하겠다 밝혔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지금 재선거 요구를 먼저 이제 한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무효소송 즉 선거 무효소송 제기한다고 하니까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냐면 정치권에서 이거 재선거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선거였다라는 무효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할 수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이걸 재선거를 왈가불가하는 게 맞느냐라는 입장을 저는 내세운 걸로 보고요.
1: 네네.
2: 세 번째 오늘 보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지역에서라도 재선거를 하자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개인적 의견이지 아직 당내 공식적으로 논의된 당내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이 됩니다.
1: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한 지역에서만 뭐 재선거를 하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부는 이번 문제와 관련돼서 뭐 재선거를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일부 재선거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재선거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의견들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박 변호사님.
0: 그러니까 뭐 당락이 좌우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재선거까지 가는 것이 충분히 논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지금 이거는 참정권을 침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관위 개혁을 통해서 이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지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법리적으로 따지고 놓고 보더라도 재선거가 가능하려면 선거 무효소송 아니면은 그 선관위에 선거 소청한 다음에 선관위에서 직접 결정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거 무효소송은 패배한 쪽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구에서 패배한 쪽은 민주당이잖아요. 하실 겁니까?
2: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1: 이석현 평론가는
3: 저도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확실히 한다는 전제하에 재선거 불필요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촘촘한 규칙이나 어떤 규제보다 어떤 사회문화적 불문율이 많을수록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게 한 사회의 저력이고 좀 문제 해결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정치의 사법화 뭐 이렇게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법가 사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법으로 무조건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근데 그것보다 것보다는 우리가 이거 어쨌든 시민적 역량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좋다 생각합니다.
4: 저는 재선거가 정말 필요할 만큼의 뭐 예를 들면 입법적인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뭐 재선거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0: 아까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법원으로 가서 하자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재선거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게 이미 승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양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재선거를 할 지금 명분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박상수 변호사님도 감사원 관련된 그 한동훈 의원의 법안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그 해결책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감사원을 활용한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다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기관이라 서 네. 대통령의 영향권 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무감찰이나 감찰했을 때 또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좀 잘 짚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이거 많은 분들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요. 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이고요. 선관위의 각급 시도별 위원장들이 다 법원장들이 겸직을 하고 그 밑에 기초 단위에 있는 선관위도 지방법원 판사들이 갔다가 겸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사실상 이번에 이 선관위 사태의 주된 책임은 선관 이와 사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법부가 겸직 상태로 위원장들을 맡고 있는 이런 조직 구조부터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저는 감사원보다도 국회가 나서서 상시적으로 저는 선관위에 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게 왜 그동안에 안 돼 왔냐? 정치인들이 선관위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해 눈치 보면서 정당이든 국회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인데 전 이번에 이런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전 국회가 중심이 돼서 선관위를 상시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1: 이건 조금 반론을 조금 할게요. 네. 이게 국회나 대통령이 하게 될 경우에는 국회가 지금처럼 한 정당이 완전히 편중돼 있으면 한 정당이 선관위를 완전히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의원 개정안에 보면은 감사원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감사를 할 때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2: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마도 넣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논의할 사안이 많을 거예요. 국회가 감시를 하느냐 감사원이 하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할 것 같고요. 전혜원 부원장님 재선거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서 만약에 만약에 민주당이 전국 재선거 일부 재선거를 전격적으로 장동혁 대표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여버리면 도리어 장대혁 대표 좀 당황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얘기 좀 해보시죠.
3: 첫 번째 일단 재선거가 네. 필요하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굉장한 참정권의 문제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감사원이든 국회이든 제도를 개선하려면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이걸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회에 가서 지금 선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하는 게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빠른 길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에서 재선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잘못하면 이게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는 네네.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 그 워낙 이제 재선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짚고 가죠. 신인규 대표께서 만약에 국회가 재선거를 하자고 하면 이건 할 수 있는 건지 재선거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죠.
0: 그러니까 이제 재선거는 아까 박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선거 소청으로 다투는 방법과 이제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이제 단심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끝나긴 하는데 네. 문제는 그 소송을 누군가가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기할 사람이 좀 마땅치 않다. 뭐 누군가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법원에서는 또 주로 볼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선관위의 조직을 설명드렸는데 법원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기관이라서 사실 본인들의 그 과오를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특별입법이나 어떤 입법적 합의를 통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는 있는데 이건 뭐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승복을 한 상황에서 굳이 이게 재선거로 갈 수 있을까 좀 상당히 좀 의문이 좀 많이 남습니다.
2: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 본투표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부정선거론에 조금 힘을 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상수 변호사께서 말씀 좀 주십시오.
1: 사실 사전투표 문제에 있어서 이게 당락을 그 네. 아마 민주당도 그럴 거예요. 이게 남은 투표안 가지고 거의 당락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예측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 성향이 확 갈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결국 이와 같은 부정선거론을 이야기라면 민주당은 3일 투표하고 우리 당은 하루 투표하는 그래서 결국 투표 인원수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투표일 앞에 다가올 때는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적어도 당 지도부는 안 했는데 네. 장동혁 대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동안 우리 당의 지도부와는 다른 조금 우리 당의 지도부가 지켜왔던 금도를 넘어서는 모습을 계속

0: 좀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도 해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당대표로서 좀 네. 당을 위한 좀 생각을 하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변호사님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금도를 넘었다는데 전 이런 걸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합니다. 일단 사전투표제의 긍정적인 요인이 많고 우리나라의 투표를 높이는 데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잖아요. 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주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장벽을 낮춰주느냐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건데 지금 당정은 대표님 스텝이 꼬였어요. 참정권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집회하면서 거꾸로 정말 참정권을 유지하려는 그 제도는 또 없애려고 한다. 그것도 이상한 방법으로 이거 맞지 않는 거고요. 제가 이 사전투표제에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병원 진료를 받으러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이라든가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날 그 장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실 아까 민주당은 3일 투표하고 뭐 국힘은 하루 투표하고라고 했는데 제도상은 다 열려있는데 안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는 3일 투표하고 여기는 하루 투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기는 한데
3: 그러니까요.
2: 어쨌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또 별개다란 말씀이시고 그러면 장도혁 대표가 또 이재명 대통령에 즉각 회담하자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3: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도혁 대표가 좀 포인트가 많이 안 맞는 게 지금 저는 뭐 사전투표의 문제 뭐 따로 그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지 네네. 지금은 본투표에서 투표 용지에 대한 예측 실패로 지금 투표를 못하게 되신 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인데 여기서 사전투표 갖고 나오는 게 좀 엉뚱하다라는 생각은 우선 들고요. 무엇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는 오부 요인 중에 하나고 선관위원장은 그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지금 대통령 책임론을 말하거나 이걸 가지고 무슨 정권 퇴진 뭐 이런 얘기들로 연결시키는 거는 정말 엉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올림픽공원에 많은 시민들도 나와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올바른 목소리,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절박한 목소리를 장도혁 대표가 완전히 이거를 오염시키는 것과 저는 같은 결과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제발 장도혁 대표는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치권이 그동안의 책임을 다 안 했던 부분으로도 이게 누적돼서 나온 결과값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 네.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저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만이 저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장병택 대표가 이제 거취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거취관에 말씀하신 분들은 올림픽 공원에 가보시라. 이 문제를 거취 문제와 연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거취 문제하고 시위를 연관시키는 건 도리어 장병택 대표인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이제 사퇴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읽고 있거든요. 박 변호사님.
0: 그러니까 장경혁 대표가 지금 네. 많이 몰려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당내 개혁파들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갑자기 그만두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를 주말 중에 끼고 월요일 하루 선거운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는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는 원내대표를 친윤의 어찌 보면 핵심인 정점식 의원이 그냥 얼레벌레 되도록 하기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친윤의 핵심도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가진 원내대표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장동혁 대표의 현재 거취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의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홀로 재선거를 외치고 우리 당 구성원 대부분이 응 하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침대 축구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좀 민주당에게 좀 야속합니다. 왜 선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못 이기셔서 조금의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는지.
2: 그래도 기분 별로 안 좋은데 거기다
4: 아니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장도혁 대표에게 기회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제가 뭐 어디 지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사실 정치 공익적 차원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어떤 그 친윤 지도부가 망하는 게 좋았습니다.
2: 알겠습니다. 저희 2부로 넘어가서 네 분과 조금 더 많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0: 서이스타이스 입고 금강자동차 2825488
1: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2: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서울 하늘이 다시 맑아졌고요. 오늘 종일 비가 내리던 경상도 지역도 비가 그쳤습니다. 단 내일 오전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쪽 지역은 극심한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니까 이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가 이제 시작되니까요. 작은 우산 가방에 챙겨 다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나들이하고 돌아오는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휴게소부터 남풍세, 경부고속도로 옥산부터 독립기념관 구간 특히 어렵습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8: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박상수,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동혁 체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늘 보고 있죠. 현재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이렇게 정점식 의원 이렇게 3파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선거일을 오늘 수요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모레 예정이었는데 김도읍, 성일종 의원이 특정인 선출 위해 빨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연기를 요청했어요. 이게 미뤄짐으로써 선거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석현 평론가 1부도 먼저 출발했으니까 2부도 먼저 출발하시죠.
9: 제가 잘 모를 질문을. 당내 얘기라서 김성 변호사님이 간단히 얘기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
10: 지금 이렇게 넘어가나요? 알겠습니다. 네.
9: 원내대표 후보 간에.
10: 원내대표 선거가 너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져서 당내에서 아까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말이 좀 많았어요. 특히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북에 직접 글을 올리고 항의 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딱 하루 늦춰줬습니다. 근데 사실 원내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시간 정해가지고 밀어붙이면 그냥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그냥 하지 말자고 하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0: 아마 지도부에서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1: 속보나 말씀드리죠.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국회 조속히 국정조사 추진해달라라고 했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해서 검경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라는 뉴스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원내대표 선거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운명이 좀 갈릴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은 아무래도 기존 당권파로 분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점식 의원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힘을 좀 받을 거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어렵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고요. 김도부 의원이 될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힘을 잃고 한동훈 의원 복당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걸로 보고 성일종 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 힘 잃고 한동훈 의원 복당은 약간 안개 속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막상 또 근데 원내대표가 되고 나면 기존의 태도를 좀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어떻게들 해석하시는지
2: 거래에 신뢰가 없으니까 지금 정치에 지금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 그래도 친한계에 가깝다는 이제 평이 있는 거고 이번에 부산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민심의 반응성이 생겼나 한번 좀 확인하는 계기는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큰 기대는 안 됩니다. 또 의원들은 또 이게 반응이 또 한 발 더 늦게 오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가 물러가는 거는 좀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한동훈 의원이 주축 기점이 되거나 혹은 오세훈 시장이 기점이 되거나 해서 의정 활동이나 메시지 플레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게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박상수 변호사님한테 늘 드리는 말씀은 국민의힘 내부 생태계 의원 말고 네. 당원 지지층의 생태계가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건 맞아요. 소위 이제 컬트적인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기수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런 기수에 호응해줄 건강한 시 대중들이 많이 남았을까? 이런 건 늘 과제처럼 있을 것 같아요.
1: 이게 아까 그 박상수 변호사께서 국민의힘의 이 원내대표 선거 이렇게 막 급하게 하는 게 어떤 한 사람을 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앞서 야당 뭐 국회 부의장 후보로 조경태, 조배석 의원 제치고 박덕흠 의원이 된 걸 두고도 당 주류는 정정식 의원으로 점을 치는 것 같고 있는데 밖에서 보시는 건 어떠세요? 신인규 변호사.
3: 아니 이거는 뭐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장동혁 대표가 원래는 사퇴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사퇴를 안 하는 걸로 일단은 굳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이제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사임을 표했기 때문에 이제 후임 원내대표 뽑는 건데 결국 이 세 분 중에 저는 또 정점식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 부의장 투표할 때도 박덕흠 의원 되는 걸 보면 여전히 의원들만이 어떤 선거권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결국 그 윤어게인 세력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결의 같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힘을 더 받는 구조인 거는 맞고 소위 말하는 이제 친한계 그룹들이 한 20분 정도 계셨는데 뭐 그분들이 조금 더 수가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아마 그 수 대결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2028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네. 결국 의원들은 이제 총선 앞으로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으로서 혼자 있지만 결국 친한계라는 그룹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도 뭐 어찌 됐든 장동혁이 됐든 그 다음에 누가 이어서 하든 그 윤어게인 세력들의 수장으로서 지금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뭐 시간이 좀 흘러갈수록 총선 이전에 공천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전에 아마 크게 한번 양 세력이 좀 부딪힐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이거는 쉽사리 어느 한 세력이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서 이거는 전쟁을 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이 내전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정점식 의원께서 원대가 되시면 이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정점식 의원이 원대 되시면 한동훈 의원 복당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이를 염두에 두고 다른 복당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건 박상수 변호사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0: 글쎄요. 그게 네. 이제 한동훈 의원은 이제 의정 활동 열심히 하면서 네. 지금 우리가 이제 2년이 안 남은 다음 총선 때까지의 어떤 기간 동안 크게 서두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부산 북갑 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 소위 말한 윤어게인 친윤의 세력이 그렇게 강했으면 한동훈 의원이 당선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한동훈 의원을 찍으려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당선될 수가 있었던 건데 당내에도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의원이 뭐 20여 명. 근데 그중에 지금 유희동 의원 또 새로 들어왔죠. 그리고 대안과 혁신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 권영진 의원은 친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장파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한 40에서 50명 정도는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번에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상당한 인원이 지금 원내에서도 이미 개혁 세력 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당원들의 분위기도 이번 선거 겪으면서

0: 하는 거를 당원들이 스스로 깨닫는 시간은 네.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서 장동혁 대표가 버틴다 한들 당원들의 깨달음의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우리가 그간 본 적 없던 장면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단 관련 최종 여야 표결에서 이미 후보로 선출된 박탁흠 의원이 아닌 조경태 의원을 찍은 표가 28표나 나왔다는 거죠. 이게 전혜연 부원장님 혹시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 친한계 내에서 조경태 의원 찍었다는 얘기 뭐 이런 것도
2: 전혀 못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경태 의원이 윤호개인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 의원들도 인정을 하겠지만 조경태 의원 아시다시피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갔어요. 그리고 한때 뭐 또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비난에 가까운 말을 하셨기 때문에 뭐 감정적으로 굳이 이분을 국회의장 선거 때 찍어준다 이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박덕흠 국회의장이 선출이 맞느냐 윤호개인 세력이 국회의장단에 들어가는 건 맞느냐에 대한 물론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조경태 의원을 찍어주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탈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전부 28표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같은 당 내에서 이미 국회의장 후보로 뽑힌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 찍는 건 헌정사상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 그 우리 박상수 변호사께서 말씀 좀 주십시오.
0: 근데 사실 지금 당권파의 어떤 네. 그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떠한지는 뭐 비밀 투표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한계가 아닌 소위 말한 소장 개혁파, 대한가혁신 등의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자체는 크게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네. 그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거라서 우리가 뭐 그렇게 조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제가 그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결과를 보니까 박덕흠 의원이 59표, 조경태 의원이 당시 25표를 얻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류가 이미 깔려 있었던 상태에서 선거 끝나고 나니까 그 민심을 딱 보고 몇몇 분이 돌아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 그럼 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발탁했습니다. 총리로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노무현 정부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되는 거죠. 하마평 돌았던 강훈식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장관이 아니라 한성숙 장관 지명 배경부터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전혜연 부원장님이 말씀 주셔야 되겠습니다.
2: 네. 이제 이재명 정부 1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재명 정부 2기의 내각을 이끌 사람이 누구인가 한성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발탁한 것은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국정운영의 방향을 실용주의이면서 성장 동시에 그 과실을 국민에게 들어가는 철저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장관이었던 인물을 총리로 기용한 거잖아요. 외부에서 깜짝 발탁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그 효과를 국민들이 느끼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서 보다 안정감 있게 속도를 내겠다라는 뜻으로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른 부처 장관이 아닌 왜 중소벤처기업일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두 가지가 AI 3대 강국이거든요. 그리고 모두의 성장입니다. 이거는 시간을 우리가 늦추면 늦출수록 네네.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국정운영의 방향 그리고 대선에서부터 약간 약속했던 성장과 기본사회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서 2030 여성이 민주당에 등돌린 부분 이것도 혹시 이 지명하는 데 반영이 됐을까 싶기도 한데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이게 뭐 선거 결과에 대해 참 여러 해석이 대해석 투쟁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거기까지 해석하기는 좀 그런 게 네. 선거 끝난 지 이틀 됐습니다. 총리 지명을 이틀 만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그 해석 투쟁의 영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는 2030 여성을 이런 여성 의제라는 단일 의제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아주 많은 스펙트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더 두려워해야 될 건 2030 세대 내에 성별 불문,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아주 커져가고 있고 계속 커져왔다라는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드리자면.
1: 그렇다면 이제 한석숙 장관이 차기 총리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신기 대표 말씀드릴게요.
4: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총리 후보군으로 네. 고려됐던 분들이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초반에 한성숙 장관이 총리 될 거라고는 예상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거 패배까지 뭐 민주당이 이제 패배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상당한 대통령께서 좀 위기감도

0: 아마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실용의 노선을 더 상징하는 인물, 그러니까 기업인 출신이고 기업에 있을 때도 아주 성과를 많이 냈던 이 한성숙 장관이 내각에 들어와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굉장히 그 부처 내에서는 일 잘하는 이재명 스타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지명을 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1년차 있었던 실용주의 노선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민주당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단계에서 총리로서 어떤 정치인 출신들을 배치를 했을 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당내 경선의 좀 출발점, 신호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어떤 일 중심의 그 인선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그 시차를 좀 늦추겠다라는 의도도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아까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대로 어떤 뭐 여성 표심 때문에 굳이 이번에 또 여성 총리 이런 식의 등식은 좀 성립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1: 박상수 변호사께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관 임명이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면 인사청문회 장관 때 거쳤으니까 좀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건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2: 한석준석 장관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했죠. 네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하정우 전 수석이 한석준석 장관에게 가져다 줬어요. 네, 그 업스테이지 의혹, 하정우 전 수석이 그 100억 너무나 아깝다고 한 8번은 그 부산 북구의 할머니 손을 잡고 계속 100억을 날렸다고, 100억을 포기했다고 8번을 얘기한 그 100억 그 주식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정우 전 수석이 TV 토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룹장에게 허락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1: 네.
2: 그랬는데 이 정도 주식을 경쟁사에서 받는 거는요, 그룹장 허락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 회사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 네이버의 대표이사가 아마 한성숙 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스테이지 문제, 하정우 전 수석이 100억을 받았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한성숙 그 장관은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된 거죠. 하정우 전 수석 때문에 새로운 부담이 좀 생겼다는
1: 인사청문회 그 문제가 좀 두드러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하정우 후보는 당시에 이제 그 얘기할 때 뭐 100억이 아깝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그만큼 선거에 진심이다라는 표현으로 했던 걸로 또 저희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서로 해석이 좀 다릅니다. 김인석 총리는 이후 곧바로 당권 도전을 시사를 했습니다. SNS에 대통령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 뜻을 말씀드렸다라고 했고요.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권 도전 얘기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서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신인규 대표 먼저 하실까요?
0: 뭐 김민석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초대 총리이고 상당히 지금 이재명 정부 1년차가 성공적인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지난 1년의 모든 공이 김민석 총리의 공과 같다라는 식의 표현까지도 오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안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그동안에 뭐 국회에 있을 때도 상당히 냉철하게 사안을 잘 장악하면 서 내란으로 가는 국면에서 굉장히 김민석 총리가 많은 역할을 또 하셨는데, 아마 그런 역량들이 행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됐다. 그 역량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도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석현 평론가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3: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좀 독특하긴 합니다. 이게 결국 약간 좀 섞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기 색을 드러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특히 임기 1년 차는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다가기 때문에 좀 주목받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 뼈아픈 것은 그래도 이렇게 지지율이 당대표로서의 지지율, 국무총리로서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좀 디커플링 되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개인 브랜딩을 강화해야 된다는 과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김민석 총리가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혁신 방향으로는 당정일체 실용 확장 등을 제시했는데, 여기 의미를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민주당 정통성 강조보다는 뉴 이재명 기조를 시사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전혜원 본장 말씀 좀 주십시오.
4: 근데 뭐 전통성이라기보다는 김민석 총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현재 정청래 대표와의 차별화하려는 지점, 그 지점을 좀 강조하라는 걸 봤습니다. 보면은 혁신 방향을 이라는 것은 뭐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저는 당정일체, 실용 확장, 오히려 여기에 방점을 뒀다라고 봅니다. 사실 뭐 의도치 않았습니다만 여러 언론에서 당정 간에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내비친 바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이것을 겨냥해서 당정일체라는 말을 쓴 것 같고요.

0: 실험 확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뭐 정통 민주당이냐, 민주당은 원래 이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도 확장으로까지 우리는 이것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적임자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제 그 당권 도전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이 같이 나서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 차기 당권을 두고 혹시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이 연대를 할까? 뭐 최근에 접촉을 좀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준의 깜깜이 공천이었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작심 발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 아직 총리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어떤 정청래 대표에게 대립각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1: 네.
2: 그러다 보니 송영길 의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대립각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약간 국가 배드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보면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서로 좀 거래가 이루어질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가고요.
1: 네.
2: 송영길 의원은 진짜 커리어가 화려하시죠.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인천시장 다 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내각의 자리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장관이든 이러한 자리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바톤터치 형식으로 당에 있던 송영길 의원이 장관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 있던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오는 이러한 그게 충분히 가능한 그림 구도라서 저는 결국 연대하면서 정청래 대표와 명청 간의 1대1 격전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앞서 이제 혁신 확장 얘기했던 김민석 총리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신인규 대표께서는 어떻게 더 해석을 하십니까?
3: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1: 네.
3: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 확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용주의와 어떤 모두의 대통령 기조를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노선을 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동안에 정청래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은 과거의 민주당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념과 진영 논리 그리고 선악적 이분법에 매몰돼서 그런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분열이 가속화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체질을 모두의 대통령과 동기화시켜서 모두의 정당으로 만드는 그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게 저는 핵심이 될 걸로 봐서 이거는 뭐 사람 대 사람으로 무슨 권력 투쟁하는 것보다도
1: 네.
3: 어떤 노선에 대한 방향성의 논의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민석 총리께서 아마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어느 조직이든 다 기득권은 있기 마련이고 그 기득권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또 순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암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잡을 것 같습니까?
4: 아, 저에게 또 손목을 거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청 갈등의 양상이 아주 강화될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이 정도로 그 세게 붙을 거라 예상했지만 훨씬 더 에스컬레이트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조국 대표와 이번 김용남 후보의 그 혈전 때문에 더 강화가 되고 지금 거의 모든 지지층 내에서 다 무기 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 사활을 거는 건 분명할 것 같고 사실 이게 뭐랄까요? 결국 이제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간의 유권자 단일화가 결국 일어나거나 실제로 후보 간 단일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새 후보가
1: 저희 유튜브로 넘어가서 말을
4: 네. 들었는데 제가 걸렸네요. 오늘 처음으로.
1: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서머네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서머네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9: 서머네드피아.
1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0: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1: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1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3부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4부는 세모지 코너 영화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3부 전까지 정치 얘기 네 분과 더 나눕니다. 유튜브로도 눌러주십시오.
13: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4: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 깐느 박찬욱 감독님의 기자회견 보셨나요? 특유의 입담이 깐에서도 빛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며 황금종려상은 시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머를 섞어 얘기를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빵빵 터졌거든요. 심사 결과라는 게 누군가는 수긍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대화의 기술이죠. 유머가 섞이는 순간 분위기는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거리도 좁혀집니다.
13: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1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6: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킨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긴급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공세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인정한 곳만 전국 50곳에 달한다며 재선거 여부를 논의할 단계를 이미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당장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관위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 선관위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지도부가 집회에 나가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마주앉아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3: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IT 기업 대표, 중기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국제기구가 내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잠재 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0.19%포인트 하락한 1.66%로 추정됐습니다. 내년에는 0.15%포인트 더 떨어진 1.52%로 전망됐는데 특히 내년 4분기에는 1.46%에 그쳐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사상 처음 1.5%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 성장률을 1.71%, 내년은 1.57%로 예상했는데 추정치를 0.05%포인트 안팎으로 더 낮춘 겁니다. 자금 외환시장을 규율하는 4개 기관장이 고환율 상황을 틈탄 투기 수요를 겨냥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긴급

0: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동전쟁이 100일째 접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지적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재국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1: 이란 파르스 통신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탄약 폭발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이 유조선에 자폭 드론을 발사하자 미군이 이란 해안기지를 타격하고 다시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미군 기지에 미사일 7발을 쏘며 보복을 시도했습니다. 종전협상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레바논에선 휴전안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틀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휴전안을 거부한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 등 목표물 15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교착 상태를 뚫어버리는 중재국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고위급과 만나 중재에 나섰던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테헤란에 도착해 주말 동안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납니다. 종전 변수를 또는 레바논의 군 총사령관도 주말 사이 파키스탄 방문에 나서 주목됩니다. 한 소식통은 종전 협상에서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레바논은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0: 미국이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와 재건에 이란 자산을 활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이 걸프 동맹국들에게 입힌 피해 비용을 산정하도록 관련 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이란이 초래할 피해의 재건, 복구 비용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 복구에도 해당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구상은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이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결한 240억 달러, 한화 37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란 자산 해제가 종전 합의 핵심 조건이라고 밝힌 직후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수요가 대폭 늘 것이라면서 탄도 순항미사일 생산 능력을 5년 이내에 기존 2.5배로 확대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중요 군수기업소를 찾아 미사일 총국 생산 능력 확대 계획 보고를 듣고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미사일 생산량을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미사일 추정동체가 보관된 시설을 돌아보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충무부장은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태의 한계선이자 엄연한 현실이라며 주권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 국무부 발표는 상투적인 거짓 유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추진한 무기거래 계약에 반발하면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조선중앙통신기자질의에 답변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가 추진한 무기계약 등을 거론하며 적대 세력들의 무책임한 무기거래와 군비 증강이 비효율적이며 무의미한 행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위적 억제력을 발전시켜 지역에서 힘의 불균형 조성 시도를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경북, 울산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7: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다뤄보겠습니다. 헌법소원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능할지 법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 중 3명의 눈물의 발인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문건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7: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세요.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7: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의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파, 잠실, 칠동 등 서울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가 멈췄지 않습니까?
10: 네.
7: 변호사님은 이 소식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10: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참정권 침해라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
7: 저는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10: 네, 저도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7: 네.
10: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실제구나라고 보면서 용지가 모자라다는 게 법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이제 뭐 선거 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는 사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잠실 칠동에서는 개표를 뭐 중단하라라고 하면서 투표함을 못 옮기게 막아서 밤샘 대치까지도 갔었고 현재도 잠실에서 선거무효 주장하시는 분들이 시위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7: 네네.
10: 그래서 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뭐 선거무효 주장부터 뭐 형사고발, 헌법소원, 국가배상까지 다양한 쟁점이 지금 얽히게 됐죠.

0: 선거인수는 명부에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송파는 용지를 유권자의 50%만 인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
1: 네.
0: 이걸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2: 그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선거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이제 법적으로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왜 50%였느냐, 50%만 인쇄를 했느냐를 보면 지금 나온 보도상으로는 선관위가 이번에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과거 60에서 70%에서 50%로 낮췄다.
0: 네.
2: 그래서 초기에는 50%만 인쇄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배경에는 뭐 표면적으로는 뭐 남는 용지 폐기 비용과 뭐 관리 부담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뭐 보도는 됐는데 과거에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 남는 용지가 아무렇게나 이제 폐기된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이게 뭐 부정선거의 근거 아니냐라고
0: 네.
2: 사용했던 게 그게 뭐 일부에서는 그것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이제 종합하면 지금 정황은 의도적인 조작이라기보다는 관리 실패 쪽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0: 근데 사실 이번 지선의 투표율이 좀 높아질 거다라는 거는 많이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2: 예, 그렇죠.
0: 그것도 못 맞췄다는 게 사실은 이게 변명이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2: 지적하신 그 부분이 이제 책임 판단에서 네. 조금 주요하게 판단이 되는 요소인데 투표율 변동을 사실 선관위가 가장 잘 알아야 되잖아요.
0: 네.
2: 선관위가 그 예측이 빗나갔다라고 해명을 하는 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선관위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예상 못할 뭐 천재지변이 아니라 충분히 사실 대비할 수 있었던 일로 보이는데
0: 네.
2: 그걸 못한 거다라고 하면 과실적인 부분은 조금 더 쉽게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근데 이제 그 얘기까지 나왔죠. 선관위가 투표율을 50%로 예측은 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더 받아갔다.
2: 네, 맞습니다. 이제 선관위는 지자체로부터 이제 유권자의 1.1배만큼의 그 투표용지 예산을 받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0: 네.
2: 근데 정작 인쇄는 50%만 한 건 사실 절반도 안 쓴 거예요. 절반도 안 쓴 건데 게다가 이제 봉쇄가 벌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제가 찾아보니까 선거인 수가 3,856명이더라고요.
0: 네.
2: 근데 거기에 투표 용지가 지금 들어간 게 그 50%도 못 미치는 1,900매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산이 있었고 50%만 인쇄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추가 투입과 관련된 준비를 분명히 했었어야 하는 건데
0: 네네.
2: 뭐 이에 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거죠.
0: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뭐 할 때 AI까지 동원해가지고 대충 뭐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배분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을 텐데
2: 네,
0: 심지어
2: 맞습니다.
0: 얘기 들어보면 이미 뭐 오후 뭐 12시 뭐 1시 뭐 이 사이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게 단톡방에도 돌고 뭐 이랬다는데
2: 네 맞습니다.
0: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 예, 이 부분이 이제 형사 책임에서 조금 중요한 대목이 되는데요.
0: 네.
2: 이제 보도에 따르면 마감 약 4시간 전인 오후 2시쯤부터 송파구 공무원 단체 대여방에 용지가 부족하다라는 경고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선관위는 뭐 모니터링 중이다라는 답만 반복을 했고 결국 오후 4시 40분 이후에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이 됐고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불났다고 계속 신고를 했는데 소방차가 출동도 안 한 거죠.
0: 네.
2: 출동을 굉장히 늦게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고를 받고도 방치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요소인데 이게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가 계속 될 것이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0: 이 사태로 선거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선거는 가능한지
2: 네.
0: 법적으로 봤을 때
2: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선거나 당선 뭐 무효 뭐 이런 가능성은 되게 낮고요.
0: 네.
2: 왜 낮냐면 대법원에서는 선거 관리 그러니까 선거를 무효로 판단을 하려면 뭐 선거 관리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바로 무효다라고 보지는 않고
0: 네.
2: 쟁점은 이제 그 잘못이 결과를 실제로 바꿀 수 있었느냐를 보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투표 못한 분들이 다 투표를 했다면 선거 결과가 뒤집혔겠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 2위 표 차이와 투표를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권자 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선 무효나 뭐 재선거까지는 얘기가 좀 힘들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뭐 6월 4일 오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도 개표가 완료가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원 후보가 승복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게
0: 네네.
2: 아마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을 아마 계산해서 나온 승복 표시가 아닌가 싶고 그에 따라서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뭐 당선됐다라는 보도도 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0: 개표가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당선인 공고를 못하는 이상한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이제 용지 문제로 재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쪽은 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이제 엉뚱한 지역 용지가 배부가 된다거나 뭐 실제로 그럼 투표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뭐 무효표가 섞이는 등 뭐 문제가 굉장히 좀 복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국내 상황과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헌법소원이라는 걸 보면 이게 실제로 국민의 참정권 침해했으니까 위헌이라는 걸 확인해달라라는 절차인데
1: 네.
0: 실제로 언론 보도 보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거인들의 숫자가 한정적이고 이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위헌 판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재선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1: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재선거로 네. 가기는 좀 힘든 사안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이제 선거를 뭐 재선거나 뭐 뒤집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과 관련돼서는 책임자 형사처벌 이런 건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0: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시민단체가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고 오는 8일에 뭐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직권남용이든 직무유기이든 뭐 직권남용 부분은 고의적인 뭐 거부,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의적인 거부가 있어야 되고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와 관련된 고의적 해태 가 요건이 뭐 어떻게 성립을 할 것이냐를 봐야 하는 건데
1: 네.
0: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송파구 공무원 단체 대화방에 지속적으로 용지 부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대처가 뭐 없었거나 부적절했다라는 거는 사실 언론상에 지금 다 드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노태학 전 사무총장 등 이제 위급 라인까지
1: 네.
0: 이게 전달이 돼서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거는 고의로 내버려뒀다 의식적인 해태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요소가 추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생길 거고요. 그런 부분의 입증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좀 발견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의 향방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투표를 못한 분들에 대한 국가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를 빼앗겼으니까
0: 네.
1: 보상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꽤 나오고 있어요.
0: 국가배상은 이제 형사 책임과 다르게 과실만 인정이 돼도 성립은 가능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배상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액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람이 그 구성 요건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투표용지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투표를 못해서 참정권이 침해를 당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개개인이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 소송에 착수해 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했을 때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는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위자료만 인정이 네네. 될 텐데 정신적인 위자료 액수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소액이 인정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게 참정권 침해, 그러니까 참정권에 대해서 국가에서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네, 있긴 네. 했는데 실제로는 소액이기 때문에 실익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1: 실익보다는 네. 이제 국가 배상도 이런 건 받아야 된다라는 네. 어떤 의미 차원에서, 근데 이건 약간 부수적인 얘기인 것 같고
0: 네.
1: 결국 핵심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인 것 같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거론이 되는데요. 먼저 선관위의 고질적인 선거철 휴직 문제가 있습니다.
1: 네.
0: 선관위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큰 선거를 앞두고 직원 휴직이 급증하는 패턴이 매년 반복돼 왔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기준으로 보면 휴직자가 176명으로 최근 10년 중에 두 번째로 많았고요.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에는 이제 226명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줄줄이 휴직의 피해가 고스란히 좀 현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인데요. 휴직자 176명 중에 선거 준비와 현장 실무를 총괄하는 이제 시도 선관위 인력 자체가 114명으로 그 휴직한 인원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정작 일할 핵심 인력들이 빠진 채로 이제 선거에 임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선관위 자체가 평소에는

0: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이러한 지방선거 같이 큰 대단위의 선거를 치를 때는 하청 선거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이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찰들이라든지 이렇게 동원해서 선거를 치르는데 아무래도 동원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선거 관리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1: 그렇죠.
0: 이번과 같은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상황에 직접 대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 앞서 말씀드린 선거철 줄줄이 휴지까지 겹치다 보니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심화된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개선 뭐 안으로는 지금 뭐 비상임으로 된 선관위원 구조를 뭐 상근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뭐 교육과 보수를 현실화하자라는 네.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다섯 분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난 건물은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가요?
0: 네, 이게 사고가 난 장소가 세척공실이었는데요.
1: 네.
0: 세척공실이 뭐냐면 로켓 추진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설비에 묻은 화약을 닦아내는 장소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건물이 지난 4월 방사청과 뭐 소방노동당국 합동 화재안전조사에서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방사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척 작업을 제조공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뺐다라는 답변을 내놨어요.
1: 근데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이다라는 생각은 네. 드는데 소방도 방사청도 안 봤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일단은 방사청에서 내놓은 네. 답변은 뭐 제조 공장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만드는 게 아니라 닦는 거니까 제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책임이 없다라는 뭐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도 읽히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로켓 추진제 잔여물인 화약을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 위험성은 사실 비슷해 보이거든요.
1: 네네.
0: 비슷해 보이고 오히려 이제 닦아낼 화약이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제조의 일부 공정보다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방사청의 이러한 답변은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으로만 판단을 해서 위험한 작업을 이제 점검망 밖에다 두게 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네. 점검해서 빼놨는데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지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닌가요?
0: 예, 이 사건에서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네. 적용이 될 텐데 국가가 점검을 안 했다라고 해서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 사업장에는 뭐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2018년에 5분, 2019년에 3분이 폭발로 이미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고요.
1: 네.
0: 같은 곳에서 폭발 사망 사고가 세 번째로 발생을 한 거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위험한 공간을 방치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재발 방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평가가 돼서 아무래도 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좀 세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번에는 처벌 수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0: 예, 과거에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사건 같은 경우 2018년, 19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책임자들이 유죄를 받긴 받았는데 집행유예에 그쳤고요.
1: 네.
0: 법인 벌금도 수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최대 50억 원까지의 벌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

0: 원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아직 한여름처럼 더위가 심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때문에 요즘 고속도로는 주말마다 교통량이 많은데요. 특히 오늘 정체 심했던 강원도의 정체가 저녁 7시 이후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촌 1터널부터 동산 2터널, 또 서종부터 월문 3터널까지 총 15km 구간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더 많이 풀려서 이제 인천 쪽 새말 부근만 짧게 지칩니다. 충청권은 논산 천안고속도로 차령터널부터 남풍새 나들목,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면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까지 정체입니다. 박수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지난달에 이제 칸 영화제 있었는데요. 국내 영화는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했고 박찬욱 감독은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전반적인 칸 영화제 얘기 좀 정리해 주시죠.
2: 네, 칸 영화제는 출장을 좀 다녀왔고요.
1: 아, 직접 다녀오셨군요.
2: 예, 굉장히 뜨거운 열기는 몸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한국 영화가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았고요. 그리고 그 작품이 또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가지고 온 호프라는 네.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높았는데 아쉽게도 폐막식에서 이름이 호명되지는 않았어요. 수상작들 먼저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황금종려상은 루마니아의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 피오르드라는 작품이 받았습니다. 이 문주 감독님은요. 2007년에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라는 작품으로 황금종려상을 네. 이미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황금종려상이고요. 칸 영화제 역사를 통틀어서 두 번 황금종려상을 받은 열 번째 감독이 됐습니다.
1: 네.
2: 이 피오르드라는 작품은 노르웨이로 이주한 루마니아계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주변 사람들과 어떤 문화적인 이유, 양육 방식, 종교 문제 같은 것으로 충돌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국경을 넘어선 이방인들의 노동 문제를 또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입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러시아의 안드레이 지비아긴체프 감독의 미노타우루스가 받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부의 불륜이라는 사건을 겪는 부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네. 러시아의 현재 상황에 대한 굉장히 정치적인 우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고요. 근데 올해 칸 영화제가 좀 독특하게
1: 네.
2: 공동수상이 좀 많았어요.
1: 아, 그래요?
2: 예, 감독상 같은 경우에 공동수상으로 이제 스페인의 블랙볼이라는 작품, 그리고 폴란드의 파더랜드라는 이제 두 감독님이 모두 다 이 감독상을 받았고요. 남우주연상 같은 경우도 카워드라는 작품에 출연한 두 명의 배우, 앙상블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1: 네네.
2: 두 배우가 같이 받았고, 여우주연상은 All of a Sudden이라고 일본 영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작품에서 또 두 여배우가 공동수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공동수상이 많은 작품이었어요. 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칸 영화제가 칸 국제영화제라고는 하지만 아, 칸 유럽 영화제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현장에서 좀 들기는 했거든요. 호프 얘기는 참 아쉬웠던 게 호프는 사실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가려면 몇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뭐 작품을 출품해야 되고
1: 네.
2: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칸에서 호프를 경쟁 부분에 부르기 위해서 후반 작업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작품한테 계속 좀 늘려줄 테니까 오실 수 있어요. 출품 일자 좀 늘려줄 테니까 오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느리고 느려서 갔어요. 네. 그 나홍진 감독 현장에서 만났는데 칸에서 영화를 거의 처음 보는 편집을 4일 전에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칸 오시기 4일 전에.
1: 네네.
2: 그래서 이제 칸에 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영화를 애타게 불렀으면 뭔가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 폐막식에 이름이 불리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1: 아쉽다고는 하셨는데
2: 네.
1: 그래도 수상을 한 것과 뭐 별개로 못한
2: 네.
1: 것과는 별개로
2: 네.
1: 실제 현장에서 이 호프라는 영화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2: 예, 호프 공개되고 나서 네. 이제 인터넷 상에 뭐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영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접 봤을 땐 굉장히 와우하기는 했어요. 근데 가장 놀라웠던 건 그거죠. 내가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서 이런 영화를? 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외신은 이제 굉장히 호평이 많았는데 이제 이 영화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호평도 있었어요. 구분해서
1: 약간 헐리우드 결인 네. 것 같은 느낌이죠.
2: 그렇게 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장르와 재미에 올인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칸 경쟁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인의 좀 내면에 침잠하는
1: 네.
2: 이런 영화들이 우세인 것에 비하면 와, 이 영화를 경쟁 부분에서 보다니 라는 이야기가 사실 제일 많았거든요. 이제 호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숨쉴 틈 없이 3시간 가까이를 달려가는 영화고 한국의 논두렁에 떨어진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러닝타임이 길다. 시각효과 부분이 아직 좀 미완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봤을 때도 컴퓨터 그래픽을 아직 좀 덜 만진 부분들이 확실히 보였어요.
1: 아까 막 빨리 내라고 작품 내라고 그랬으니까 후반 작업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 나홍진 감독도 두 달이면 영화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다라고 하면서 7월 개봉을 좀 기대해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1: 네.
2: 수상과 별도로 산업적인 성과가 굉장히 컸는데요. 정말 칸 필름 마켓에서 사실상 완판 수준 전 세계의 영화를 판매했고 순 제작비의 절반가량을 회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흥행이 굉장히 좀 기대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또 개봉할 때쯤 어떤 성과가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1: 수상과는 별개로 흥행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학생 영화 부문에서 한국 감독이 또 좋은 성적을 이번에 칸에서 거뒀다면서요?
2: 예, 맞습니다. 이거 되게 반가웠어요. 네네. 진미송 감독의 사일런트 모이시스라는 작품이 라시네프 그러니까 이제 학생 감독님들을 대상으로 네네. 한 부분에서 2등상을 받았고요. 이 작품은 뉴욕에 사는 한국인 이민 가정의 부모 두 딸이 이제 자신들의 상처를 감추면서 하루를 보내는 17분짜리 단편이에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영화과 졸업 작품으로 나왔는데
1: 네.
2: 이런 움직임이 왜 굉장히 좀 반가웠냐면 이 젊은 감독님들이 계속 영화를 만들면서 결국 한국 영화를 발전시켜 나가실 거잖아요.
1: 네네.
2: 항상 우리 뭐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이렇게 지금의 명감독님들을 얘기하지만 그 차세대를 이을 감독들이 여전히 잘 쑥쑥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서 굉장히 기뻤고요. 또 이번에는 작년에 또 한국 영화 아카데미 출신 허가영 감독의 첫 여름 1등상 받은 이후로 2년 연속 한국 젊은 감독님들

0: 수상이라는 점에서 그래 한국 영화의 내일은 여전히 밝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이제 국내 박스오피스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린에서 공개된 연상호 감독의 군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박스오피스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0: 네. 그 칸에서 만났을 때 여기도 지금 굉장히 급한 일정으로 칸의 미드나잇에 와서 네. 올해 굉장히 오랜 박수를 받았고요. 좀 놀라

0: 해외 관객들이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있고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한복을 입고 한국말로 된 플랜카드를 들고 극장을 네. 가신 관객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칸에서 먼저 선공개를 하고 이제 바로 한국에서 개봉을 했죠.
1: 네.
0: 그리고 개봉 17일 동안 단 한 번도 박스오피스 1위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 6일 어제 토요일 기준으로는 누적 관객 452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이번 주말이면은 500만 관객 돌파가 거의 확실시 되는 흐름이기는 한데요.
1: 네.
0: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면 2026년 거의 뭐 최고 오프닝 기록, 가장 빠른 100만, 200만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손익 분기점은 한 300만 명 정도라고 했으니 이미 넘어섰고요.
1: 네.
0: 지금 올해 1000만 영화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1: 그러면 올해 두 번째 1000만 관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이게 1000만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사실 좀 멀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서 극장 가서 같이 영화 보는 거 재밌네 라고 하셨던 분들이
1: 네.
0: 계속 볼만한 영화들이 극장을 찾아주니까 이제 군체를 또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요. 또 은근히 또 1000만 후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1: 네.
0: 조금 좀 반가운 거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군체가 이렇게 앞서 달려가고 있는 중에 또 네. 한국 영화 와일드싱이 6월 3일 개봉해서 합류하면서 오랜만에 한국 영화 두 편이 극장가를 쌍끌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와일드싱이 강동원 배우 주연 작품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0: 네, 이 와일드싱이라는 작품은요. 네네. 강동원 배우와 엄태구 배우, 박지연 배우가 90년대에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3인조 댄스 그룹이었지만
1: 네.
0: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가요계에서 은퇴하고 20년 만에 다시 재결성해서 무대에 서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런 코미디 영화예요.
1: 네.
0: 6월 6일 토요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객 수가 이제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손재곤 감독의 코미디 영화고요.
1: 네.
0: 또 이 앞서 말씀드린 세 배우 이외에 오정세 배우가 또 발라드 가수 최성곤이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어떤 관계냐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네. 발라드 가수인데 불현듯 나타난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댄스 그룹에 밀려서 만년 2위를 하던 이 발라드 가수예요. 근데 그도 이 같이 이들과 함께 20년 만에 무대에 서게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 네.
0: 뭐 신하균 배우의 특별 출연도 화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90년대의 K-POP의
1: 네.
0: 그런 이제 익숙한 리듬과 이야기 그리고 정말 댄스 가수로는 생각도 못해본 세 분의 배우가 혼신을 다해서 한물간 댄스 가수를 연기하는 그 모습들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억과 함께 공감에 예, 그 점수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 흘러가는 이야기 그리고 후반에 굉장히 우연히 겹치면서 또 좌충우돌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배우 보는 맛이
1: 배우 보는 맛.
0: 예, 무엇보다도 정말 큰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도 얼마나 또 관객들에게 사랑받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또 이제 군체 이런 저도 약간 이제 좀비 영화를 아주 즐겨보는 사람은 아니어서
0: 네.
1: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가 조금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영화가 될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저 사실 극장에 이렇게 한국 영화들이 뭐 꼭 쌍끌이가 아니라고 네네. 하더라도 사실 극장은 골라보는 재미가 있어야 진짜잖아요. 근데 요새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반가운 것 같더라고요.
1: 그 이외에 다른 네. 영화들 혹시 소개할 만한 것들이 또 있습니까?
0: 네. 지금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작품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1: 네.
0: 뭐 지금은 이제 명품 제작사가 알려져 있죠. 명품 제작사로. 미국의 A24 스튜디오의 호러 영화 백룸이라는 작품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1: 네.
0: 작품 되게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백룸이라는 시리즈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진짜 젊은 감독 케인 파슨스 감독의 장편 영화예요.
1: 네.
0: 이 백룸은 공포 영화인데 되게 묘한 공포 영화인 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공포라기보다는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공간 자체가 공포를
1: 공간이 만들어내는 공포군요.
0: 예, 백룸이라는 그 공포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1: 네.
0: A24는 지금까지 아마 역대 최연소 감독에게 제작을 맡

0: 바뀐 이런 작품이기는 한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A24가 앞으로 보여주는 젊은 감독들의 새로운 감각으로 관객들을 어떻게 극장으로 데려올지를 고민한 결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4위는 마이클. 예, 누적 관객 151만 명을 넘기면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5위는 정말 너무 귀여운 애기 요다가 나오는 작품이죠.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작품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또 큰 영화들이 와요. 6월 10일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디스클로저 데이가 개봉을 하고요. 같은 날에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상자 속의 양도 합류를 합니다.
1: 네.
0: 이제 군체가 얼마나 빠른 관객 흥행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작품들과 격차를 얼마나 벌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 전반적인 국내 박스오피스 상황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간 이런 괜찮은 영화들 사이에서 군체가 지금 굉장한 흥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0: 네네.
1: 군체 흥행 이유를 꼽으신다면 뭐에 있는 것 같습니까?
0: 네. 일단 연상호 감독이 보여주는 이제 이걸 좀비 월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아니면은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 월드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그 세계관에 대한 관객들의 기본 지식이 굉장히 충분하고요.
1: 네.
0: 또 새롭게 보여주실 비주얼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정말 화려한 배우진들의 연기 보는 재미가 군체의 큰 재미인 것 같습니다. 특히 11년 만에 영화로 돌아온 전지현 배우의 존재 그야말로 큰 동력인데요. 이번에는 이 빌딩에 서 봉쇄된 빌딩에서 점점 진화해 나가는 이런 감염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 학자 역을 맡았거든요.
1: 네네.
0: 액션과 지능 모두 다 겸비한 그야말로 최고의 여전사인데요. 이 전지현 배우가 아니었으면 저 캐릭터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의 캐릭터고요. 또 요새 굉장히 크게 사랑받고 있는 구교환 배우의 빌런 연기도 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좀비들은 그러니까 물리면 좀비가 된다라는 네. 게 아니라 집단지성을 이뤄가는 어떤 군체의 모습, 클로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위 말해 감염자들이 처음에는 막 네 발로 기고 하다가 지능도 낮고 하다가 점점 자기들끼리 지식을 모아가면서
1: 네.
0: 조금씩 조금씩 진화하는 그 과정이 주는 약간 공포가 있어요. 연상원 감독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떠올리셨냐면 AI 시대 초기에 이런 집단지성이 점점 하나의 무언가로 귀결되는 과정 각각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점점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지식으로 합쳐진다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1: 이제 6월이니까요.
0: 네.
1: 이제 여름 시즌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0: 네.
1: 극장가에 이제 여름 시즌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들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0: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이죠. 디스클로저 데이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1: 네.
0: 먼저 공개가 됐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밀리 블런트, 조시 오코너 주연으로 이 정체불명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는 인류 차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당연히 외계 생명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일 잘하는 이야기로
1: 네.
0: 돌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이 전 세계 80억 인구 앞에서 드러날 때 과연 우리는 반가워할 것인가 아니면 공포에 떨 것인가 예, 이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이번 영화에서는 35mm 필름 카메라로 분량의
1: 네.
0: 3분의 2 정도를 촬영을 해서 진짜 영화 보는 맛을 보여주겠다. 네, 이런 그 어떤 노장 감독의 거장의 뚝심이 드러나는 이런 작품입니다. 또 한국 감독 관객들 너무 좋아하시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이번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던 상자 속의 양으로 극장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1: 네.
0: 가까운 미래의 얘기고요. 사고로 7살 아들을 잃은 부부가 아들과 똑같이 생긴 휴머노이드를 집에 들이게 되면서 예, 벌어지는 정말 완전히 또 새로운 가족 이야기. 이렇게 가족이라는 주제로 시대와 이 이야기를 오가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넓히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또 고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 좋아하신다면 6월 26일에는 DC 슈퍼히어로 영화 슈퍼걸도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그 슈퍼맨의

0: 먼 친척, 예, 슈퍼걸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완전한 신세대 MG 슈퍼걸의 예, 성장과 고뇌 그리고 놀라운 액션을 보여주기로 작정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1: 정부가 지금 지난 4월에 추경 예산으로 해서 네. 영화 관람권 할인 지금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우리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얼마에 지금 영화를 볼 수 있냐 이걸 것 같은데요. 좀 네. 소개를 해주십시오.
0: 네, 이거 잘 이용하시면요. 네네. 최저가 4천 원까지 예,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문화가 있는 날 제도가 좀 변화했는데 기존에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만 이게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2026년 5월부터는 매월 둘째 수요일 마지막 수요일에 이렇게 두 차례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일정이랑 잘 맞춰서 할인 관람권을 사용하시면 진짜 커피 한 잔 안 되는 비용으로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실 네네. 수 있어요. 예전보다도 또 사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져서 주변 서로서로 얘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용 기한은 예매 결제일 기준으로 네. 7월 7일 까지라고 하니까요. 6월에 극장 좀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정부가 또 약간의 이런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극장가 가셔서 가족들하고 영화를 보시는 것도 또 이제 막 또 우리나라 영화들이 또 흥행을 하고 있으니까 영화 산업에도 도움이 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혜윤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8: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9: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10: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1: 인간은 싸우면 평생 안 보기도 하는데요. 침팬지들에게 화해는 생존 법칙입니다. 아무리 격렬하게 싸워도 반드시 화해하죠. 둘 중 하나가 다가가 손을 내밀면 상대는 손을 맞잡거나 껴안아줍니다. 그게 안 될 땐 중재자가 나서서 싸운 침팬지들을 차례로 껴안으며 마음을 풀어주죠.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싸우더라도 그 후에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6월 7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투표에서 일어났던 여러 투표지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시민들의 분노는 지금 정당하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근데 다만

아니 이제 여기에 정치가 좀 작동을 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확실한 사후 뭐 처벌이라든지 해결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시민들을 지금 설득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발 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끝곡은 앞서 이제 저희가 영화 소개했는데요. 영화 와일드 스윙의 OST 중에서 오정세 배우가 연기한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0: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선관위 제도 개선 논의 등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사건 전모를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시스템 허점은 없었는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늘 당장이라도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며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전면 재선거 요구냐는 질문에는 한두 곳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을 빼고 논의할 문제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자금 외환시장을 규율하는 4개의 기관장이 고환율 상황을 틈탄 투기 수요를 겨냥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추진한 무기거래 계약에 반발하면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한미가 추진한 무기계약 등을 거론하며 적대 세력들의 무기거래와 군비 증강이 비효율적이며 무의미한 행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위적 억제력을 발전시켜 지역에서 힘의 불균형 조성 시도를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경북, 울산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0: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이번 주 오프닝에서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에 힘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분께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현실에는 없을 남매 이야기예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도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무슨 얘기였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를 남발하던 호랑이는 결국 남매의 어머니를 해치고 어머니인 척 변장을 해서 남매를 찾아가는데요. 이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을 간 남매는 하늘에서 내려준 동화줄 덕분에 오빠는 해, 동생은 달이 됩니다. 근데 동생이 밤이 무섭다고 해서 오빠가 역할을 바꿔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빠는 달, 동생은 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양보 잘하는 오빠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6월 7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오빠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사이좋은 남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현실에서 보는 남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빠들이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경우에는 뭔가 동생에게 거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 채은 작가님도 그렇고 오빠한테 밤이 무서워 이러면 오빠는 밤이 왜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실 남매는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양보 잘하는 오빠가 있을 수 있죠. 네,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다. 우리 또 미란 PD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 펼쳐지는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또 3, 4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일요일 밤을 차분히 마무리할 거니까요. 오늘도 10시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0: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혁 씨, 허부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두 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뭐 투표도 하고,
0: 아, 네.
1: 예, 뭐 여러 가지 미팅들로 예, 시간을 잘 바쁘게 귀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저희 허배우님은요?
2: 전 날씨가 막 갑자기 더웠다가 또 더운 듯하다가 또 추웠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컨디션을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진짜 이 요즘 같은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오프닝에서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하면서 현실에는 없는 남매 이야기라고 소개를 했는데, 두 분은 형제 관계 어떻게 되세요?
1: 네, 저는 누님이 두 분 계십니다.
0: 오, 네.
2: 저는 여동생 하나 있어요.
0: 오, 그러시구나. 자매시고 그다음에 삼남매
1: 막내 아들. 아주 귀하게.
0: 오, 그러셨겠다. 진짜 누님들이 엄청 예뻐하셨겠어요.
1: 누님들이 저희 예뻐하진 않으셨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이제 그 외 부모님들과 뭐 할머니 할머니께서 네. 저는 이제 조금 나이가 어린 많이 어린 터울이라 할아버지는 못 뵙고 할머니와 이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것이 이제 누님들의 눈에는 이뻐 보일 리가 없고.
0: 아, 진짜?
1: 네.
0: 그러면 어떤 잘하시면서 양보를 좀 잘하시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양보를 많이 받으셨어요?
1: 저는 이제 뭐 솔직하게 네. 이제 고백을 하자면 네. 군대 가서 사람 된 케이스이고 그 전까지는 정말 예, 철없이 집에서 이제 귤을 까주셔야만 먹었던 그런
0: 막내 아들이니까
1: 예, 뭐 밥을 좀 차려주시고 예전에 막상 저희 엄마 아버지는 그러진 않으셨는데 네. 할머니 옛날 분들이 그쵸, 이제 제 앞에 놓인 생선 반찬에 우리 작은 누님이 손을 댔다가 한 대 탁 맞고 뭐 이런 어떤
0: 영화에 나올 법한
1: 예, 말도 안 되는 어떤 시절을 예, 지나왔습니다.
2: 작가님이 혀를 내두르고 계세요.
0: 진짜 놀라신
1: 세대가 달라서 지금은 세대가 됐습니다.
0: 달라서 그러니까. 아, 네. 옛날에는 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 많았다.
0: 네. 그 화배우님 처음에 양배우님 만났을 때 막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사람 됐다니까요.
0: 네, 달라졌구나.
2: 전, 네, 전혀 몰랐고요.
0: 아, 몰랐어.
2: 네, 네, 잘 몰랐고. 그리고서는 이제 어머님이 또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0: 네.
2: 결혼 이후에 이제 또 많이 변했을 거잖아요.
0: 네네.
2: 그래가지고 과일을 까서 입에 넣어줘야 겨우 엑스 먹었던 놈이 과일을 깎고 있는 걸 보고 어머님이 깜짝 놀라셔서 이런 일이 있냐.
0: 아, 그래요. 네.
2: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잘 고쳐서 잘 써보라고 하셨거든요.
0: 아, 진짜.
2: 네, 네. 저한테 이제 네가 당할 차례다, 메롱 이러셨어요.
0: 아, 네. 아, 재밌네요. 진짜 그런 네. 역사가 또 있으셨다니. 네, 네.
2: 그래도 잘 가르치라고.
0: 네, 네. 잘 가르치고 계신 것 같고요.
1: 아,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끊임없이 네. 배워야 합니다.
0: 네. 네. 허배우님은 그 자매니까 네. 친하시겠어요?
2: 아, 네.
0: 그쵸?
2: 저희는
0: 여동생.
2: 사실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0: 네.
2: 이제 싸워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0: 싸우기도 네. 할 텐데 보통은.
2: 저는 사실은 자매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0: 네.
2: 저희가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다들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0: 네.
2: 보통 자매들은 이제 옷 때문에 많이 싸우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0: 네.
2: 근데 이제 저랑 제 동생은 키 차이도 좀 많이 나고
0: 아,
2: 체격이 달라요.
0: 네.
2: 그래서 그걸로 싸울 일은 없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연극하느라 늦게까지 취업을 안 하고 계속
0: 네.
2: 돈도 못 벌고 막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제 여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저한테 용돈을 줘가면서 언니가 연극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언니 꿈을 지지한다, 응원한다. 그렇게 좀 잘 해줬어요. 그래서
1: 기본적으로 처제가 굉장히 착합니다.
2: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었고.
0: 아니 근데 여동생 얘기하면서 약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2: 아, 갑자기 그러네요. 좀 울컥하네요.
1: 그리고 처제가 네. 언니에 대한 약간의 애정 더하기 약간의 네. 존경도 있는
0: 아,
1: 언니가 무대에 서 있는 게 되게 멋있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0: 네.
1: 네,
2: 그래서 좀 더 잘 돼서 동생한테 좀 이렇게 좀 보답을 해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0: 진짜 네. 자매들은 사실 진짜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끈끈해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두 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몰리에르의 희곡 상상병 환자 중반부 들어볼 차례입니다. 일단은 이 상상병 환자가 어떤 작품인지 소개와 함께 줄거리도 좀 들려주세요.
2: 네.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배우인 몰리에르가 쓴 마지막 작품입니다. 17세기 당시의 의학과 의사들의 권위주의를 풍자한 작품입니다. 사실 그 몰리에르 같은 경우에는
0: 네.
2: 몰리에르의 시가 프랑스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프랑스인들이

0: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1: 네. 자, 줄거리는 우리 양 배우님이 소개해 주세요.
2: 네. 구두쇠 아르강이라는 이제 그 귀족이 등장을 합니다. 네. 자신이 굉장히 아프다고 계속 상상을 해요. 나는 너무 아파. 네. 요즘 말로 하면 건강 염려증 환자인 거죠. 그래서 그는 주치의를 이렇게 들여와서 계속해서 그 주치의 처방을 철석같이 믿고 계속 그걸 따라해요. 그게 이제 관장. 입니다. 네. 근데 그 주치의는 알고 보니까 아르강의 그 염려증, 건강 염려증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돈을 긁어내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아르강은 이제 자기가 건강이 너무 안 좋고 아프니까 딸이 있어. 네. 그 딸을 의사한테 시집 보내려고 해요. 그럼 의사 사위를 받으면 자기가 그 처방을 매일매일 공짜로 좋게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집에 또 똑똑한 하녀가 있거든요. 그쵸. 그 하녀는 끊임없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집 보내면 안 돼요. 나리는 아프지 않아요. 이러면서 막 대거리를 합니다. 네. 근데 또 그걸 또 받아주면서 티격태격해요. 그런 내용들 와중에 이제 벌어지는 반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펼쳐집니다.
1: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주인공인 아르강과 영리한 하녀죠 뜨와네트가 아르강의 딸 안젤리크를 의사와 결혼시켜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장면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오늘 만나볼 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0: 네, 제가 이 상상병 환자에서 가장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똑똑하고 당돌한 뜨와네트가 의사로 변장을 해서 와요. 그래서 그 아르강을 골려먹는 씬입니다.
1: 아, 진짜요? 네, 재밌다.
0: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골리는데 또 속아 넘어가요.
1: 아, 진짜. 네,
0: 그걸 보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1: 그 저희가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허 배우님이 뜨와네트 하녀 역할이고요. 네. 그리고 양 배우님이 상상병 환자인 아르강. 네. 그리고 제가 아르강의 동생인데 남자인 거죠? 네. 남동생. 네. 네, 베랄드 역할 맡아서 오늘 딱 한 장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재밌는 장면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여러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선생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4: 이거 참 놀라운데.
3: 부디 호기심에서 선생 같은 환자를 보러 온 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십시오. 선생의 소문이 도처에 자자해서 이런 무례함을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 죄송합니다만 그만두겠소.
3: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군요. 제가 몇 살이나 먹어 보입니까?
4: 많아야 26이나 27살쯤 되겠죠.
3: 90살입니다.
4: 90살?
3: 네. 이렇게 싱싱하고 활기차게 건강을 유지해온 제 비수를 아시겠죠?
4: 그럴 수가 있나. 90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이렇게 젊어?
3: 전 떠돌이 의사죠. 마을에서 마을로,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나의 재능을 높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제가 발견해낸 이 위대한 비결을 베풀어줄 만한 자격이 있는 환자들을 찾아서 말입니다. 평범한 환자 내부랭이는 상대도 안 하죠. 류마티스라든지 어디가 삐었다든지 미열이 있다든지 머리가 뱅뱅 돈다든지 두통이라든지 하는 따위의 시시한 치료는 달갑잖아서 사절합니다. 저는 중환자를 원합니다. 뇌이열로 인한 정신착랑증으로 계속되는 고열이나 성홍열, 치명적인 전염병, 부어오르는 수종, 흉부에 염증이 생기는 늑막염 등등 그런 게 제 기분에 맞죠. 바로 제 전문입니다. 만일 선생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병에 죄다 걸려서 약이란 약은 다 써보다가 포기해버리고 절망에 빠져서 헐떡헐떡 죽어가는 신음을 하고 계신다면 저의 탁월한 치료법을 발휘해야 선생이 구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 저에 대한 호의는 감사하오 선생.
3: 맥을 짚어봅시다. 자, 어서 제대로 뜨는지 어쩐지 봅시다. 어허, 잘 봐드릴게. 오호, 이 맥박은 돼 먹질 않았군. 아직도 선생은 날 잘 모르시죠? 선생의 주치의는 누굽니까?
4: 피르궁 씨요.
3: 그런 사람은 우리들 대의사들 사이에선 전혀 기억도 없는데. 그는 당신의 어디가 병들었다고 말하던가요?
4: 그분은 간장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비장이라고 합니다.
3: 그다 무식한 사람들이로군. 선생의 병은 폐병입니다.
4: 폐요?
3: 그렇소. 평소의 기분은 어떠신가?
4: 때때로 두통이 납니다.
3: 맞소, 폐병이요.
4: 때로는 눈앞에 연막이 끼인 것 같기도 하고요.
3: 폐병이야?
4: 어떨 땐 가슴이 아프고요.
3: 폐병이다.
4: 사지가 온통 노곤한 게 피곤한 것
3: 폐병이야.
4: 같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는 심한 복통이라도 일어났는지 배가 막 아프고.
3: 폐병이요. 먹는 음식엔 식욕이 있으신지?
4: 그럼요.
3: 폐병. 술 마시는 걸 좀 좋아하시나?
4: 아, 네, 선생님.
3: 폐병. 식사 후에 조금씩 졸음이 오고 자고 나면 아주 편안하시지?
4: 네.
3: 폐병. 폐병이 맞아. 선생님.

0: 해주체는 음식물로 뭘 지샵디까?
1: 스프를 권하더군요.
0: 아, 모르는 소리.
1: 닭고기도요.
0: 모르는 소리야.
1: 쇠고기도요.
0: 역시 모르는 소리야.
1: 고깃국물에다가?
0: 에헤이, 모르는 소리.
1: 날계란하고요.
0: 무식하게 모르는 소리.
1: 그리고 저녁 때는 소화가 잘 되라고 작은 자두를 먹고요.
0: 모르는 소리.
1: 그리고 특히 물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요.
0: 무식하고 무식하며 무식한 소리. 그냥 순순한 포도주를 마셔야 해. 지나치게 가느다란 선생의 혈관을 굵게 만들려면 지방질이 많은 암소 고기를 잡수시고 기름이 많은 돼지고기에다 폴란드산 치즈를 붙여서 딱딱 달라붙는 우유 덩어리와 쌀과 밤과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하오. 당신의 주치의는 순엉터리군.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내드리겠소. 그리고 내가 이 마을에 있는 동안은 가끔 당신을 찾아뵙기로 하죠.
1: 대단히 고맙습니다.
0: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빨리 떠나게 돼서 유감이요. 하지만 어제 죽은 남자를 진찰하러 가야 하거든.
1: 어제 죽은 사람을요?
0: 그렇소.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는지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죠. 또 봅시다.
1: 아시다시피 환자들은 배웅을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럼
2: 정말 아주 노련해 배는 의사군요.
1: 그래, 하지만 좀 너무 성급해.
2: 유명한 의사들이란 다 그렇죠.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너무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3: 젠디 연기가 좀 굉장히 늘지 않았어요?
4: 아, 마지막에 네. 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3: 마지막 대사 딱 그 큐 사인이 딱 떨어지는 그 호흡.
2: 아,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진짜 뭔만 해도 폐병. 네. 두통도 폐병, 노고 난 이유도 폐병, 신경이 있는 것도 폐병, 기승전 폐병인데 개그가 보통 반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가장 웃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 참느라 힘들었어요.
3: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몰레르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운명을 달리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네. 드렸는데 폐결핵이었대요. 아, 그래서 진짜? 사실은 이게 웃을 수가 없는 사실 얘긴데 폐결핵으로 고생을 계속하다가 무대에서 쓰러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맞아요, 네, 운명을 달리하셨잖아요. 네.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때 보라색 옷을 입고 계셨대요. 네. 그래서 보라색이 조금 죽음을 상징하게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이때부터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대에서 입고 있었던 옷이 보라색 옷인데 이 이후로 보라색 옷을 한동안 잘 입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2: 그렇구나. 정말
4: 인생 자체가 희극이셨다.
2: 네. 그렇네요. 진짜로.
3: 그때 본인이 아파서 이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2: 아, 네. 상상병 환자로. 네.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동생 베랄드는 아주 한술 더 떠가지고 아주 노련한 의사다.
4: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러 가는데.
2: 다시 살려낸다고 하니까. 대사들이 되게 터무니없고 재밌어요.
4: 네. 이 개그가 네. 여러 가지 어떤 패턴들이 있잖아요.
2: 그렇죠.
4: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게 반복.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것들을 무대에서든 뭐 방송에서든 의미가 없을수록 웃겨요. 아무 네. 의미 없는 행동들,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될수록 웃긴데 하나 쌓아놓고 두 개 동일하게 쌓아놓고 세 번째를 이제 반전을 주는 뭐 이런 패턴들 좀 사용하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점잖게 가다가 그런 사람이 망가진 어떤 반전들
2: 네.
4: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역할을 전도시켜가지고 아랫사람이 뭐 팩트 폭행을 하는 뭐 이런 장면들도 있고
2: 네.
4: 뭐 여러 가지로 코미디를 풀어냅니다.
2: 자, 오늘 17세기에 발표된 프랑스 희곡 상상병 환자의 중반부 소개해드렸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4: 네, 재밌었습니다. 우리 몰리에르는 희극을 비극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2: 네.
4: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우리 대중들을 좀 웃겼던 작품인데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네, 네. 뭐 비극으로 끌어올렸다 이 말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희극을 조금 낮은 극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극의 퀄리티가 좋았다
2: 네.
3: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네.
3: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또 즐거운 장면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 주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병 환자의 결말 놓치지 마시고요. 양진호 허보영 배우님과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해가 진 뒤로 고속도로 정체가 좀 더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부터 서종까지 5km 구간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전 구간 시원하고요. 서울 시내 진입해도 올림픽대로 한남부터 반포대교까지 짧게 지체고 강변북로는 전 구간 흐름이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충청권의 정체가 밤 10시는 넘어야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은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부터 독립기념관, 안성부터 남사, 또 양재부터 반포까지 총 20km 여전히 답답합니다. 지금 동해고속도로는 포항 쪽, 범서 4터널, 그리고 동경주 부근 모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지난주에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에브리바디를 듣고 1938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와, 이 노래 들으니까 첫 직장생활 할 때가 생각나요. 출근할 때마다 동기가 이 노래 항상 틀어놨었거든요. 덕분에 사무실 직원들이 다 그 CD 한 장씩은 갖고 있었어요.
1: 워낙에 그때 유명한 노래였으니까요.
0: 진짜.
1: 뭔가 아침을 좀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 가뜩이나 회사 오는 거 싫어 죽겠는데. 네, 그런 어떤 몸짓이 아니었을까.
0: 네. 네. 그리고 이경민님은 배 작가님 논문 완성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오늘만큼은 스스로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와, 논문 드디어 다 쓰신 건가요, 작가님?
1: 네. 이제 와. 1차로 다 끝냈고 1차 심사 끝났고 6월 말에 이제 최종 버전으로
0: 와.
1: 최종 심사 받고 이제 교수님들이 점수를 입력하시겠죠.
0: 오, 네. 아, 논문도 점수가 중요한가요?
1: 그럼요.
0: 아, 네, 그렇구나.
1: 점수 입력하시겠죠.
0: 그 지금 논문을 쭉 써오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1: 글쎄요, 한 다 합치면 한 6개월 정도.
0: 오, 네.
1: 그러니까 한 A4G 기준으로 이제 한 80매 정도 써야 되거든요.
0: 와.
1: 네, 80매 정도 써야 되는데 그 정도 걸린 것 같고 이제 진짜 그 제가 요즘 항상 하는 말인데 주변에 혹시 그 저는 이제 석사 졸업 논문이고요.
0: 네.
1: 박사를 졸업하신 분 논문을 써서 있다면 주변에 있다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범죄자라거나
0: 네.
1: 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존경하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1: 네. 그 이게 광기거든요. 광기.
0: 네. 네.
1: 이 석사는 그 광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제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0: 네.
1: 박광은 박사 광기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야 된다.
0: 아.
1: 박사는 250매에서 300매 써야 되거든요.
0: 와.
1: A4G로.
0: 와.
1: 이거는 광기입니다. 광기.
0: 진짜 엄청난다.
1: 그래서 저는 석사 할 때까지만 해도 박사 해볼까라는 생각을 뭐 안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지금 80% 이상 접었습니다.
0: 아니 아니요.
1: 저 광기는 내가 못한다.
0: 20%가 남아있다는 건 또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네. 이미 네. 존경받

0: 맞다가 우리 배 작가님. 네,
1: 석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박광이야말로 진정한 광기다.
0: 너무 고생하셨고 기쁨을 네.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뻔한 노래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1: 네. 그 참 이런 말씀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아,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아. 내 마음을 울려.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의 가사 장인들, 가사 좋은 노래들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들을 꼽아봤고요.
0: 네네.
1: 제일 중요한 건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걸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사가 좋다는 거는요. 그 음악을 이미 좋아하는 게 선제 조건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멜로디와 리듬과 그 사운드가 내 마음에 들어야 그 다음에 가사가 오는 거예요.
0: 그렇죠.
1: 결코 대중음악에서 가사가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0: 아, 진짜. 네. 그렇구나.
1: 그잖아요. 네. 그 음악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가사가 들려요?
0: 그렇겠네, 진짜. 네.
1: 그러니까 결국에 음악은 듣는 것이고 사운드를 즐기는 것이고 가사는 네. 그 다음 문제인데 대신 가사가 진짜 내 마음에 깊게 박히면은요 그 노래가 내 마음 속에서 오래 갑니다. 네. 이른바 내 마음 속의 명곡이 되는 거죠.
0: 오.
1: 클래식이 되고 그게 가사의 힘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0: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노래들은 우리 배순탁 작가님 내 마음 속의 명곡들인가요?
1: 아, 가사 정말 기가 막힌 곡들이죠.
0: 오, 기대됩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가사 장인 소개해 주세요.
1: 네, 윤종신입니다.
0: 윤종신.
1: 네, 윤종신 씨 뭐 가사 잘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0: 네.
1: 그 중에서도 뭐 저는 특히 좋아하는 곡은요, 사실. 규현 씨가 발표한 두 남자라는 곡이 있어요.
0: 아, 네네. 네,
1: 그 박재정 씨랑 같이. 그런데 그 곡을 좋아하지만 그 곡은 이제 대중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진짜 대중적으로 성공한 곡을 가져왔습니다. 윤종신의 이별 택시.
0: 이별 택시.
1: 네, 이 곡의 가사는 윤종신 씨의 가사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윤종신 씨 가사는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일상에서 쓸 법한 순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순한 단어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요. 어떤 그림과 짧은 아주 짧은 단편 영화 같은 풍경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0: 멋지다.
1: 이게 윤종신 씨 가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순한 단어들 와중에 정말 센스 있는 표현이 한두 개가 있어요. 네, 거기가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이별 택시는요. 이별하는 두 사람의 풍경이 머리에 그냥 그려집니다.
0: 네.
1: 이제 대충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0: 네, 소개해 주세요.
1: 건너편에 네가 서두르게 택시를 잡고 있어.
0: 오,
1: 이미 헤어진 거야.
0: 그러니까.
1: 그다음 가사. 네. 익숙한 네 동네 외치고 있는 너. 이촌동이요? 옛날에 이촌동 많이 갔겠지. 저 어릴 때 살았던. 네. 네. 빨리 가고 싶니? 우리 헤어진 날에.
0: 네.
1: 그런 다음에 내가 먼저 떠난다. 주인공이 택시가 먼저 잡힌 거야.
0: 아, 진짜?
1: 네. 그런 다음에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그 다음에 요 표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0: 네.
1: 비가 오고 있는데 와이퍼는 뽀드득 신경질 내는데 요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 요런 표현들. 그 와중에 지금 뒷좌석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 어? 이별해가지고 와이퍼는 그런데 이런 표현들로 쫙 하면서 그 어떤 두 사람의 이별 뒤에 그 풍경을 택시를 타고 서로 멀어지는
0: 네. 예,
1: 그 풍경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죠. 진짜 이 곡은요. 예, 윤종신 가사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와, 진짜 설명해 주시는데 마치 진짜 영화 한 편 본 듯한 느낌이 들어요. 벌써.
1: 옛날에 뭐 헤어지셨을 때 다들 예, 그런 어떤 추억도 조금 있으실 거고요. 예. 저는 없습니다.
0: 이천동 안 외치셨어요?
1: 아, 그때 중학생 때까지 살았는데 뭐.
0: 아, 그렇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윤종신의 이별 택시 듣고 올게요.

0: 윤종 신의 이별 택시 듣고 왔습니다.
1: 이게 원래 김현우 씨가 먼저 이제 윤종신 씨가 만들고 김현우 씨가 먼저 발표를 했고요. 노래를 불러서 그 뒤에 이제 윤종신 씨가 다시 부른 건데 오늘은 뭐 오랜만에 가사를 직접 쓴 윤종신 씨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가수는 김현우입니다.
0: 네, 그렇죠. 한국 대중음악의 가사 장인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분 누굴까요?
1: 이게 2014년이었네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아주 재밌는 기획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시인들이 뽑은 아름다운 노래 가사 이런 기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시인분들이 대중음악의 가사를 뽑아주셨는데요. 시인인 내가 봐도 이 노랫말은 정말 잘 썼다. 그중에 1위가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뭐 이거는 뭐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예상하는 바이긴 했는데, 저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의 이 부분이 있잖아요. 사랑은 비극이어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이 부분이 진짜 그냥 아주 그냥 가슴을 후벼 파죠, 그냥.
0: 그렇네요.

0: 이소라 씨는 이외에도 정말 좋은 가사들 많이 썼고요. 아. 그리고 이소라 씨 음악 정말 가사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네. 이외에도 여기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뽑히셨는데 이거 완전 인정.
1: 네.
0: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니까 김광진의 편지.
1: 아, 예. 진짜 빼놓을 수 없죠.
0: 예. 그리고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 루시드 폴 가사 다 좋아요.
0: 네, 루시드 네. 폴 노래가 굉장히 이때 많이 뽑혔어요.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도 있고요.
1: 아, 고백.
0: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도 있고 등등등해서 요거 이렇게 시인들이 뽑은 아름다운 노래 뭐 요렇게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은 네.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나중에 한번 기회 돼서 시간 내셔서 한번 쭉 보시고 음악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시인들이 네. 뽑은 아름다운 노래 그 중에 1위가
0: 1위
1: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0: 네.
1: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또 이렇게 들으니까.
1: 이소라 씨 가사 진짜 좋은 거 많은데 네. 오늘은 그래도 히트곡으로

0: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가사 장인 윤종신 씨, 이소라 씨 만나봤고요. 마지막을 네. 장식할 주인공 누군가요?
1: 저는 이 곡의 그 첫 그 소절이 그 어린 나이에 들었어도 네. 정말 충격이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0: 오.
1: 김창완 씨가 쓴 산울림의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이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가져왔는데요.
0: 네.
1: 이 곡의 첫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거하고 듣죠.
0: 네.
1: 꼭 그렇진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이 젊은 꼭 그렇진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지?
0: 그러니까.
1: 어. 그 어떤 충격을 먹었던 그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김창완 씨의 동화적이기도 하고
0: 맞아요.
1: 어떻게 보면 정말 시적인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도 사실 시는 알쏭달쏭해야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0: 네.
1: 시가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걸 뭐하러 읽어요.
0: 그렇죠.
1: 네, 명확하게 선악을 다 구분하고 그 어떤 불분명한 지대에서 우리의 판단을 나의 판단은 어떨까라고 생각해보게 하는 게 시의 힘이잖아요.
0: 네.
1: 그런 면에서 이 곡의 첫 도입부는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이 곡 가져왔습니다.
0: 진짜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1: 네.
0: 이 노래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산울림의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와 재건에 이란 자산 활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이 걸프 동맹국들에게 입힌 피해 비용을 산정하도록 관련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이란이 초래할 피해의 재건, 복구 비용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 복구에도 해당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구상은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인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결한 240억 달러, 한화 37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란 자산 해체가 종전합의 핵심 조건이라고 밝힌 직후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수요가 대폭 늘 것이라면서 탄도 순항미사일 생산 능력을 5년 이내에 기존 2.5배로 확대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중요 군사기업소를 찾아 미사일 총국 생산 능력 확대 계획 보고를 듣고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미사일 생산량을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미사일 추정동체가 보관된 시설을 돌아보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총무부장은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자 엄연한 현실이라며 주권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 국무부 발표는 상투적인 거짓 유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기 사건과 종결 사건을 점검해 139건에 대해 수사 감찰을 통보했습니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에서 종결한 사건 8만 3천여 건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기 사건 5천여 건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종결 사건 8건, 장기 사건 131건에 대한 수사 감찰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경북, 울산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말. 듣기에는 좋은데 돈도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독특한 실험을 하고 있죠. 정부가 기금을 조성한 다음 생태계를 지킨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밀렵 행위를 감시하거나 숲에 나무를 심으면 $3가량의 소액을 지급하는데요. 덕분에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을 지키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선의에 기대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 생태계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0: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H.O.T의 행복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경북 울진군에 사는 박미연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손편지도 오늘 같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왕 애청자입니다. 매일매일 상큼한 목소리로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긴 시골이라서 백화점도 없고 영화관도 없지만 오당제를 들으면 항상 큰 위로가 됩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제 이야기 같아서 울고 웃어요. 유일한 제 친구입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하면서 H.O.T의 행복 신청해 주셨고요. 왕 애청자 박미현 드림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손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이 둘 키우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면 진짜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0: 무당제를 친구처럼 느껴주신다고 하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백화점이나 영화관이 가까이 있지 않아도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같이 웃고 울고 공감하고 그런 시간이 진짜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 되잖아요. 우리 미연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좀 외롭거나 지치는 날 오당제가 늘 곁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휘성의 너라는 명작, 이 노래는 9734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늘 같이 자던 아이가 갑자기 이제 컸다고 따로 자겠다고 하네요. 서운한 마음도 잠깐 들었지만 또 이렇게 자라가는 거겠죠? 요즘은 아이 방을 만들어 주려고 이것저것 쇼핑 중입니다 하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아, 부모님 마음이 잘 느껴지는 사연인 것 같아요. 늘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자던 아이가, 이제 혼자 잘게요 하는 순간 뭔가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이 방 꾸며주려고 이것저것 고르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도 나중에 좋은 추억으로,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5637님은 지난 주말 페스티벌에서 발라드를 부르시면서 물을 뿌리고 오신 정승환님, 크크, 신곡 마치 오늘처럼 신청합니다. 오, 신곡이 나왔군요. 이게 참고로 5월 25일에 발매된 정승환 씨 신곡이라고 합니다. 조금 뒤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3249님은 남편이 청혼할 때 불러줬던 노래, 지하의 물론 신청합니다. 또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이 가사가 보니까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물론 모든 걸다줄 수는 없지만 작은 행복에 미소 짓게 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 될게. 언제까지나. 이런 가사네요. 와, 이 노래로 남편분이 청혼을 하셨다니. 생각만 해도 진짜 로맨틱한데요? 두분 추억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들으시라고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그리고 이어서 지하의 물론.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지하의 물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037님은요. 여름의 시작 6월 첫 주네요. 그 달의 시작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던데요. 젠디와 오당재 가족 여러분, 무더위에 짜증내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하면서 델리스파이스 차우차우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제 진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6월의 첫 주. 많이 덥지만 그래도 우리 2037님 말씀처럼 짜증내지 말고 좀 감사할 일들 하나씩 더 찾아보면서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 달의 시작에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이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또 좋은 마음을 품고 행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의미 있는 한 달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오당재 가족들까지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37님이 신청해주신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차우차우. 차우.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0: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정체는 거의 다 풀렸는데 사고와 고장차 때문에 혼잡한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사고 발생해 처리하고 있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부안 부근 대형 화물차 타이어가 고장나서 갓길에서 견인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도 안산분기점에 고장차 처리 중이니까 추가 추돌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전방 잘 살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호남 지방으로는 일부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서남원부터 구례 화엄사, 영동고속도로 여주부터 문막 구간도 빗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 건데요. 먼저 1104님은 멀리 사는 친구를 당일치기로 만나고 왔어요. 문득 참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차 타고 내려가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헤어졌네요. 사는 곳이 멀다고 미루지 말고 자주자주 만나야겠어요. 아, 그래요. 진짜 요즘 예전 같으면 멀리 사는 친구 만나려면 막 큰 맘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차 타고 어디든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분이랑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6954님은 취하고 싶네요 하면서 전람회 최종 진담을 또 신청해 주셨네요. 너무 좋은 노래죠.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1004님의 신청곡에 이어서 전람회 최종 진담 6954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전람회 최종 진단 듣고 왔습니다. 2412님이요. 이제 산뜻하고 더운 여름날 6월이네요. 오랜만에 보이스에 너만의 천사가 되어 신청곡 보내봅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6월을 산뜻하고 더운 여름날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진짜 그 말처럼 뭔가 6월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함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초록초록 싱그러움도 느껴지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이렇게 또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끼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달을 맞아서 이렇게 좋은 노래도 신청해 주셨으니까 오늘 같이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5168님은 남편이 좋아하는 솔리드의 천생연분 신청해 주셨네요. 참고로 이 솔리드의 정재윤 씨가 프로듀싱한 남성 3인조 그룹이래요. 그 앞에서 우리 2412님이 신청해 주신 보이스가요. 우연히 또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신기한데요. 보이스의 너만의 천사가 되어 이어서 솔리드의 천생연분까지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워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민수경님이 보내주셨어요. 큰맘 먹고 옷장 정리를 시작했는데 추억이 담긴 옷들만 꺼내보다가 끝나버렸네요. 정리는 다 못했지만 패션쇼는 실컷 했습니다.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씨 오브 러브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진짜 공감이 가는 사연이죠. 옷장 정리하다 보면은 뭔가 추억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이 옷을 언제 샀더라? 이 옷님 거 어디 갔었지? 이런 생각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데 어쨌든 옷을 정리하면서 추억 여행하신 것 같아서 우리 민수경님의 신청곡을 오늘 안 틀어드릴 수가 없네요. 이따가 끝곡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 다음 주에 보이는 라디오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화요일이죠. 우리 오늘만 남의 평 코너지기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보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분의 연기를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화요일에 꼭 본방 사수, 본방 청취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끝곡 앞에서 민수경님이 신청해 주신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씨 오브 러브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고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선관위 제도 개선 논의 등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사건 전모를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시스템 허점은 없었는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늘 당장이라도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며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전면 재선거 요구냐는 질문에는 한두 곳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을 빼고 논의할 문제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세계적 오일 메이저사 영국 BP가 동해 심해가스 전 공동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BP 측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졌던 동해 심해가스 전 개발 사업은 좌초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석유공사는 1,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1차 시추가 실패로 끝나자 2차 탐사 시추부터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 국제 입찰 절차를 진행했는데 BP, 엑손모빌 등 주요 오일 메이저를 포함한 해외 석유 개발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무산될 뻔한 프로젝트가 되살아난 건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금 외환시장을 규율하는 4개 기관장이 고환율 상황을 틈탄 투기 수요를 겨냥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등과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경북, 울산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하천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땅 밑에는 무려 590톤이 넘는 금이 묻혀있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 정도면 많은 이들이 눈독을 들일 법도 한데 정작 공공기관은 금강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제성 때문인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금광들이 있었지만 캐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금광의 경제성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 탐사 기술이 발전한 시대, 우리의 금광도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박상준 선임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7일 일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한반도의 금광 다시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박상준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연구원님, 예. 사금 채취하는 분들이 요즘 많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네. 진짜 강에 금이 나오긴 나오는 겁니까?
5: 예, 그렇죠. 네, 뭐 경제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끔씩 금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채취를 하면은.
4: 아, 그러면 예. 채취할 만한 정도의 경제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5: 아, 그것은 이제 그 얼마나 모여 있냐, 사금이 모여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확한 장비나 이런 걸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취미로 하는 그런 것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뭐 아, 이득을 얻거나 그럴 수는 없고 아. 그냥 금을 가끔가다 한두 그레인씩 한두 입자씩 볼 수 있다는 이런 재미가 있을 수 있겠죠.
4: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들어보니까 금 사금 채취하는 동아리도 생겼다고 네.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5: 글쎄요. 저도 뭐 정확히는 뭐 들어가서 본 건 아니지만 얘기 듣기로는 한 3년 정도에 한 3배 정도.

0: 정도 1000명에서 한 6배 정도 1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까지 늘었다라고 해서 사금을 취미로 한 번씩 해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은 것처럼 보입니다.
1: 예. 네. 주로 사금 채취하는 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0: 제가 듣기로는 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뭐 네. 경기도 강원도 홍천이라든지 경기도 포천 여주 전북하고 충북 진천 영동이나 뭐 이런 쪽이나 전국의 곳곳에 하천 같은 데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1: 예. 네. 원래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금이 많았던 나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때도 사금 형태를 캔 건가요? 아니면 금광에서 그냥 곡괭이로 캔 건가요?
0: 과거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때는 뭐 그렇게 금관도 만들고 할 정도로 금이 예.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럴 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예. 추측이건데 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금들은 전부 사금에서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사금이 땅 속에 있는 뭐 광맥이라든지 이런 데서 캐내오는 것보다 훨씬 채취도 쉽고 가공도 쉬워서 네. 신라 시대나 이럴 때 있는 금들은 주로 이제 사금에서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1: 예.
0: 그 이후에 이제 조선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제 시대 때 네. 이럴 때는 전부 다 이제 주로 사금보다는 이제 광맥에서 캐기 시작한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광맥에 있던 그 금속이 쪼개져서 네. 그렇게 해서 흘러내려온 게 사금입니까? 아니면 사금은 원래 다른 형태로 있는 거고 어떻게 네. 구분을 해야 되나요?
0: 사금은 기본적으로 땅 속에 있던 금들이 이제 지표에 노출이 된 다음에 네. 풍화를 받아서 바위가 쪼개져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쪼개져서 점점점 작아서 모래가 되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부서집니다.
1: 네.
0: 근데 녹지는 않고 부서지는데 이렇게 부서지면서 이제 어디 가서 무거우니까 쌓이게 되는 게 사금이라서 저희들이 사금은 원래 그 우리 태생지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 이제 땅속이 되겠죠.
1: 그럼 원천은 같은 거네요. 네,
0: 원천은 네. 같은 겁니다.
1: 네. 예. 자, 그러면 사금을 이제 만약에 지금은 아마추어들이 취미삼아 동아리에서 그냥 뭐 재미삼아 해보자 뭐 이러시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 그 사금을 이제 채취하는 방법은 크게 뭐 저희들이 이제 그 밀도 무게 때문에 다른 광물들 다른 뭐 암석에 있는 광물들하고 덴시티 밀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금이 금이 좀 무겁거든요. 다른 네.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키질을 하면은 가벼운 거를 날라가고 쌀 알은 쪽에 남아서 쌀 알하고 이제 그 곡식하고 그 껍데기하고 이렇게 분리하듯이 이 사금도 모래 같은 거랑 다 같이 떠서 팬닝 디쉬라고 하는 그 접시 같이 생긴
1: 네.
0: 또는
1: 채 같은 느낌이던데.
0: 예, 채는 채인데 이제 뭐 이렇게 물이 빠지는 채는 아니고요. 네. 그 베트남 그 전통 모자처럼 네. 생긴 꽃갈 모자 같은 그런 걸 거꾸로 한 그런 디쉬가 있습니다.
1: 네.
0: 접시가 있어서 거기다가 모래를 떠서 이렇게 돌리면 무거운 것은 좀 안쪽에 남고 가벼운 것은 자꾸 빠져나가서 점점점 좀 그런 것을 이제 물을 줄여가면서 네. 하게 되면 이제 금이 나중에 조금 보이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금을 채취하는 거고 그거 이제 개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서부 개척 시대 때 했던 그런 정도고 만약에 사금 광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커다란 기계를 써서
1: 예.
0: 지금 이렇게 그 밀도 차이한 무게 차이한 분리를 하는 것을 해냅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많이 이제 대량으로 회수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죠.
1: 네, 예. 저도 그 몽골에 가서 사금 채취하는 체험을 가본
0: 예,
1: 적이 있습니다.
0: 예.
1: 야, 근데 이게 물을 엄청나게 쓰더라고요.
0: 그렇죠. 예.
1: 플라스틱 이런 양동이 같은 걸 주시면서 그냥 이걸로 하나씩 하나씩 모래랑 뭐 이런 거 털어내고 또 물로 또 털고 또 물로 또 털고 하면 한 진짜 몇십 번 하면 그 말갱이가
0: 맞습니다.
1: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많이 쓰면 이게 친환경인지 의구심이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옆에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기계들 동원해서 제대로 금 채취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럼 저것도 물로 합니까? 그랬더니 저건 물로 하는 게 아니라 화공약품 같은 걸 쓰는 것 같이 얘기하던데 그건 또 뭡니까?
0: 그러니까 금을 이걸 이제 성광을 한다 그러는데요.
1: 네.
0: 이제 광상학에서는 용어를 이제 성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다른 모래나 다른 광물들하고 금을 분리하는 것이죠.
1: 네.
0: 근데 그런 금을 분리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금을 그냥 바로

0: 녹였습니다. 녹이는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무게로 물로 이렇게 분리하듯이 부유성광이라고 하는 예. 것들이 있어서 화공약품을 써서 녹이거나 아니면 화공약품보다는 좀 덜 독성이 강하지만 어떤 약품들을 넣어서 그 정확하게 금의 무게와 금 광물의 무게와 그다음에 다른 광물들의 무게의 비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도록 네. 어떤 물 아닌 다른 용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띄우고 네. 더 잘 띄워서 이제 금은 잘 위로 떠오르게 하거나 아니면 잘 가라앉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게 돼 해서 이제 금을 분리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썼었죠. 네. 그것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물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화공약품으로 띄우고 가라앉히고 네. 하는 방법이 있는데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그런 화공약품들은 계속 재회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아.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1: 예.
0: 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금을 바로 막 그냥 아주 강한 산에다 녹이는 방법도 있는데
1: 예.
0: 이제 그런 건 아예 못 쓰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써서 아까 이렇게 예. 기계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1: 예.
0: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물도 다 회수해서 다시 쓰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이제 외국에 이제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할 때는 그냥 광물 끌어다 쓰고 광물 그냥 버려 흘려보내 버리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법 체제가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다 물을 회수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원칙은 당연히 친환경적으로 예. 하도록 다 유도가 되어 있는
0: 네.
1: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그 몽골이 또 굉장히 금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1: 진짜 몇 좀 한 두세 시간 해봤는데 꽤 적지 않은 그람 수가 좀 나왔습니다.
0: 예, 예.
1: 일부러 좋은 데 있죠. 점지해 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얄팍한 생각에 사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이 사금 많이 나오는 데를 추적하다 보면 이 금 덩어리가 있는 광산을 찾을 수 있지 않겠네 이런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맞습니까?
0: 예,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방법들로서 이제 금 광산을 탐사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 사금이 있는 지역 근처에는 분명히 이제 그 사금을 가져온 땅 속에 깊이 있었던 이제 광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찾는 방법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천이 발달한 이제 되는 좋은데 하천이 과거에 발달을 안 했거나 지금 현재 발달을 안 하고 있는 그 좀 건조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천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말라버렸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탐사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는 그런 사금 탐사도 좀 하지만 하천이 발달한 데를 쫓아서 사금 탐사도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들을 더 현대적인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이런 금을 가지고 오는 광맥이 뜨거운 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뜨겁고 약간 산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물들이 올라오는 주변들을 암석들을 이렇게 변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1: 네.
0: 그 변질 때는 훨씬 더 그 광맥보다 넓기 때문에 그리고 변질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변질의 어떤 패턴들을 파악을 하면 광맥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뭐 그런 방법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최첨단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지상에서 싹 스캔을 하면 어디 있고 뭐 이런 정도 기술은 아직 없는 건가요?
0: 예, 그렇게 뭐 스캔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런 방법들은 이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1: 그렇군요.
0: 왜냐하면 지구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역사 동안에 막 중첩도 되고 뭐 그래서
1: 예.
0: 땅속을 바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고요.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는 방법.
1: 네.
0: 그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이제 시추를 해서 보는 방법들이 제일 이 광산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들이죠. 그래서
1: 네.
0: 아직은 어떤 방법도 땅속을 아주 그냥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제 저도 이제 사금 채취하다 보니까 굉장히 금과 유사한 색깔을 가진 것들이 또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0: 아, 예, 예.
1: 그래서 저는 들떠가지고 야 이거 금 덩어리 아니냐 했더니 아 이건 금 아니라고 하는데 또 유사하게 생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0: 예. 그래서 뭐 흔히들 좀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풀스골드라 그래갖고 금이랑 비슷하게 반짝거리는 것들이
1: 네.

0: 그 광맥에서 금이랑 좀 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 이제 많이 속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속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건 이제 황철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주로 황이랑 결합한 금속 광물들이 있습니다. 이 황철석이라고 하는 것은 황이랑 결합한 철이고 또 황이랑 결합한 구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금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색깔도 유사하게 노랗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근데 또 금이랑 같이 나오고 하니까 아까 펜닝 같은 걸 하셨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그 산화가 되거나 그러니까 녹슬지 않고 있으면 꼭 금이랑 비슷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아 이거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속는 경우도 있고 가져다가 이제 보관을 하거나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것들은 많이 이제 변하죠. 산화가 돼버리죠.
1: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던 사실들을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금은 지구에 없었고 외계에서 이렇게 날라온 거다 이런 소리도 들었고 아니다. 우리 지구 안에 내핵, 외핵 뭐 이런 데 가면 또금 성분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도대체 금은 어떻게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0: 금은 사실은 우리 중세시대 때 연금술사들이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금을 만들 수가 없었죠. 그 만들 수가 없는 것은 결국은, 금의 특징이 이제 중성자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도 높고, 그래서 전자도 많이 갖고 있고, 중성자와 양성자도 많이 갖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중성자들하고 양성자들, 전자들이 다 뭉쳐야 되는데, 이렇게 뭉치게 하려면 굉장한 압력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금들이 뭐 별들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지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온도와 압력. 그러니까 그렇게 별들이 폭발하면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게 중성자별이 남는데 이런 중성자별들끼리 충돌을 하면서 그 중성자들이 다른 중성자들 흡수하고 전자도 흡수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최근에는 금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정도 온도 압력 정도는 돼야지만 금들이 충분한 중성자와 양성자를 모아서 이제 금의 원자 번호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게 지구에 운석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런 그 가스나 먼지들이 뭉쳐서 지금 지구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은 생각보다 무거운 물질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지구 핵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구 핵에 가장 많이 우리 지구에 금들이 모여 있고요.
1: 그럼 그 지구 핵에 있는 것도 외계에서 온 것들이 들어간
0: 그렇죠.
1: 거군요.
0: 지구에 존재하는 금은 뭐 지구 지금 현재 뭐 만들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구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만들어졌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전부 다 외계에서 온 물질들이고요. 뭐 우리나 그 중요한 원소들 뭐 모든 원소들이 다 외계에서 온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금은 특히 뭐그 별의 폭발이야 이런 것보다는 아주 그런 별이 폭발하고 나서 남은 중성자별들이 충돌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이랑 좀더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구에 이제 그 핵에 가장 많은 금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요, 박사님. 우리 다이아몬드도 지금 인공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우리가 에너지를 통제하고 고압과 고에너지를 유지해서 인위적인 어떤 그런 중성자 간의 별들 간의 충돌 같은 걸 만약에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금 같은 건 새로 연금술을 못 만드는 겁니까? 못 합니까?
0: 뭐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이론상으로는 아주 중성자 별의 충돌만큼의 어떤 상황들을 저희들이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금과 뭐 백금 이런 아주 그 중금속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건을 지구에서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그것은 뭐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차원이 다른
1: 인공타 이런 것도 안 되는군요.
0: 근데 이제 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결합 방식만을 이제
1: 재배열하는 거니까.
0: 재배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 상업적으로는 지금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사실은.
1: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만약에 태양계 근처에 이제 뭐 화성에 가보겠다라는 CEO도 있는 마당에 어디선가 다량

0: 앞으로 저희가 더 캐올 수 있는 주변 행성들 중에 그런 데가 있나요?
1: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연구하는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성 달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좀 그런
0: 가져오자
1: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외계 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져서 금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있듯이 당연히 달도 있을 거고 화성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을 수도 있고요.
0: 그러면 진짜 달이나 화성 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추가적으로 더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1: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져오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면
0: 그렇겠네요. 예.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금은 또 가치나 성질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합니까?
1: 금이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금이 생성되는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금에 좀 그 다른 물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 광맥이나 아니면 사금에서 캐는 금들은 순수한 금은 거의 없습니다.
0: 네.
1: 순수한 금은 거의 없고 이제 광사학적으로나 광물학적으로 그 금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엘렉트럼이라고 하는 광물로 보통은 존재를 합니다.
0: 네.
1: 그 엘렉트럼이란 광물은 금과 은의 합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뭐 사금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했다고 하셨지만 저 그거를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소 분석 장치로 분석을 해보면 금하고 은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의 함량이 굉장히 높냐 아니면 금의 함량이 조금 낮냐 반대로 은의 함량이 조금 높으냐 은의 함량이 낮으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금은의 비율이 생깁니다. 근데
0: 네.
1: 그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시기에 나오는 금들은 좀 금 함량이 좀 높고
0: 네.
1: 어떤 시기에 나오는 것도 금 함량이 좀 낮아서 좀 그런 차이는 있지만 예 그게 그렇게 뭐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의 함량이 한 80% 이상이 돼서 은의 함량 20%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엘렉트럼이라고 하는 광물은 우리가 흔히 그냥 광상학적으로 광물학적으로 자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은이 한 80% 되고 금이 한 20% 정도 되는 것 이상들은 다 우리가 자연은이라고 부릅니다.
0: 예. 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엘렉트럼이라는 것들을 자연상에 추출하면 그 함량이 일반적으로요. 은이 4고 금이 한 1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국제 시세가 역사적으로
1: 네.
0: 금과 은의 시세가 한 4대 1 정도 된다. 금이 4배 정도 비쌌던 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되었다는 얘기들을 하시길래 캘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가 궁금해서요.
1: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0: 예.
1: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가격적인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금하고 은의 비율, 금에서 나오는 아까 엘렉트럼에서 나오는 그 금하고 은의 비율은 뭐 상당히 좀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은은
0: 네.
1: 은은 이 엘렉트럼이라고 하는 데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광물들에서도 또 많이 나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런 비율 때문에 꼭 그 비율대로 어떤 광산의 금, 은 비율이 그 엘렉트럼의 비율이 1대 4였다. 또는 뭐 10대 1이었다. 뭐 이 정도로 되면은 항상 생산품도 그 정도 나오는데
0: 네.
1: 그 외에 또 은도 나올 가능성들도 많기 다른 광물에서
0: 네.
1: 그래서 은이 훨씬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몰랐던 금의 세상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명품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0: 오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박상준 선임연구원 모시고 금이 만들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 다양한 말씀 드리다가 제가 하나 아쉬웠던 게 예전에 우리나라 참 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금이 별로 없는 건지 그 제가 듣기로는 일제강점기 때 뭐 잔뜩 캐갔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 맞습니까?
1: 네. 그 우리나라에는 뭐 신라시대 때도 그랬지만 금광산들이 꽤 많았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제시대 때 북한 쪽에
0: 네.
1: 운산강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동북아시아에 상당히 컸던 금광산이 존재를 했었고요.
0: 네.
1: 통계적으로는 한 20만 톤 광석으로 20만 톤씩 네. 했고 뭐 한 1년에 2톤 정도씩의 금도 생산을 했었다라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컸던 그런 규모의 광산이 있었고요. 남한 쪽에서도 뭐 한 700여 개의 광산이 한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뭐 소규모 광산들도 있고 이렇게 존재했을 정도로 많이 있었고요. 뭐 무국 광산이라고 지금은 이제 폐광이 됐지만
0: 네.
1: 그런 광산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20년 동안 한 20톤의 금도 캤었고 그리고 은도 한 50톤을 캘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금들을 그러니까 생산할 정도의 그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광산들이 꽤 있었었죠.
0: 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우리나라에서 금광 또는 은광 광산은 없습니까?
1: 지금 이렇게 가행을 한다고 보통
0: 네.
1: 표현을 하는데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저쪽 전남 해남 쪽에
0: 있군요.
1: 해남 쪽에 지금 한 광산이 꾸준하게 한 10여 년 이상을 한 20여 년 정도를 지금 이제 그 채광을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한 1년에 한 120에서 한 120kg에서 한 200kg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네, 지금 그거 하나 남은.
1: 네, 하나 남은 것이다.
0: 네.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금값이 천정부지로 몇 년 새 계속 오르는데 혹시 다른 데서 원래 금이 좀 있는데 야 이게 금 이거 캐봤자 돈 안 돼 우리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안 한 건지
1: 네.
0: 그럼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면 다시 또 캐볼 만한 지역이 더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제 금값이 올랐으니까 이제 금을 캐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이렇게 과거에 저희들이 한 700여 개 정도 되는 소규모 뭐 중규모 정도의 이런 금광산들이 옛날에 과거에 존재했었는데 이런 광산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0: 네.
1: 그다음에는 이제 금값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다시 이제 좀 캐서 준비를 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 것들이 있는데 금값이 폭락했던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0: 네.
1: 같은데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의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하면서 이제 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0: 네.
1: 이제 그냥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금본위의 이제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포기를 하고 그냥 금은 내다 팔고 현금성 자산을 가지려고 했던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금값이 떨어지니까 뭐냐면 중국같이 인건비도 낮고 이렇게 아까 환경 같은 거에 개념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싼 금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니까
0: 네.
1: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금들을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0: 네.
1: 이제 활발하게 탐사도 많이 하고 이 금광산은 굉장히 많이 좀 뭐 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금값이 너무 낮아지니까 생산을 못하게 되고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돌리다가 또 2년 3년 쉬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휴광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아예 금값이 너무 낮아지고 안 되니까 이제 폐광을 하거나 이런 식의 했던 것들이 많고
0: 네.
1: 그 이후에는 이제 금보다는 더 이제 급했던 것들이 이제 핵심 광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금 광산이 많이 없어지게 됐죠. 폐광을 하게 됐죠.
0: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금 시세가 예전과는 완전 달라졌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다시 우리나라에서 좀 눈 뻘개져가지고 이제 해볼까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1: 그런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과거에 금광산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금광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끔씩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0: 네.
1: 예, 문의를 하시는데 다른 금속광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계품이라는

0: 게 있습니다. 네. 컷오프 레이드라 그래갖고 네. 그게 뭐냐면은 이 광석을 캐서 팔 때 네. 어느 정도 함량이 있어야지만 되는 그 품위를 그 함량을 이제 한계품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한계품위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금값이 높으면 한계품위는 낮아도 됩니다. 금값이 굉장히 낮아지면 한계품위가 높아야지만 채굴을 했을 때 많이 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금속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팔았을 때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한계품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네. 한계품위가 한 6g 정도 됐었습니다. 네. 한 90년대에 약 6g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한 1g 정도까지 한계품위가 낮아졌어요. 아. 1g 이하까지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과거에는 1g이라고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광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광채들도 다 같이 이제 캘 수 있는 아. 상황이 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금광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끔씩 문의를 하십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그럼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금 채굴하는 기술도 뭔가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방식들을 많이 써왔나요?
0: 금 채굴하는 것은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석유개척 시대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사금을 캤던 것. 아니 우리 네. 신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표에 이제 모래 같은 거랑 같이 걷어내면 제일 좋은 방법들이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체진이 돼서 취미생활 정도만 할 수 있는 예. 안 그러면 이제 전혀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정도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막 뜨거운 열수 같은 데서 금이 예. 녹아 있다가 예. 지표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암석 틈 사이에 이제 식어서 다른 뭐 석영들이나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황철석 이런 것들이랑 같이 침전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광맥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바위 내에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쫓아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 갱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건 네. 깊은데 갱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는 이런 방식들을 채굴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금도 있지만 아까도 한계품위가 낮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g 미만도 많이 생겨와서 그런 것들이 있는 데는 또 이렇게 그냥 백설기 안에 콩이 들어있듯이 네. 이렇게 퍼져 있다고 아. 보통 얘기하는 상금상 산점상으로 금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품위는 좀 낮죠. 왜냐하면 네. 넓은 면적에 들어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노천 채굴합니다. 그냥 산 전체를 깎아내면서 그걸 이제 가져다가 팔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노천 채굴을 하는 것이 해외에서는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광맥형이 굉장히 품위도 좋고 해서 발견을 하면 갱내 채굴도 많이 하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런 두 개의 어떤 채굴 방식의 변화는 있지만 크게 뭐 경제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노천 채굴을 하면은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일단 시각적으로 보기 별로 안 좋고
1: 그렇겠죠.
0: 붕괴 위험성도 더 높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환경병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갱내 채굴을 하면 갱내로 들어가서 굴진하고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에 이 폐수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밖으로 막 나오는 건 아니고 네. 물론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두 개의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상황 봐서 이렇게 보통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전 세계적으로 금 매장량은 얼마나 되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중에 얼마나 묻혀 있는 걸로 추정됩니까?
0: 한계품위에 따라서
1: 그것도 기준이 다르군요.
0: 예, 매장량이 매년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가령 예를 들어서 한계품위가 6g이었다 그러면 6g 정도뿐이 안 되는 그 광맥들과 그 광채들만을 이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예. 보통은 그렇게 되면은 좀 줄었다가 네. 한 10년 후에는 지금 1g까지 떨어졌으면 1g 정도까지 되는 그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한계품위는 매장량은 또 더 넓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장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2025년도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은 그렇게 해서 집계된 매장량이 한 6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6만 톤.
0: 6만 네. 톤. 6만 톤 정도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광 탐사가 많이 이제 그 죽어 있어서 네. 한 2016년, 17년도 통계를 보면 한 7.5g 정도 퍼톤 정도 되는 품위의 광채가 한 590만 톤 정도 있는 것으로.

0: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금양으로는 한 한 49톤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40몇 톤 정도뿐이 안 되니까.
1: 순간 놀랐잖아요. 592만 톤이라고 하셔가지고.
0: 그거랑은 이제 개념은 뭐냐면 한계품.

0: 1.5g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1g 정도로 풍미를 낮추면 그 양은 49톤이 아니라 그거에 뭐 10배도 많아질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아직 지금 확정 지어서 저희들이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조사가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도 또 다시 집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한계 품위를 낮춰서 하면 매장량이 많고 또 하나는 총량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제 이거를 캐서 경제적으로 이제 파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뭐 초기 투자만 된다고 한다면 뭐 개발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네. 양에 대해서는 문제는.
1: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법률적인 건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저희 집 지하를 막 파봤습니다. 그런데 석유가 나왔어요. 네. 그럼 제가 이 석유를 갖다 팔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국가의 뭐 그 광산 관련한 광물 자원 관련한 법규상 석유는 일단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처럼 법에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네. 금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제 지하 파서 뭔가 금맥이 나오면 제 겁니까?
0: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땅에 소유하고 네. 광권에 소유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이라도 거기에 자기가 금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금속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권리를 신청을 하면 네. 그것은 본인 것이 됩니다. 예. 본인 것이 돼서 땅 주인도 그걸 함부로 파거나 채취하거나 팔거나 할 수 전혀 없고요. 그 권리는 오로지 그 광구를 신청했던 사람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권까지 신청을 한다면.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발을 할 때 그 땅 표면을 뭐 파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땅 주인이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들은 개발하실 때 개발하기 전에 땅 주인과 땅을 매입하는 뭐 이런 협의를 하긴 하죠. 그렇군요. 어쨌든 땅의 소유권과 광물의 소유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1: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땅까지 샀고요. 제가 광물을 어디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발견한 뒤에 생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0: 생산까지 상당히 발견을 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렇겠죠. 예. 생산할 때까지도 한 뭐 그건 뭐 한 5, 6, 7년 정도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 평균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그 발견해서 생산을 하는 데까지 시간 걸리는 것보다 발견할 때까지가 더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어떤 결과는 한 15년 정도.
1: 15년요? 네.
0: 15년 정도 그러니까 탐사를 해서 발견을 하고 개발할 때까지 생산품이 딱 나올 때까지 한 15년 정도 걸린다라는 네. 통계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 S&P 글로벌이라고 하는 데서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네. 전국 전 세계에 있던 광산들이 탐사를 어느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개발해서 생산품 나올 때까지 한 게 한 15년 정도 걸렸고 네. 그다음에 IAEA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보고서를 몇 개 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 광산 같은 경우도 한 16년 정도 예. 네, 16년 정도 생산할 때까지 걸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면 한 30년도 걸립니다. 예.
1: 그렇군요. 진짜 광업을 한다라는 건 인생 걸고 하는 거네요. 시기를 보니까. 예. 이게 뭐 단 뭐 몇 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 30년까지도 걸린다니. 진짜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이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서부 개척 시대 분들이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금을 찾아서 헤맸던 것들이 일단 발견하기만 하면 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거니까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고 특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커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이 광산의 개발 연수가 좀 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떤 탐사 업체라든지 어떤 그 기업이 광산을 많이 탐사해놓고 이제 설비 투자도 어느 정도 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투자의 뒷단에 들어가 그러니까 탐사의 뒷단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을 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리턴은 작게 된 거죠. 그냥 지분 참여 조금 하고 마는 거니까 네. 그 대신에 이제 초기에 잘 모를 때. 여기에 있을까 말까 하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은 좀 적게 내지만 나중에 이제 터지면 굉장히 리턴이 많이 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죠.
1: 네. 우리나라는 또 조선 강국

0: 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발상 전환으로 육상에서 광구를 찾는 게 아니라 바다 밑에도 금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바다에서 금 캐는 거 이건 가능합니까?
1: 예, 사실 그 바다에서 금을 찾는 일들을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요. 예. 15년 정도 전부터 공해상에 있는 예. 이런 그 해저면에 있는 금광산들
0: 예.
1: 또는 뭐 금광산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를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저에서 만들어지는 금광산들도 육상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랑 동일한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제 단지 깊은 바닷속에 있고 그다음에 암흑천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찾는 방법들이 좀 육상이랑은 다른 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는 것들은 육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고품위들입니다. 굉장히 고품위들이라서
0: 예.
1: 찾기만 하면 좋은데 네, 찾아도 이제 캘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 국제 해저 기구라고 있습니다.
0: 네.
1: ISA, Seabed Authority,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광구도 발급을 하고 해서 지금 다양한 소위 얘기해서 플레이어들이라고 하죠.
0: 네.
1: 일본, 중국, 한국, 뭐 인도 뭐 이런 다양한 국가들 그리고 그 국가에 속한 이제 컴퍼니들이 지금 그런 것들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럼 가시적으로 지금 많이 캐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시도만
1: 아직은 하나요? 아직은 그 연구 탐사 뭐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
0: 네.
1: 뭐 그것을 퍼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시제품으로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정도고 아직 실질적으로 플레잉은 못 하고 있죠.
0: 네. 그러면 공해상에서요. 우리 영해가 아니라 공해상에서 그런 금맥을 저희가 심해에 있는 걸 찾았습니다. 바다 밑에 있는 걸. 그걸 막 캘 수 있는 권한 그건 우리가 있는 거예요.
1: 그거를 ISA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0: 예.
1: 국제 해저 기구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 받는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0: 네.
1: 탐사권은 거기서 발급을 하게 되고
0: 네.
1: 저희들이 탐사권을 받아서 그 권리를 보유하고 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육상에서 이제 이런 금속을 캐고 금도 캐고 금속도 캐고 구리도 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과거 한 뭐 BC 2000년 전부터 이제 그런 걸 캐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0: 네.
1: 뭐 하고 그렇게 한 수천 년간 정도 싸우고 뭐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와서야 이제 가령해서 뭐 좀 비정상적 비합법적으로 캐는 뭐 금속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은 우리 뭐 국제적으로 사고 팔지 맙시다.
0: 네.
1: 뭐 정확한 노동력이 들어간 것만 삽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그다음에 환경 보호를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해저에서 지금 캐려고 하는 광물들은 캐기도 전에
0: 네.
1: 전 국가들이 다 모여서
0: 룰을 정했군요.
1: 룰을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0: 아.
1: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기술력이 없는 나라에는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걸 캐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뭐 좀 공유를 이익을 공유합시다. 또는 환경보호는 이렇게 합시다. 환경보호 룰이 정해질 때까지는 이 뭐 캐지 맙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속 자원에서 캐기도 전에
0: 네.
1: 이런 룰들을 만들고 뭔가를 국제적인 룰들을 만들고 협의를 해서 지금 뭔가를 다가가는 중은 이런 해저 광물 자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해저 광물 자원을 캘 수 있는 특히 뭐 금, 은, 구리 뭐 비슷한 기술이 사용하겠죠. 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1: 꽤 높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탐사 능력도 상당히 선진국 그 대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0: 예.
1: 그다음에 특히 양광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연구고 그 기술들입니다.
0: 예. 양광 기술이라는 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1: 아니 양광은 이제 들어올릴 양자라서
0: 예.
1: 밑에 있는 광석을 캐면
0: 예.
1: 그걸 이제 한 수천 미터 뭐 한 5천 미터 깊이는 5천 미터 아니면 짧게는 한 1천 미터 정도 되는 데를 들어 올려서
0: 이제 그래야겠죠.
1: 올려서 배에다가 나와야지만 이제 그걸 뭐
0: 예.
1: 선광 재련을 하든지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양광 기술,
0: 네.
1: 그다음 채광 기술이라고 해서 해저면에서 그걸 캐는 기술들
0: 네.
1: 이런 것들은 양광 기술 같은 경우는 그거의 축소 모델 같은 것들 실험을 했을 정도로
0: 네.
1: 세계 최초로 뭐 그 정도로 하고 이 채광 기술도 상당히 선진국 대비해서 많이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0: 기술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그 ISA 룰들이 합의가 완전히 끝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자본들도 또 투자가 되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야 그러면요 저희 좀 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이러다가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 양광 기술, 채광 기술, 그 바다에서 금 캐는 기술이 갑자기 가시화돼서 금을 왕창 캐가지고 네. 금값 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아직 그 시기는
0: 그런 많이...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뭐 지금은 금보다는 지금 해적 광물자원에서 금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적인 문제, 네.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지금 아직 합의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지 되는 문제고 그 전에 아마 육상에 있는 아직 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이 포커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AI 기술도 점점 발달하는데 이런 탐사 방식도 그것 때문에 같이 바뀌고 있나요?
0: 예, 그렇죠. 많이 바뀌고 있고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노천 채굴이나 갱내 채굴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AI를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그 근처 안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컨트롤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똑같이 조작하면 저기 똑같이 조작이 되는 이런 기술들도 그런 AI로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탐사.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은 탐사거든요.
1: 네.
0: 금속광산, 금광산 개발하는 데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다음부터 뭘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탐사하는 방법뿐이 없고요.
1: 네.
0: 그런데 그런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구물리 탐사, 지화학 탐사, 아까 열수변질 탐사 이런 것들을 하면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일일이 뭐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돌려서 그다음에 그걸 중합을 시켜서 이제 뭐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AI가 그런 반복적인 작업이라든지 아주 정교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작업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아 어디 지역에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AI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범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무슨 AI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놨다.
1: 네.
0: 그래서 뭐 금광산에 대한 뭐 그런 그 일종의 프로그램
1: 네.
0: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거기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아직 전 세계적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빅데이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뭐 여기서 만들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금광산을 찾을 때는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써서 아주 그거에 맞게 좀 특화를 시켜놨는데 그거를 가령해서 다른 외국에 가서 쓸 때는 거기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또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필요성도 있지만 또 거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또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거기서 바로 쓸 수 있는 범용적인 아직 그런 것들은 좀 AI로 하기에는 멀지 않을까 탐사 부분에 있어서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그 개발을 하려고 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10년은 저는 광업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1: 그만큼 진짜 광물 확보의 전쟁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 포함해서요.
0: 네.
1: 앞으로 우리나라가 광물 탐사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광물을 탐사해서 개발하는 데까지 저희가 금속이나 그 광물들을 손에 쥐는 데까지 적어도 15년, 10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걸리고요.
1: 네.
0: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주 굉장히 그 비용 집약적인 것들이고 물론 그렇게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윤을 남겨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금속 중에서도 이제 핵심 광물처럼 없으면
1: 네.
0: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이제 안 팔거나 이런 네. 경우들이 벌어지면
1: 네.
0: 이제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1: 네.
0: 제 생각에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좀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투자도 해가면서 해야지만 저희들한테 필요한 첨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속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박상준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밤 9시쯤 안산시 성곡동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공장으로 불이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신고 5분 만에 대응 1단계, 약 45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 레바논 다히에를 공습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최소 3차례 폭발이 있었다고 AP통신에 전했고 소셜미디어에는 무너져 내린 건물 모습 등이 게시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습 자체를 요청하면서 공습이 유보됐던 상황이었습니다.

0: 세계적 오일 메이저 영국 BP가 동해 시메가스정 공동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왕골의 프로젝트로 알려졌던 가스전 개발은 좌초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1차 시추가 실패하자 2차부터 국제 입찰을 진행했는데 BP, 엑손모빌 등 주요 오일 메이저를 포함한 해외 석유 개발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되살아난 건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기업 공개 IPO를 앞둔 가운데 목표 규모 2배에 달하는 1,500억 달러, 우리 돈 234조 원에 달하는 투자 수요를 끌어모았습니다. IPO에서 2배 청약률은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스페이스X 상장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자금 외환시장을 규율하는 4개 기관장이 고환율 상황을 틈탄 투기 수요를 겨냥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이간틈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기구가 내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사상 처음 1.5%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잠재 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0.19%포인트 하락한 1.66%로 추정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경북, 울산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 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호주의 그룹 에어서플라이는 1976년 6인조 그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는 호주에서만 앨범을 내고 활동하는 로컬 그룹이었는데요. 1979년에 호주에서 발표한 이 노래를 듣고 미국의 글로벌 레코드사 아리스타 레코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이 곡에 북미 판권을 사고 싶다고 말이죠. 덕분에 미국에서도 흐르게 된 이 노래는 당시 빌보드 싱글 차트 3위

1위까지 올라갔고 에어서플라이는 이 노래가 들어간 통산 다섯 번째 앨범을 미국 시장에 내놓으면서 198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6월 7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에어서플라이 Lost in Love였어요. 에어서플라이가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크게 알려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요. 그전에도 호주에서 활동

0: 활동을 했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글로벌 활동을 하는 신호탄이 되어진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된 앨범에 골드레코드 인증을 딱 붙여주는데요. 이 이상 뭐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다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앨범을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보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에서 200만 장 이상 판매된 앨범입니다. 에어 서플라이의 1980년 통산 다섯 번째 앨범이었어요. Lost in Love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앨범 전체를 듣는 음악 특집을 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참여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도착을 하고요. 그냥 언제든지 생각나는 대로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남기고 싶으실 때는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에어서플라이의 1980년 앨범 Lost in Love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두 곡은 이 앨범 2번과 3번 트랙이었어요. All Out of Love 그리고 Every Woman in the World이었습니다. 이 앨범에서 왜 앨범을 내면 소위 미는 싱글, 홍보하는 노래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앨범에서는 Lost in Love, All Out of Love, 그리고 Every Woman in the World. 지금 들은 이 세 곡이 그 소위 홍보하는 미는 곡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노래들이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 음악들은 에어서플라이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익히 알고 있었던 곡들이었고 그 외에 다른 분위기의 음악들은 또 어떤 곡들이 이 앨범에 들어있는지 찬찬히 감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에는 4번과 5번 트랙입니다. Just Another Woman 그리고 Having You Near Me예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에어서플라이의 5집 1980년 앨범 Lost in Love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6번 트랙 American Heart였어요. 에어서플라이 하면은 듀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러셀 히치콕 그리고 그레이엄 러셀 이 두 사람이 같이 노래를 하면서 그룹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재는 듀오가 맞고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이 두 사람이 중심 멤버였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아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듀오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원래는 6명의 멤버로 출범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1975년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죠. 그 뮤지컬의 호주 공연을 같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해서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에 뽑혀서 리허설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 친해진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러셀 히치콕하고 그레이엄 러셀은 다 이 뮤지컬에서 특정 배역이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 뮤지컬의 무대를 꽉 채워주는 합창 멤버들 있죠. 코러스 멤버. 예, 코러스 멤버로 참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때 이제 다른 역을 맡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연주를 할 줄 아는 기타와 드러머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섯 명이서 이 멤버 구성은 약간 락밴드 구성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팝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그룹을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에어서플라이였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첫 앨범을 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앨범 Lost in Love 앨범을 내기 전까지 1979년까지 4장의 앨범을 냈었는데 그건 전부 이제 호주에서만 발매가 됐었고요. 이 앨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계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됐어요. 사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이 앨범을 데뷔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호주에서 활동을 안 한 건 아니니까 네, 정확하게는 이 앨범이 다섯 번째 앨범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앨범 그 자켓을 보시면요. 거기에 사람이 5명이 찍혀 있을 거예요, 사진에.

이 앨범을 낼 때는 5인조로 멤버 구성이 조금 바뀐 상태였고요. 그 이후로도 멤버가 조금씩 바뀌다가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있죠. 러셀 히치콕하고 그레이엄 러셀. 이 두 사람이 현재도 듀오로서 에어서플라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사람 중에서 그 러셀 히치콕이 고음 담당이거든요. 그 에어서플라이 노래를 듣다 보면 이 후반부에서 이 음악의 분위기를 막 고조해가면서 크게 아주 높은 고음으로 확 터트려주는 부분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바로 러셀 히치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음색이 에어서플라이 음악의 많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목소리가 있어서 좀 평범하고 편안하게 들리는 그런 팝 음악들도 그게 조금 더 우리 마음에 확 와닿게 만드는 힘이 이 음색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앨범의 7, 8, 9번 트랙 세 곡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Air Supply, Chances, 그리고 Old Habits Die Hard, 마지막으로 I Can Get Excited 이렇게 세 곡입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 세 곡, Air Supply의 Chances, Old Habits Die Hard, 그리고 I Can Get Excited 이었습니다. 1980년 Lost in Love 앨범에서 7, 8, 9번 트랙에 있는 노래들이었어요. 에어서플라이는 이제 이 앨범을 기점으로 해서 80년대에 계속해서 좋은 히트곡을 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이 앨범 이후에 The One That You Love, Here I Am, 뭐 그리고 Even The Nights Are Better, 여기에 이 에어서플라이 멤버들이 뮤지컬 현장에서 만났다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뮤지컬적인 음악이죠.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이런 노래들이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9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제 80년대 때만큼의 전성기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에어서플라이 18장의 앨범을 냈고요. 그 가장 최근 앨범인 18번째 앨범은 올 2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면서 팬들 곁에 있는 그런 현역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호주에서 그 미국의 그래미나 영국의 브리드 어워즈처럼 호주 음반산업협회가 주최하는 굉장히 큰 대중음악 시상식이 있는데 아리아 시상식이거든요. 여기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었던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에어서플라이 5집 앨범 1980년 작품인 Lost in Love. 이 앨범은 총 10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9곡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앨범의 마지막 곡은 My Best Friend라는 곡입니다. 지금 이 노래 들어볼까요?

시내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미국에서 200만 장 이상 판매된 에어서플라이의 1980년 앨범 5집 Lost in Love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날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이 앨범 전체를 다 들어봤고요. 그러고도 끝곡을 또 따로 전해드릴 시간이 남았네요. 제가 이렇게 앨범을 다 듣고도 시간이 남을 때는 이 앨범의 대표곡의 라이브 버전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앨범명도 Lost in Love, 첫 싱글도 Lost in Love였죠. 그래서 라이브도 Lost in Love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발표된 에어 서플라이의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릴게요. Lost in Love. 오늘 이 음악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불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한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저희 문화방송 라디오는 하루 24시간 방송하는 관계로 매월 한 차례 방송장비 점검과 보수를 위해서 계획 정파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계획 정파가 실시되는 날로 오늘의 방송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새벽 5시에 다시 정규 방송을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을 들으셨습니다. 초단파 89.1MHz에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02시 07분 46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02시 08분 02초입니다.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02시 08분 11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02시 08분 26초입니다.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02시 08분 35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2시 12분 49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2시 12분 57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2시 13분 28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2시 13분 34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2시 17분 47초입니다.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2시 17분 55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호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호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호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99.9。今夜는火曜99.9。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책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도자기 이름은 도자기의 종류를 먼저 씁니다. 청자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에 따른 이름을 붙이는데요. 상감은 표면에 여러 무늬를 새겨서 그 속에 금이나 자개 따위를 박아넣는 공예 기법입니다. 그 다음엔 무늬의 종류를, 끝으로 도자기의 모양을 뜻하는 말을 붙이면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 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수

0: 집값 시위는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2년차 국정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0: 중동전쟁이 100일을 넘기면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근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협상 결렬 시 이란을 타격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강제 회수하겠다며 군사적 위협을 되풀이했습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어제 게임업계 CEO 만남과 야구장 시구, 2차 간부 회동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늘은 SK 본사를 찾아 AI 협력 청사진을 발표하고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나 조단위 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경의 합동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선거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연일 고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고강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선관위가 행정입법사법부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임을 짚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고강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에도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저는 선관위의 일정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김 총리는 대학 총학생회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감시할 시스템이 없어 문제라면서도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토론해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정치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국적인 재선거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재선거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5: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고 있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국민들의 이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재선거 범위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이라고 해서 제외할 문제도 아니라며 사실상 전국 단위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또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즉각 여야 회담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5: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장동혁 사퇴론을 피하기 위해 재선거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SNS에 당 지도부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재선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히고 실현할 수 없는 약속이라면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태로 규정하고 즉각 국정조사를 위한 여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6: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4: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정치쇼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7: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십시오. 선거가 끝나도 국민의힘의 본질 흐리기, 막무가내식 공세 본능은 여전해서
4: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기간과 위원 구성 등을 협의할 예정인데 이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순번상 국민의힘이 맡게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도 나흘째인 지금

0: 이 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출입구를 막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오늘 본격화됩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1: 한밤중에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개표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규명과 재선거 요구가 줄을 이뤘던 낮과 달리 부정선거 구호도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2: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1: 투표원 반출을 막겠다며 개표소 입구를 막아선 시위가 3박 4일째 이어진 겁니다. 어제 3만여 명까지 불어났던 시위대는 오늘 0시 기준 8천여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시위 지침이 적힌 일부 벽보에는 재선거 단어 위에 부정선거가 덧씌였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참가자들과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소 안에 직원이 몇 명 머물고 있는지 안전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투표함은 안전한 곳에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위에 명확한 주최자가 없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만큼 선관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0: 한성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의 무게중심을 성장과 혁신에 두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선택한 두 번째 총리 후보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셨습니다.
3: 컴퓨터 전문직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한 후보자는 검색 포털 엠파스를 거쳐 2007년 네이버로 자리를 옮긴 뒤 서비스 본부장과 서비스 총괄부사장을 지냈고 2017년에는 여성 최초로 네이버 대표이사에 선임돼 회사를 이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기부 장관을 맡은 뒤에는 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이끌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AI 대전환에 대한 이해와 민간에서 쌓은 혁신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3: 특히 반도체와 수출 중심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 상권까지 확산시킬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임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어온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신 한 후보자가 최종 선택된 데 대해 국정운영의 초점을 성장과 혁신에 두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장관은 기업 출신의 경제통이고 1년간 장관을 수행하며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됐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일자라는 실용주의 총리를 지명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란과 협력해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해 폐기하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군이 단독으로 안전하게 해당 물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란군 전력을 더 약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방영된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종전협상 주요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한 뒤 안 되면 강제 확보, 폐기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플러스 소속 7개국이 4개월 연속 석유 생산량 목표 확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 7개국 에너지 장관들은 현지 시간 7일 화상 회의 후 2023년 4월 발표한 자발적 추가 감산 조치와 관련해 하루 18만 8천 배럴 규모의 생산 조정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산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자금 외환 시장을 규율하는 4개 기관장이 고환율 상황을

0: 틈탄 투기 수요를 겨냥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핵보유국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자 엄연한 현실이라며 주권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 국무부 발표는 상투적인 거짓 유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송곡동의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5분 만에 대응 1단계, 약 45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오늘 오전 4시 반이 돼서야 다시 대응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공장 11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세계적 오일 메이저 영국 BP가 동해 심해 가스전 공동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졌던 가스전 개발은 좌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석유공사는 1,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1차 시추가 실패하자 2차부터 국제 입찰 절차를 진행했는데 BP, 엑손모빌 등 주요 오일 메이저를 포함한 해외 석유 개발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되살아난 건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오후엔 충북, 영남 일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9도 등 14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동물원을 탈출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늑대 늑구가 건강해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탈출 사고 두 달 만에 대전 오월도 동물원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주말 늑구를 직접 보려는 관람객들로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육장에는 늑구 가족을 포함해서 14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는데요. 늑구를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판에 늑구의 생김새를 적어놓았다고 하죠. 동물원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3.5m 높이의 철책을 새로 설치했고 땅을 파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바닥에는 철근을 박고요. 콘크리트 공사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또 늑구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우리를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관람로는 당분간 폐쇄한다고 하네요. 동물들이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앞으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도, 부산 20도, 대구 18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강릉 17도, 제주 20도입니다. 오늘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6: 6월 8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이스라엘군은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식별해 요격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북부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는데요. 이란군은 이러한 공격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지난 4월 8일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발효 후 처음인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도중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습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잠시 후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9명은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것에 대해 88.3%가 찬성했는데요. 이후로는 현행 정년인 만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의 차이로 발생하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년 연장 방법에 대해서는 단계적 연장이 구체적 시기로는 2027년 1월 1일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20, 30대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찬성하지만 청년 일자리 잠식을 우려해 청년 고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0: 주말 사이 강릉에서 너울성 파도로 인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5시쯤 강릉 영진해변에서 여성 두 명이 해변에서 사진을 찍던 중 높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는데요. 오후 2시 소돌해변에서는 카약이 뒤집혀 두 명이 물에 빠졌고 그중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한 명이 무의식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3시 40분 사천진리 해변에서는 70대 A씨가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지만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경은 파도가 높을 경우 해안 출입을 자제하고 수상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란 전쟁을 함께 개시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점점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 국방정보국과 다른 군 정보기관들이 이스라엘의 방첩 위협 수준을 높음 단계에서 위험 단계로 상향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주재하는 미국 국방 인력의 휴대전화에 통신 도청 소프트웨어가 몰래 설치가 됐고 이후에 미 국방부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상대방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걸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합의하에 묵인을 하고 있었고요.
0: 네.
1: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려는 이스라엘의 첩보 활동이 선을 넘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0: 네.
1: 그래서 한 고위 관리는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이스라엘의 고위 미국 관리 대상 정보 수집 공격성이 통제 불능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네. 뭐 양국이 서로 뭐 묵인을 해왔다는 거는 이스라엘 도청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1: 그렇죠. 2021년에 이스라엘 군 정보 장교들이 국방정보국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적발이 됐었고요. 지난해에는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 요원들이 미 비밀경호국 차량에 도청 장치를 심으려고 했다가 발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뉴욕타임스는 방첩 관련 사건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자제하도록 압박하던 2024년 말부터 더 증가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공격 옵션을 검토하던 2025년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도청 시도 증가가 증가 원인이 이제 미국에게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 네.
1: 전직 미국 고위 관리는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개인 비행기를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보안이 좀 허술하겠죠. 국가 안보 업무를 개인 전화로 처리하거나
0: 네.
1: 또 현지 미국 대사관의 지원을 거부하는 관행 등이 동맹국과 적대국의 첩보기관 모두에게 취약한 표적이 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네, 허점들이 좀 있었던 거네요. 구멍이.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벌어지는 것이 이란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1: 네, 두 나라가 지난 2월 28일에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목표 와 종전을 두고 계속 이견이 표출돼 왔습니다.
0: 네.
1: 쉽게 말해서 전쟁은 같이 시작했는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을 겨냥해서 이란의 군사력 약화를 이제 주력하는 반면에
0: 네.
1: 이스라엘은 이란 강경파 정부의 붕괴를 원하면서 전쟁을 계속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래서 지난 1일에 나온 보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뭐 당신은 미쳤다, 뭐 감옥에 갈 걸 내가 막아주고 있다 이런 거친 표현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란과 휴전 결정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배제가 됐었다 이런 설이 돈 적도 있죠.
0: 네네.
1: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정보 공유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이란 전쟁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스라엘이 종전협상 조건인 이 레바논 공격 금지를 계속 어기고 지금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군이 정보 공유를 제한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한쪽 눈을 가리고 전투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0: 네네.
1: 이런 상황에서 아까 오프닝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새벽에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좀 급격히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0: 네.
1: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이 되는데
0: 예.
1: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 이후에 처음이고요. 이스라엘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

0: 또 베이루트를 공습했는데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 미쳤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당시가
1: 예.
0: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결국은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어기고 이 베이루트를 다시 한번 공습을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지난 주말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종전 협상 중에도 미군이 이란의 드론을 격추하거나 또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면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습니다.
1: 네.
0: 미군의 이번 공격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국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 4척을 향해서 발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은 휴전과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이 최근 2주 동안 굉장히 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미군은 지난 1일에도 게슘섬과 고르쿠를 공습을 했고 이란은 지난 3일에 쿠웨이트와 바헤레인의 이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1: 중동 국가들이 계속 공격을 받으면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보복 공습을 받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걸프 동맹들의 불만도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계속 이란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1: 네.
0: 전황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면서 중재국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이란 수도를 방문해서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회동했습니다. 한동안 종전협상을 막후에서 주도했던 카타르가 뒤로 빠지고 파키스탄이 다시 전면에 등장할 만큼 중동의 외교전이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그러면 현재 이란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0: 이란은 전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헤즈볼라를 지지하면서 협상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 네.
0: 지난 3일에 미국이 중재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했거든요. 물론
1: 네.
0: 이 휴전이 무색할 만큼 양측이 공습을 하고 있지만요.
1: 네.
0: 이걸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의견도 상관없이 이제 휴전을 했냐는 거죠.
1: 예.
0: 이후에 이란도 헤즈볼라에 대해서 공개 지지를 밝혔는데 공개 지지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레바논 영토에서 철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을 막아주진 못해도 함께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을 막아낸 데는 일정 부분 공을 세운 게 맞기 때문에 이란도 헤즈볼라를 지지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새벽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지만
1: 네.
0: 현재 상황은 종전에 가까워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어요.
0: 네, 미국을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더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한 유럽 국가들이
1: 네.
0: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유럽이 뭉치는 모습이네요.
0: 맞습니다. 유럽연합은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가입한 이후에 회원국이 더는 추가되지 않았고요.
1: 네.
0: 2016년에 영국이 탈퇴를 하면서 현재는 27개 회원국으로 몸집이 좀 줄어있는 상태인데
1: 네.
0: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러시아의 위협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에는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자꾸만 발을 빼려고 하는 모양새였잖아요.
1: 네.
0: 유럽 국가들에서는 안보 우산으로서의 어떤 유럽연합 가입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1: 네.
0: 일단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입김이 큰 몰도바가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년째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를 유지하고 한 채로 유럽연합하고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몬테네그로나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같은 서발칸 국가 상당수도 지정학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가입 협상에 속도를 내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유럽 국가들이 많다는데 또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0: 네, 아이슬란드는 오는 8월에 이 유럽연합 가입 협상 재개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계속되다 보니까 차라리 유럽연합과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북극권의 부자 나라인 노르웨이에서도 유럽연합 가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도 브렉시트 재가입 논쟁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1: 네.
0: 원래 이 유럽연합 새 회원국이 되려면 뭐 법치나 인권이나 시장 개방 이런

0: 정말 수십 가지 가입 조건을 한 6개 분야로 나눠서 굉장히 길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20년이 넘게 걸리는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다들 생존을 위해서 EU에 다시 가입하고 싶어 하는군요. 자,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토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0: 네,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지난 5일 뉴욕타임스에 변화된 세계 속에서 나토는 유럽과 북미를 넘어서 호주, 브라질, 인도, 일본, 한국 등 새로운 회원국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도 유럽연합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고 있죠. 네. 최근에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뭐 이란 전쟁에 얼마나 미국을 도와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서운함과 분노를 이제 표출하면서 네.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공개적인 압박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기도 했고 나토에 제공하는 미군 전력을 축소하겠다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한국도 나토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이탈리아 국방장관의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은 나토 내에 최대 군사국인 미국의 압박이 지금 동맹을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어떤 우려 속에서 한국과 브라질 같은 신흥 강대국에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자,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합니다.
0: 네, 외신에서는 이번 국빈 방문이 비핵화 협상 재개보다는 북중 관계를 관리하거나 네. 또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더불어서 시 주석이 지난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따라 이제 만나고 정상회담을 가졌죠. 네. 이 직후에 평양을 찾는 건 중국이 동북아 외교의 중심축이다라는 걸 부각하려는 행보라고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북핵 문제가 얼마나 중점적으로 다뤄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중국이 예전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한반도 안전 유지나 뭐 북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많고요. 네. 중국이 북한의 사실상 어떤 핵 보유국 지위를 완전히 조금 인정하거나 수용해주기는 어렵지만 네.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또 너무 지나치게 기울여지는 것도 원치는 않기 때문에 네. 북중 관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갈지 지켜보겠고요. 자, 그리고 전쟁 중인 이란의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미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입국이 허락이 됐을까요?
0: 네, 이란 축구 대표팀은 들어갔는데 네. 대표팀의 핵심 운영진 다수는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 것으로 아하.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란 내에서는 미국의 의도적인 차별적인 조치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비자를 받지 못한 관계자들은 우회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0: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졌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2: 네,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라면서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선관위가 행정입법사법부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이 독립기관임을 짚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도 고강도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1: 네.
2: 국회에서도 이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서둘러달라 이렇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재선거 요구를 공식화했네요.
2: 네, 재선거 요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이 재선거를 위치는 함성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이미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올림픽공원은 이미 민주주의의 성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1: 크게 집회가 있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사람도 상당히 지금 뭐 수천에서 수만 명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2: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라면서 정치적인 색깔이 끼어들 공간은 없다. 나도 이곳에서는 한 명의 시민일 뿐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2: 그러면서 사전투표 제도 폐지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며칠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회담을 하자고 요청했다고요.
2: 네, 대통령을 향해서 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에 직접 만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 좋고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라고 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잠실 개표 수합 집회 그리고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답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고요.
1: 네.
2: 정치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채 순방길에 오를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에 협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결국 장 대표의 메시지는 진상규명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선거와 하선투표 패치 그리고 선관위 개혁까지 한꺼번에 좀 밀어붙이면서 본인의 리더십을 좀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모양새입니다.
1: 네.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2: 강준현 수석 대변인 어제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장 대표를 겨냥해서 정치적인 입지가 사면 초과 상황에 있다 보니 과격한 말을 쓰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2: 이어서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고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개선해야 하는 때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에 다시 정쟁 일변도의 기조를 선택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선거가 끝나도 국민의힘의 본질 흐리기와 막무가내식 공세 본능이 여전해서 우려스럽다라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이 문제를 회피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2: 이미 국조를 포함한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도 했고 개혁기구도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기승전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은 건데요.
1: 네.
2: 다만 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1: 네.
2: 민주당에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전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네.
2: 장동혁 대표 혼자 요구하는 게 아니냐라고 일단은 선을 그은 겁니다.
1: 예.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2: 네, 8일 국조 요구서를 제출을 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1: 네.
2: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부실 행정착오만으로는 넘길 수

0: 없다라고 한 건데요.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태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고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조와 별개로 선거제도 개혁기구도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하고 이어서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같은 관련 법률도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1: 네. 얘기 속에 K-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나라인데 이렇게 흠집이 나서 참 여러모로 국민들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0: 네. 지금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요. 투표용지 부적 사태를 규탄을 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오늘로 나흘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은 이제 뭐 출근 문제도 있고 등교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요.
1: 네.
0: 주말만 해도 현장에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수천여 명이 모였고 참가자들은 재선거 구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재선거 이렇게 쓰여 있는 메모와 피켓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 초반에는 부정선거 주장이나 특정 정치 구호도 나왔지만 주말 들어서는 재선거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1: 네.
0: 현장 곳곳에는 재선거 외에 정치 구호 금지 또 정당 X 이런 안내문도 붙어가 있었는데요.
1: 네.
0: 참정권 침해를 외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1: 정치 집회화되는 걸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그렇고 일부
1: 네.
0: 정치인들이 가서 마이크를 잡으려고 했지만 현장의 지지자들로부터 좀 이제 응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1: 네.
0: 지지자들 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1: 네.
0: 시위대 안에서의 좀 갈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일부 참가자들이 자신들은 정치색을 떠나서 참정권 문제에 분노하고 있으니 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1: 네.
0: 경찰이 현장에 배치되어서 만일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국무총리 자리가 비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됐습니다.
0: 네,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IT 기업인 출신이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계속 맡아왔는데 이번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1: 네.
0: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국무총리가 탄생을 하는 건데요.
1: 네.
0: 역대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이기도 합니다.
1: 그런데 네, 이름도 한명숙, 한성숙 비슷하네요.
0: 네, 또 성도 한시시고요. 그렇죠.
1: 네. 네,
0: 정치인 출신인 김민석 총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산업정책 경험을 가진 인물로 총리 후보자를 세운다라는 좀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AI 대전환, 민생경제,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 같은 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메시지로 풀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청와대에서는 이번 인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0: 네, 강우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를 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다라면서 민간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부 장관으로서 이뤄낸 성과들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1: 네.
0: 특히나 이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 한국 경제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 상권까지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였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물러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당권 도전을 하겠다고 좀 확실하게 밝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어제 이제 SNS 글이 사실상 당권 도전에 대한 출사표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공식화가 거의 됐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서
1: 네.
0: 당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민주당 100만 당원의 사명이라고 했는데요.
1: 네.
0: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는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민주당의 각

작성과 긴장 그리고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연속 집권의 3대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강력한 실용 연합 민주당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듯

0: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이번 선거에서 인천 연수갑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차기 당권주자로 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네요.
1: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요. 국립 5.18 민주묘지와 구묘역을 참배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전당대회 관련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어떤 거취를 하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광주 등 호남 민심이 송영길에게 이번에 사명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더 쉬라고 할 것인지를 또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일단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라 강조했습니다. 승리한 것도 있고 진 것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0: 예.
1: 또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평가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할 사람을 구성해 평가해야 된다라면서 그 평가를 가지고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평가받으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오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1: 네, 청와대가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습니다.
0: 네.
1: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 이런 비전과 의지를 담았다라는 설명인데요.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집권 2년 차의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각본 없는 자유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내 외신 기자들과 대학 언론 학생들도 질문제로 함께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0: 네.
1: 아무래도 가장 큰 현안은 역시나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린 선관위 개혁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0: 네.
1: 그 외에도 새 총리 인선, 김민석 총리의 민주당 복귀, 또 유럽 순방을 앞둔 외교 현안 같은 것들도 질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뭐 여러 가지 안건이 있겠습니다만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해서 2030들이 지금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떤 또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답변이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 관련해서 5.18 단체에 공식 사과했네요.
1: 네, 5.18 기념재단이요.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0: 네.
1: 스타벅스 본사는 이 결코 일어나선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라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5.18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 이 스타벅스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이 온 건데요.
0: 예.
1: 스타벅스 본사는 이 5월 단체들의 요구 사항을 내부 고위 경영진에게도 보고를 했고 또 5월 단체들의 스타벅스 코리아와 대주주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0: 네.
1: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뭐 스타벅스 지난달 신용카드,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이 뭐 전달보다 한 100억 원 넘게 줄어든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본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4: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0: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세요.
6: 네, 월요일 아침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기온이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만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서울 27도, 대구 26도, 광주는 25도가 예상되고요. 하늘은 전국적으로 흐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경남 내륙에는 5에서 10mm 사이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에 영향받는 강원 산지와 강원 내륙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에 물결이 높게 일기 때문에 해안가 접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09955 쓰시는 분이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신청하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날이 너무 더우면 온몸에 힘이 축 빠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산업 현장 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기온이 29도를 넘어설 때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추락 사고가 16%가량 늘었는데요. 더위에 지친 나머지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일터에 물과 그늘을 준비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X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하고 싶은 말은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

0: 대화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자사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이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협상이 이번 주 월화 수요일 중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선 이스라엘과 조율이 없었다. 나는 불만이다 라고 불쾌감을 표했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였습니다. 석유 수출 국기구 OPEC과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플러스 소속 7개국이 4개월 연속 석유 생산량 목표 확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 7개국 에너지 장관들은 현지 시간 7일 화상회의 후 2023년 4월 발표한 자발적 추가 감산 조치와 관련해 하루 18만 8천 배럴 규모의 생산 조정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산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미군이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의 해상 봉쇄 조치를 통해 지금까지 132척을 회항시켰다고 현지 시간 7일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 6월 7일 기준 중부사령부는 조치 준수를 확고히 하고자 상선 132척을 회항시키고 6척을 무력화했다고 썼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7일 이란과 휴전하고 엿새 뒤인 4월 13일부터 호르무즈 해역과 그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 통항을 차단하는 대이란 해상 봉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해 정해진 각본 없이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전남 동부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근우입니다. 김성근 감독님이 말씀하시길 정근우는 야단쳐도 되는 선수다. 이 말씀은 제가 야단칠 맛이 나는 선수였다는 뜻입니다. 감독님은 훈련으로 혼을 내시는데 제가 지옥의 폭포도 버텨내고 혼나면 또 악착같이 해내거든요. 애정이 없으면 쓴소리도 안 하고 기대를 안 하면 혼도 안 냅니다. 요즘은 야단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좋은 어른의 야단은 당장은 써도 나중엔 약이 되어 돌아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6.3 지방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하고요. 3부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직격한 김영록 전남지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연결합니다. 젠슨 황이 방안에서 선물 보따리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요. 그 실속이 있는 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6: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8: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9: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0: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눈뜨기 어려운 월요일인데요. 조은영님이 시선 집중 잘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셔서 이 칭찬에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따 뚜루깨님은 대구는 비가 옵니다. 차도 막히고 기분도 우울해요.
10: 비가 와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월요일이라 그러신가요?
11: 차도 막힌답니다.
10: 네, 월요일은 저도 우울합니다. 네,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11: 맞아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유광성님이 귀 쫑긋 JB 한뉴스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참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요즘에 많으신데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10: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12: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11: 네, 왜 한성숙 장관일까요?
10: 왜 한성숙 일가를 짚으려면 왜 다른 사람은 아니었을까를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보도와 하마평을 종합하면 최종 후보로 3명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한성숙 지명자 외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최종 후보였던 것 같은데

0: 왜 그럼 이 두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걸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강훈식 비서실장, 정성호 장관, 한성숙 지명자. 이 두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명 과정에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정성호 장관이나 한성숙 지명자는 장관 되기 전에 청문회를 거쳤죠. 따라서 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나오게 되면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가 끝나고 빨리 국정 드라이브 다시 발동을 걸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성호 장관은 법무장관 청문회를 거치기는 했지만 2차 검찰개혁 그리고 공소취소권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호재가 되는 것과 연관된 인물입니다. 따라서 청문회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투쟁의 장이 된다. 더 나아가서 인준 과정이 그렇게 되겠죠. 종합을 하면 두 사람 모두 한성숙 지명자에 비해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공격에 나설 국민의힘의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할 경우 후임자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업무 공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거다라는 분석이 많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자, 그럼 한성숙 지명자의 초점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0: 한성숙 지명자의 캐릭터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연결지으면 겹치는 부분은 경제, AI입니다. 따라서 한성숙 발탁은 경제의 방점을 두는 국정기조를 지속 확장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강훈식, 정성호 두 사람을 발탁하지 않은 배경에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결국은 맥락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부터 차기 총선까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1년 10개월여를 전국 국정의 성과를 내는데 올인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1: 네, 옥황상제님은 지명자가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해주셨고 라디오헤드님은 잠실 집한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죠. 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발표장에서 강훈식 실장에게 기자들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성숙 지명자 다주택 상태는 해소가 된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청문 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촌철님들의 반응 그렇게 살펴드렸고요. 국민의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뒤로 한 채 총리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은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안 봐도 비디오 같아요. 향후 투표지 부족 사태 특검 등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인준 표결을 연계시킬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0: 아니 뭐 연계를 시키고 말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 합수범 만들어서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1: 네. 대검 입장도 나왔죠.
0: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뭘 가리고 말고 할 그런 성질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1: 과연 그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떤 얘기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는요?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면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하지 말자.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적으로 결정할 단계도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고 있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한다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하는 것으로 끝내려 한다면 지금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국민들의 이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이 주장을 접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래 전면적 재선거를 하자고 하면 국민의힘 정당 전체적으로 특히 당선자가 동의할까 궁금하다는 점이 일단 가장 먼저 얘기될 수 있는 건데 이건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를 치고 나온 의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1: 오, 궁금하네요. 그 의도가 뭡니까?
0: 이미 많은 분석은 나왔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3일 밤에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했다가 다음

0: 날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자 그 얘기는 쏙 빼고 아쉬운 선거 결과에 송구스럽다, 당선된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세기를 찾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입장을 유턴해서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오세훈 당선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서는 선거 패배로 규정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본격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당선이 자기 책임론을 퉁치는 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그래서 결국은 입장선회로 갔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런 책임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대여 전선을 강하게 쳤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 분석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희석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분쇄 같습니다. 책임론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책임론 자체를 부정하는 길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거 결과는 부실 선거의 결과, 따라서 그에 기초한 책임론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적 방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근거가 장동혁 대표의 말에 담겨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1: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선관위가 자백한 지역만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0: 네, 전국적으로 부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의 전체 성적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2: 네, 그러면 의도는 알겠고 다르게 짚을 점은요?
0: 저 논리적 방벽에 뚫린 구멍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편 분석을 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이 점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형식상의 승리, 내용상의 패배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상의 패배라고 규정한 이유는 단순한 한석의 의미를 뛰어넘는 전략 지역에서의 패배,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석을 그대로 이어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전략 지역에서의 민주당의 패배가 국민의힘의 승리, 장동혁의 승리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후보 개인의 승리이고 후보 개인도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못해서 승리한 거라는 겁니다. 대별하자면 민주당은 긴장감이 없어서 전략 지역에서 패했고,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존재감이 없어서 승리를 주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전면적인 재선거를 치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2: 어떻게 나올까요?
0: 끝난 선거와 새로 치러질 재선거는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민주당의 오만이라고 하는 요인을 일단 생략을 하고 두 개만 추려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미 끝난 선거는 장동혁 대표의 존재감이 제로라는 점에서 치러진 반면에, 만약에 치러진다면 치러질 재선거는 장동혁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치러지는 선거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다르다. 두 번째, 전략 지역의 표심을 가른 부동산이나 공소 취소권이 뒤로 밀리고 부실 선거가 앞에 나오게 될 텐데, 선거 전략상 그러면 국민의힘이 선관위 심판을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고 재선거를 치를 거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부실 선거와 여권을 연결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뭐에 빠져들어갑니까? 부정선거론으로 다시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요인은 장동혁 대표에게 도움이 되느냐? 대표직 수명을 연장하는 압도적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총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재선거, 이건 어차피 안 될 선거고 해봤자 안 될 선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 이런 물음도 있습니다. 울트라 왕 당근님. 근데 재선거를 하면 어디까지 재선거를 하는 겁니까? 서울만 하는 겁니까?
0: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전면적 재선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2: 네, 진희무님이 안 그래도 일찌감치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재선거하면 국민의힘이 유리한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JB가 지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7157님, 어차피 재선거 못할 거라는 거 장동혁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판사 출신이죠. 이게 법원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0: 보내주셨습니다. 권광윤님은 극우들만 좋아하겠어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1: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견이 돼서 법적으로 판단이 나와야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정치적으로 퉁쳐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선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적 재선거를 하려면 모든 선거구에 대한 대법원까지의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겠죠. 뭡니까? 그러면 여야가 모든 선거를 다 무효로 그냥 합의하고 재선거를 치르자. 그러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헌정 문란이 돼버립니다. 그 자체가.
0: 네, 김기령 님이 장동혁 대표는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대표 거취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약간 방송 사고인 줄 알았어요. 한 20초 가까이 장동혁 대표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취에 대해 얘기하는 분들은 올림픽 공원에 나가보길 권해드린다.
1: 네, 거기서 네. 많이 고무가 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국민의힘 잘했다라고 지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0: 정치적
1: 않습니까?
0: 정치적 구호나 이런 것들에 완벽하게 차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튼 오늘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요청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과 즉각 협상에 나서서 합의만 되면 국정조사 바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바로 응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일부 시민들이 개표 봉쇄 시위를 이어가던 중에 일부 연예인에게 댓글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뭐 그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에게 댓글 공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점만 그 전해드리는 건데요. 예를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IUC 인스타그램에는 IU님 지금 잠실에 국민들이 기본권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선결제 해 주실 거죠? 아이오 잠실에 커피 좀 보내라. 돈도 많으면서 좌파 시위만 국민임? 이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박보영 씨 인스타그램에도 개념 연예인이라 듣고 왔는데 이번 지방선거에는 한마디도 없으시네. 뭐라도 말 좀 해봐요. 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인성 씨에게는 비상계엄 때 환율 가지고 난리더니 지금은 왜 가만히 있느냐? 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조인성 씨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비상계엄 당시 영화 휴민트 촬영을 위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비꼰 것이라는 거고요. 이동욱 씨에게는 온 나라가 난리인데 오늘은 왜 개념글을 안 올리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동욱 씨는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이 나자 아휴 이제야 봄이네 겨울이 너무 길었다. 라는 인사를 팬들에게 남긴 바가 있다고 합니다.
0: 짚을 점은요?
1: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였다면 부실 선거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데 왜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느냐라는 아마 비판인 것 같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주장, 이렇게 댓글을 다는 행위 또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양심의 기초에서 표현을 하는 그리고 참여를 하는 것을 원리로 하는 것입니다. 저 연예인들이 내란 사태 때 입장을 밝힌 건 자유로운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 표현, 누가 시켜서 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실 선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과 양심의 억압 행위에 해당이 된다. 왜? 자신의 사상과 양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 말하라고 요구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0: 네, 김창면님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한 거지 강제적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HB2YI님 그냥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이비 좀비들입니다. 사이버 좀비들입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명예훼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훼손 사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아니, 이 그 법이 있을 이유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왔었죠. 근데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기구가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자문기구로 형사법 개정특위가 꾸려졌는데 이 형사법 개정특위에서 최근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대상을 사생활에 관한 비밀침해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 특위위원이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3자가 뭐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고발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친고죄로 전환하도록 한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한정을 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잡힌 방향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오, 드디어 이렇게 좀 반가워해 주시는 댓글이 올라오곤 있네요. 짧게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
0: 자, 미 국무부의 라일리 반스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차관보 그리고 줄리 터너 부차관보 대행이 어제 소년보 목사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마이클 니드엠 국무부 고문이 줄리 터너 부차관보 대행과 함께 소년보 목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인권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미 국무부에서.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의 조사 차원이라고 하는데 조사 내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여기서 전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만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8: 네,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당내부에서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9: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저 먼저 이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9: 일단 인사청문회를 해야지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자잘한 것을 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0: 것 같거든요.
1: 네.
0: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아주 엄중한 자리입니다. 어쨌든 내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1: 네.
0: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검증 절차가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건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뭐 얘기가 나올 테니까 알겠고요. 그 지난주 이제 그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부의장으로 박덕흠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이 선출 과정에서 우리 조경태 의원님을 찍은 표가 28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하세요?
0: 먼저 저희에게 이런 용감한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사실 그 전부터 그 5.18 4개 단체하고 또 비만민주항쟁단체에서 특정 인물, 지금 거론된 인물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예.
0: 저는 12.3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 분 또는 보인 자가 저는 국회의장석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1: 예.
0: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인식에서의 그 발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이제 바로 의원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은 조경태 의원의 문제제기는 경선 불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어떻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글쎄요. 그 당내에서는 제가 어쩌면은 경선 하나만 하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다수가 그 윤석열 비상계엄을 했던 그 내란수계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 즉 네. 다시 말씀드린 탄핵의 그 기각을 원했던 분들 아닙니까?
1: 네네네.
0: 그런 분들 속에서 제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저는 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고요.
1: 네.
0: 다만 그분이 했던 행동들, 그 최근까지 그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지 않았나요?
1: 네네네.
0: 그러면서 윤호연 세력에게 어떤 공천을 주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봅니다. 특히 내란 그 임무 주요 종사자라고 불린 대구 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네.
0: 예,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옹호를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주장을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그 행동적인 모습이 저는 상당히 흐트러진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저는 아마 28표가 나오지 않았나 이를 보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과연 그 국민의힘의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그 의지가 표로서 과연 그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지요. 그 결국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고 또 네. 탄핵을 반대한 인사를 국회 부의장에 용인한 그 민주당 역시도 저는 반성해야 된다.
1: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에게 한 표를 행사했던 28표. 근데 그 국민의 몫의 부의장 선출을 위한 5월 13일 의총에서의 경선 결과를 보면 박덕흠 의원이 59표였고 우리 의원님이 25표였었거든요. 그러면 그 25표가 곧 그대로 지금 28표에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0: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여야의 전파를 떠나서 당이 당을 떠나서 아마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불참했고 또 탄핵을 반대한 인사가 과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대간 입구에 써져 있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8분이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자라고 보고 있고요. 이분들의 명단이 저는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 알겠습니다.
0: 네네.
1: 근데 이 표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같은 당의 유영하 의원이 우리 의원님에게 한 표 행사한 것은 초대

0: 행보다 못한 짓이다. 그냥 당을 떠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 그런 문제인식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내란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네. 초딩보다도 못한, 초딩보다도 못한
0: 오히려 그게
1: 행동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그 13 비상계엄이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탄핵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예.
1: 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탄핵 반대 당론이 국민의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0: 그래요.
1: 그래서 국민의힘은 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만은 말로만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급기야 윤의견 세력들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0: 예, 예, 예.
1: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윤의견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12.3 비상계엄 내란은 종식되고 있지 종식되지 않았다 이래 보고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1: 더군다나 이 부분에서 5.18 단체와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 좀 더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전체 성적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 저는 큰 틀에서 국민의힘, 즉 우리 야당이 저는 완패했다 보고 있고요.
0: 예.
1: 다만 서울시장 선거나 일부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은 국민의힘이 승리한 게 아니라
0: 네.
1: 시민이 승리한 것이다. 국민이 승리한 것이라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민주당에 대한 경고입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0: 네네.
1: 결코 국민의힘이 잘해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장동혁 대표가 를 오지 마라고 오세훈 후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당과 당 지도부와 선을 끈 그런 선거였고 여기에 시민들이 응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1: 네, 당연하죠. 장동혁 대표는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 지방선거 패배했을 경우에 물러나겠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퇴하게 사퇴를 해야 됩니다.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그 투표 용지 그 부족 사태는 저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6월 4일 날 제가 생방송에 나가서 선관위에 대한 책임자는 사태에 거쳐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 엄중 책임을 물어서 형사처벌까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그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뒤에 숨어서 또 그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패배 책임을 덮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고 비상대책체제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저는 조기전대를 통해서 당의 노선과 리더십을 국민 앞에 다시 내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은 결국은 자신에 대한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러면?
1: 네네,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는 선거 패배의 책임에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0: 근데 사실 그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알아서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당과 국민을 사랑하는 그 최고위원이라면 최고위원 스스로들이 용단을 내려주길 저는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장동혁 체제의 이 지도부는 빨리 해체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또 2년 후면은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보수 재견의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보고 있습니다.
0: 혹시 의원들이 그러면 사태를 끌어내기 위한 무슨 구체적인 행동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1: 현재까지 저희 의원들 단톡방을

0: 보면요. 그런 네. 움직임은 지금 1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1: 아, 1도 없습니까?
0: 물론 일부 개개인적으로 사퇴하라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있지만
1: 예.
0: 전체적인 분위기로서는 이것을 묵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 어허.
0: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정명, 반정이지요. 그래서 저는 초대선 의원들을 포함해서
1: 네.
0: 저는 이런 움직임을 좀 더 조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이번 지방선거 심판에 대한 우리가 처해야 할 그런 도리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어떤 그 재선거 주장 자체 여기 그러니까 전선을 이렇게 펴버리면 사퇴 주장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을 했으니까 지금 내가 그 대여 투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보고 사퇴하라는 것은 뒤통수 치기다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저는 그 딱 계속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선거 패배의 책임을 덮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비겁한 행위지요.
1: 네.
0: 그 문제는 얼마든지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 또는 새로 뭐 비상대체 비대위 체제에서도 그거는 투쟁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1: 아.
0: 왜 본인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거 패배의 책임은 확실하게
1: 예.
0: 지면서
1: 예.
0: 또 우리 당이 또 새로운 리더십이 그 일은 또 해 나가면 된다 이래 보고 있고요. 재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아마 여야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도 명백히 밝히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0: 그 문제는
1: 예.
0: 정치권에 맡기고 본인 예. 거취 문제 밝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예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아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한동훈 의원의 그 제명 자체가
1: 네.
0: 애시당초 상당히 무리했던 부분이고 잘못된 조치였다. 저는 그래 봅니다.
1: 예.
0: 잘못되고 무리한 이 역시도 장동혁 체제에서 벌어진 문제이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바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조기에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그 이번 주에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선출이. 그러면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론이 조직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0: 저는 그렇게 연관 지을 수도 있고요.
1: 네.
0: 저는 사실은 그래도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시
1: 네.
0: 전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푯말로 그때 국민들께 OX 했을 때 전부 다 O를 들었거든요.
1: 예, 예, 예.
0: 하겠다
1: 예.
0: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뭐 방금 말씀 주신 원내대표 문제라든지
1: 네.
0: 또는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런 등등을 가지고 자꾸 본인의 말한 부분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장정혜 대표의 사퇴를 다른 건과 다른 이벤트와 저는 결부시키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됐다.
1: 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네.
1: 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오늘 주말 내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지방선거 당일에 한 투표소 복도에서 반복해서 흘러나왔던 소리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5: 몇 번을 고민하다 이젠 말해야 한다.

0: 어디로?
1: 광주 중앙초.

0: 은수는 미안해 하면서도 되게 담담한 얼굴로 너가 싫어서가 아니야. 그냥 광주 중앙초가 좋아서 그래 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1: 근데 자꾸 이게 지금 투표소에서 흘러나왔다고?
0: 네, 이게 투표소로 지정된 광주 중앙초에서 흘러나왔던 영상입니다. 이 학교가 1907년에 개교한 학교인데요. 한때는 학생 수가 5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큰 학교였는데 구도심 및 주거 기능을 상실하면서 지금은 전교생이 2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입생이 한 명이었고 올해는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교사와 아이들이 이제 직접 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소셜미디어에 에피소드 형식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광주 중앙초가 어디길래?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식의 구성인 건데요. 그러다가 마침 학교가 투표소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교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온 학교가 이제 전시장을 꾸미게 된 케이스입니다. 광주 중앙초의 박한솔 교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 어떻게 하면 이 인근의 학생들을 학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저희 학교가 투표소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어른들이 우리 학교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투표소에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을 체크해 보니까 정문으로 쭉 들어와서 저희 학교 교담실을 거쳐서 투표를 하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항아리식 동선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동선을 지나갈 수 있는 곳에 갤러리를 만들면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러 들어오면서 이 갤러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이게 기표소에서 이 영상이 흘러나온 게 아니라 기표소로 가는 복도에서
0: 네.
1: 이 영상이 흘러나온 겁니까? 학교 홍보차?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게 되는 겁니까?
0: 네, 예, 공간인데요. 예. 현장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대형 TV에서 이제 재생됐던 영상이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방금 그게 내가 싫어서가 아니야였고 두 번째는 신경 쓰이는 아이가 생겼다라는 제목입니다. 결국 전학을 간 은수가 광주 중앙초에서 관심이 가는 친구가 생겨서 명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회피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 건데요. 은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난해 광주 중앙초로 전학을 온 학생이기도 하고
1: 실제 학생?
0: 네. 네, 실명도 은수이고 또 배우를 꿈꾸는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외에도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계기 교육 과정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만든 그림책이라든가 혹은 학교 옆에 예술의 거리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하면서 제작한 유리공예 작품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광주 중앙초 같은 경우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사료에도 등장할 정도로 역사 깊은 학교이기도 하고 또 옛 전남도청 바로 옆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나 문화 또 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런 학교의 장점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하게 된 거죠. 덕분에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2: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수십 건에서 거의 100회가 넘도록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무실 전화로도 그렇고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된다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학으로 이어지는 것이 조금 드문 상태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진짜 이 학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사를 해야 가는 거란 거잖아요.
0: 네. 현실적으로는 조금 벽이 있습니다. 현재 자유학구제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거주지 중심의 학교, 그러니까 획일적인 그런 학교 배정에서 좀 벗어나서 큰 학교에서도 작은 학교로 이제 이전 주소 이전 없이 전학이나 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1: 아, 있어요, 그런
0: 네.
1: 게?
0: 다만 이게 대상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가 대상이고 이렇게 중앙초처럼 도심 속에 있는 작은 학교는 또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동안 학교를 둘러싼 통파업의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온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교사와 학생들은 이제 이 학교가 왜 필요한지 스스로 증명을 해 보이고 있는 셈인 건데요. 이렇게 지방선거일에 광주 중앙초의 사례가 좀 널리 알려진 건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게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에 이제 학교의 미래를 둘러싼 그런 고민도 지역 사회가 좀 함께 답해야 할 문제라는 걸 또 한 번 각인시켜 준 그런 사례이기 때문이죠.
1: 그래서 문의 전화가 한 100건 정도 들어왔다고요?
0: 네.
1: 실제로 이제 이사로 이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죠. 시민들이 좀 목소리를 내서 그런 제도에 좀 여유를 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전학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되겠죠.
1: 전교생이 20몇 명이요?
0: 21명입니다.
1: 폐교 위기겠네요, 그러면.
0: 네, 다만 굳건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1: 완타치 님이 47회 졸업생이랍니다. 바로 이 학교. 그래서 안타깝다고 이렇게 지금 댓글 달아주셨고요. 김미화 님. 거창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구도심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거창 초등학교가 신도심에 밀려나 폐교 위기에 놓여 있어요라고는 거의 똑같은 케이스네요.
0: 이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도심 안에 있는 작은 학교들.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라 할까 고민하다가 투표소가 돼가지고 학교 홍보 영상까지 틀었다.
0: 네.
1: 참 이게 저출산의 문제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한 단면이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지금 확인.

0: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아무튼 좀 전학생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요건.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중앙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네. 인근에 계신 혹시 의향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결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맞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8: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0: 신고 상담하세요.
1: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직격한 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2: 네, 월요일 아침 공기 대부분 20도 아래에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서울 27도, 전주 25도, 부산과 제주는 23도까지만 오르겠고 이번 주중에는 평년 이맘때 기온 보이면서 심한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고 제주는 오전까지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일부 지역에 5에서 10mm 사이의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6월 3일 저녁 6시 투표가 종료됩니다.

0: 요대는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주먹사진과 함께 이 시간만 기다렸다. 바로 이 시각부터 정청래를 당대표에서 끌어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주인공이 바로 김영록 전남지사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0: 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1: 또 그 이야기 다 읽고 이제 좀 하려는데 선거 과정, 경선 과정. 네.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가슴이 막 또 끓어오르는데요.
0: 네.
1: 지난 이제 4월 12, 13, 14 이제 민주당 통합 강주 전남 네. 통합 특별시장에 대한 경선이 있었는데
0: 네.
1: 마지막 그 발표 순간에 저는 정말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분들이 김영록의 승리를 다 예측을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경적 발표된 것은 정반대 결과가 나와서 그 뒤에 이제 민주당 그 경선 과정을 더듬어 보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깜깜이 선거, 뭐 경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도 했고 뭐 내용을 알아야 뭐 가처분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의 제기란 거 해봤자 뭐 말짱 도루묵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많은 뭐 그 요구를 했지만은 전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몇 퍼센트 정도 득표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한 0.9% 차이로 0.9%가 미달돼서 50%에서 미달돼서 제가 이제 경선에서 실패한 걸로 됐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나 비민주적인 과정 자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의제기도 하고 뭐 가처분도 하자 했었는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모든 자료는 중앙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료를 중앙당에 제출하세요. 법원에서 사사기도 아무것도 안 줄 거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우리 이제 지지자들은 버스 몇 대를 열 대 가지고 민주당 당사로 또 국회로 쳐들어가자 뭐 이렇게 하고 안호영 의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하자 했는데 제가 모든 것을 냉정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지방선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전라북도 난리 났는데 저까지 광주 전남까지 난리 나서 과연 중앙에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겠느냐. 저는 서울시장 특히 선거에도 많이 생각을 깊이 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박빙 게임이 될 수도 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앞서간 걸로 나왔잖아요.
0: 네.
1: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제가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에 강하게 제가 문제적인 했지만은 실제 집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진 않고
0: 잠깐만요, 지사님. 참고. 좀 예. 갈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사님께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걸 보면 뭐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 차원은 아니신 것 같고
1: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0: 예.
1: 결국은 당대표가 당대표 연임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것을 경선을 진행했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호남의 시각입니다.
0: 간단히 얘기를 하면 불공정 그러니까 경선 관리가
1: 그리고
0: 있었다
1: 그게 당대표
0: 이
1: 연임에 그다음에 민주 그다음에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런 지방 선거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0: 그러면 불공정 경선 관리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1: 그 이제 2,300건 정도가 경선 과정에서 ARS 이제 할 때 예를 들면은 전남 광주 시도민이에요 그걸 답변을 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물어요. 통상 서울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한 것처럼 물어요. 근데 광주 전 맨 처음에 1번 광주입니까 전남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너무 설계도 잘못됐고 2,300건이 전남이라면 끊어졌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0: 네. 아 그런. 그런 데서부터 이게 그 부실이 있었다 혹시 이주장이실까요 그러면?
1: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런 강선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깜깜이 아무것도 결과 발표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네. 알 수가 없어요.
0: 그런데 네. 그게 바로 정청래 대표의 책임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1: 그런데 모든 우리 저 시도민의 생각들은 정청래 대표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면 자기 사람 쉽게 줄서 기우기를 했다 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 경선 과정도 아까 2,300개는 문제가 있었지만 어떤 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거죠.
0: 그러면 어떻게
1: 민주적이다, 불공정이다.
0: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1: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 아니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광주 전남이 지금 여론이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가 책임

0: 힘을 줘야 된다. 저는 6시에 제가 이렇게 되면은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를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선거 결과를 알고 하면은 네네네. 오히려 제 진정성이 약화될 것 같아서 미리 한 거예요. 네네. 당대표가 이번에 정말 지방선거 관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1: 그래요. 그러면 지금 통합시장 후보 경선 말고 그 호남 공천 중에서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0: 예를 들면은 그 뭐 시장 분수 선거 과정도 보면은 네. 일관성 있는 잣대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아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민들이 다 아는 거거든요. 또 경선 결과가 체감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틀림없이 될 것 같은데 아니다 하는 그 체감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시도민들이 아 이건 줄 세우기 경선 아니냐 줄 세우기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것이.
1: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호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공천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표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분출이 된 게 전북지사 선거 아니었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하지만 그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원태 후보가 김관영 후보를 10%포인트 정도 앞서서 이겼거든요. 그럼 이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는.
0: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은 우리 광주 전남에서도 김관영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네. 정말 전라북도 경우도 잘못됐다. 그게 어느 특정 후보를 봐주기 위한 것이 그렇게 어떤 후보에든 가혹하게 하고 어떤 후보에든 너그럽게 하고 그게 안 맞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기기는 이원태 후보가 이겼지만은 네.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은 무조건 1번 찍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사실상 민주당이 패배로 보는 겁니다. 예.
1: 그렇게 보세요?
0: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주 전남에서도 전라북도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겼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1: 근데
0: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꾸로 보면은 경선에 저는 졌지만은 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으면 투표로 경선 ALS 투표가 아니라 진짜 투표를 했으면 김영명이 다 이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1: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 시스템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자 그러면서 백서발간을 제안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백서발간도 뭐 정청래 대표 있을 때 백서발간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느냐. 전에도 민주당이 보면 백서발간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백서발간 자체가 또 갖고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막 있어요. 네. 백서발간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 여론 자체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실제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기존이 우뻑지뻑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전라북도 도지사 그 경우가 너무 대표적이잖아요.
1: 그렇게 보시고.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서 발간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칫하면 면피용이 될 수도 있다. 과거에 민주당에서 했던 것을 저도 대강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두 번 했기 때문에 네. 압니다. 그리고 저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두 번하고 도지사 두 번 했는데 제가 어디 가면은 주먹까지 내밀었겠습니까? 너무나도 깜깜이고 저는 오만하게 본 겁니다. 민주당이.
1: 그러면 지금 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는데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 대표 연임에 도전을 한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반대하겠다 혹시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러면?
0: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도지사인데 도지사 임기 끝나면은 저는 반대하겠다는 거죠. 네.
1: 그래요. 반대 네. 운동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0: 반대 운동이 되겠죠 결국. 네.
1: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사님이 파악하고 있는 호남 당원들의 정서상으로는 호남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선택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세요 그러면?
0: 뭐 그것은 제가 뭐 그것까지 여론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은 예. 일반적인 여론을 들어보면은 예. 정청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1: 그래요. 당원들이
0: 예. 왜냐하면은 예. 이 민심이란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이번에 선거 결과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깊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정말 모든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잘 이끌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본인의 욕심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들 우리 시도민들은 보고 있는 거고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또 선거 결과도 나온 게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지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면 서울시장이 졌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게 실패라고.
1: 그러면 서울시장은 왜 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0: 서울시장도 결국은 이런 경선 관리랄지 또 정청래 대표가 말실수랄지.

0: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노정된 거고 결국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민주당이 결국 권력 소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을 앞에 놓고 네. 어떻게 지방살림을 잘할 것인가 그런 테마가 안 보이는 거죠.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지방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보다는 권력투쟁 이기고 말겠다는 그런 거 여야 간의 싸움도 그렇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결국은 생태 선거 결과가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략상에서 선거 이제 설정이 잘못돼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면? 선거가 정말 진심으로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고 이것은 결국 그 뭐랄까요? 당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위한 선거다. 예.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좀 다른 사안 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중앙 선관위 홍보 영상 가운데 이른바 홍한숨 나온다라는 뉴스 보셨죠?
0: 네, 예, 봤습니다. 예.
1: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거 보고.
0: 그건 뭐 끔찍하더라고 볼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끔찍하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게 됐는지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1: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 다른 데였던 거 선관위가 발주한
0: 그러니까 일반 저 다른 뭐 보수 정당에서 그랬다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어떻게 선관위에서 그런 또 지침도 줬다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 선관위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너무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예.
1: 그러면 지금 호남 그 주민들의 정서상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0: 그 문제를 지금 선거 직후고 선관위가 이번에 지금 뭐 투표 용기 부족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문제를 갖고 크게 지금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는 분들은 어이가 없는 거지 너무 뭐 말할 가치도 아, 예. 없는 아예 어떻게 뭐 이것 갖고 떠든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놔두고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거 황당한 거
1: 쉽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문이 막힐 정도
0: 그렇지 뭐. 말문이 막 막힌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경위가 어찌가 됐든지 간에 이제 그 광주 전남 통합 특별 시간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전남 지사로서 이제 실무적인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먼저 챙기고 조언을 좀 주신다면.
0: 저는 이제 결국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광주와 함께 이제 잘 상생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통합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든 시도민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1: 네네네.
0: 통합시장 선거가 이렇게 시도민들의 전폭적인 어떤 축제 분위기도 아니었고 신뢰받지도 못했고 당대표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쌓이는 그런 선거가 되다 보니까
1: 네.
0: 사실은 이번 이제 선거 결과는 나왔는데 앞으로 통합시는 잘 돼야 된다 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저도 비록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 투쟁하겠다 했지만 통합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도 힘을 보태겠다.
1: 아,
0: 제가
1: 그럼요.
0: 최초에
1: 예.
0: 설계한 사람이고 예. 추진했는데 제가 떨어졌다고 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1: 그럼요.
0: 그런데
1: 그럼요.
0: 예. 다만 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당내 민주주의 정당이 지방을 이렇게 떡주물어 드시지 광주 전남 더구나 이 민주당의 본산이라는 이 강주 전남 여론을 떡주무리지 하고 여론과 거리가 먼 이런 정치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는 앞으로 이런 중앙당이 모든 이 지방 정치도 좌지우지하는 지방 자체는 강조하는데 왜 정치는 그런 것을 그대로 용인하는지 민주당도 앞으로는 새로운 저 중앙당의 그런 지방 분권 정치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1: 알겠습니다.
0: 또 우리 여러 가지 정당 민주주의가 얼마나 이 경선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 기본 자체가 이번에 신뢰받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도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지사님.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영록 전남 지사였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방한안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큰 선물로 4개의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말했는데요. 실속이 있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새로운 4개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3: 4개요. 그 4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0: 그 AI에 들어가는 칩이 있어요. 베라루빈이라고 하는 거. 네. 요거 이제 뭐 최신형이고 내년에 새 버전이 나올 건데 요거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에서 파는 게 GPU죠.
1: 그렇죠. GPU죠.
0: 네. 그 CPU라고 이제 GPU는 청취자분 생각하실 때 이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예.
0: CPU는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예.
0: 예. 근데 그 CPU가 있는데 그 CPU는 지금 인텔이나 AMD 같은 기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CPU하고 GPU 사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GPU랑 그 앞단에서 사오는 CPU 사이에서 뭔가 속도도 좀 불만족스럽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엔비디아가 CPU를 직접 개발하겠다. 그래서 풀 스택으로 CPU랑 GPU를 한 번에 가겠다. 요거 이제 두 번째 CPU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AI를 저희 이제 이제까지는 AI 이렇게 청취자분들 사용해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접속을 왔다 갔다 통신을 주고받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지 말고 그거 AI의 경험을 개별 그 PC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PC 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굉장히 이제 RTX 스파크라고 하는 노트북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피지컬 AI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이런 거는 데이터 센터랑 혹시 교신하다가 교신 끊기면 순간 판단 잘못하면 사고 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그렇죠. 그래서 그 피지컬 AI 자체에다가 슈퍼컴퓨터 AI를 넣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제슨 토르라고 하는데
1: 네.
0: 요거까지 이제 네 개입니다. 정리해 보면 뭐 칩 들어가고요.
1: 네.
0: CPU 들어가고 노트북 관련된 거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그 피지컬 AI 슈퍼컴퓨터 들어가는 이런 네 가지입니다.
1: 그러면 요 네 가지 생산 사업을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0: 네, 맞습니다. 한국이 요 네 가지가 다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칩 관련해서는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이 워낙 HBM 잘 만든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CPU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요거 엔비디아가 요 CPU, GPU 해서 풀스택으로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최근에 뭐 클라우드 컴퓨팅 많이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네이버나 아니면 기업에 필요한 모든 IT 시스템 구축 같은 거 도와주는 삼성 SDS나 LG CNS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그 수요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삼소 회동에서 저는 네이버 이해진 회장께서 간 것도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1: 오.
0: 네, 그리고 로봇이나 뭐 이런 거 최근에 뭐 현대에서도 많이 하고 또 LG에서도 굉장히 많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그렇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한국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 한마디로 바꿔 생각해 보면 요 모든 것들을 한 나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마 한국 아닐까라는 생각도 일부 하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실제로 사업화되면 우리나라 몇 년 먹거리는 그냥 보장이 되는 수준입니까?
0: 이게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네, 엔비디아가 이쪽 사업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어지면
1: 네.
0: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올라탔을 때 향후에 특히 뭐 장기 계약 같은 것들을 엔비디아랑 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사업 자체 변동성이 큰 게 또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변동성 자체를 좀 줄일 수 있고 기업들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조금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 그냥 포섭이 돼버리면
1: 그렇죠.
0: 일종의 수요 독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물건들을 그 주요 IT 품목들이나 AI 관련된 품목들을 사갈 기업이 엔비디아로 딱 확정이 돼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뭐 돈을 못 벌지는 않겠지만 또 엔비디아에 포섭돼서 그 생태계 안에서 그냥 또 갇혀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좀 고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른 생산기지에는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겁니까?
0: 예를 들어서 이걸 다 하는 나라가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있는데
1: 네.
0: 뭐 앵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규제가 워낙 심하고 그리고 뭐 미국이 사실은 이제 중국과는 좀 디커플링을 하려는 특히 첨단 산업이나 안보 관련된 분야에서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중국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혹은 중국은 약간 비현실적일 수 있겠다 뭐 하다못해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엔비디아 그 굉장히 고사양 칩 수출을 허용해줬더니 중국은 우리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들 거야 뭐 이렇게 네. 해서 중국 밖에서만 지금 허용을 해준 그런 상황이잖아요.
1: 네.
0: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불안할 거고요.
1: 네.
0: 대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고 그렇잖아도 지금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엔비디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러면 뭐 대만도 그렇게 좋은 파트너로서 100% 만족은 아닐 것 같고 또 미국은 아시다시피 제조

0: 기반이 부족한 국가이다 보니까 뭐 기술력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한국이 거의 유일한 대안 아닐까라고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사실상 엔비디아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면 우리도 좀 세게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0: 아 그래갖고 이제 그 젠슨왕 그 대표가 한국 와갖고 삼수회동, 치맥회동 계속하는 거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그 이벤트를 여는 이유가. 그러니까 조금 밑자락 까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0: 네, 그렇게 밑자락 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한국과 친근함을 유지하고 싶은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저는 또 한 측면도 좀 있는 게 저희 왜 그 K-뷰티나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이렇게 화장대 위에 놓고 쓰다 보면 그 나라 그리고 그 제품의 상표를 계속 확인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AR이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품이, 직접 엔비디아 제품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1: 납품이죠, 납품,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네, 네. 예, 교수님.
0: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이미지 구축 전략도 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래서 예, 그 CEO가 친절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이미지 관리 같은 것들도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어차피가 상거래 아니겠습니까? 거래잖아요, 거래.
0: 네, 맞습니다. 거래입니다. 상호 의존적 거래죠.
1: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거래에서 그러니까 최대치를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이게 근데 지금은 아직은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 내 뭐 경쟁자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엔비디아가 잘 풀릴 수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지금 다른 경쟁자들이 또 향후에 더 잘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뭐 엔비디아랑 같이 연합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미국의 다른 기업들과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언제나 생각할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과민 반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기업 대 기업의 거래로만 한정이 될 수 있느냐. 혹시 미국 정권 트럼프 정부가 또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까? 여기?
0: 아, 뭐 그거야 뭐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라는 게 저희가 워낙 예단하기가 힘든 거라서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반대로 한국의 지금 정부랑 좀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어쨌든 젠슨왕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업들이 뭐 한국에서 잘하고 혹은 기업들이 잠재적인 수요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국 정부 자체가 이번에 국가 AI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백영훈 장관 만나고 가는 것도 단순히 뭐 그 뭐 정보통신 관련 장관을 만나고 간다기보다는
1: 예.
0: 한국의 AI 인프라 사업, AI 사업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또 한번 확약받고 확인하고 가고 싶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Walk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0: 1577-1352 1577-1352
1: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4: 네, 시선 집중 본방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그 충격이 오늘 우리 증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의 배경으로 몇 가지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부과했던 상호관세의 환급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우리 기업 가운데는 이미 1000억 정도 관세를 돌려받는 곳이 나왔네요. 총 6천여 개 기업이 최소 4조 원 정도의 관세를 환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업들의 지분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같이 좀 들어보지요. 6월 8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0: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안 좋은 소식들이 꽤 있네요. 최정희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오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오늘 창 안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네.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0: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미국 증시는 더 떨어지고
2: 네. 이제
0: 특히 반도체 주가 많이 떨어져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도 많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주시죠.
2: 네, 그 지난주 금요일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5.5% 떨어지면서 그 지수로만 보면은 8,600선에서 8,100선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0: 예.
2: 그 뒤에 열린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월요일 이제 주식 시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만 모아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0: 예.
2: 이게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하락입니다.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1%대 하락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주가 하락은 그동안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반도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내 투자자로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주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4일에서 5일 연이어서 이제 11% 넘게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4일 연속 하락해서 18%나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 이날 이제 8시부터 개장한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에서 10% 가량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0: 오늘 그죠?
2: 네, 맞습니다.
0: 이미 그 정도 떨어졌는데 오늘도 한 10% 정도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2: 네, 네.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팔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환율도 오르고 있는데요. 6일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장중 1,561.5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2009년 3월 6일 이후에 1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그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주식을 매도 한 후에 원화를 이제 달러화로 바꿔서 해외를 송금하게 되는데
0: 예.
2: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서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이 환율 상승은 환차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0: 외국인 입장에서는
2: 네 그렇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주가가 또 조정을 받고 환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기에 이제 자금을 회수하려는 수요가 더 크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는 동안에도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2: 네.
0: 그 이유가 주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일단 팔고 달러까지 바꿔야 그게 투자가 끝나는
2: 네.
0: 거잖아요. 그런데
2: 네.
0: 마지막 관문인 달러 바꾸는 그 관문이
2: 굉장히 높아졌는데
0: 좁고 막 경쟁률이 네. 치열하니까
2: 네.
0: 기껏
2: 네.
0: 주식에서 벌어놓고 네. 나갈 때 환율에서 손해보고 나가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니까
2: 네.
0: 너도나도 먼저 빠져나가려고 이제 주식 조금 덜 먹고 빨리 빠져나가자 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2: 네.
0: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내리면 과거에는 주가가 많이 내리면 또 외국인들이 좀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기도 했지만 요즘엔 이 친구들은 뭐 빠져나가는 경쟁 계속 치열하니까.
2: 네. 환율이 워낙 높아서요.
0: 이제는
2: 네.
0: 뭐 환은 환대로 걱정이고 주가도 내릴 상황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팔고 싶겠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악순환이 좀
0: 그게 좀 걱정이다. 반도체 주식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반도체에 무슨 악재가 생긴 거예요? 어때요?
2: 일단은 먼저는 미국 5월 민영업 부문 신규 고용이 전달보다 17만 명 넘게 증가했거든요.
0: 예.
2: 그때 시장 예상치가 8만 명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증가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를 돌파했고 2년물도 4.1%를 넘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0: 미국 이런 경기가 뜨거운 게 오히려 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2: 네네네.
0: 거죠. 금리 올릴까 봐.
2: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가장 트리거가 됐던 거는 브로드컴의 2분기 실적인데요. 이게 2분기, 그러니까 2월에서 4월 매출액이 22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8% 증가해서
0: 예.
2: 거의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했고 또 AI 관련된 반도체 매출도 108억 달러로 143% 증가해가지고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0: 예.
2: 시장에서 실망한 부분이 AI 관련 매출 가이던스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0: 미래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
2: 네, 이제 부정적인 건 아닌데 2027년 회계연도 내년에
0: 예.
2: AI 관련 반도체 매출이 1,000억 달러 넘을 것이다. 이런 기존 점만 그냥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인데 왜 그 성장을 하면은 왜 매출 가이던스가 그대로일까? 여기에 의문이 커진 거죠.
0: 왜 미래에 대해서 뭔가 걱정이 생겼구나.
2: 네, 네.
0: 브로드컴 CEO 입장에서는
2: 네.
0: 그런 걱정들을 시장에서 했다는 거죠.
2: 네,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2분기에 브로드컴이 고객사에게 받은 AI 반도체 주문이 300억 달러인데
0: 예.
2: 매출은 108억 달러만 그쳤다는 거죠. 이제 호크탄 브로드컴 CEO가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전력 인프라 또 부대 시설 구축

0: 주기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이 매출 증가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우리는 300억 달러 주문 지금 당장 다음 주에도 보내려고 하는데 주문 보내고 결제하겠다고 하는 고객이 조금 좀 늦게 보내주세요.
0: 왜냐하면 우리 아직 전력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1: 공장에 거죠. 아직 전기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러고 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브로드컴이 구글이나 메타 등을 고객사로 두고서 맞춤형 AI 반도체 칩을 설계해 주거나 예. AI 데이터 센터 내부의 통신망을 만드는 회사인데 고객사들에게 반도체 칩을 갖다 줘도 고객사들이 이제 칩을 꽂을 전력 인프라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결국엔 지금 기존까지는 AI 병목의 원인이 우리 반도체 칩 였는데 예. 이제 전력 공급이나 뭐 생산 공장 같은 인프라로 이제 옮겨갔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에는 칩을 바라보면서 칩의 확보에 전력 두고 했는데 예. 이제는 전력 인프라가 발목을 잡으면은 문제는 이제 칩은 뭐 생산에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훨씬 더 이 병목 현상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반도체 않을까.
1: 반도체 자체가 병목인 건 너도나도 반도체 사러 오고 줄 서 없고 번호표 뽑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즐거운데
0: 네.
1: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데이터 센터 공장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디램 가져가실래요? 라고 하더라도 네, 네. 잠깐만요. 네, 네, 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살게요. 이제 네. 하는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건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옆에다 발전소도 짓고 막 그럴 텐데
0: 네.
1: 그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는 뜻인가
0: 네,
1: 봅니다.
0: 네,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미국 연방 정부는 이제 발전 정비를 전력망에 연결하는데 걸리는 목표 시간을 사실은 8개월에서 11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1: 예.
0: 실제로 대기해야 되는 거는 평균이 이제 25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이제 버지니아주 북부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발전소 전기를 대주는 이제 미국 최대 전력 운영망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인 PJM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평균 연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개월, 3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건설은 하는 데는 18개월에서 한 2년 정도면 되는데 전력 연결에 3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거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8년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PJM에서는 이제 전력망 신청이 워낙 많으니까 2022년에는 전력망 연결 신청 접수를 아예 중단했다가 최근에 재개했을 정도니까요.
1: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 완공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0: 네.
1: 한 전에다 전기 언제 들어와요?
0: 네,
1: 그랬더니 네. 내후년에 들어와요. 이 얘기하는
0: 네,
1: 거랑
0: 네,
1: 느낌이
0: 네,
1: 비슷하다는
0: 그러니까
1: 거잖아요.
0: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요.
1: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0: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도시 하나 수준의 전기를 먹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니까 예전에는 그 반전소 전설하고 전선 연결하면 끝났는데 이제는 송전선, 뭐 변전소 증설해야 되는지 봐야 되고 변압기 설치 등 게 추가로 필요한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긴 겁니다.
1: 예.
0: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20년까지 PJM의 전력망 그 심사 요청한 곳 중에 곧 24%만 전력망 연결이 되거나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못 받고 있는 거죠 전력을. 그래서 뭐 AI 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수요는 많고 또 뭐 데이터 센터 등에 투자할 돈도 많은데 또 칩도 예. 1년 반 안에 생산이 마쳤다고 하더라도 전기가 없어서 공장이 못 돌리니까 매출이 계속 이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먼저 전기 확보한 후에 집 살게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매출 이연이나 걱정이 많아지면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13%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 HBM 수요가 꺾인 것이 아니지만 AI 인프라 병목으로 인해서 뭐 고객사들이 투자 일정이 늦어지면 주가가 떨어질 수 매출 이연이 돼서 주가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1: 수요는 있고 다 인공지능 좋은 건 알지만 당장 칩 꽂을 데가 없으니 일단은 다 스톱 멈추고
0: 네.
1: 시작하면 매출도 급락할 수 있겠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 이제 메모리 공급하는 그 단계에 속해 있으니까
0: 네.
1: 영향을 당연히 이제 받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 특히 뭐 요즘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그렇지 좀 자제하는 건데 뭐 두 배 레버리지니 뭐니 하면서 신용들도 많이 쌓여 있어서
0: 네.
1: 일단은 그럼 좀 기다려봅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0: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 신용융자가 한 37조 원 넘게 쌓였는데요. 이게 한 달 전보다 3조 원 넘게 증가한 수치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 예.
0: 그 신용융자가 좀 무서운 게 주식 평가액이 일정 수준 이로 내려가면은 추가 증거금을 이제 증권사에 요구하게 되고 그 증거금을 납부하지

0: 못하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또 매도해버리면서 투자 손실이 확정되는데 그래서 이 반대 매매가 주가 하락을 더 키울 수 있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신용전자 잔고가 1일 기준으로 각각 4조 2천억 원, 예. 3조 5천억 원으로 상장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갔다는 이유로 또 이제 주가가 또 내려가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겠죠?
0: 네, 맞습니다.
1: 걱정스럽긴 하네요. 예. 자,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이 네. 관세 매긴 거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이거 불법 위법한 관세야라고 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절차가 진행됐었는데 네. 슬슬 돌려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2: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면서 냈던 상호 관세를 돌려받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예. 대상 기업만 6천 곳이 넘고 전체 환급액은 최소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2월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잖아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그러니까 IEPA를 근거로 전 세계의 수입품의 기본 10% 관세를 매겼고 일부 품목에는 25%까지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거쳐서 지난해 8월부터 15% 관세를 내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대법원이 이 IEPA가 대통령에게 그렇게 포괄적인 관세 부과 권한 까지 준 건 아니다라고 예. 이제 판단하면서 상호 관세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미국 정부가 환급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난 4월 20일부터 기업들의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대상은 지난해 4월 5일 이후에 미국에 통관된 상호 관세 품목이에요.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 기계류, 화학 제품, 뭐 생활가전 등으로 환급 대상 범위가 꽤 넓고요.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처럼 애초에 상호 관세 예외로 빠진 품목은 좀 제외가 됩니다. 우리 관세청은 상호 관세가 적용된 대미 수출액을 2024년 기준으로 약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1: 재작년.
2: 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10% 관세를 약 4개월, 그리고 15% 관세를 약 7개월간 낸 셈이라서 단순 계산하면 환급 규모가 한 수조 원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3천억 원대 관세 환급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1천억 원 이상 이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관세는 보통 수입업자가 내고 이제 사가는 건데 네. 여기는 수입업자도 이쪽 관계사였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하죠.
2: 앞으로 이제 환급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이나 삼성 SDI, SK온도 이제 환급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뜻밖의 현금이 이제 들어오는
1: 그러네요,
2: 거고
1: 그러네요.
2: 특히 이제 배터리 업계는 그 전기차 수요가 좋지만 캐즘 국면 때문에 실적 부담이 컸는데 이제 수천억 원 규모의 환급금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좀 현금 흐름에 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그냥 나눠 주는 거죠. 소송에서 받아오고 있는 게 아니라.
2: 그렇죠.
1: 사실은 소송해도 받아올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당연히 말 안 해도 돌려줘야 되는 거긴 한데 네.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받아가려면 받아가 봐. 소송해서 받아가 봐. 누가 소송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 아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걱정을 좀 기업들은 했을 텐데.
2: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정부의 관계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어 왔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환급 신청을 했다가 미국 정부 눈밖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와 자동차 기업들처럼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거나 보조금과 세액공제 같은 정책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예. 하지만 실제 환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별도로 환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큰 문제가 없는 건 현금이 들어오기까지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1: 예.
2: 그리고 이제 중소중견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좀 덜 의식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품목 분류 코드상 환급 대상인지만 확인이 되면 비교적 기계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어서 별도 불이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닌데요. 지금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예.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공급망 유입을 각국이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관련 상품의 수입 금지와 집행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서 지금 12.5%의 추가 관세 대상이 포함됐는데요.
1: 예.
2: 물론 아직 의견 수렴과 공개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미국이 계속 관세를 통상 압박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네.
1: 그렇군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 지분을 국민한테 나눠주겠다.
2: 네.

0: 잠깐 언급을 해서 여기도 무슨 초과 이익, 초과 세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가 보다 싶은 생각은 엄청 들던데.
1: 그렇죠, 비슷하죠.
0: 네. 무슨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픈AI 같은 주요 인공지능 기업의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예. AI 산업에는 너무 많은 돈이 몰려 있고 규모가 너무 크다면.

0: OpenAI와 엔스로픽 같은 주요 기업들과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이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1: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가지면 뭐 좋고 좋은 일인데. 네. 그리고 뭐 미국 기업들도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미국 국민과 미국 인프라에 도움 받았지 않냐 하면 뭐 받은 건 받은 거니까 법인세는 내더라도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냥 지분 내놔라고 하면 그건 자본주의 아니고.
0: 그렇죠. 네, 일단은
1: 어떻게 하는 거죠?
0: 현재 외신에서 거론되는 건 이른바 AI판 국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부 지분을 출연하면 이를 하나의 기금에 담아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그 미국 알래스카주의 석유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석유 개발로 생긴 돈을 기금에 쌓아두고 여기서 나온 운용 수익 일부를 매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AI판 그 국부 펀드도 이런 이와 비슷하게 AI 기업의 가치 상승분을 국민이 함께 나눠갖자는 구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1: 결국은 돈 내놓으란 얘기네요, 그죠?
0: 그렇죠. 뭐
1: 지분 내놔는 아니고 네. 돈 내놔 니네 지분 사게 네. 라는 건데 야 이건 뭐 논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이 친구들은 요즘 돈 쓰기 바쁠 텐데
0: 그렇죠. 그러니까
1: 즉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론 정도나 엔비디아 정도가 돈 벌고 있지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0: 그렇죠.
1: 여기는 나머지는 그런 거 산다는 거 돈이 오히려 없어서 증자도 하고 돈도 빌리고 그러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어디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자칫하면 삼성하이닉스한테도 손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0: 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이제 AI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이제 불안이 커져서인데요.
1: 예.
0: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걱정은 커지는데 AI 산업이 만들어내는 분은 일부 빅테크와 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구상을 밝힌 거고
1: 예.
0: AI 산업의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리면서 정부가 이제 국민 몫까지 생긴다는 점을 좀 부각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의도로 분석이 되고요.
1: 선거가 다가오고 있군요.
0: 그렇죠.
1: 미국도.
0: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1: 예.
0: AI로 인한 해고나 임금 불안을 느끼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상당수 AI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런 구상에 좀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고요.
1: 예.
0: 일각에서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1: 내놓겠다고?
0: 이런 아이디어를. 그렇지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이제 오픈 AI가 이제 돈도 좀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 쟤들한테 돈 좀 우리는 돈 없는 게 확실하니까 돈 좀 있는 쟤네들 돈 좀 좀 뺏어 주세요. 요즘 돈 싸움 하느라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도 돌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은 좋은 샘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예,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수면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0: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3: 네, 오늘은 청취자 박태균 씨가 미국에서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업률이 낮으면 좋은 건데 왜 금리를 굳이 올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는 좋은 뉴스고 좋으면 그 좋은 상황을 좀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 나쁜 뉴스면 무슨 대책 세우는 게 이해가 되는데 왜 좋은 뉴스인데도 그것 때문에 또 금리를 올린다고 대책을 만드냐. 좋은 뉴스도 문제냐? 이제 이런 질문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낮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도 적당히는 좀 있어야지 너무 낮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낮다는 거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소식인데 직원을 뽑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고 인건비가 자꾸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직원 뽑으려다가도 못 뽑는 일도 생기고 그게 이제 계속 돌고 돌다 보면 근로자들에게도 결국은 안 좋기 때문에 인건비는 가능하면 아주 조금씩만 뭐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찔끔찔끔 이렇게 오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 직원 뽑는 고용주가 직원들을 쉽게 뽑을 수도 있고 그래야 일자리도 계속 생기고 그런 거지 인건비가 확확 오르면 다들 또 직원 안 뽑으려고 하고 그러면 다시 또 금방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은 건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일이 맞고 참 좋은 일이긴 한데요. 실업률이 너무 빠르게 낮아진다는 건 그건 또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너도나도 직원을 뽑아가려고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건 조만간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다시 직원 안 뽑는 불경기로 금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지표가 아주 뜨거운 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차갑지도 않고 아주 뜨겁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유지하는 게 늘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물가도 많이 안 오르고 잔잔한 경기를 오래오래 즐길 수 있게 되고 그게 경제정책의 목표입니다. 우리도 아이가 밥을 맛있게 잘 먹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이거 그만 먹으라고 하면서 음식 치우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실업률도 낮은 건 좋은 일인데 이게 너무 낮으면 이건 좀 높여야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걱정이 들어서 금리를 올리는 결정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박태균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하고 싶은 말은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자사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이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협상이 이번 주 월화 수요일 중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선 이스라엘과 조율이 없었다. 나는 불만이다 라고 불쾌감을 표했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식별했고 이를 요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러 지역에 경보가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민방위 사령부 격인 국내 전선 사령부는 북부 지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X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